0: 예미만은 못해도 그만하면 음은 터득했다. 졸업하고 뭘 할 생각이냐? 탐이나면 가지거라. 이 집도 너를 주마. 이 와서 너 하고픈 일을 마음껏 하며 살거라. 뭐든지 내가 뒤를 밀어주마. 싫으냐? 그럼 시집 가기 전까지만 내 곁에 있거라, 아가야. 아가야. 광대에게 있어서 예술이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상품에 지나지 않는다. 숙련된 재주일수록 고단이 상품이지. 재주 없는 자들이 돈으로 사는 인생이 곧 예술가니라. 호남평야 나주평야를 끼고 있는 전라도에 풍류방이 많아 유리성한 것도 판소리와 산조가 발달하고 큰 광대가 많이 난 것도 결코 우연은 아니다. 그 지방의 천석만석지기 도들이 광대들을 아꼈기 때문이다. 춤과 노래, 재주와 익사를 장국가락에 얹어 팔며 전국을 떠들던 사당패들도 겨울은 풍류 알아주고 임신 좋은 전라도 땅에서 낳느니라. 문화예술이니 뭐니 떠들지만은 제 아무리 천재인들 뒷바라지 없이 크겠느냐? 굶으면서 예술 어쩌고 하는 소리는 모두 공연불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 백발의 늙은이가 너한테 잠자리 시중을 들으라 할까 봐 그게 두려우냐? 난 그저 아침 저녁으로 네 가야금 소리를 들으면서 물오른 수양버들처럼 고운 차림으로 외출하는 네 모습을 보고 싶을 뿐이야. 그것으로 좋게.
1: 가야금 소리가 들을수록 좋아져요. 이제 귀가 좀 뚫리나 보죠?
2: 안녕히 계세요.
1: 자주 좀 놀러 오세요. 집안이 넓고 썰렁해서.

끝났니? 가자. 뭐해?

0: 왜 그래?
1: 집에 데려다 주려고. 박 선배가 널 꼭 집에 데려다 주라고 부탁했어. 고양이하고 여자는 한번 집을 나가면 꼭 사고 친다고.
2: 뭐라고?
0: 자는 우린 친구다. 기쁠 땐 잊고 지내다가도 슬플 땐 꼭 만나서 위로를 받고 싶은 사이랄까. 전공인 이론을 제쳐놓고 판소리에 미친 찬울. 소리목은 시원치 않지만 나의 북반주에는 누구도 다를 수 없다. 어쩌다 어머님 가야금 연주에 반주를 넣다가도 끝까지 못 가고 육을 뒤집어 쓰게 할 수인데, 내가 가야금을 타면 그는 전혀 다르다. 어머님은 늘상 소리궁합 하나는 천생연분이라 하시지만 난 찬우를 약혼자쯤으로 하는 주위의 시선이 거북하다.

0: 이야, 기막힌 아이디어인데?
1: 나 국민학생 아니야.
0: 뭐라고?
1: 우리 집 가는 길 아니까 돌아가.
0: 사람들이 국악을 안 좋아하는 건 우리 생활과 국악이 떨어져 있기 때문이야. 국악인들은 모름지기 이 대중 속으로 뛰어들어야 한다고.
1: 아휴, 넙살은.
0: 한 교수 차 아냐?
2: 아, 대교수면 다여? 응? 아, 대교수면 가야금이 저절로 온디여? 아이고, 야야.
1: 엄마 가서 이렇게 좀 말리세요. 여기 계시지 말고. 탈락선이시오.
0: 안녕하세요.
1: 탈락선이 잘 왔어. 가서 한 교수님 모시고 나와. 벌써 3시간째 어머님한테 저러고 당하고 계셔.
0: 아니, 3시간이나요? 아,
1: 그래.
2: 뭐, 드금? 드금 좋아한다. 먹고 살기로는 장타령이 제일 이르다고. 아예 그 길로 빠지지 네가 산조를 이어? 이런 도둑년 봐라. 그 쥐땡이 성실을 어디다 떠벌려고. 응? 난 죽으면 죽었지 두번 뜨고는 그걸 못 봐. 정 발표를 하려거든. 너가 그 30년 동안 쫓아댕겼다는 그 가락을 휘어. 응? 우리 선생님 가락은 안 돼.
3: 제 재주가 어머님 성에 안 차시면 아직 발표회까지는 한 달이나 남았으니까 더 가르치시면 되잖아요, 어머님.
2: 허, 3년을 가르쳤어도 숙내도 못 내는 너 같은 무지랭이가 한 달 만에 득음하려고.
1: 어머님.
2: 시끄러. 이을불나 죽겠네. 아, 니는 꼴보기 싫은 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1: 어머님.
2: 우리 선상님 이름 빼고 내 이름 빼고 발표회를 허든 육감을 떨든 마음대로 하란 말이여. 안 그러면 걸음을 퍼다가 극장에 끼얹고 그냥 칼부림이 날 테니까 알아서 기어. 아, 뭔 일을 하냐? 응? 아, 군병이가 눌러붙었어. 내가 이렇게 세워지기야? 응?
0: 아, 왜 이러세요,
2: 군병이? 대 교수분 단 줄 알고 날뛰는 것들 죽도록 해봐야 나만큼은 가야금을 못할 테니까. 이 나 죽기만 비는 것들. 아, 그런다고 내가 생목숨을 끊으랴? 응? 아니, 난 누구들보다 질게 살 텐게 걱정은
0: 하지. 인정하세요, 선생님.
1: 선생님, 오늘은 그만 돌아가세요. 나중에 우리 어머니 긴장하시거든요. 어서요.
2: 뭐, 생명을 등하냐,
0: 선생님. 어디야?
2: 니가 한 달 만에 기념을 이었다고. 아이고, 가야금 대신 니 애미 애비 궁당장을 딱 붙여서 쌍장기 치는 거이 나을 거이다. 예! 야!
0: 아, 선생님.
2: 대 교수면 가요?
0: 참으세요.
2: 응? 아이고, 한 달 만에야. 평생을 가야금 줄에 못 바친 사람도 있어. 다시는 내 집에 발길을 놓을 생각 말어. 응? 3년 선생님. 동안 너한테
0: 선생님.
2: 생각만 해도 내가 있다 말인다. 명심이야, 똥물을 끼얹을 것인게.
1: 가세요.
2: 예이, 나쁜녀. 내가 어떻게 지켜온 우리 수상인 가락인 줄 아냐. 내 눈에서 피눈물이 수정없이 흘렀다. 그걸 3년 만에 훔치려고. 예이, 나쁜년. 예이, 도둑년.

값을 잡았을 때는 우선 마음가짐이 올바라야 한다. 일체의 잡념을 버리고 붓끝에 모든 정성을 기울여야 하느냐. 알겠느냐? 그리고 붓을 정리할 때는 물에 곱게 빨아내서 먹물에 적수일 때도 온 정성을 다해서 먹물을 적수해야 하느니라. 알겠느냐? 그리고 한 획 한 획 점을 그을 때마다 붓끝에 정성이 그득하여야 하며 그때마다 심옥을 정리하여야 하느니라. 알겠느냐? 난을 칠 때는 흐트러지지 않는 붓끝의 힘을 이용해서 여인의 기품을 지켜야 하느니라. 특히 음양을 잘 지켜서 꽃이 어느 곳에 피어 있으며 해가 어느 곳에 떠 있는가를

정확히 결정을 해야 하며 봉황선과 기수선이 번듯이 서야 난의 줄기가 여물고 꽃이 어여쁘게 익어가는 것입니다. 알겠느냐? 선은 잘 잡았으나 끝에 정성이 부족했어. 마음이 왜 흐트러진 게야? 이 마음을 모아야지, 마음을!

손님방에 들어갈 때는 한쪽으로 비켜서서 문을 살며시 연다. 문지방을 밟으면 안 된다. 들어선 다음. 나부시 내려앉아 반절을 올린다. 나다닐 때는 반드시 손님 등 뒤로 소리 없이 움직인다. 번번의 예법은 행신이니라. 자, 절들을 해봐. 저를 그렇게 삐뚤어지게 하면 어떡하나? 다시! 해! 또 쓰러져, 또! 어? 다시 천천히, 예쁘게. 천천히. 손님과 얘기할 때는 시선을 가슴 위쯤에 두고. 시선이 너무 낮았잖아. 그리고 두 손은 무릎에 깍지 껴 얹고. 무릎이라고 했지 무릎 밑이라고 했나? 술을 따를 때에는 아미를 숙이고. 더 숙여야지. 소매를 감싸고. 손님이 술잔을 들면 조심히 주전자를 들고 천천히 따른다. 그렇게 세게 때리면 어떡하나? 그리고 웃을 때에는 소리가 나거나 이를 내보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 웃어봐. 이가 나오면 안 된다고 얘기했지? 다시 웃어봐. 얼굴을 살포시 외면하고 조용히 손을 입을 가린 채 소리 없이 웃는다.

0: 서기봉 선생은 이 나라 최고의 율책인이다. 가야금 산조의 시조이신 김장조 어른의 직제자신이라. 그런 분에게 내 솜씨를 보이는 것이니 정성을 다해야 한다. 알겠느냐?
1: 네.

0: 내가 줄게. 짜증나겠다.
1: 안녕하세요.
2: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내가 뭘 속였다는 거야? 3년 동안 그만큼 뒷바라지 해드리고 떠받들어드렸으면 됐지. 그 이상 어떻게 잘해드려?
1: 뭐라더라? 내가 석유복리를 혼자 터득하고 싶어서 어머니를 세상으로부터 숨겨놨다고?
0: 어머니 보고 당신이 직접 나서보라고 해.
1: 나 이죽사요. 내가 석유복인 수제자 이죽사요. 누가 알아주나? 아마 매스컴에서 콧방귀나 낄걸? 이미 흘러간 사람이야. 죽사 이금아 씨는. 나도 지쳤어. 내 연주 현장에 똥물을 끼얹듯 불을 지르듯 마음대로 하시라고 해. 난 나대로 할 테니까.
2: 할머니 아니고 나 어째! 이 월암님 촌장님 막내딸이니 아이가 굽지다. 어쩌면 이렇게 말해 이렇게
3: 굽지다. 한 교수가 뭐래? 짹짹거려? 새처럼? 새 같아 한 교수. 대신 귀여운 데가 있잖아. 가야금 산조의 대가가 되오겠다는 집념. 물론 방법이 좀 유치하긴 했지만 말이야. 하지만 실력도 없이 이름만 내세우는 갑자들보다 낫잖아.
4: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3: 또 그런다.

0: 장구장단에 매여서 끌려댕기지 말고 장구 소리를 휘어잡고 네 마음대로 중구난방 놀란 말이다. 장구 기분 내라고 가야금 반주 흐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가야금 신명 돋구기 위해서 장구를 두드려 대는 거인데, 아, 장구 소리에 기팔려서 허우적대면 소리꼴은 뭐가 되겠냐.
1: 알았어요, 엄마.
0: 응, 알았으면 되었다. 어디, 이제 너 혼자서 타봐. 그 곱고 이쁜 소리만 골라서 낼 생각 말고 옹골찬 소리를 내보아. 타금도 음인게요.
1: 조금만 쉴게요. 굳은 살이 또 벗겨지나 봐요.
2: 아가씨 손이 많이 상했나 봐요, 어머니.
1: 뼛속이 시큰거려 죽겠어요.
0: 죽어 나자빠지게 하겠냐? 나도 옛날에는 죽을 뻔한 시절이 있었단다.
2: 가야금 때문에, 어머니?
0: 아무렴 가야금이 이력여도 무당의 방울 마냥 영능 있는 물건이요. 무당이 신딸 잡듯 신내림 할 사람을 잡으면 놓지를 않는 영물이요.

0: 몸에 팍 달라붙어가지고는 상사병 난 사람 모양 몸에 불덩어리가 일고 헛소리를 해가면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더란다.
1: 그래서요, 언니?
0: 아, 요즘사 입술에 삐 읽은 거 치르고 치마 저고리 입고 장구 걸러매고 나가면 다 얘긴 줄 알지만 그때만 해도 진짜 얘기는 정경 부인보다 나은 시절이었거든. 난이라도 쳐야 사패쯤 되고 황진이처럼 풍류를 알아야 이패기생이 되는 것인지 나는 이러다가 화초기생뿐이 안 되겠다 싶어서 탈탈 털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아 몸이 말을 들어줘야지. 권본에서는 송장 칠 준비를 해두란다.
1: 아유, 근데 어떻게 살아나셨어요, 어머니?
0: 일어나라. 스승님이 지리산 물풀에 나무 몽둥이로 으름장을 놓는 바람에 정신이 바짝 든 것이요. 일주일은 암에 조이 앓고 난 뒤였지. 예술의 길은 험난하다.
2: 정말 밝은 때려줄 거야? 왜?
3: 편하게 살고 싶어서.
2: 어떻게 사는 게 편하게 사는 건데? 막살이 사는 거야? 왜 사는지도 모르고 막?
3: 넌 알아?
2: 뭘?
3: 사는 거.
2: 막살지 말잔 말이야.
3: 모영이 오빠, 남들 학교 다닐 때 요리집 막사로 취직했어. 막살고 싶어서 자존심 팽개친 거 아니야.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 오빠가 그렇게 인생 망치고 있을 때 우리 엄마

0: 웬일이세요? 점심 안 하셨죠?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거 좀 짜서 널고요.
1: 해줘.
0: 아이, 됐어요. 그냥 쉬고 계세요. 제가 할게요. 아휴, 당신은 힘이 좋으니까 그냥. 벌써 다 하셨어요?
1: 어머니는?
0: 오시다 못 보셨어요? 저 복수리네 가게 가셨는데 오늘 속상하신 일이 좀 있으셨어요. 저 한 교수님이요, 어머님이 말리시는데도 부득부득 독재를 열겠다고 고집이지 뭐예요. 아 참, 저 점심 차려야죠.
1: 아니야, 먹었어.
0: 아 참, 풋고추 새로 따놓은 거 있어요. 된장에 찍어 잡숴보세요.

0: 지난달에 나 적금 들었어요. 녹음기 사려고요. 카세트 있잖아요. 있잖아요. 당신 아쟁 소리 녹음해뒀다가 듣고 싶을 때 들으려고요. 신혼 때부터 그랬잖아요. 아침에 당신 아쟁 소리 잠 깨고.
1: 여보.
0: 왜 그만 드세요? 풋고추 더 따와요?
1: 아니, 저 당신한테 할 얘기가 있는데.

0: 말씀하세요. 하실 말씀이.
1: 아니야.

0: 저 며칠 전에 병원에 가봤어요.
1: 왜? 몸이 불편해?
0: 저 의사 선생님이 내가 나빠서 아기가 안 생기는 건 아니래요. 들어오세요 오늘. 술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몸 조심하세요. 잘 생겼어요? 한번 보고 싶어요. 어떻게 생긴 여잔지. 모른 척하고 있기가 더 힘들어요.
1: 언제 만났어?
0: 그만 가보세요.

0: 그래 춤추는 거 좀 봐. 간드러지게 춘다 얘.
1: 그만해.
2: 춤하면 귀하를 따라갈 사람이 없대니까.
0: 그만
2: 참. 간드러지긴.
3: 지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버선코 하나 꼼짝을 안 하네. 어느 놈은 계집복 타고 났지. 잘난 구석이라고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데 귀하가 어느 구석에 반했나?
0: 누가 아나? 농사짓는 솜씨가 기가 막힌지.

0: 오늘까지 차 선생님의 간섭할 거 없어요.
1: 간섭이 아닙니다. 충고를 드리는 거죠. 이 가뜩이나 분유방 운영이 어려운데 대학서 그래까지 연습실을 내줄 수가 없다는 거죠.
0: 애초에 약속한 대로 차 선생님은 월수금만 사용하시면 되잖아요. 나머지 일은 차 선생님하고 내가 쓰면 되고요.
1: 그렇게 딱 잘라서 말씀을 하시면은
0: 민요반 학생이 많은 줄 알지만 그쪽 시간에 더 늘릴 순 없어요.
1: 학생이 늘어나면 시간도 늘어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0: 민요나 가르치자고 풍류방 만든 거 아니에요. 국악 전반에 걸쳐서 보급을 하자는 거죠.
1: 원장님 생각이 전 그렇다면 할 수 없죠. 제가 양보는 수밖에요.
2: 언니, 조심해 차 선생. 슬금슬금 풍류방을 집어삼킬 눈치야.
0: 그러고 싶으면 그러라지.
2: 언니, 10년 넘게 그 고생하면서 키워놓은 풍류방을 꼭 남의 자식 얘기하듯 하네.
0: 목에 방울을 달고 다니는 고양이는 겁날 게 없잖아.
2: 차 선생이 보기보단 보통이 넘을걸. 하여튼 언니 조심하는 게 좋아.
0: 풍류방 뺏기면 시집이나 가지 뭐. 무희야, 나 좀 봐. 내 얘기 잘 들어. 조금 있으면 차가 올 거야. 그냥 그 차 타고 가서 가야금 몇 곡 타주고 오면 돼. 연주빈 특별이야. 그러니까 이번에 내가 반을 뗄 거야. 소비 지금 비싸지만. 왜?
2: 최소한 내가 연주하러 가는 곳이 어딘지는 알아야 할 거 아니야.
0: 그냥 가. 가보면 알게 돼.
2: 의상하고 악기는 가져가야지.
0: 필요 없다니까.

0: 이걸 손질해서 연주해 주십사는 부탁이 계셨습니다. 손질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1: 가야금은 이것뿐인가요? 네.
0: 어려우시겠지만 재료는 방에 있습니다.
1: 저 연주는 어디서?
0: 이 방에서 하시면 됩니다.
1: 주인은
0: 산조를 연주해 주십사는 부탁이십니다. 더 필요한 재료나 다른 볼일이 계시면 벨을 눌러서 불러주세요. 벨은 이쪽에 있습니다.

0: 더 필요하신 건 없으십니까?
1: 술?
2: 못해요.
1: 풍류하는 사람이 술도 못해요?
2: 따라드릴까요? 술을 따라드리겠다고 했어요.
1: 아니, 아니요. 됐어요. 내가 하죠. 무슨 뜻입니까? 술을 따라주겠다고 한 거.
2: 난 기생파티에 불려나온 게 아닌가요?
1: 오직 한 사람을 위해서 연주했다는 사실이 그렇게 불쾌합니까?
2: 유쾌한 기억은 아닐 거예요, 두고두고. 특별하죠. 불쾌해요.
1: 난 오늘로서 무희 씨의 연주를 세 번째 듣는 겁니다. 지난번 우리 집에서 그리고 민족상 경연대회에서.
2: 그 정도로 국악에 깊은 관심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1: 가야금이죠. 내가 관심 있는 건. 오늘 밤에 무희 씨가 연주한 가야금은 3년 만에 소리를 낸 겁니다. 그동안 버려져 있었죠. 어머니 겁니다. 그 가야금은.
2: 어머님이 가야금을 하시나요? 방에 사진이 걸려 있더군요. 어머니세요?
1: 돌아가셨어요. 3년 전에. 집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외출하셨다가 길거리에서 집으로 들어오는 날 발견하시고 내 이름을 부르며 뛰어오시다가 달리는 트럭 매일 아침 저녁으로 보는 아들인데 그래도 반가우셨던가 봐요.

0: 난 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니는 형체도 없이
1: 저도 한 잔 주세요.
0: 돌아가십시오. 이기사! 이기사!
2: 네.
0: 손님 모시다 드려.

0: 형님 안 계세요? 어젠 밤늦게 일이 끝나서 노건장에서 주무셨을 텐데.
1: 동석 씨 짝 난처할 테니까 여러 가지 안 묻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0: 그러세요.
1: 그 여자 이름 귀하 맞죠?
0: 누구요?
1: 다른 건 다 알아요. 알고 있으니까 대답 안 해도 돼요. 그냥 어떤 여자인지 궁금해서 그래요.
0: 형순 얘기 참.
1: 그 애한텐 내가 이런 거 물어봤다는 얘기 하지 마시고요.
0: 에이, 별거 아니에요. 기생들이 원래 악사들을 좋아하잖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형수님.
1: 내가 없는 거 가지고 있으니까 그 애가 그 여자를 좋아하죠. 안 그래요? 나보다 젊고 잘생기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닐 거예요. 성격상 그런 거 가지고 못 그래요. 맞죠?
0: 아유, 그건 그렇죠. 하지만 형수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여자예요. 안 돼요, 비교가.
1: 말해줘요. 말해줘요,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0: 아유, 왜 이리 덥죠?
2: 아, 야가 갑자기 왜 그래요?
3: 어머니, 저 춤 좀 가르쳐 주세요. 젊으셨을 땐 어머니 춤 잘 추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어머니?
2: 잘 췄지. 애가 춤판에 나서면 웬만한 것들은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으니까.
3: 저 장구 가져올게요, 어머니.
2: 아니, 근데 자가 갑자기 춤을 왜 배우려고 그러냐? 아니, 너 춤 배워서 뭐 하려고 그래요?
3: 그냥 배우려고요. 언니.
2: 그래요? 어디?
3: 어디 한번 일어나봐라. 예.
2: 저만 가서 서봐. 내가 장단을 매길 텐게 네 멋대로 한번 춰봐.
3: 아유, 저 춤 못 춰요, 언니.
2: 아, 농사꾼 보리떼춤도 신명나면 명무인겨. 아무렇게나 네 멋대로 한번 춰봐.
3: 그냥 추면 돼요, 언니?
2: 아, 그래요. 아무렇게나 한번 춰봐.

0: 와. 쳐봐, 아무렇게나.
1: 아, 저 기초라도 좀 가르쳐 주시고서.
0: 흥이 나서 추는 게 춤이요. 그러한 게 기분 내키는 대로 쳐보란 말이요. 그러고 나서 기초를 잡든지 헐란 게. 응?
1: 좋아요, 언니.

전라남도 장성군 화령면, 남북으로 길게 뻗은 평지에 세워진 피람서원입니다. 입구에 우뚝 선 빨간 홍살문이 눈길을 끄는데요. 1590년 호남의 유림들이 하서 김인훈을 기르기 위해 세운 서원입니다. 조선 중기의 문신이었던 김인훈은 관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고향인 장성으로 내려와 성리학 연구와 후학 양성에 정진한 울고든 학자였습니다.

0: 안진경체를 바탕으로 한 초서체 글씨는 당시 호남 성리학자들 사이에서 회자될 만큼 손꼽히는 서예가이기도 했습니다. 피람서원의 하늘에는 선비의 푸른 절개가 흐르고 있습니다.
1: 주말에 뭐하지? 정보는 많은데 찾기는 어렵고 문화생활 좀 더 쉬울 순 없을까요?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앞선 기술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AI와 데이터로 문화를 연결하는 곳, 나에게 딱 맞는 공연 추천부터 로봇 QI의 친절한 해설까지 흩어진 문화 정보를 한 곳에 모아 당신의 문화 생활을 큐레이팅합니다. 누구나 쓸 수 있는 문화 데이터 개방으로 K컬처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소중한 데이터는 안전하게 지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문화는 더 가까워집니다. 모두

0: 누가 즐거운 세상, 그게 우리가 꿈꾸는 미래니까요. 문화 디지털 혁신 선도기관 한국문화정보원.
1: 오늘 연습 여기까지 끝났냐? 방저 지방저 월지

0: 연습실에서
1: 살고 있습니다.
0: 살고 있더라고요. 네. 소리가 무엇길래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난 미리 점검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집중 안전점검 국민과 함께 시작합니다. 집중 안전점검 기간 중앙정부와 모든 지방정부가 전문가와 함께 위험시설을 점검하고 관리합니다. 특히 국민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생활 주변 시설을 중점 점검합니다. 주민 여러분도 위험요인을 발견했다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해 주세요.
2: 미리 점검하면 안전은 더 가까워집니다.
1: 일상을 지키는 안전예보 2026 집중안전점검.

춤은 저에게 소리가 아닌 또 다른 언어이기도 합니다. 잘 듣지 못하고, 하지만 소리가 있는 음성 언어를 쓰고 있고, 발레를 전공하고 있고, 저는 이미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나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 보자

안녕하세요. 저는 미용과 구아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단은 이제 발레 동작에 발끝으로 이렇게 하는 브레브레라는 동작이 있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활용해서 저희 아는 언니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발, 걸음,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 무대, 땅,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요거는 여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자라는 뜻, 그래서 제 이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일단 태어나서부터는, 비장애인이었고요. 생후 4개월 만에 이제 고열로 인해서 이제 청각장애 판정을 받았고, 그래서 그 이후로 쭉 농인으로 살아왔던 거죠. 네. 제가 어렸을 때 처음부터 본인에게 장애가 있다는 거를 잘 듣지 못했다는 거를 알지는 못했고, 얼굴을 보면서 초통 인무양을 보면서 사용하는 방식을 구화라고 하거든요. 같은 컨디션의 친구들과 소통을 하다가 그런 특수 유치원이 있었거든요. 거기를 다니다가 이제 비장애인 학교로 통합 교육을 받기 시작할 때부터 인지한 거죠. 제가 잘못 듣는다는 거를. 그게 7살 때였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이제 강원도 고향에서부터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모랑 보면서 얘기하는 이제 구하 학교를 이제 보냈어요. 거기에서 이제 낮에는 이제 소리가 있는 구하를 하는 방식과 그리고 또 집에 오면은 저희 어머니가 또 훈련시키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젓가락 같은 긴 마대기로 입쪽을 집어넣어서 목티를 건드리면은 이제 반사적으로 킥킥거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킥이라는 발음이 또 자음이 이제 파생되고 또 거기에 모음을 더하고 뭐 종이가 있으면은 쉬지나 이런 게 있으면 입 앞에 대고 뭐 파 뭐 약하게 하면 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강도에 따라서 이제 발음을 한 거죠.

7살 때부터 시작했어요. 제가 여러 학원 다니던 중에 가장 흥미를 보였던 게 몸으로 표현하는 미용. 그래서 미용 학원을 그 어느 학원보다도 열심히 다녔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지금보다 어렸을 때 말이 서툴렀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투르니까 몸으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저한테는 편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용 학원을 다니면은 꼭 거울 앞에 있는 제가 이제 움직이는 그 표현하는 제 자신을 보는 게 그게 하루 중에 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춤은 저에게 소리가 아닌 또 다른 언어이기도 합니다.

제가 시골에 그 동네 학원을 다녔을 때제 친구들은 하지 않는 발레를 나만이 할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약간 어떻게 보면은 우월감? 또 이제 친구들로부터 받는 그런 칭찬이나 그런 부분들이 저는 그게 단순히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나만이 표현을 할수 있는 또 언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발레에 대한 우아한 이미지를 제가 거기에 상응하고자 감히 발레에 도전을 했고, 그걸로 거의 한 25년 가까이 대학교, 대학원 다닐 때까지 발레를 쭉 해왔어요. 쭉 해왔다가 그 대학원 막바지쯤부터 좀 조금씩 삐뚤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슬럼프도 왔고, 그래서 이제 대학원 졸업하고 나서 고민을 했던 거죠. 고민을 하면서 제 춤에 대해서, 혹은 나의 춤, 나만의 춤,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발레가 나에게 자유로운

0: 언어일까? 나는 자문을 하게 되었고 그냥 막 움직여봤어요. 움직여봤더니 그게 오히려 저한테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토리나 뭐 가치관이라든지 제가 또 살아왔던 그 어떤 삶의 이야기 등을 담아낸 그 스토리를 바탕으로 해서 또 그런 거를 이제 작품으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컨템포러리 댄스를 하면서 물론 발레를 베이스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활동하는 친구들도 장르를 따지지 않고 다 같이 아울러서 춤을 추고 있거든요. 그게 훨씬 저한테 더 편합니다.
1: 네.

일단 저는 잘 듣지 못하고, 하지만 소리가 있는 음성 언어를 쓰고 있고, 발레를 전공하고 있고, 일단은 이세 가지 키워드만으로도 저는 이미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나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 보자, 이런 의미에서 가지 않은 길이라는 작품을 첫 안무작으로 했습니다. 네.

어떤 불편함 또는 그 사이 어딘가라는 그쵸. 제목이 되게 긴데, 왜냐하면 제가 일단은 잘 듣지 못한다는 불편함을 가지고 있고요. 그 불편함을 가지고 있지만, 실은 누구나 다 불편함이 하나씩 혹은 하나 이상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이 일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생선을 먹다가 생선 가지가 목에 걸렸어요. 근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은 괜찮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불편함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불편함도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 실제로 제가 작품을 표현할 때한 발은 맨발로, 한 발은 투시즈를 신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 정체성에 대한 표현이었는데, 이는 미용과 고아라입니다.

0: 함께 달려볼까나. 좋을 때 외쳐보자.
1: 쿵더럭 쿵더럭 쿵더쿵.
0: 웃길 때 웃어보자.
1: 깨르르르르 깨르 깨르.
0: 재밌을 때 외쳐보자.
1: 개굴 개굴 개구르르르.
0: 이야기와 노래

0: 두둥 두둥 다 이야기가 헐수.
1: 오늘의 이야기는 덩실덩실 춤추는 생쥐.
2: 청아, 청이가 어디 갔지? 어? 책이나 읽어야지.
3: 무슨 일이야?
2: 여기 생쥐가 있어.
3: 아, 이거 인형이야. 짜잔, 봐봐, 이거 인형 맞지?
2: 아, 깜짝 놀랐네. 나 생쥐 정말 싫어하거든.
3: 오? 생쥐가 왜 싫어? 이거 봐, 귀엽기만 한데.
2: 징그럽잖아. 그리고 엄청 못됐을 것 같아.
3: 하애라, 은혜를 갚는 착한 생쥐도 있어.
2: 그래?
3: 어?
2: 난 아직 못 봤는데.
3: 그래? 춤추는 생쥐 이야기 몰라?
2: 응, 아직 안 읽어봤어.
3: 그 책을 읽으면 생쥐에 대한 생각이 분명히 달라질 거야.
2: 그래?
3: 응? 한번 읽어볼까?
2: 내가 읽어줄게.
3: 좋아.
2: 옛날 어느 마을에 어마어마한 부잣집이 있었어요. 집은 대굴같이 으리으리하고 곳간에 먹을 게 가득 차 있었어요.
4: 아우, 다 옮겼다. 올해도 풍년이라 다행이구만.
5: 이야. 일 끝났는가?
4: 예, 마님.
5: 고생했네. 배고플 텐데 어서 식사하시게.
4: 감사합니다, 마님.
2: 그곳에 사는 마님은 마음씨가 착하기로 유명했죠.
4: 아, 배고파. 정신 차려. 이게 다 뭐야? 마님! 마님!

0: 그러나? 무슨 일 있는가?
1: 이것 좀 보십시오. 밥상이 바뀐 것 같습니다.
0: 난 또 뭐라고. 아닐세. 자네 밥상이 맞네.
1: 이게?
0: 하루 종일 무거운 쌀가마를 옮기느라 힘들었을 텐데 든든하게 먹어야지. 맛있게 드시게.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님. 감동이야.
2: 누가 그랬나? 부자들 못됐다고. 아니야. 그들 심보가 모두 놀부 같다고. 아니야. 우리 마님 같은 착한 부자도 있지.
3: 부잣집의 마님은 맛있는 음식을 누구에게나 아낌없이 베풀었어요. 맛있는 게 많다는 소문은 생쥐한테까지 퍼졌죠.
4: 야, 아무도 없어. 얼른 와.

0: 이 집에 맛있는 게 엄청 많아. 이 집이 이 동네 최고의 부잣집이거든.
1: 아, 그래? 어쩐지 입구부터 으리으리하더라.
0: 빨리 맛있는 거 찾아보자. 난 저쪽, 난 이쪽. 우와, 맛있겠다.
2: 네, 이놈! 감히 우리 마님의 곳간을 털어?
0: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2: 너 등 뒤에 숨긴 거 뭐야? 이리네!
0: 찍찍!
2: 어? 반대손!
0: 찍찍찍!
2: 아, 뭔가 수상한데? 멀씬거리지 말고 얼른 가.
3: 찌찌찌찌!
2: 이 녀석들이!
4: 그날 이후 생지가 마님의 곳간에 다시 올까봐 하인은 철저히 지켰어요.
1: 이보게.
2: 예, 마님.
1: 자네는 왜 밤이나 낮이나 곳간 앞만 지키고 있는가?
2: 아, 저 그게 얼마 전에 생쥐들이 나타나서 곳간에 있는 음식을 훔쳐가지 뭡니까? 그래서 나타나면 혼쭐을 내주려고 그럽니다.
1: 난 또 뭐라고. 생쥐들이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 그러나.
2: 아, 예?
1: 따로 생쥐밥을 챙겨주게.
2: 예?
1: 생쥐들에게도 목숨이 있는 법. 먹고 살 만큼은 나눠줘야지.
2: 예, 마님. 역시 우리 마님은 천사야, 천사. 천사야.
5: 저 이야기 진짜 재밌다.
6: 그치? 근데 뒤에 이야기가 더 감동적이야. 한번 읽어봐.
5: 진짜?
6: 응?
5: 궁금한데?
7: 금나와라와라 뚝뚝 은나와라와라 뚝뚝
5: 저 이야기 진짜 재밌다.
6: 뭐? 이야기가 재미가 있다고? 그치? 근데 뒤에 이야기가 더 감동적이야. 한번 읽어봐.
7: 어? 아니, 대체 무슨 이야기를 읽고 있는 거지? 안 되겠다. 당장 알아봐야지.
6: 누가 무슨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보여줘라! 뚝딱!
7: 오, 저 녀석들이구만.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야? 아, 춤추는 생쥐? 그렇다면 가만둘 수 없지. 춤추는 생쥐 이야기야. 최대한 재미없고 시시해져라.
5: 배불리 먹은 생쥐들은 마님네 집에 들어와 하인과 옥신각신 말다툼을 했습니다.

0: 말다툼을 했다고? 왜?
1: 몰라. 그리고 끝인데?
0: 어? 아닌데? 잠시만. 어? 그럴 리가 없어. 이 이야기가 아니야. 아, 이건 분명히 도깨비 짓이야.
1: 뭐?
0: 안 되겠어. 내가 이야기를 되돌려 놓고 올게. 원래대로.
1: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 창아.
0: 기대하고 있어.
1: 알았어.
0: 모두를 도와줄 수 있는 모습으로 경이 창이 심창이 이야기 속으로 고고고.
2: 아, 배부르게 먹었잖아. 아, 더 달라고?
3: 어, 찍찍 찍찍찍찍.
2: 여기.
4: 그게 아니라 피해한다고요.
2: 뭐라는 건지. 나 너희 놀아줄 시간 없어. 나는 바쁜 몸이라고.

0: 안녕 생쥐들아.
1: 실제로 보니까 좀 귀엽게 생겼네.
2: 오, 우리랑 말이 통하잖아.
1: 내가 이래 보여도 천개 국어를 안다고.
2: 우와, 똑똑하다. 똑똑하니까 우리 좀 도와줘. 이 집이 지금 폭삭 주저앉기 일보 직전이거든.
1: 뭐? 그럼 얼른 도망가야지.
3: 어떻게 우리만 도망가. 이제까지 맛있는 걸 주신 마님을 데리고 나가야지.
0: 역시 너희들이 이런 착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줄 알았어.
2: 근데 문제는 마님이 우리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거야. 아무리 찌찍거려도 나올 생각을 안 해.
3: 지금 당장 마님을 밖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1: 방법이라.
0: 무슨 방법이 있을까?
1: 아, 이러면 어때? 불이야 하고 소리치는 거야. 그럼 다들 뛰쳐나갈걸?
2: 그래? 그럼 소리쳐볼까?
1: 찍찍찍!
0: 너희들이 말하는 건 찍찍찍! 이라고밖에 안 들려서 마님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
3: 지금 당장 이 집을 나가야 돼. 한 시간 급하다고.
0: 어쩌지? 이렇게 하면 어떨까? 마님이 너희들을 따라서 집 밖으로 나오게 만드는 거야.
4: 어떻게?
0: 이렇게 춤을 춰서.
5: 아, 마당을 좀 쓸어볼까나? 저게 뭐야? 저 마님! 마님! 이리 좀 나와보십시오!
6: 왜 그러는가?
5: 저것 좀 보십시오! 원숭이랑 생쥐가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습니다요!
6: 어머나, 그러게? 거참 신기한 광경일세?
0: 자, 이제 작전 1단계 성공이야! 이제 2단계 실시! 우리 밖으로 나가면서 춤추자고!
1: 얘들아! 나처럼 웃기게 춰. 그래야 마님이 신기해서 계속 따라온다고.
0: 알았어.
6: 아니 그런데 저러고 어딜 가는 게야?
5: 아니 그러게 말입니다요.
6: 한번 따라가 보세요.
5: 예 마님.

0: 계속 춤추는 거 진짜 힘들다. 잠깐 쉬자.
1: 아이고, 생쥐들이 많이 힘든가 보구나. 가서 물이라도 좀 떠다 주자꾸나.
2: 예, 마님.
3: 응? 다시 들어가면 안 되는데. 얘들아, 빨리 들어가시기 전에 얼른 더 춤을 추자. 자, 시작!
2: 마님, 다시 춤을 춥니다요.
1: 어나 그러게. 생쥐들이 참 춤을 잘 추는구나. 예. 그럼 나도 한번 춰볼까나? 어, 아이 좋다. 아이씨구. 아이, 아이고 좋네. 하하. 아이씨구.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아. 정말 재밌지 않느냐? 자네도 한번 춰보게. 아이씨구 아이씨구 아이씨구. 짜자자자자자자자자자. 아니, 집이 무너졌잖아! 아니, 우리가 나오자마자 집이 무너지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4: 생쥐들이 마님을 구한 거예요.
1: 자넨 누군가?
4: 아, 전 청이라고 합니다. 생쥐들이 마님을 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고 해서 제가 도와주러 왔죠.
0: 제 도...

0: 꿈이 제일 컸다고요.
1: 그럼 날 집 밖으로 나오게 하려고?
0: 쉽지.
2: 생쥐들이 집 밖으로 나오라고 해도 마님한테는
0: 찍찍 찍찍
2: 소리로밖에 안 들리니까 이렇게
1: 이렇게
2: 이런 춤을 춰서 밖으로 나오게 한 거죠.
1: 고맙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꼬.
2: 마님이 생쥐들에게 마음을 베푸셨잖아요. 생쥐들이 마님에게 은혜를 갚은 거라고요.
1: 고맙다 생쥐들아.
0: 찍찍 찍찍.
3: 어? 원숭이가 생쥐 소리를 내네?
0: 하차차차차. 난 생쥐가 아니라 원숭인데 실수예요 실수. My mistake.
2: 친구들, 춤추는 생쥐 이야기 재밌게 잘 봤나요?
0: 재미있었으면 다 같이 소리 질러!
2: 예! 만약에 마님이 차갑게 생쥐들을 내쫓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0: 무너지는 집에 깔렸겠지. 생각만 해도 무섭다.
2: 맞아요. 이야기에 나온 것처럼 우리 모두 이웃들과 서로 돕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0: 우리 앞으로 서로 돕고 살자. 알겠지?
2: 좋아. 그럼 우리 이야기에 나온 노래 다 같이 신나게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모두 같이 불러요.
0: 같이 불러.

랩을 사랑하는 MC 게이머. 내가 랩으로 전통 악기를 소개해 주지. 오늘의 악기는 바로 장구. 울라울라 울라울라 못 말리는 장구 아니죠? 장구죠. 발음을 조심해줘. 장구. 장구는 양손으로 연주하는 악기야.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멋지고 화려한 동작을 많이 볼 수 있다고. 그럼 장구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나? 잠깐 들었는데도 어깨가 들썩이는구만. 장구, 장구는 어떻게 생겼나? 컵라면 그릇 두 개를 붙여놓은 것 같지? 장구, 장구는 어떤 일을 하나? 사물놀이에서 멋진 리듬을 담당하지. 장구, 장구는

이름처럼 맑은 물, 시원한 바람이 그림처럼 펼쳐지는 곳, 담양 소세원입니다. 1530년, 자연을 그대로 조경 삼아 정원을 완성한 사람은 조선의 한 젊은 선비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양산보. 그는 스승이었던 조광조가 기묘사화로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나자 출세의 뜻을 포기하고 은둔의 길을 가게 되는데요. 그 본거지가 바로 소세원입니다. 내원의 면적은 약 46제곱미터, 그러니까 1,400평 정도지만 정원이 자리한 바깥 숲까지 포함하면 수만 평에 이를 정도로 방대합니다. 하지만 곳곳에 자리한 정자와 누각을 제외하면 인공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아담하고 소박한데요. 그 배치도 자연의 일부처럼 조화롭습니다. 그래서 소세원은 우리나라 전통 원림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0: 사계절의 정취가 선명한 소세원은 바람과 물소리, 새소리가 어우러진 소리의 정원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을 풍류는 유난히 아름답네요.
1: 오늘 연습 여기까지 끝났니야! 금방저 지방저 월티

0: 연습실에서
1: 살고 있습니다.
0: 살고 있더라고요. 네. 소리가 뭐길래.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땡큐.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6: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꼬박성 나서서 세상 경계를 살피고 나오는 리 고고

조난도 이허이요 동남부로 버려요.

서공의 소사 개선파물의 울창 산읍칭칭 진녹곡형 수북풍의 야자파 무릉부 부 깊

법금저 방울이 법금저 건너 병풍석에다 마주 꽝꽝 마주 세려 대야 수중으로 내려가

0: 우리 음악의 내일을 만나는 시간.
1: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재들을 발견하는 무대.
0: 이 노래 들어볼래. 안녕하세요, 조우종입니다.
1: 반갑습니다, 정다현입니다.
0: 아, 첫 무대는 이로하 친구의 판소리죠. 수공가 중에 고고천변 대목이었습니다. 8살 작은 체구에서 어떻게 저렇게 짱짱한 소리가 나오는지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1: 그러니까요,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국악을 이렇게 잘 해내고 있다는 게 참 기특하죠.
0: 그러네요. 자, 오늘 이 노래 들어볼래는 특별하게 준비했습니다. 국악을 사랑하는 10살 이하의 어린 친구들이 준비한 특별한 무대로 꾸며지는데요. 이름하여 국악 새싹 무대를 피우답니다.
1: 네, 아우, 벌써부터 저의 이 주체할 수 없는 엄마 미소.
0: 네.
1: 보이시나요?
0: 아, 기대됩니다.
1: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잘해낼지. 정말 나이는 어리지만 소리를 향한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더 큰 친구들이어서 기대가 되네요.
0: 그러네요. 자, 처음 국악을 만났을 때 그 설렘, 그리고 무대에서는 두근거림까지 오늘 무대에서 모두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무대를 꾸며준 이로하 친구의 무대 한 곡 더 만나보겠습니다.
2: 저기 저 주둥이 벌거나고 얼쑥달쑥 한 것이 도토토 호생원 아니시오. 하고 불러노니 찹찹 산중에 호랑이가 생운말 듣기는 처음이라 반겨듣고 내려오는디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송림 깊 풍굴로 한 짐승 내려온다.

0: 같은 뒷다리 새낙 같은 발톱으로 엄동설한 맥설장으로 잔디뿌리 왕모래 촤르르르르르 흩치며 주홍님 떡 벌리고 차나 앞에다 우뚝 서 홍행홍행 하는 소리 산천에 대답고 땅이 또 꺼지난 듯 차라가 깜짝 놀래 목을 훔치고 가만히 엎졌을지 호랑이가 내려와 보니 아무것도 없고 누워 말라 비틀어진 쇳똥 같은 것밖에 없지. 아니 이거 신할 불려는가? 이리 보아도 둥글 저리 보아도 둥글 우둥글 납작이냐. 아무 대답 없군. 옳지. 아마도 이것이 하나님 똥인가 보다. 하나님 똥을 먹으면 만병 통치한다더라. 그 억센 발톱으로 차라 판을 콱 집어먹을 작정을 허니 차라 겨우이 뿌리 맞네요. 자, 우리 통성명합시다. 호랭이 깜짝 놀래. 이크! 이것이 날 보고 통성명하자고?
1: 그러지.
0: 오, 나는 이 산중을 지키시는 호생원님이시다. 너는 명색이 무엇인고? 예, 나는 수국 전옥주부 공신사대손 별주부 자라라고 그래요.
1: 별시고.
0: 호랭이 자라란 말을 듣더니만은 한번 놀아보는디.
1: 헐.
0: 아이!

맛 좋은 진미를 비벼 먹어보자. 철어가 기가 막혀. 아이고 나 잘하려.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나 독갑이야. 네가 독갑이면 더욱 좋다. 너를 산 채로 불에 살라. 술에 타 먹었으면 만병해충이야.

0: 와, 진짜 얼마나 힘이 좋고 기세가 좋은지 호랑이 한 마리가 성큼 무대 위로 내려앉은 것 같았어요.
1: 범이네, 범.
0: 우리 로아 친구가 근데 8살인데 글쎄요, 약간 연륜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언제부터 판소리를 시작한 거예요?
2: 저는 5살 때 우연히 장고 하는 모습을 보고 장고를 배우고 싶어서 학원에 가는데요. 네. 목소리에 맞춰서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한눈에 반했어요.
1: 누가 장구 치는 걸 봤어요, 거기서?
2: 학습지가 있거든요, 거기서.
1: 학습지가?
2: 신영희 선생님이 뭐 장구 치는 모습을
1: 보고. 신영희 선생님이?
0: 모습을 보고.
1: 아,
0: 그리고
1: 그래.
0: 그때부터 판소리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2: 네.
1: 그래가지고 지금 보니까 4년차 판소리 실력자예요.
0: 4년.
1: 그러니까 네. 지금 8살인데 4년차가 됐고 특히 로아 친구가 판소리하면서 특이한 별명이 생겼다면서요?
2: 네, 맞아요. 제 별명은 리틀 뺑덕이에요.
0: 뭐라고요?
1: 리틀 팬덕?
2: 뺑덕이요.
1: 뺑덕?
2: 네.
1: 어? 아, 뺑덕.
0: 뺑덕 어멈의 그 뺑덕?
2: 네.
1: 심청전에 나오는.
0: 별로 안 좋은 별명 아닌가요? 어떻게 그런 별명이 붙었어요?
2: 국악 프로그램 오디션에서 뺑덕 분장으로 판소리를 했는데요.
1: 네.
2: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어요.
0: 네.
2: 그래서 리틀 뺑덕이라고 불리게 되었어요.
0: 아, 사실 뺑덕 어멈하면 약간 좀 심술이 있고
1: 예.
0: 그런데

0: 리틀이 앞에 붙으니까 좀 귀여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모습일지 저희도 궁금한데요. 리틀 뺑덕 저희 조금만 보여줄 수 있어요?
1: 여보시오 봉사님. 봉사님이야 딸이 이렇지만 전국도 넉넉하니 이제 세장가들어 노년부부 취종 맺고 편안히 사셔야지요. 쌀 퍼주고 떡 싸먹고 펴주고 고기 사기 혼이 묵은엿 싸먹고 작곡일랑 돈을 사 정주 탁주 모두 받아 저 혼자 실컷 먹고 쉬어 난 정자 밑에 옷통 벗고 낮잠 자기. 야
2: 뺑덕 어범이네 그냥. 예? 똑같네. 네,
0: 그러니까요.
2: 아우 어쩜 네. 그렇게 못되게 할 수가 있을까. 잘하는 거야.
0: 순간순간 예. 너무 귀여워요.
2: 그렇죠. 예. 사실 뺑덕이 제가 봤더니 예. 심술 굳고 그리고 말 많고 못생긴 사람을 뜻하는 말이래요.
1: 네.
2: 오. 그 본인이 거기에 해당이 될까요?
0: 왜 그러세요?
2: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해당이 안 되는데 연기를 이렇게 잘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얘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0: 혹시
2: 예.
0: 이렇게 리틀 뺑덕을 내가 잘하긴 하지만 이런 별명이 붙어서 좀 불만이다 이런 마음은 없어요?
1: 네 다들 예쁜 것만 하고 싶어 하잖아요. 저는 어떤 역할이든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싶거든요. 뺑덕이도 제가 열심히 해서 붙여주신 거라 오히려 좋아요.
2: 아, 그래요. 어떤 역할이든 네. 최선을 다한다.
0: 정말 멋진 마인드네요.
2: 예.
0: 우리 로아 친구 말처럼 어떤 역할이든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언젠가는 또 이게 소리로 감동을 주는 멋진 소리꾼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2: 네, 다음 무대도 너무나 귀엽고 당찬 국악 새싹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콩쿨에서 상을 많이 받았는데요. 저를 많이 도와주시는

춤추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한국무용이 얼마나 덩실덩실 신나는지 알리고 싶어요. 제가 이번에 보여드린 무대는 경고무예요. 경고를 둥둥 치면서 힘차고 멋있게 춤추는 우리 전통춤이에요. 씩씩한 기운이 느껴지는 신나는 무대를 보여드릴게요. 저랑 함께 덩실덩실 춤 사이 보실까요? 응?

0: 부각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싹 친구들을 만나보는 특별한 시간으로 꾸며가고 있습니다.
1: 네, 유주 친구의 무용 무대까지 만나봤는데요.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전통 춤을 이어가고 있다는 게 정말 기특하게 느껴집니다.
0: 네, 자 다음 무대는 또 어떤 친구가 우리를 놀라게 할지 함께 만나보시죠.

0: 와, 정말 너무나 예쁜 두 친구의 무대였습니다.
1: 네.
0: 채연 친구 그리고 라엘 친구인데 지금 몇 살을 된 거예요?
2: 9살이요.
0: 아,
1: 어,
0: 9살.
1: 대답도 똑같이 하고 옷도 똑같이 입고 뭐
0: 네.
1: 딱 봐도 단짝 친구 같은데 어떻게 둘이 친해지게 된 거예요?
2: 라일이가 2학년 때 같은 국악팀에 들어오면서 알게 됐어요.
1: 네.
2: 원래 언니들밖에 없었는데 친구가 들어오니까 통하는 게 많아서 너무 좋았어요.
0: 그래요. 그러면 뭐 아무리 친해도 친하긴 하지만 취향이나 의견이나 이런 거는 좀안 맞을 때도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3: 아, 저는 블링블링한 공주 캐릭터를 좋아하는데
1: 네.
3: 채연이는 멋진 마법사 캐릭터를 좋아해서 캐릭터 이야기할 때는 가끔 안 맞을 때도
0: 아,
3: 있어요.
0: 캐릭터 충돌이.
3: 그런데 그럴 때는
1: 네.
3: 편의점에 가서
0: 네.
3: 말랑말랑 달콤한 젤리를 먹으면 금방 사이가 좋아져요.
1: 아, 젤리를 먹으면 젤리는 역시 모든 아이들을 하나로 이렇게
0: 그렇죠.
1: 묶어주는
0: 예.
1: 힘이 있나
0: 캐릭터는
1: 봅니다.
0: 협의는 안 되네요. 일단.
1: 일단은 뭐 캐릭터 취향은 다르지만 연주를 할 때만큼은 둘이가 하나가 됐어요. 정말
0: 예.
1: 멋진 가야금 병창을 보여줬는데요. 가야금 연주 말고 이두 친구가 요즘에 관심 있는 건 뭔지 궁금해요.
2: 겨울방학 때 해리포터 영화를 봤는데요.
0: 네.
2: 너무 재밌어서 요즘에는 해리포터 책으로 읽고 있거든요. 영화랑 책이랑 다른 점을 찾는 게 너무 재밌어서 요즘엔 해리포터에 푹 빠져 있어요.
0: 야, 역시 그 호그와트 출신이잖아요. 그죠? 마법사 좋아하네. 해그리드 알아요? 해그리드?
2: 네.
0: 좋아해요?
2: 아유, 네.
1: 좋아하죠. 헤르미온느. 이모딸은 헤르미온느 좋아해요.
0: 그러니까
1: 네.
0: 예. 그 라일 친구는요?
3: 저는 요즘 키링을 모으고 있는데, 네.
1: 키링.
3: 그 가방에도 엄청 달아놨고 학원 가방에도 주렁주렁 많이 달려 있어요. 키링 모으는 게 재미있어요.
1: 아유, 사실 이제 이두
0: 네.
1: 친구가 우리 딸이랑 동갑이잖아요. 그래서
0: 3학년.
1: 그런지
0: 네.
1: 통하는 게 많아요. 우리 딸도 그렇게 키링 모으는 걸 좋아해서 내가 오늘 가방 왜 이렇게 무겁지? 이를 생각을 했더니 제 가방에까지 키링을 이렇게 주렁주렁
0: 맞아요.
1: 달아놨더라고요.
0: 예.
1: 그런 적 있어요?
3: 그런 적은 없던
1: 그런
3: 것
1: 적은 아직
3: 같아요.
1: 없어요.
0: 그저 반에 좋아하는 친구 있어요?
3: 없는 것 같은데.
0: 있는데 있는 것 같은데.
1: 이 친구 같은데?
2: 저는 없어요.
0: 없어, 아직
1: 없어요. 아직
0: 없고. 그래.
1: 우리 딸은?
0: 있어요. 네, 있대요.
1: 그니까 참 아빠가 상처를 좀 받았습니다.
0: 아, 괜찮습니다. 그렇죠. 예.
1: 관심사도 너무나 사랑스러운 두 친구인데요.
0: 네.
1: 또 오늘 함께 보여주고 싶은 특별한 장기가 있다고 들었어요.
3: 저희 둘이 모두 다 꽃이야들을 정말 좋아하는데 수어로도 같이 불러드릴게요.
0: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수어까지 해야 되니까. 마이크를 저희가 들어드릴게요.
1: 네.
0: 주세요, 저한테. 네네. 자,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3: 시작!

0: 예, 잘한다 잘해. 예.
1: 예쁘다.
0: 그러니까 이렇게 네. 하면서 네. 계속 친하게 지내야 돼요. 예, 예. 싸우지 말고. 예. 아, 노래하고 수어로 전해지는 마음이 아주 따뜻한 그런 예, 장기 자랑이었습니다.
1: 네.
0: 다음 무대는 오늘 이 노래 들어볼래 최연소 출연자입니다. 5살 친구가 있는 팀이라고
1: 네.
0: 합니다.
1: 네. 어떤 소리가 피어날지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2: 어이!

0: 김지연이에요.
1: 우리는 7살 친구 나린 김이란입니다.
2: 우리는 8살 정소민 이랑입니다.
3: 저는 9살 왕언니 김나린입니다.
4: 제일 유명한 소리소원이 될 거예요.
5: TV에 많이 나오고 싶어요.
6: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7: 저희 소리소원은 흥부가의 화초당을 들려드릴 건데요. 놀부가 보물상자를 받고 잊어버릴까봐 계속 외우면서 집에 가고요. 집에 와서는 제비를 잡으러 나가는 재미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8: 예쁘게 봐주세요!
9: 야, 흥부야. 저 목에 있는 거, 저것이 무엇이냐?
10: 예, 저것은 형님께 드리려는 은근부화가 담뿍 든 화초장이옵니다.
9: 화초장?
11: 이놈이 화초장을 짊어지고 가면서 잊어버릴까봐 외우면서 가는 님.

0: 울부단 놈이 화초장을 짊어지고 들어가며 저는 안듯이 묶었다.
1: 여보 마누라, 내 등에 짊어진 거 이것이 무엇인가?
2: 아이고, 그거 화초장 아니야.
1: 방정 맞은 놈의 옆에 내가 화초장은 또 어떻게 안디야.
2: 아이고, 우리 친구.

0: 커서 그런지 겉보고 화초는 엽지다.
1: 이놈이 화초.

0: 네, 어린이 소리단 소리소운의 무대였습니다. 네. 마치 작은 새들이 함께 노래하는 것처럼 밝고 경쾌한 네. 무대였어요.
1: 그러네요. 어린 친구들의 맑은 소리가 모이니까 남도 민요의 흥이 더 살아났던 것 같습니다.
0: 네, 다음 무대는 또 어떤 국악 새싹이 등장할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0: 진짜 속이 뻥 뚫리는 공연이었습니다. 네. 아인 친구가 지금 10살이라고 하는데 와, 북을 메고 어떻게 그렇게 춤을 잘 춰요? 언제부터 이렇게 북춤을 추게 된 거예요?
1: 원래는 발레를 했는데 네. 9살 때 진도복춤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 장단이 신기하고 재미있어서 하게 되었어요.
2: 어쩐지 보니까 춤선도 막 그렇고 네. 유난히 자세가 꼿꼿하다.
0: 그러니까요.
2: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발레가 기초였군요. 그러면은 혹시 이 상태로 발레 동작이 가능할까요?
0: 북을 메고요?
2: 네. 오. 살짝 보여줄 수 있어요?
1: 네.
2: 그럼 한번 부탁드려볼게요. 마이크를 그러면 받아줄게요. 예. 턴.
0: 채를 들고 하네.
2: 이야, 멋지다.
0: 아라베스크.
2: 플리에. 플리에. 진짜.
0: 잘하네요.
2: 기본이 돼 있는 친구고, 발레도 잘했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네. 요 코어라 그러잖아요. 요 이렇게 복근에 힘이 딱 돼 있어가지고.
2: 네.
0: 할 때 아까 보니까는 또 북춤에도 그게 있더라고요.
2: 그러니까.
0: 발레하다 해서 어렵지 않았겠어요.
1: 네.
2: 제가 볼 때는 살짝 그러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아인 친구도 혹시 고민 같은 게 있어요?
1: 네.
2: 어떤 거요?
1: 제가 젤리랑 초콜릿을 좋아하는데
2: 네.
1: 그 북춤을 추려면은 몸이 가벼워야 되고 점프도 잘해야 되니까 근데 젤리랑 초콜릿을 먹으면 살이 찌잖아요. 그게 고민이에요.
2: 고민이다.
0: 그러니까
2: 진짜
0: 몸이 가벼워야 되는데 맛있는 게 이 세상에 좀 많다.
2: 치과를 좀 갔어요? 고생 좀 했죠? 그러니까 이게 끊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0: 아시잖아요. 초콜릿 맨날 먹는 거.
2: 이분도 초콜릿을 너무 좋아해요. 고민이 갔네.
0: 끊기 힘든 그 마음 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면 젤리랑 초콜릿이 너무너무 먹고 싶은데 네. 그 유혹을 참아내기 위해 북을 친다고 생각하고 한번 북 한번 시원하게 쳐줄 수 있어요?
2: 요구가 복잡하네. 가능해요?
0: 유혹을 날려버리는.
2: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0: 이거 네. 또 들어줄게요.
2: 젤리 이놈, 이 초콜릿 이놈,
0: 저리 가.
2: 썩 물러가라. 이 젤리 이놈, 이 초콜릿 이놈. 이러면은 좀 생각 안 나겠다 진짜. 예, 속이 시원해지면서 젤리 초콜릿 안 먹고 그냥 물 마셔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런 느낌인데 그래도 아직 생각나요?
1: 네.
2: 뭐 지금 젤리가 생각나요? 초콜릿 생각나요?
1: 둘 다.
2: 둘 다. 그래요. 좋은 거죠. 예, 많이 먹어요. 아인 친구는 앞으로 어떤 국악인이 되고 싶어요?
1: 저는 우리 전통춤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국악인이 되고 싶어요. 제가 진도 옆에 있는 네. 무안에 사는데
2: 전남 무안에
1: 나중에 세계적인 국악인이 돼서 네. 우리 동네 큰 현수막이 붙었으면 좋겠어요.
2: 그래야 되겠네. 진짜
0: 꼭 그렇게 될 거예요.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있어요. 나중에 큰 현수막 걸리면 사진 꼭 보내줘요.
1: 네.
2: 예.
0: 기대할게요. 자, 다음 무대는 또 어떤 새싹 친구가 기다리고 있을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0: 저는 6살 때 TV에서 미녀를 보고 너무 멋있어서 엄마께 배우고 싶다고 졸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무용문화재가 되어서 한국을 대표하는 국악인이 될 거랍니다. 지켜봐주세요.
1: 그때까지 응원해줘야 돼. 안 해주면 나 삐질 거야. 지금 당장 많이 많이 응원해줘야 해. 약속해.
0: 이 노래 들어볼래? 에서 보여드릴 첫 번째 무대는 유상가인데요. 따뜻한 봄날에 산과 자연을 구경하러 가자고 이야기하는 노래예요. 자연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신나게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저랑 산과 자연을 떠나볼까요? 출발!

0: 국악 새싹들이 함께한 이 노래 들어볼래? 자, 오늘은 경기민요를 멋지게 들려준 김도연 친구의 무대까지 만나봤습니다. 다은 씨, 네. 이 새싹 특집 무대 어떠셨습니까?
1: 정말 어린 친구들이지만 이 국악에 담긴 집중력 그리고 열정이 진짜 인상적이었는데요. 네. 이 새싹 친구들이 앞으로 어떻게 자라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0: 그러면 지금 이 방송을 보면서 저거 나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도전하면 되나요?
1: 네, 간단한 자기소개 글과 사진, 공연 영상을 인별그램 DM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국악을 사랑하는 고등학생 이하의 친구들이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0: 네, 오늘의 마지막 무대는 김도연 친구가 한 곡 더 준비했는데요. 경기민요 회심곡 함께 감상하시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즈넉한 소백산 자락에 푸르디 푸른 소나무가 서원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원의 효시이자 최초의 사핵서원인 소수서원. 1543년 훈기군수 주세붕이 이 지역 출신인 고려 말의 성리학자 안양을 기리고 후학을 양성하는 사설 교육기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건립 당시 이름은 백운동 서원이었는데요. 태계 이황이 훈기군수로 부임하면서 1550년 임금으로부터 소수서원이라는 이름과 직접 쓴 편액을 하사받게 됩니다.

0: 소박한 이 공간에서 동고동락하면서 숱한 토론을 하고 학문에 정진했을 유생들이 떠오릅니다.
1: 한 주간의 국악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4월의 마지막 주를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국립정동극장 세실풍류입니다. 오랜 수련 끝에 자신만의 촘세계를 구축해온 촘꾼들이 펼치는 등무의 순간은 29일부터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저녁 국립정동극장 세실에서 열립니다. 제96회 남원춘향제 춘향의 멋, 세계를 매혹시키다가 열립니다. 낮에는 전통 공연의 정취를, 밤에는 광활루원을 수놓는 별빛을 누릴 수 있는 일주일간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춘천시립국악단 민요뮤지컬 윤희수는 살아있다가 무대에 오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의병장 윤희순의 삶과 독립을 향한 투쟁 정신을 강원도 민요 기반의 뮤지컬로 선보입니다. 서울 남산국악단 기획공연 남산 마당페스타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청년 전통예술가들과 지난해 젊은 국악단장 선정자들의 힙한 국악 무대는 1일부터 4일간 도심 속 한옥마당에서 열립니다. 국립국악원 어린이날 기획공연 중섭, 빛깔 있는 꿈이 무대에 오릅니다. 화가 이중섭의 서귀포 피난 시절을 배경으로 그의 삶과 예술 세계를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 창작 국악극입니다. 다양한 문화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일상에 쉼표가 있는 곳으로 문화나들이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4월 마지막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사업을 한번 우리가 확 잡아보자.
1: 가족과 함께하는 우리 집 소리 자랑.
2: 실렁 실건 실렁.
1: 각기 다른 개성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함께 호흡을 맞추는 모습이 정말 보기가 좋네요.
3: 지금은 언니랑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4: 함께 하니까 더 즐겁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5: 오늘 정말 따뜻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0: 요리는 정성입니다. 하지만 정성만으로 완성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안심입니다. 축수산물 허용물질 목록관리가 정성에 안심을 더합니다. 허용물질 목록관리는 국내 허가되지 않은 동물용 의약품은 사용할 수 없도록 관리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안전관리 기준이 있기에 가능한 맛, 안전이 있기에 건강한 맛, 안심을 주는 안전관리로 우리의 밥상에 행복을 더합니다.
1: 맛있다.

0: 빨까기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들 하셨지요. 네? 빨까기 대명사 빨까기 9단 여러분의 취향나게 인사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알까기 초단 김가영입니다.
0: 자, 김가영 초단입니다. 이제 네. 시작인데 네. 그동안 알은 좀 까셨는지요?
1: 아, 제가 까고는 싶었는데 네. 좀 스케줄 때문에 조금 잘 못 갔습니다.
0: 아, 까야 됩니다. 네. 이 하루라도 안 까면은 이 까리역이 줄어. 아, 네. 네.
1: 열심히 까겠습니다.
0: 예. 저도 이날까지 많이 깠습니다만은 진짜 하루라도 안 까면은 손주뻘 되는 애한테도 까집니다. 네. 그만큼 네. 예민한 것이 알까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앞으로 더 열심히 까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국악의 날 제정 기념입니다. 네. 보내드리는 알까기 명인전. 오늘 반가운 두 대국자 만나보시죠. 네, 대국실입니다. 오늘은 아, 참 무촌이지요. 부부의 네. 대결입니다. 네, 부부입니다. 와. 저 앉아있는 두 사람 부부입니다. 네. 네. 먼저 국악계의 꽃구슬이지요. 네. 박예린 7단. 아. 뛰어난 가창력과 섬세한 감성의 소유자. 네. 전남 아름답다는 그 목포 네. 출생이고요. 9살 때, 9살 때 전 뭐 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1: 저도요.
0: 네. 네. 9살 때 판소리를 시작해서 네. 올해로 벌써 40주년이 됐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 그러면 이제 50 지천명이라고 봐야 되는데 네. 근데 딱 얼굴 보세요. 네. 30대로 보이잖아요. 네.
1: 저 친구인 줄 알고 말 놓을 뻔했습니다.
0: 그럴 정도로. 네. 네. 네? 네. 좋다고 웃네요. 네. 그래요. 그거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1: 아, 그렇죠.
0: 엄청난 자기 관리.
1: 아, 그럼요.
0: 네? 뭐, 팽현숙 씨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1: 그렇죠, 그렇죠.
0: 또 이런 얘기 안 해주면 또 삐집니다.
1: 너무 아름답잖아요.
0: 네. 얼굴 보세요.
1: 네.
0: 30대로 보이세요.
1: 네. 네,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 과정을 수료했고.
0: 이야, 그래요?
1: 그리고 또 현재는 네. 동국대학교 한국음악과 교수로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0: 교수님으로 네. 욕심도 많네요. 네.
1: 대표곡으로는 대장금 OST 오나라, 네. 쑥대머리 등 셀 수 없이 많은 노래가 있습니다.
0: 야.
1: 국가 문화유산 판소리 춘향가 이수자이기도 하고요.
0: 그 어렵다는 춘향가 네. 이수자.
1: 이에 맞서는 분은 남편 파핀현준 7단입니다. 네. 가수이면서 댄서, 댄스 트레이너시죠.
0: 저는 뭐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이 공감할 겁니다. 네. 춤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 파핀현준.
1: 그렇죠, 그렇죠.
0: 파핀현준 얘기는 춤에는 한계가 없다.
1: 맞아요.
0: 옛말에 뭐 여우에 홀렸다는 말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파핀현준의 춤에는 모두가 홀리고 맙니다. 네? 그 부인 박예린 7단도 아직도 춤에 홀려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1: 맞아요.
0: 이 홀려서 깨어나지 못하는 상태 홀리기죠.
1: 네.
0: 네?
1: 네. 그 1998년 영턱스 클럽 4집의 멤버로 영입돼서 데뷔했고요.
0: 아, 그렇게 시작했나요?
1: 네.
0: 오.
1: 그리고 또 제1회 아시아 청년 예술제 대상.
0: 대상! 야.
1: 2018년 한국 힙합 대상.
0: 대상.
1: 네, 팝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0: 대상이 제일 네. 쉬웠어요, 는가요?
1: 그러니까요. 한 번 받기도 어려운 건데.
0: 그러게 말이에요. 네. 네. 진짜 팝핀 현준 같은 분을 보고 아는 탤런트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보다는 게 없어요. 과거의 말이죠. 네. 그 바퀴벌레. 네? 그러니까 죽들이에요. 죽는 네? 모습을 보고 보통 사람 같으면 아유, 얘가 바퀴벌레야.
1: 네.
0: 뭐 버리든지 그런데 그걸 보고 아, 이런 식으로 죽는구나. 그 춤을 만들었어요.
1: 바퀴벌레 보고요? 춤. 와.
0: 천재야.
1: 와. 오, 대단하신데요?
0: 예.
1: 진짜?
0: 바퀴벌레 춤을 춘 창시자.
1: 오늘 우승을 하면은 꼭 한번 보고 싶네요. 바퀴벌레
0: 예, 살다 바퀴벌레 네. 춤을 보다니. 이야. 2011년 두 살 연상입니다. 누나예요.
1: 네.
0: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1: 네. 누나는

0: 네, 그런 노래가 있죠.
1: 네, 애매하게 부르네요. 뭐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노래의 제목대로 내 여자라니까. 네. 누나한테 예, 결론적으로 이제 들이대서 결혼에 성공한 오, 건데 네. 결혼은 역시 들이대야 됩니다. 아. 뭘 거니 뭘 또 뭘 또 있으면 안 됩니다.
0: 오, 네.
1: 적극적인 사고방식.
0: 명심하겠습니다.
1: 네.
0: 네, 이제 곧 대국이 시작될 텐데요. 네. 간단하게 진행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장자가 100이고요. 흑 선으로 시작합니다. 그다음 R은 총 8알. 네, 3판 2선승제고요. 네. 1대1이 되었을 때는 각자 3알씩만 놓고 마지막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1: 자, 그럼 연투 대국자분 이제 포석을 해주시죠.
0: 아, 네.
1: 네, 8알. 8알씩을 네. 하고
0: 인사를 포수.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요?
1: 아닙니다. 그건 제 맘입니다. 아. 포수를 먼저 하고
0: 네.
1: 네. 중앙선만 안 넘으면 됩니다.
0: 네.
1: 이제 포석을 보면 은 네. 선수의 기풍을 알 수가 있어요.
0: 어.
1: 네. 자, 자, 어떤 결과가 네, 나올지 말이죠. 네. 자, 하나만 더. 네. 네. 오른쪽이 낫겠죠. 오른손 잡이면. 네, 그렇죠. 오른쪽. 자, 포석 기다렸습니다. 차렷. 대국 시작합니다. 경례. 부부지간이라도 예를 갖추고. 아. 네. 자, 시작하면 됩니다. 까면 됩니다. 팝핀 네. 현준 칠단부터.
0: 신중.
1: 네, 검지 타법이네요. 독특한 타법입니다.
0: 네.
1: 네. 그런 점도.
0: 근데 되게 잘 맞았어요.
1: 예, 검지 타법. 와, 독특한 타법입니다. 가능합니다.
0: 네.
1: 뭐, 다섯 손가락. 어느 순간 편한 거 까면 되는 거예요. 네. 네. 자, 고고한 자세로 박예리 칠단. 네.
0: 오.
1: 품격 있는 발걸이.
0: 네.
1: 네. 네. 네. 어느 순간이 거기까지 갔나요? 네. 켰는지라고 과연 신중한 거 좋습니다.
0: 네.
1: 아, 침착하네요. 네. 자, 과연 중앙. 꽤기 나왔습니다. 첫 주에 꽤.
0: 처음이라.
1: 네, 그럼 뭐 연습 때 생각하면 됩니다.
0: 손가락이 덜 풀려서.
1: 그렇습니다.
0: 그런 것 같습니다.
1: 자. 검지 타법 과연 이번에는 성립이 될지 네, 성공했습니다.
0: 이야,
1: 정확한데요. 이야, 벌써 8대 6입니다.
0: 네, 아직
1: 이르죠.
0: 네, 아직은 예상할 수 없습니다.
1: 지금 박예리 7단 입장에서는 저렇게 네. 고상한 척하지 말고 그냥 제대로 까야 됩니다. 네, 지금. 망설여요. 맞아요. 네. 깔 거 없으면 손 떼고 그렇죠. 그 넓은 중앙을 향해서 까면 됩니다. 그 수로. 그거 좋습니다.
0: 다행이네요.
1: 천만다행이에요.
0: 네.
1: 안 죽은 게 다행이에요.
0: 네.
1: 네. 어딜 감히 들어와 용납할 수 없다. 네. 눈치를 봐요. 네. 자, 과연. 아주 쉬운 슈도였는데
0: 네.
1: 긴장된 순간 다음 수는
0: 거의 자리가 바뀌겠는데요.
1: 저거는 매너에 어긋납니다. 상대 진영까지 가서 그거는 좀 네 저게 성립이 될까요? 저 수가
0: 과연?
1: 자 그런 정도 네, 네. 역시 박예리 칠단 네 대단한 센스입니다.
0: 아주 신중하게 네. 네.
1: 적당히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네. 부족하지도 않고
0: 네, 딱 좋았어요.
1: 이야 좋습니다. 반격에 나서는 박예리 칠단
0: 네.
1: 네.
0: 여유가 생겼습니다.
1: 혼낼만 하지요.
0: 네, 네. 네.
1: 저 네.
0: 이렇게
1: 야 저렇게까지 네 부부인데 와 이야 채롱을 떠는 네, 풍인 앞에서 채롱을 떠는 아주 깜찍한 하핀 연주 칠단.

0: 아, 그거보다는 네네 그거로 중앙을 공격하는 게 차라리 잘 조준해서 시원하게 좀 거리가 있나요?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갑자기 할 것 같다고. 네.
1: 기선제압.
0: 기선제압. 그거 너 깜짝 놀랐습니다. 네. 직업병이에요, 직업병. 네. 그런 정도.
1: 네.
0: 무리하지 않겠다. 네, 네, 거리가 네. 있으니까.
1: 네, 아직.
0: 이제 선택권은 너에게 주겠다. 네. 파피니 연정 어떻게 할래? 깔 테면 까봐라. 네. 신중히. 그거에서. 바로 그. 태연하게 처리하네요. 네. 저런 수가 있나요? 야, 이렇게 되면 웃고 즐긴 사이 비슷비슷하게 됐어요.
1: 네, 비슷합니다.
0: 한 점 차이입니다.
1: 네.
0: 자,
1: 과연?
0: 그렇습니다. 좋아요.
1: 아이고, 깨.
0: 몰려 있어요. 응, 그거 일단 하나를 처리하겠다. 좋아요. 봐주는 건가요?
1: 네. 네, 비슷하네요.
0: 네, 비슷하고. 네,
1: 두 분이 되게 네. 환상의 그렇습니다. 궁합인 것 같아요. 진짜 네. 예측 불가예요.
0: 예. 네. 자, 좀 자세가 안 좋습니다만은. 예. 2%다. 2%가 부족했어요.
1: 네.
0: 자, 이렇게 되면은 이 파핀 연주 7단 지역에서는 어딜 감히 네? 여길 쳐들어와? 강력하게 처리하네요. 고수입니다. 네. 네. 네. 재롱 또 재롱이
1: 네.
0: 연속해서 나왔지요.
1: 네.
0: 그러나 여기서 물러설 박예리 식단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네. 늘 저렇게 연습을 합니다만은 충전에는 뜻대로 안 돼요. 묘한 일이지요. 자. 그거 더 안 좋지요. 네. 원래, 네. 본인이, 네.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손으로.
1: 네.
0: 과연?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자. 조금 뭐 공격하기 네. 쉽지 않습니다.
1: 네.
0: 파핀 현준 7단. 이번에는 드디어 엄지타법 정확도가 있습니다. 엄지타법은. 과연 정확도가.
1: 아니.
0: 예, 코나 정확도가 있긴. 이게 누가 못하나 시합인가요? 찬스가 왔어요.
1: 네.
0: 네, 박예리 7단.
1: 네.
0: 저거 좋습니다.
1: 바로 앞에 있죠.
0: 자, 1타 2득 2화를 노려서 좋습니다. 네, 미소를 띄고, 네. 과연. 자, 봐라. 너무 오늘 안타깝습니다. 네. 자, 지금, 네. 과연? 주거니 받거니. 네. 좋습니다. 드디어 찬스가 왔어요. 완전히 이제 촉진해 가서. 저거는 사실은 일반 대국자랑 하면은,
1: 네.
0: 좀. 경고감입니다만 부부지간이니까.
1: 네, 부부니까. 네.
0: 네. 네. 아이고, 네. 집에 가서 하세요. 그런 뉴스. 네. 자, 박예리 7단! 그 좋은 찬스 굴러온 복을 차버리네요. 네.
1: 뛰어넘어서.
0: 뛰어넘었습니다. 네. 너무 아깝습니다. 떨렁 두 알 참 초라한 신세가 됐어요. 네. 박예리 7단.
1: 아쉽습니다. 네.
0: 그렇습니다. 다섯 달 두 알이니까 시원시원하게
1: 네.
0: 공격할 필요가 네. 있습니다. 네. 굳이 몸살이 필요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1: 우와.
0: 네.
1: 와.
0: 와. 저거 보세요. 야, 되는 날이네요.
1: 와.
0: 그건 또 살았어요.

0: 과계리 절단 떨렁 한 알. 뭐 한 알만 하면 돼. 뭐 뚜렷한 방법이 없는데 뭘 그렇게 자신 있는 표정으로. 네. 아.
1: 혹시 모르죠.
0: 그렇죠. 네. 일단. 네. 그거를 처리하겠다.
1: 살짝.
0: 네. 톡. 가볍게 톡 정도. 아, 저런 식으로 끝나네요.
2: 논개가 되었네요.
0: 네, 논개 답법입니다.

0: 네. 1승한 팝핀 현준 7단의 세레모니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오.
0: 네. 오. 네. 오. 오 그래요. 저렇게 뽐낼만 하지. 네. 오. 오. 야 어떻게 이 좁은 공간에서. 야.
1: 와. 와 바둑판 앞에서 이런.
0: 즉흥적.
1: 와. 와. 와.
0: 야. 이거 뭡니까? 야.
1: 와.
0: 나는 바로 코앞에서.
1: 와.
0: 야 현란한.
1: 오. 와, 저 진짜 넘어지시는 줄 알았어요. 와.
0: 지금 동작 8호 1미터 앞에서 봤어요.
1: 와.
0: 영광인데요?
1: 진짜 영광입니다. 네.
0: 자, 그러면 인사를 했으니까 바로
1: 네.
0: 저 파핀 연주 7단부터 예, 공격하면 되겠습니다.
1: 네. 어.
0: 어. 중앙에 첫 수가 중요합니다.
1: 아,
0: 아. 네.
1: 오.
0: 예, 좋아요.
1: 네.
0: 힘 하나 안 드리고. 어쨌든 졌습니다만은 확연히 7단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앞서가는 거예요.
1: 네.
0: 네.
1: 자.
0: 자. 늘 저렇게. 어. 대호차입니다만은. 그 본능적인 거예요. 딱 표현한테 갑니다.
1: 그냥 방석을 저기 옮겨드리는 게 나을 것
0: 예.
1: 같기도 하고.
0: 차라리 방석 그쪽으로 놓고 가세요. 그게 좋으면. 아주 참. 꽉!
1: 아,
0: 늘.
1: 네.
0: 아, 이게 작전을 바꾼 거예요. 박일의 칠단을 고웠습니다.
1: 네.
0: 이제 공격이 자신 없으니까.
1: 아.
0: 손님 실수.
1: 아, 네네네.
0: 네, 파피년도 좋은... 공격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실수를 유발하겠다.
1: 네네. 그것도 좋은 전략이죠. 좋은,
0: 그렇죠.
1: 네.
0: 약간 추접스럽습니다만. 어차피 이기면 되는 거니까.
1: 네, 뭐.
0: 그 작전입니다.
1: 네. 네.
0: 수비. 아, 아 네. 저 작전이 틀림 않고 있습니다.
1: 진짜.
0: 작전이 잘하면. 네? 소공 하나 없이
1: 네.
0: 이길 수도 있겠는데요? 네, 또 아까처럼
1: 네.
0: 다른 날로 네. 가볍게 너무 세지 네. 말고 이렇게 조심. 유도하는 거예요. 응스타쯤 깔티면 까봐라.
1: 네.
0: 예, 그런 정도! 그렇습니다!
1: 네.
0: 참 애매하지 않습니까? 요거 침투를 했는데 그거 참 공격하기도 애매하지 않습니까?
1: 네.
0: 저 한숨이 나옵니다.
1: 그러니까.
0: 아, 그거로 네, 바로 앞에 있는
1: 아,
0: 아
1: 네.
0: 드디어 찬스가 왔습니다.
1: 네.
0: 그거, 그거, 네, 그거는 뭐 우리 초단도 가능한
1: 네.
0: 뭐 정석이죠 알까기.
1: 네.
0: 과연 성공을 할지. 자,
1: 와?
0: 저도 못 먹네요. 네. 역시 아, 작전을 공격하면 안 되겠어요.
1: 아, 맞아요.
0: 일단은 수비형, 네, 어. 아, 좀 좋은 찬스였는데.
1: 아, 그러니까 아쉽네요.
0: 그게 만약에 성공했다면 결정타가 됐는데
1: 네.
0: 말이죠. 네. 박예리 7단께서는 대장금 OST 오나라를 불렀다는 인연으로
1: 네.
0: 말이죠. 2009년도 중국 탕산시.
1: 네.
0: 네? 명예 시민이 되기도 했습니다.
1: 아, 정말요?
0: 네.
1: 오.
0: 탕탕거린다는 그 탕산시의 명예 시민. 네.
1: 네.
0: 월드스타예요, 월드스타.
1: 오. 어?
0: 아, 또 치가 치할 것 같죠?
1: 네.
0: 네.
1: 네.
0: 네. 그렇습니다. 꽥이 나왔습니다. 꽥수가.
1: 오.
0: 야, 좋은 작전이에요.
1: 오.
0: 이러면은, 자.
1: 조심히.
0: 아,
1: 네.
0: 가운데 끼워 붙였습니다. 아, 아, 그거를. 네, 세야를 노리는군요. 네. 좋습니다. 1타 3득을.
1: 와.
0: 아, 장군 모군이네요.
1: 네.
0: 나도 끼워 붙였다.
1: 네,
0: 어찌할래? 야
1: 네.
0: 오. 한 수는 한 번쯤은 보여주겠지요.
1: 네.
0: 박예리 7단. 네? 예, 보여준다고 그럽니다. 네. 이번 수, 과연 보여줄 수 있을지? 자! 자! 그리고 보여주네요!
1: 와!
0: 약속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1: 와!
0: 네, 약속을 지키는, 네, 그렇죠.
1: 와, 멋있습니다.
0: 예, 저는 춤 나오지요. 안 나오면 이상한 겁니다.
1: 와!
0: 드디어 할 걸 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상당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1: 와.
0: 야 크게 잘한 거 없는 것 같은데
1: 네.
0: 지금 그냥 사석이 하나밖에 없어요. 7알이 살아있습니다. 지금 파기리 칠 때는 오히려 네. 파피의 연주는 지금 4알. 야 그렇지 그렇지 네.
1: 우와
0: 파피 박빈현준의 새로운 특기, 주특기가 나왔습니다. 네. 꽤. 네. 박빈현준은 꽤.

0: 새끼야?
1: 네.
2: 너도 파...
0: 야, 힘 하나 안 드리고 지금 앞서가고 있는 박일희 7단. 이게 웬일입니까? 네? 이런 경우가 네, 있네요.
2: 그러니까요. 네.
0: 이러면 눈개타법 가능합니다. 어, 어차피 맞아요. 상당히 유리하니까.
2: 많아요.
0: 네. 아, 그거보다는 그냥 고기, 고기인데 그거, 그거 저한테 물어봐요. 이거. 자, 다시 옆으로 가지요. 네. 어, 그거 그렇습니다.
2: 네.
0: 같이. 같이도 아니에요. 나를 어떻게 보고. 어, 이런 정도로 처리를 할 수 있는 내가 그냥 칠다니.
2: 와.
0: 나 박일희야. 뭐 이런 식이
2: 이제 실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0: 아, 이제 풀려요.
2: 네, 이제
0: 첫 번째 대국 아 풀렸습니다. 네. 이제 풀리기 시작합니다.
2: 네.
0: 어, 당황하는 거는 이제 파핀 연주 실단입니다.
2: 네.
0: 네. 어쩌다가 저렇게 됐는지 파핀 연주 측은하네요. 갑자기 그 당당하고 네. 앞에서 뭐 어? 네. 막 세레모니도 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기가 죽었어요.
2: 그러니까.
0: 한 순간에 자 그거보다는. 저한테 내가 스승도 아니고 말이지요. 참 난감하네. 네. 네, 그럼 그렇죠. 그냥 그렇게 해서 꼭 안 맞춰도 돼요. 조금만 전진해도 됩니다. 그거로. 그리고 이 상대방의 실수를 유발하는 거지요. 한 2cm만 가게.
2: 네. 계속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0: 네, 무슨 네, 그렇죠. 무리하지 말라니까. 네. 어쨌든 그래도 아직도 네. 널널합니다.
2: 네, 아직 네? 많이 남아 있어요.
0: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이제 네 박일희 씨는 사석이 두 개밖에 없어요. 네. 어, 자 과연 아 그 사실 불리한 상황에서도 과감하네요.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2: 진짜
0: 과감하네요.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2: 진짜
0: 혹시 분수를 알아야 할지 네? 거기서 과감할 아~ 입장이 아니지요. 몸을 살려야
2: 네,
0: 됩니다.
2: 네.
0: 자기가 불리한데
2: 어,
0: 네?
2: 이렇게 되면 박일희 칠단이 아주
0: 그렇습니다.
2: 유리해지죠.
0: 이제는 박일희 칠단은 뭐 그냥 쉽게 쉽게 까도 됩니다.
2: 네.
0: 네. 아, 끝내도 돼? 그런 얘기입니다. 네.
2: 오.
0: 뭐 해봐. 네. 자.
2: 아.
0: 아. 아. 하여튼 그래도
2: 네,
0: 나
2: 얘는
0: 아직도 네, 다섯 다리 있다.
2: 네, 네. 아직 괜찮습니다.
0: 예. 자, 그렇죠. 몸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좋아요. 자, 그러면 예, 거기서 예, 신중히 아, 자세가 안 나오면 응수타진으로 가까이 붙이는 게 좋습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2: 어우,
0: 아, 위험해요.
2: 심장이 자꾸.
0: 아니, 어, 저렇게 앞서 있는데도 왜 불안할까요? 난 좀 드문 경우인데.
2: 네. 맞아요.
0: 어. 그러나. 파핀 연주 입장도 네.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한 날이기 때문에
2: 네.
0: 그렇죠. 잘하면은 아! 네. 자 이렇게 돼서 발각이 네. 재밌게 됐습니다. 부부 대결 네 파핀이 7단 대 파핀 연주 7단 1대1
2: 와.
0: 원점
2: 네. 네, 이제 마지막 3차전은 각자 세 알씩
0: 세 알씩입니다.
2: 결승전을
0: 세 알씩.
2: 치르게 됩니다.
0: 똘똘한 알 세 알을
2: 네. 예. 알을 잘 골라주세요.
0: 예, 잘 골라주세요. 네. 네. 결승전입니다. 자, 조시대로 까면 됩니다. 자!
2: 오! 오!
0: 자, 선택권을 박일희 직단에게
2: 네.
0: 공격 약하지
2: 네.
0: 꽥수를 유도하는 건데 조심해야 됩니다.
2: 네, 네. 신중하게
0: 네. 너무 힘들이지 말고
2: 오!
0: 아, 잘 맞았는데.
2: 아, 그니까요.
0: 아, 조금 아쉽습니다.
2: 어.
0: 네. 어. 뭐? 가능하다.
2: 오.
0: 오, 네. 야, 세 알인데. 금방 끝날 네. 줄 알았더니.
2: 아.
0: 어, 이것도 손에 땀을 쥐는데. 네. 네. 어, 공격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수 아니에요.
2: 네. 정말 알 수가 없네요.
0: 너무 약하면 안 됩니다.
2: 아. 와, 아.
0: 땅을 칠 만한.
2: 네.
0: 너무나
2: 아쉽습니다.
0: 애석한 수가 나왔어요. 야, 어, 갑자기 방향을 바꿉니다!
2: 와.
0: 예. 자, 거의 처음 포석했던 그 자리에 와 있습니다.
2: 네.
0: 자, 다시 옆으로 또, 네. 아. 아
2: 한 야, 번에!
0: 알봉대사도 여호와 있다는 일타삼득. 네? 나는 한 방에 와. 세 알이 아니라 한 방에 한 알이라도 제대로 깠으면 좋겠어요. 목숨 부리지 말고. 예? 부득탐승.
2: 자.

0: 않습니까? 욕심.
1: 아.
0: 결국 작전에 말려들었습니다. 파피니언진 작전에.
1: 아.
0: 결국 수비형이지 않습니까?
1: 네. 그러니까요.
0: 네, 파기레이 측단은 수비형인데. 네. 이제 그 공격을 해봐라.
1: 그러니까.
0: 네.
1: 수비.
0: 덫에 걸린 거예요.
1: 네, 수비로 전략을 네. 세우는 게 네. 유리할 것 같습니다.
0: 아. 천마다행이고요. 예. 자, 조금 신중하게.
1: 조금.
0: 그냥. 네. 무턱대고까지만.
1: 조심히.
0: 네.
1: 조심히.
0: 지금 1-1입니다. 세트 수가. 여기서 이기면은 오늘의 챔피언이 되는 거죠. 자. 망설여집니다.
1: 아,
0: 그렇죠.
1: 수비로.
0: 그게 차라리 네. 이 전형적인 네. 박리 7단의 네.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1: 네.
0: 기풍이죠.
1: 네. 네.
0: 그래서 선택권은 파피니언준 7단의 백수를 유발하는데
1: 와~
0: 안 통했어요 이번에. 예. 자, 오 천만다행입니다.
1: 어. 네.
0: 아,
1: 아이고.
0: 무리했어요. 백수가 나왔습니다.
1: 파피니언주님이 유리하긴 해요.
0: 파피니언주는 100% 살아있습니다.
1: 네.
0: 세알이. 대단한 네? 기력입니다.
1: 네. 와. 목표를 딱.
0: 아, 끝내. 아. 일했을 때, 네? 떨렁 하나리인데, 그렇다고 해서 더 이상 후퇴할 데가 없잖아요.
1: 네.
0: 그래요. 아, 뭐, 아. 그 정도로
1: 네.
0: 일단 나왔습니다.
1: 네.
0: 어. 손님 실수 유발, 네, 네. 상대방이 실수를 유발하면, 네. 만약에 이번 판에서,
1: 네.
0: 네, 승리하면은?
1: 네, 이번 판에서 이제 이기면 우승을 하게 되고요. 또 대구,
0: 아! 오! 네!
1: 대구,
0: 아!
1: 오!
0: 네! 아, 졌네요.
1: 네!
0: 끝났습니다!
1: 와!
0: 예, 바퀴벌레 춤. 네.
1: 아,
0: 바퀴벌레 춤. 진짜 바퀴벌레 춤. 와,
1: 진짜 바퀴벌레 춤.
0: 추모가는 모습을 세세하게 춤으로 재현한.
1: 와,
0: 어머. 네, 지금 핸드폰 떨어지고 난리가 났어. 어우, 야, 최종이었습니다. 자, 오늘 알까기 대국 최종 승자는 2-1로.
1: 와.
0: 네, 박빙 현준 7단입니다.
1: 아, 네, 축하드립니다. 와. 정말 박빙이었어요.
0: 네. 두 분의 사인하고 우리 둘 사인 이렇게 해서
2: 네.
0: 승리야. 뭐 네. 부부니까 뭐
1: 어차피 그 집에 가게 되긴
0: 예,
1: 해요.
0: 네. 오, 오, 야.
1: 오.
0: 와, 진짜 춤추는 것 같아 이거
1: 네.
0: 사인도.
1: 와, 사인도 다.
0: 내가 사인할 때 이거 여기서 아까 그 밥규벌 이거 삼. 야, 예. 야. 어떻게 저 춤을?
1: 네. 네.
0: 와. 어이 멋있어요.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1: 회장님께 네, 드리고
2: 감사합니다.
0: 소감 한 말씀.
3: 네, 오늘 이렇게 결혼 14년 만에 처음으로 이긴 것 같습니다.
4: 늘 신중하고 초심을 잃지 않는 국악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 아.
0: 네,
4: 감사합니다.
0: 자, 두 분 오늘 수고하셨고
1: 네.
0: 저희는 또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네.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감사합니다. 이렇게
3: 하세요. 감사합니다.

말은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 태도를 형성하고 전달하는 주요 수단 중 하나인데요. 말이 주는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함께 들여다보고 우리의 머리를 지탱하고 머리와 몸을 이어주는 부위인 목과 어깨의 이완을 돕는 요가를 배워보겠습니다.

지나가는 말 한마디라도 쉽게 해서 안 되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주변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곤 합니다. 미국 수영의 전설로 불리는 마이클 펠프스는 과거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 수 없다라는 말은 당신이 할 수 있거나 앞으로 할 일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 말은 자기 자신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한계를 두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겠다는 의지와 열정을 엿볼 수 있는데요. 말은 주어진 상황을 바꾸고 더 나아가 나의 삶까지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항상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를 비워내고 몸과 마음을 정화해주는 호흡법 카팔라바티입니다. 머리와 목, 허리가 수직이 되도록 편안하게 앉아줍니다. 양손은 무릎 위에 가볍게 올려두고 턱은 가슴 쪽으로 당겨줍니다. 그 다음 복부를 강하게 간결하게 수축시키면서 소리가 날 정도로 호흡을 빠르게 반복합니다. 들숨과 날숨을 같은 비율로 1초에 1회에서 2회 정도로 호흡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번에서 30번 정도 반복한 다음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호흡을 정돈합니다.

등 뒤로 맞잡은 양손은 팽팽히 당겨 목의 근육을 풀어주고 목과 이어진 어깨 근육까지 부드럽게 풀어주는 데 효과적인 고무카사나입니다. 목과 어깨가 많이 굳어있는 상태에서 바로 동작을 하게 되면 근육이 긴장할 수도 있습니다. 가벼운 목 운동으로 목과 어깨를 풀어준 후 따라해보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안쪽 당기고 왼발을 포개짐 없이 반듯하게 앞에다가 둡니다. 엉덩이 좌우로 틀어서 좌골이 바닥에 내려놓을 수 있게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줍니다. 오른손을 왼쪽 머리 측면에 대고 천천히 당기면서 오른쪽으로 기울입니다. 이때 호흡은 자연스럽게 이어갑니다. 돌아오고 이번에는 왼손으로 오른쪽 머리 측면 천천히 당겨봅니다. 내쉴 때마다 왼쪽으로 기울여주면 더욱 효과가 좋습니다. 자, 이제 정면으로 돌아오고 양손을 합장한 상태에서 엄지손으로 턱을 천천히 밀어내보려고 합니다. 천천히 돌아온 상태, 이번에는 머리 뒤로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턱을 천천히 당기시면서 고개를 숙이고 양손으로 머리를 지그시 끌어내려 봅니다. 경추가 천천히 이완되도록 호흡은 자연스럽게 이어갑니다. 자, 이때 시선을 오른쪽으로 15도 간격 살짝 틀어진 상태에서 양손으로 머리를 지그시 눌러줍니다. 오른쪽 목 뒤쪽 측면이 이완되는 걸 느껴봅니다. 정면으로 돌아오고 왼쪽 15도로 틀어봅니다. 마찬가지로 왼쪽 목 뒤쪽 이완되도록 천천히 당겨봅니다. 다시 정면으로 돌아오고 고개 조금 더 당겨보면서 이완합니다. 자, 돌아옵니다. 두 손을 위로 목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천천히 한 바퀴 또는 두 바퀴 돌려봅니다.

좋습니다. 정면을 바라보고 이번에는 고무카사나 팔을 등 뒤로 맞잡는 자세를 해보겠습니다. 오른손을 천천히 머리 뒤로 온 상태에서 왼손을 밑에서 위로 손을 맞잡으려고 모아봅니다. 손을 맞잡게 된다면 천천히 당기시면서 고개를 들고 오른쪽 어깨 뒤쪽 그리고 왼쪽 어깨 앞쪽을 천천히 늘려봅니다. 혹시 등 뒤로 손을 맞잡기 어렵다면 수건을 이용하는 것도 권합니다. 반대로 왼손을 위에서 아래로 오른손을 밑에서 위로 맞잡고 가슴을 펴봅니다. 오른손을 위로 왼손을 아래로 내쉴 때마다 왼손으로 오른쪽 손을 당겨서 겨드랑이와 삼두근을 천천히 이완하도록 노력해봅니다. 반대로 특히 회전근개가 약한 분들에게 이 자세를 적극적으로 권하는데요. 어깨가 불편하고 목이 불편하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자, 풀어주면서 돌아옵니다. 두 손을 무릎 위로. 목과 어깨의 결림이나 뭉침이 자주 발생하면 피로감을 쉽게 느끼고 머리로 가는 혈액순환이 어려워져 두통을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같은 자세로 오랜 시간 이래 어깨나 목 주변 근육이 자주 뭉치신다고 느끼셨다면 일상에서 틈틈이 이 동작을 반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과 어깨의 이완을 돕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안쪽 당기고 왼발을 포개짐 없이 반듯하게 앞에다가 둡니다. 왼쪽 머리 측면에 대고 천천히 당기면서 오른쪽으로 기울입니다.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턱을 천천히 당기시면서 고개를 숙이고 양손으로 머리를 지그시 끌어내려 봅니다. 시선을 오른쪽으로 15도 간격 살짝 틀어준 상태에서 양손으로 머리

를 지그시 눌러줍니다. 오른손을 천천히 머리 뒤로 온 상태에서 왼손을 밑에서 위로 손을 맞잡으려고 모아봅니다. 왼손을 위에서 아래로 오른손을 밑에서 위로 맞잡고 가슴을 펴봅니다.

골반과 가슴을 활짝 여는 자세로 골반을 스트레칭하는 데 효과적인 우스트라사나입니다. 굽은 등과 처진 어깨를 펴주고 척추와 골반, 허벅지를 잇는 장요근 이완을 통해 골반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줘 몸의 균형을 잡고 안정적인 자세를 만들기에도 좋은 동작인데요.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릎을 꿇고 발등을 내려놓습니다. 무릎과 간격은 주먹 두 개의 골반 너비 정도면 좋습니다. 손을 허리에 받쳐주면서 발등을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골반을 천천히 앞으로 밀어내봅니다. 이때 허리가 불편한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과도하게 골반을 밀어낸다든가 상체를 뒤로 젖히게 되면 허리를 다칠 수 있습니다. 손을 허리에 받쳐주면서 천천히 가슴을 밀어 올리고 발등을 바닥에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가슴을 열고 머리를 뒤로 젖힐 수 있는 만큼만 젖혀주고 호흡을 이어갑니다. 이때 복부에 힘을 꽉 주면서 가슴을 들어주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좋습니다.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주고 손 허리로 무릎을 꿇고 자리에 앉아서 호흡을 천천히 진행하면서 진정시켜봅니다. 이번에는 블록을 사용해서 우스트라를 하는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블록을 뒤꿈치 쪽에다가 수평하게 옆에다 세워놓습니다. 엉덩이를 들고 손을 허리에 받쳐주고 가슴을 밀면서 발등을 바닥에 눌러주는데요. 골반을 밀어내면서 오른손을 블록 쪽으로 옮겨갑니다. 손으로 블록을 잘 쥐었다면은 이번에는 왼손으로 뒤로 블록을 쥐고 가슴을 들면서

하면서 가슴을 위로 골반을 앞으로 천천히 뻗으면서 호흡을 연결합니다. 하나 둘 셋 손을 허리로 옮겨가면서 상체를 일으키고 엉덩이를 내리면서 호흡으로 몸을 진정시켜 봅니다. 가슴을 여는 동작에서 허리를 억지로 꺾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요. 척추의 유연성을 길러주고 자세 교정에도 효과적인 만큼 바르지 못한 자세로 불편함을 겪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골반과 허리를 강화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우선 무릎을 꿇고 발등을 내려놓습니다. 무릎과 간격은 주먹 두 개의 골반 넓이 정도면 좋습니다. 손을 허리에 받쳐주면서 발등을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골반을 천천히 앞으로 밀어내봅니다. 손을 허리에 받쳐주면서 천천히 가슴을 밀어 올리고 발등을 바닥에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가슴을 열고 머리를 뒤로 젖힐 수 있는 만큼만 젖혀주고 호흡을 이어갑니다. 블럭을 뒤꿈치 쪽에다가 수평하게 옆에다 세워놓습니다. 엉덩이를 들고 손을 허리에 받쳐주고 가슴을 밀면서 발등을 바닥에 눌러주는데요. 오른손을 블럭 쪽으로 옮겨갑니다. 가슴을 들면서 머리를 천천히 뒤로 젖혀줍니다. 발등과 블럭을 밀어내면서 가슴을 위로 골반을 앞으로 천천히 뻗으면서 호흡을 연결합니다.

앉아서 상체를 비트는 동작으로 목과 어깨를 스트레칭 해주는 것과 동시에 허리와 골반을 이완시켜 탄력 있는 척추를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아드라 마친드라사나입니다. 엉덩이 근육을 이완하고 척추의 피로감을 풀어줘 허리 통증 완화에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동작인데요.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쭉 펴봅니다. 왼쪽 다리를 허벅지 오른쪽 안쪽으로 당겨주고 오른쪽 무릎을 세워줍니다. 왼손으로 무릎을 천천히 감싸면서 오른손은 바닥을 짚고 내쉴 때마다 왼팔로 무릎을 감싸면서 상체를 천천히 틀어봅니다. 이때 등 뒤로 내려놓은 손은 왼손을 바닥으로 쭉 쓸어낸다는 느낌으로 왼쪽으로 천천히 밀어냅니다. 내쉴 때마다 왼손으로 무릎을 감싸고 오른손으로 바닥을 쓸어서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오른쪽 어깨를 천천히 회전시켜주세요. 마시고 내쉬면서 상체를 회전하고 시선은 45도 측면을 바라봅니다. 호흡을 두세 차례 이어가 봅니다. 호흡이 끝났다면 발을 바꿔서 반대쪽 이어가 봅니다. 두 다리를 핀 상태 유지, 왼발 접고 오른발 접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무릎을 감고 왼손을 바닥에 누르시면서 상체를 천천히 회전합니다. 내쉴 때마다 무릎을 감싸 안으면서 왼쪽 어깨 회전시키고 허리를 들어봅니다.

호흡이 끝났다면 정면을 바라보고 두 다리를 펴봅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강한 비틀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왼발 안쪽 당겨주고 천천히 무릎을 세워줍니다. 팔꿈치로 밀면서 상체를 회전합니다. 마시고 가슴 밀고 내쉴 때마다 팔꿈치로 무릎을 밀면서 상체를 회전합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다리를 무릎에 넘긴 상태에서 허리를 조금 더 세워주고 팔꿈치를 민 상태, 그리고 손으로 발을 잡고 뒤에 짚은 손을 골반 측면에 대시면서 조금 더 비틀어 봅니다. 정면 보고 반대쪽 이어가 봅니다. 두 다리 펴고 오른쪽 다리를 왼쪽 허벅지 아래로, 왼쪽 무릎 잡고 오른팔로 왼쪽 무릎을 밀면서 천천히 상체를 왼쪽으로 회전합니다. 마시고 바닥 짚은 손으로 유지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천천히 상체를 회전합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조금 더 강한 자세 배워보겠습니다. 당긴 상태에서 다리를 무릎에 넘겨봅니다. 팔꿈치로 밀어서 다리, 발을 그대로 쥐면서 왼손으로 허리 측면을 대봅니다.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정면 보고 두 다리를 앞으로 펴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면서 오른발 접고 왼발 접고 자세를 풀어줍니다. 허리 건강을 지키는 것 외에도 복부를 수축해 비트는 동작은 소화기관을 자극해 소화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생리통 완화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신체 곳곳에 도움을 주는 만큼 자주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쭉 펴봅니다. 왼쪽 다리를 허벅지 오른쪽 안쪽으로 당겨주고 오른쪽 무릎을 세워줍니다. 왼손으로 무릎을 천천히 감싸면서 오른손은 바닥을 짚고 내쉴 때마다 왼팔로 무릎을 감싸면서 상체를 천천히 틀어봅니다. 조금 더 강한 자세 연결해 보겠습니다. 왼발 안쪽 당겨주고 천천히 무릎을 세워줍니다. 팔꿈치로 밀면서 상체를 회전합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다리를 무릎에 넘긴 상태에서 허리를 조금 더 세워주고 팔꿈치를 민 상태, 그리고 손으로 발을 잡고 뒤에 짚은 손을 골반 측면에 대시면서 조금 더 비틀어 봅니다.

장요근은 허리와 골반의 움직임을 담당하고 우리 몸의 균형을 잡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장요근이 지나치게 수축하거나 긴장하면 허리 통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장요근 이완에 도움을 주는 에카파다 라자카포타사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따라해보세요. 두 다리를 쭉 핀 상태를 유지합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90도 또는 45도 정도로 당겨봅니다. 왼발을 뒤로 쭉 뻗으면서 손을

어깨 넓이로 벌린 상태, 그리고 오른쪽 엉덩이를 천천히 바닥으로 끌어내려 봅니다. 발등을 핀 상태에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운 상태 유지, 손을 가슴 앞에 내려놓으면서 상체를 숙여봅니다. 호흡해봅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상체를 천천히 밀어올리면서 왼쪽 골반 앞쪽 서해부를 늘려봅니다. 밀어내면서 가슴 펴주고 호흡 유지해봅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손을 무릎 쪽으로 당겨보도록 해봅니다. 왼손도 발 위에 올려놓도록 합니다. 왼쪽 서해부로 앞으로 밀어내고 가슴을 펴주고 호흡은 자연스럽게 이어갑니다.

혹시 좀 더 강한 자극을 가능하다면 오른손을 바닥에 내려놓고 왼발을 접고 발등을 잡습니다. 손을 당기면서 왼쪽 허벅지 앞쪽과 장요근을 조금 더 펴보려고 노력해봅니다. 가능하다면 손의 위치를 뒤에서 정면으로 바꾸시면서 눌러주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좋습니다. 발 바꿔서 왼쪽 이어가 보겠습니다. 왼발 90도 또는 45도. 두 손을 바닥,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고 천천히 앞으로 상체를 숙여봅니다. 좋습니다. 상체 일으켜 보겠습니다. 바닥 짚고 상체 일으키고 오른쪽 골반 앞쪽인 서해부가 조금 더 유한되도록 가슴을 밀어봅니다. 호흡은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이어가 보도록 합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손을 무릎을 쥐고 발을 쥐면서 상체를 조금 더 펴봅니다. 좀 더 강한 자세를 원한다면 왼손을 바닥을 짚고 오른쪽 다리를 접은 상태에서 발을 쥡니다. 당기고 숨을 쉬어보고 가능하다면 손끝을 정면을 향하게 눌러줍니다. 호흡을 2회 또는 3회 정도 유지해봅니다. 좋습니다. 다리를 풀고 두 다리를 앞으로 펴주고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비둘기 자세로도 불리는 이 동작은 엉덩이와 허리를 스트레칭해줘 허리 통증 완화와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는 데 효과적이고요. 엉덩이부터 척추, 다리의 유연성을 기르는 데도 좋습니다. 하루 대부분 앉아서 보내는 분들이라면 이 동작을 수시로 따라하면서 장요근을 이완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를 유지합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90도 또는 45도 정도로 당겨봅니다. 왼발을 뒤로 쭉 뻗으면서 손을 어깨 넓이로 벌린 상태 그리고 오른쪽 엉덩이를 천천히 바닥으로 끌어내려 봅니다. 발등을 핀 상태에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운 상태 유지, 손을 가슴 앞에 내려놓으면서 상체를 숙여봅니다.

0: 두 번째 왔어요. 네.
1: 한 세 번째?
2: 자주 오는 곳이라서 친구랑 같이 왔어요. 애기 친구랑 같이.
3: 아이들이 놀기에 안전하고 쾌적해서
2: 경험할 것들도 많고 아이들이 놀 것들도 많아서
4: 친구들이랑 같이 와서 놀고 싶어요.
5: 여기서 노니까 어때요? 즐거워요?

안녕하세요. 예결밴드의 보컬 예결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이 예결이라서 예결밴드고요. 저희는 서도민요를 기반으로 일상에 느끼는 다양한 감정들을 다양한 장르에 녹여서 연주하고 있는 퓨전국악밴드입니다. 저희 멤버 소개를 먼저 해보려고 해요. 해금을 연주하고 계시는 전수민 씨입니다. 그 다음에 화려한 손놀림 유승민 씨.

오늘 또 어린이 대공원에 온다고 어린이 친구들이 좋아하는 골든을 아까부터 열심히 연습하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 애교 밴드에서 묵직한 베이스 강동현 씨입니다. 기타리스트 전영민 씨입니다. 연주 부탁드려요. 그다음에 저희 애교 밴드에서 드럼을 연주하고 계시는 아주 귀엽죠? 정희수 씨입니다.

네, 다음 곡은요, 뒷산 타령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여러분들이 같이 얼씨구 좋다 잘한다 하고 즐겨주시면 더 좋거든요. 얼씨구 좋다 잘한다 으이. 아 좋습니다. 흐인하실 때 언제든지 우리 어린이 친구분들도 얼큰하게 그냥 으이 한번 외쳐주시면 너무너무 즐거운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뒷산 타령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여기 계신 관객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무대 곳곳이 이렇게 QR코드가 있어요. 네, 어떤 걸 읽어볼까요? 그냥 읽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연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읽을 때? 네, 일단 첫 번째 어린이 대공원에 대한 추억, 기억에 남는 순간에 대한 것들을 읽어보겠습니다. 엄마랑 어릴 때 손잡고 왔는데 이제는 제가 아이 손을 잡고 오네요. 추억이 새록새록합니다 하셨습니다. 맞아요. 어린이 대공원이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어렸을 때는 내가 엄마의 손을 잡았는데 이제 내 딸의 손을 잡고 오시는 기분이 굉장히 신기하실 것 같아요. 와.

0: 10밴드만의 동요를 만든다면 뭐 어떤 인물이나 동물이 나오는 동요를 만들면 좋을까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인물로 한다면 이제 심청이를 예, 모티브로 한 이제 심청가를 약간 해서, 그리고 동물로 한다면 이제 토끼와 또 거북이의 아찔한 추격신, 아찔한 추격신,
1: 아찔한
0: 템포 좀 있는 네. 네, 이제 수군가를 또 저는 만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 네.
2: 예결밴드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해주셨는데, 예결밴드는 서로 의견 충돌이 있거나 힘들 때는 어떻게 해결하시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저희는 다들 참지 않아요. 정말 기분 나쁜 거 있으면 그렇다고 막 세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표현력 있게 얘기해주고, 그리고 서로 웃으면서 합주하면서 막 자주 푸는 것 같아요.
3: 눈으로 욕하면서 푸는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이야기 너무 잘 들었습니다. 나중에 돌이켜보면 어릴 때의 추억들이 이렇게 공연을 즐겼었을 때 더 저는 크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같이 즐기셨던 기억이 소중하게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곡은요, 저희 예교밴드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라소나를 위한 남문가입니다. 이 노래로 저희가 첫 수상을 했었던 곡이기도 하고 또 저희 예교밴드 노래에서 가장 신나는 곡 중에 두 번째에 들지 않나 싶은 곡

0: 그라소나를 위한 나뭇가 들려드렸습니다. 근데 이제는 정말 마지막 곡만 남겨두고 있어요. 안 돼요. 진짜 안 되는데 저희도 안 될 것 같아요. 마지막 곡을 들려드리기 전에 오늘 소감 어땠는지 우리 멤버들의 목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1: 제가 여기 화양동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린이 대공원에 엄청 자주 왔었는데 어렸을 때만 오던 곳에서 공연을 하니까 뭔가 감회가 남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너무 함께해서 기쁘고 남은 곡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관객분들의 그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 덕분에 너무 즐겁게 더 연주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즐겁고 멋진 무대 많이 만들 테니까 꼭 지켜봐 주세요.
3: 오늘 이렇게 어린이 대공원에서 여러분들에게 국악을 들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
4: 긴 시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다들 하루가 행복하길 바라겠습니다.
5: 저희 이제 마지막 노래 들려드릴 거니까 아시죠? 마지막까지 재미있게 잘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이 무대가 여러분들께 가족분들과 또 사랑하는 분들과의 추억, 좋은 기억으로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곡으로 너영 나영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냥 갈 수가 없어가지고 합주실에서 연습했어요, 앵콜곡을. 많이로 박수 주시면서 위에 분들도 마지막 곡이에요.

0: 잠깐이 놀러 왔다가 밴드 공연이 있어서 듣게 되었는데요. 국악인데 밴드로 하는 게 낯설기도 하고 신선하기도 하고 융합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네, 시도였다.
1: 국악을 되게 퓨전 국악으로 새롭게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2: 국악을 이렇게 밴드로 해서 들으니까 더 재밌었고 공연 어땠어?
3: 재밌었어.

0: K-POP을 한번 우리가 확 잡아보자.
1: 가족과 함께하는 우리 집 소리 자랑.
2: 시리롱 시리롱 시리롱.
1: 각기 다른 개성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함께 호흡을 맞추는 모습이 정말 보기가 좋네요.
3: 지금은 언니랑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4: 함께 하니까 더 즐겁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5: 오늘 정말 따뜻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2: 봄에 좋아 죽겠네.
6: 2026년 5월 16일부터 질병관리청과 지자체가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시작합니다. 조사 결과는 지역 주민에게 꼭 필요한 보건 사업을 만들기 위해 활용됩니다. 보다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꼭 참여해 주십시오.

0: 메타세즈크 음악은 우리 자신이다. 내 자신을 지금 이 순간, 그 연주를 하는 그 순간에 나의 생각, 나의 모습을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1: 이 두 음악가가 만나서 그 사람들에게 축적되어 있던 음악적인 능력들을 순간적으로 발휘를 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0: 일단 그 우리 바꾸는 거 있잖아. 이거 반주 바꾸는 거.
1: 그거 해볼까요?
2: 일부러 의도한 거랑.
0: 아, 일부러 이쁘게. 네.
2: 못할 것 같아.
1: 그냥 거기 없는 거 일단.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0: 그래.
2: 해볼까요, 첫 번째?
0: 그냥 약간 크게 이렇게 뜨거워줄 수 있어?
2: 지금 앞에 두 마디 했는데.
0: 어, 티야 나.
2: 괜찮아요?
0: 나. 해볼까?

0: 없는 단어를 만들어내자. 그래서 리마인드랑 마이더스의 핸즈 이거를 합쳐서 리마이더스로 만들었습니다.
1: 리마인드 상기시키다 한데 그래서 전통을 뭐 새로움으로 상기시켜보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서 저희 팀의 추구하는 방향이랑 잘 맞는다고 생각해요.

0: 정말 말 그대로 즉흥적으로 그 순간에서 발현되는 것들을 음악화시키는 작업도 하고 있고
1: 우리가 오늘 어떤 상태입니다. 우리가 오늘 어떤 이야기를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오빠와 만났을 때부터 이 친구랑은 계속 보겠다.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가 되더라도 계속 만나겠다. 계속 만나고.

0: 말은 사이에서
1: 상공부에 갔다가 음악을 좀 만들어보자 이왕 같이 이제 일주일 동안 붙어 있는데 해서 음악을 되게 재밌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희도 그 과정에서 너무 재밌었고 우리 둘이 같이 팀을 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저희의 생각과 주변에 또 같이 가신 분들의 생각이 있어서 그럼 우리 팀을 해보자 이러면서 본격적으로 상승이란 곡을 시발점으로 저희가 팀을 만들게 되었죠.

0: 에너지 자체가 좀 응축되어 있는데 뒤에는 빵 터지고 다시 또 비슷한 인트로와 비슷한 아우트로가 이렇게 나오면서 하나의 그래프를 그리는 식으로 저희가 곡을 구상을 했었고 검은 거는 훨씬 더 세게 현을 이렇게 긁고 하면서 폭발적인 과정을 그렸습니다.
1: 저 how much energy was in the performances. It was really cool, really inspiring.
2: I am 검은고 player 민영.
3: I'm 지현 of 가야금 player.
4: So I love the combination of the kind of the thwack and the percussiveness of the 검은고 and the more intricate melody of

0: 약간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예쁜 음색, 예쁜 화성 뭐 이런 악기는 아니다 보니까 제약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 제약을 계속 어떻게 해야지 뚫고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이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1: 가야금은 우선 음색이 저는 너무 우아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아하면서도 동시에 좀 파워풀한 느낌도 있고 그리고 소리를 만들어내는 오른손으로 뜯고 왼손으로 그 눌러내는 여러 가지 측정할 수 없는 미분음들이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77마디 뭐 근처에 단락 또 바뀌어서 떨어지는데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2: 여기요, 이제
1: 69마디, 네, 69 첫박, 아, 그 다음
0: 어디서 전통을 좀 더 살리고 또 우리만의 스타일로 또 녹여내는 게 되게 어려운 지점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네, 생각보다 잘 나온 것 같아서 만족스럽습니다.

0: 잠을 한 이틀 못 잤어요. 그냥 계속 침대에서 자다 깨다 자다 깨다 이러고 있었어요. 했어요. 잘랐어요. 너무 커서 사이즈 잘못 시켰어.
1: 맞아요. 옷이 이게 S 사이즈거든요. 너무 커가지고.
2: 저희 런 가볼까요? 그 우리 끝나고 나서 맨 마지막에

0: 다 나오셔서 한번 인사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드럼 선생님 나오시는 동선 괜찮아요?
1: 네.
2: 리마이더스 밴드라는 이름으로 이제 첫 콘서트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곡에서 훨씬 더 사운드가 풍성해지고 안 그래도 강렬함이 있었는데 그 강렬함이 핵펀치처럼 네.
3: 마그막을 기반으로 한 밴드 셋으로 꾸리고 싶다고 의뢰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듀오인 팀이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디테일한 것들이 되게 많은 작품들인데 그걸 최대한 살리면서 마그막에 잘 어울리게끔 작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4: 이게 진짜
5: 제일 대표적인 사람
4: 미연설 때 그게

0: 플러스 음료는 정말 좋은 게 이게 전통이라 그 어떤 현대적인 면을 너무 조화롭게 잘 시켜서 거부감 없이 들을 수 있고
1: 페스티벌에서도 충분히 멋있는 공연을 선보일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가진 팀이구나라고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2: 음악은 가장 뭔가 상처를 가장 많은 상처를 주면서도 가장 또 그 상처를 보듬어주는 존재인 것 같아요. 음악 때문에 너무 많은 상처를 받고 너무 많은 눈물을 흘리지만 또 음악을 들으면서 또 엄청 치유를 받고 다시 또 이렇게 열정이 생기고 그런 순간들이 매회 있기 때문에

0: 국립 정동극장 세실풍류입니다. 오랜 수련 끝에 자신만의 촘세계를 구축해온 촘꾼들이 펼치는 등무의 순간은 29일부터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저녁 국립 정동극장 세실에서 열립니다. 제96회 남원춘향제 춘향의 멋 세계를 매혹시키다가 열립니다. 낮에는 전통 공연의 정취를, 밤에는 광활로원을 수놓는 별빛을 누릴 수 있는 일주일간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춘천 시립국악단 민요 뮤지컬 윤희수는 살아있다가 무대에 오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의병장 윤희순의 삶과 독립을 향한 투쟁 정신을 강원도 민요 기반의 뮤지컬로 선보입니다. 서울 남산국악단 기획공연 남산 마당페스타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청년 전통예술가들과 지난해 젊은 국악단장 선정자들의 힙한 국악 무대는 1일부터 4일간 도심 속 한옥마당에서 열립니다. 국립국악원 어린이날 기획공연 중섭, 빛깔 있는 꿈이 무대에 오릅니다. 화가 이중섭의 서귀포 피난 시절을 배경으로 그의 삶과 예술 세계를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 창작 국악극입니다. 다양한 문화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일상에 쉼표가 있는 곳으로 문화나들이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4월 마지막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Bang, Jerry, Bang, Jerry, Bang, Jerry, Bang, Jerry, Bang, Jerry, Bang, Jerry, Bang, Jerry, Bang, Jerry, Bang, Jerry, Bang, Jerry, Bang, Jerry, Bang, Jerry, Bang, Jerry, Bang, Jerry, Bang, Jerry, Bang, Jerry, Bang, Jerry, Bang, Jerry, Bang, Jerry, Bang, Jerry, Bang, Jerry, Bang, Jerry, Bang, Jerry, Bang, Jerry, Bang, Jerry, Bang, Jerry, Bang, Jerry, Bang, Jerry, Bang, Jerry, Bang, Jerry, Bang, Jerry, Bang, Jerry, Bang, Jerry, Bang, Jerry, Bang, Jerry, Bang, Jerry, Bang, Jerry, Bang, Jerry, Bang, Jerry, Bang, Jerry, Bang, Jerry, Bang, Jerry,

0: 연습실에서
1: 살고 있습니다.
0: 살고 있더라고요. 네. 소리가 뭐길래.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2: 케이팝을 한번 우리가 확 잡아보자.
1: 가족과 함께하는 우리 집 소리 자랑. 시리렁 시리렁 시리렁. 각기 다른 개성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함께 호흡을 맞추는 모습이 정말 보기가 좋네요.
3: 지금은 언니랑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4: 함께 하니까 더 즐겁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5: 오늘 정말 따뜻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0: 벌떼 같은 굴로 사려.
1: 그때야 춘향과 이도령이 만난 지 엊그제 듯 하나. 하루 가고 이틀 가고 사오일이 되어 가니 나이 어린 사람들이 볼 부끄러움은 훨씬 멀리 가고
2: 그렇죠.
1: 정말 담쑥 들어 하루는 사랑하러 논의난디 만첩청산
2: 다 알시고
1: 늙은 보임이
2: 다 어째 다
1: 살찌남 개를 불어다 놓고
2: 다 알시고
1: 이는다 담쑥
2: 담쑥
1: 반조 먹덩 우덩
2: 얼씨고
1: 북한 공룡기 예주를 모르고 재운 가을을 음노고 난듯
2: 얼씨고
1: 내 사랑 내 아들 내가 안가지지
2: 얼씨고 그렇죠
1: 네가 내 사랑이니야
2: 얼씨구
1: 난 무변수여 전어
2: 얼씨구
1: 창에 같이 깊은 사랑

0: 수고.
1: 사무신정 달발 근디 우산천봉 환월사랑.
0: 아이고 수고.
1: 생존사랑이 이뤘니 사오기약이 없을 소냐.
0: 얼씨고.
1: 너는 죽어 꽃이 되되
0: 얼씨고.
1: 백동산 줄나가리고 나도 죽어 불나비 되야. 춘삼을 호시절은 이 고성이를 내가 담석 안고 온다. 춤추거려도면 네가

0: 하루 하면 촛불 내라. 나비 새꽃 찾아가니 꽃대기 이래 사실소. 그러면 조각 될 것이 있다. 나는 조각 종로 인견이 되고 나도 조각 인경밭 지가 되어 밤이면 28수 낮이면 33초 그저 대치고 뜨면 네가 달인 줄 아는구나. 인경되기도 내 사실소. 그러면 조금 될 것이 있다. 너는 죽어서 글자가 되되 따지 까군 그름 안 했죠. 계집 여자 글자가 되고 나도 죽어서 글자가 되되 헌알촌 헌알곳 놀일변양 지아비부 사랑이나 기특기 아들 잣짝 글자가 되어 개집여변에 똑같이 붙여서서 좋을 호자로만 오락을 볼 거라.
1: 아, 그렇지.
0: 토래님은 어이 사후 말씀만 하시오.
1: 그렇죠.
0: 아, 또 오늘 볼게 얼굴 이쁘네.
1: 감사합니다.
0: 오, 그럼 정담도 하고 업고도 한번 놀아보자.
1: 그렇죠.
0: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 구나 내 사랑이야 이래 사랑 유루다 엄마 오대 사당아 네가 무엇을 먹으라느냐 둥글둥글 수박 웃봉지 떼떨이고 강농 배청을 부엇신랑 발라버리고 붉은 점 우뿍 떠 반간기수로 먹으라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실소 그러면 무엇을 먹으라느냐 당동지리루지거니 외가지당 차별 먹으라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싫어 엄마 고대사당아 포도를 주랴 행도를 주랴 귤 명사탕의 화당을 주랴 엄마도 내 사랑 지금 돌돌 개살고 작은 이도령선은 내 먹으라느냐 저리 가거라 뒷대로를 보자 이리 오너라 앞대로를 보자 아장아장 걸어라 걷는 대를 보자 광그두서라 이솔 보자 엄마 손에 사랑아. 아이고 기운 내주세요.
1: 감사합니다.
2: 도련님 기가 막혀. 장모 춘향만 데려가면 그만 아닌가. 좋은 수가 있네. 내일 아침 요요 배행시에 신주는 내여 내 도포 소매에 모시고 춘향이를 요요 안에 태우고 가면 누가 요요 안에 춘향이 태우고 간다 하려든가. 아이고 어머니 도련님도 무초르지 마오. 오죽 답답하고 민망하여야 저런 마음을 허리까. 어머니는 건넌 방으로 가시오. 도련님과 저는 밤새도록

그때여 춘향이가 오리정으로 이별하러 나갔다 허되 그럴 리가 있겠느냐. 내 행차 폐행시에 육방 관속이 오리정 삼도내거리에 늘어서 있는디 체면 있는 춘향이가 서방 이별을 한다 하고 퍼버리고 앉아 울 수가 없지. 꼼짝 달싹 못 오고 저희 집 담장 안에서 이별을 하는디 와서

이 술 한 잔을 잡수시고

해야지. 행장을 수수퍼요.

차 후호. 오냐 춘향아 우지 마라. 너와 나와 만날 때는 합한 줄을

아이고 이별 말랴 이별 근본 비들어라 하양나길 숨기는 소통구구 모자 이별 용산의 형제 이별 서출양과 무고인이라 이런 이별만큼 많은 너와 나와 당헌 이별 만날 날이 있을 테니 서으러 말고 잘 있거라 도련님이 금낭 속에서 추월 같은 대모색경 춘향 추며 허는 말이 이에 춘향아 거울 받으라 장부의 맑은 마음 거울빛과

양이 그거울 간수호고 첫쪘던 옥지 하늘이 바다다다다득 빼어내요 도련님 젖 울리면서 애소 도련님 치환 봐도 여자의 굳은 철개 치환빛과 싸우니

0: 다짐장 올려놓으니 일심이라 섞었다. 너 인연, 너 일심이 얼마나 고든가 보자. 그치. 당장 형틀 들어 읊어봐라.
1: 알시고.
0: 춘향이 연연 약지에 형틀 위에 올려매고 바지깔에 월신 지켜 형틀 다리 암양에 단단히 묶은 후에 집장 서령 분부벼라. 이로 사정 두었다가는 주장대로 찌를 테니 각별히 메워쳐라. 어느 영이라 일부 사정을 두오리까 당장 뺨을 들어올리리다. 집장 서령 거동을 보아라.
1: 얼씨구
0: 형장 한나라 통털 밑에 별차도 없고 영정을 고르는구나. 이놈도 자꾸 뜨끈뜬청 청놈도 자꾸 끈거려. 그중 등신 좋은 놈 골라 잡고 가설 수교 대상을 가리워 사또 보는 데는 엄경의 젊은이 춘향을 보고 속말을 헌다. 예, 춘향아, 한두 대만 견디어라. 내 솜씨로 살려주마.
1: 알시고.
0: 꼼짝꼼짝 말어. 뺨으로 지르라. 배후처라 예예
1: 어다
0: 따 버려진 형장 갈자란
1: 시오
0: 공정으로 통털 밑에가 따라 제거동 틀어 준향이 조심스러워 아프단 말도 아니 어머 고개만

0: 이제
1: 일편 던신의 마음 어. 일부 중사 호라는디 일기 형장이 웬일이오?
0: 옳지다
1: 배우 호처럼 헤헤
0: 옳지다
1: 둘이오 이부 풀경의 내 마음 이군 불사 다르리까 이비 사절 알았거든 도남군을 섬기리까 어서 급히 죽여줘 배우처럼 예
0: 좋다
1: 삼가이 조심하라 삼생가역 미친 마음 삼중집법을 알았거든 삼불화두로 하지마오

0: 모르시오. 사제를 짜자 사대불에다 걸터고 때도 먹고 먹하네요. 오자 낯을 붙였노니
1: 오지라.

0: 은행을 맡기시오.
1: 아, 옳지. 아.
0: 오, 배불망 우리 당군. 오실 날짜만 기다리오. 육자 하나 쓸 붙여놓으니 욕봉 맞지인 마음 육세를 흩뜨무가네요. 칠자라서 붙여놓으니 지척장검 높이

0: 에이요. 발전한 다.
1: 어찌나
0: 포천원이
1: 다
0: 발만 부당 안 들기를 위력군장 그만하오.
1: 어찌
0: 굳자 하나 슬프촌 논이
1: 아이고
0: 국

0: 도전!
1: 지
0: 십자라 설다
1: 쉬고 다
0: 포천원이 십장가로 아래를

0: 멍청해. 요랑이 없으니까 이제라도 이 몸이 죽어 혼비 정찬 덮이떠서 도련님 참든 창전해라
1: 다 치워
0: 어머.

0: 열을 치고 짐작 올까
1: 좋지
0: 숨을 때리고 그만둘까
1: 다 좋지
0: 삼십달을 맹장원이
1: 좋다
0: 복 같은 두 다리와 요수같이 흐르는 피는 정반의 그 친족이라 어쨌든 형방도 눈물 짓고
1: 좋지
0: 빚질하던 집장 사령부와
1: 아이씨고.
0: 매일

치면서 발투어 토크르며 못 보겠네.

0: 있네.
1: 아, 옳지.
0: 30년간
1: 아, 얼씨구.
0: 관문 출입 불호일은 경원 첨보 안내.
1: 아, 좋지.
0: 이제는 나가 문장갈색을 허드래도
1: 좋지.
0: 아스라 이구실 그만두랴.
1: 다한요지.
0: 이때여 남은 오입쟁이들 모여서서 아서라 춘향이 맴만들무냐 사람 돈으로 못보었네. 어딘 것이 설령 잘못한 글씨래 또 있느냐. 직장 서령으로 눈에 켜두었다가 선문 밖을 나오면 급사를 지리라. 차례매들이 노인 눈야
1: 얼씨구.

0: 애지리 또인 은야 간다 간다 떨떨이고 내 돌아간다
1: 하시고 다

의사되어 준양모 의사되어 돌아올 줄 알고 이도룡을 기다렸거늘 비록 거지되어 왔으니 그 일이 어찌 될 일이냐. 김에 길 일이 났지.

0: 여보소 장모, 날로 보고 참소 참어.
1: 그렇죠.
0: 그러나 시장언니 밥 있거든 안술 주소.
1: 어.
0: 춘향모 기가 막혀. 자네 줄밥 없네.
1: 어.
0: 자네 줄밥 있으면 내 속옷에 풀에 입겄네. 향단이 옆에 있다 민망하야. 여보 만나님 그리마오. 아씨의 천국을 안이겠고 불은 전례 찾아오신 정옥 대면 박대는 못허리다. 부엌으로 들어가서 먹던 밥 책임지 냉수 떡

0: 여사 또 장 밥을 먹대. 잠깐 장단을 달아놓고 먹는데.
1: 자.
0: 먼산 호랭이 쥐선 없던 도깨비 바로 치듯 중 목닥치듯 맞바람이 개눈감치도 고속 북치도 딱. 잘 먹었다. 춘향모가 어사 또 밥 먹는 것을 물그러미 바라보더니 찹껏 반반이 빌어 먹었다. 자네 지금 밥 먹었는가? 밥 총노체? 어사 또 껄껄껄 웃으시며 그 입맛도 성세 따라가는 것이래. 내가 아까는 시장하여 어찌 된 줄 모르겠더니 이제 오장단속을 떡 하고 나니 춘향 생각이 나네 그려.
1: 그렇지.
0: 그러겠네. 그러나 저러나 바로나 치거든 가세. 초경.

0: 아, 좋지.
1: 바로 시간이 되는

진원 옹 누나 잔잔기로 춘향 모친은 정신 없이 앉아 있고

대막 그가 서 있다가 하루 소리 듣고 만화님

0: 가사이다.
1: 어, 얼쏘! 어!
0: 오!

0: 그죠?
1: 좋다 잘한다.
0: 하,
1: 어디서? 하,
0: 향단이는 앞을 세우고. 하, 시. 거진 사고는 뒤를 따로 오그로 내려갈 적은 저 깊은 난지 인정한 호호호호 밤새 소리는 뭐 오, 물소리는 주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포채비는 바람은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채동 채동

Tschüss.

여보, 칼띠, 영업을 가면 내 원룸을 네가

0: 일현
1: 얼씨구야
0: 대장산원 네가 보여줄 거나 공문거리를 당도하여 사정이
1: 좋다
0: 사정이 사정이도 대답이 없네 옥형방 옥형방 옥형방을 아무리 대포를로도 옥형방도 대답이 없네 아이고 이 왼손놈들 또 투전으로 갔구나
1: 어째?
0: 아가 춘향아 애미 왔다 정신 좀 차려라 그때 춘향이는
1: 헐 수고
0: 내일 죽을 일은 생각 우리 언니 잘 믿으니 김홍 사몽간옥 남

주홍님 쩍! 어허!

벌렁 푸른한 소리가 얼른 얼른 들리고 놀 모친인 줄을 모르고 귀신 소리로 송기

0: 그래요, 지우야.
1: 나도 반이로 이오 문을 못 나가고 이 자리에서 죽게가 되면
0: 아무
1: 저거

0: 환전합니다.
1: 오사또님이 동원의 출도를 붙이신 후에 대한형리 불러 각각 죄인 경중 헤아려 처결 방송하신 후에 옥죄인 춘향 올려라. 영이 나니 사지왕이 옥새로 으름으로 아틀고 성우를 박그러리 성나소이며 용서 없이 참견절 새로를 땡으라 차여를 따리고 나오느라 춘향 수일사도 출도 후어 너를 올리라고 영내리겄으니 지체 말고 나오느라 나오느라 춘향이 기가 막혀 아이고 여보 사정본수 옥문 밖에 나 서문 밖에 나 춥퍼도 목은 헐 입어 과객 하나 못 보았소. 아, 이 사람아, 이 난리통에 누가 누군 줄 안단 말인가? 아이고, 이거 웬일인고.

0: 원이 벌떼 같은 굴로 사려 와르르르르 달려들어 옥제인 춘향대령하였소. 해카라여라, 해카라여소. 의사또님이 물으시되, 너는 일개의 천기의 자식으로 관장을 능욕하고 관정발악을 잘한다니 그리하고 내 어찌 살기를 바랄까? 하려라. 철댕에도 상하가 있소. 명백의 신수의 사또 뷰반 통초 없소서. 그러면 네가 일정한 지아비를 섬겼을까? 이 불을 섬겼네다. 무엇이? 이불을 섬기고도 어찌 열려라 할꼬? 두이자가 아니오라. 외안이자의 불어소이다. 의사또님이 어찌 좋으시든지 금낭을 오르만지 옥지환을 내어 행수기생에게 주며 이걸 갖다 춘향 주고 얼굴을 들어 대상을 살피래라. 춘향이가 지환을 받아들고 보니 소방님과 이별 시에 드렸던 지가 태릉아 지환이라.
1: 얼씨구!
0: 네가 어디를 갔다가 이제야 너를 찾아왔느냐. 그 자리에 그라져 말보도 기절을 하니 의사또님이 행수기생에게 부탁하시되 춘향을 상방에 뉘어놓고 찬물도 떠먹으며 수족을 주무르니 춘향이 겨우 정신을 차려 의사또를 물구름이 받아보더니 마우마우 그리 마우 서울 양반 토겁디다 기차 불식이란 말은 사기 있지만은 내게조차 그러시오.

살기 좋은 풍이 번가 오라.

0: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3: This one.
2: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아리랑 소리 소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1: 이 땅에선 노래가 곧 일상입니다.

고달팠던 어제를 딛고 성실하게 오늘을 보낸 뒤 기쁘게 내일을 맞이하는 힘. 노래가 있기에 삶이 있습니다.

0: 삶은 매일이 공부라지만 공부를 업으로 삼은 사람에 비할까요? 게다가 그 공부가 무려 국악에 한국 토박이조차 아니라면은 불평불만을 입에 올리기란 참 면구스러운 일입니다.
1: 저는 서울대학교 국악과에서 인류 음악학을 가르치고 있는 아나예츠라고 합니다. 전 지금 판소리를 연구하고 직접 배운 지는 약 11년 됐습니다.
0: 서울대학교 국악과 최연소 교수 임용이란 기록을 가지고 있을 만큼 우리 소리에 진심인 안나 씨. 요새 그녀가 빠져있는 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1: 제가 요즘 남도 소리에 관심이 생겨서 좀 더 깊이 있게 좀 알아보려고 하고 있는데, 남도 소리라고 하면 뭐 당연히 진도 소리도 빼놓을 수도 없고요. 진도 소리에서도 특히 진도 아리랑이 좀 대표성을 갖고 있는데, 좀 애원성이 담겨 있는 목소리에 이 흥겨움도 같이 이렇게 가는 소리인 것 같아서, 이러한 다양한

0: 감정들이 과연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해지고 좀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1: 진도 사람 조공래 명인이 부르는 진도 아리랑. 진도란 어떤 곳이기에 노래 한 곡에 이토록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걸까요?

0: 자고로 우물은 목마른 사람이 파는 법. 결연한 각오로 진도서리 탐구에 나섰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전 뵙겠습니다. 저 아나예치라고 합니다.
2: 아, 네. 아유. 예, 저는 서리꾼 김영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저도 TV로 많이 뵀습니다.
0: 네. 인사가 끝나기 무섭게 안나 씨의 질문 세례가 쏟아집니다. 김영우 씨는 젊은 시절 직접 진도에 내려가 조공예 명인에게 소리를 배운 그의 제자입니다.
1: 저 요즘 이 남도 소리에 관심이 생겨서 네. 지금 좀 알아보려고 하는 단계인데 네. 조공래 선생님의 진도아리랑 영상으로 제가 봤거든요.
2: 처음에 조공래 선생님을 알게 된 거는 이제 라디오를 통해서 거기서 나오는 음악을 듣고 와, 뭐 이런 소리가 다 있지? 그래서 이제 그 소리를 듣고 반해서 제가 아, 나 이 노래 한 번쯤 공부를 좀 배워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고 어쨌든 다른 것보다는 조공래 선생님이 불러주는 그 노래에 제가 정말 반했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내려갔던 것 같습니다.
1: 저도 사실은 지금 반소리에 약 11년 동안 했거든요. 그래서 같은 남도 소리이다 보니까 당연히 저도 진도 소리 좀 불러보면 좀 쉽게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은근히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본 경험에는 이 판소리와 진도 소리에 무슨 차이가 있길래 저는 그렇게 어렵게 느꼈는지.
2: 판소리 하시는 분들 진도아리랑을 부르라고 하면 조금 좀 강하게 좀 표현들을 좀 하시죠. 이제 식임새도 좀 워낙에 목이 좋으신 분들이시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아리 아리랑 서리 서리랑 아라리 간다네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하나네 아주 그냥 신명나게 부르는 이제 그런 노래가 이제 진도아리랑 판소리꾼들에서 부르는 노래라면 조공래 선생님의 소리 진도 소리는 짠 없는 것 같아요. 가사를 하나하나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아라리 깐나니 아리랑 아라리 와나니 말하듯이 흘러가듯이 이런 부분이 큰 차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진도 소리에는 진도만의 맛이라는 게 있는 걸까요? 들으면 들을수록 오묘합니다.
2: 그러니까 딱 적어도 진도아리랑 진도 소리는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판소리가 갖고 있는 특징들이 또 때로는 진도의 소리에서도 나오고 또 진도 소리가 갖고 있는 조근조근 이어가는 소리가 또 판소리에서 표현될 수도 있기 때문에 노래에 따라서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리아리랑 슬리슬리랑 아라리 간다니 아리랑 아라리가 나니 오다가 가다가 만난 눈님은 팔목이 끊어져도 나는 못 놓겠네 아리아리랑 슬슬이랑
1: 김영우 선생님의 진도아리랑을 들으면서 뭔가 알 듯 말 듯 하면서 더 많이 알고 싶은 마음이 느껴서 무조건 진도에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 소디라 한다 팔도야 큰다

0: 난생 처음 진도에 왔습니다.
1: 여기 정말 국악이 일상생활에 아직 살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들었는데 과연 그럴지 그거 직접 알아낼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제일 크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0: 마침 진도 장날이네요. 집 근처 전통시장 단골인 안나 씨에게 이런 시골장 풍경은 제법 익숙합니다. 다만 하나, 진도의 시장이 다른 곳과는 다른 게 있습니다.
2: 안녕하세요. 네.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예. 네, 어머니 여기 진도에서 사람들이 다 소리를 조금씩 간다고 들었는데
3: 노래 부르는 사람도 잘 부르대. 아주 정답 딱 맞춰서. 그런데 어째 제일 못 부르는 저한테 와서 노래 부르라고 울고네요.
2: 아, 아니에요.
3: 그런데 저는 네. 엉터리로 부르는 노래를 조금 불러.
2: 아, 네. 그거 한번 듣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3: 그래. 못 불러도 내가 네. 불러줄게.
2: 아, 고맙습니다.
3: 지금 부를까?
2: 예. 네.
3: 살면 몇 병년이나 사냐 개똥 같은 세상이나마 둥글둥글 살세 금자동이냐 옥자동이냐 두둥
0: 엉터리 노래라더니 구성진 소리도 노랫말도 아주 일품입니다.
3: 입에서 명창이 되어라.
2: 아이씨구.
3: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4: 가사가 너무 재밌었어요. 넣으신 말씀도 재밌고 인생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담으면서 그게 다 표현할 수 있으니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0: 진도에서는 소리 자랑하지 말라는 게 이런 걸 두고 한 말인가 봅니다. 누구에게 청해도 소리 한 자락 너끈하게 해내는 진도 사람들의 재주는 그 세월이 참 깊습니다.
5: 참이 오네 참미 오네 새빛 같은 이내 눈에 안개 같은 참이 오네 까친 소
6: 흥거리의 노래라고 옛날부터 하던 노래인데 이제 이 밤맴시로 힘들고 뻗치고 또 땀흐르고 그러면 앉아서 노래나 한자로서 하세요. 흥거리의 노래나 하지 우들이 뭔 할 것이 있겠는가 라고 부르고 나면 마음이 편하고 또 시원하고 좋지라.
5: 겸사 겸사 다 놓쳤네.
0: 흥글 소리라고도 하는 흥글의 노래는 진도를 비롯한 남도 지방에서 안악들을 중심으로 전해오던 소리입니다. 내 꿈은 접어둔 채 아내로 또 엄마로만 살아야 했던 고달픈 인생을 가사 삼아 흥얼거리듯 부르는 소풀이 노래입니다.
5: 공포를 시켰던가
7: 못 뺐으면 또 답답할란 거지라도 답답한데 이제 이런 것으로도 불렀던 게 친구들하고 뭐 밤뱀실 이런 것 하면 내 한도장 풀어지고 속이 좀 불어나고 그래. 그러니까 노래가 좋은 것입니다.
5: 포주 같은 땀을 흘리고 몸에 건네 몸에 건네 아깝다 내 청춘아 언제 다시 또 올

드라마나 영화에서 봤던 그 상녀의 모습을 직접 보니까 너무 신기했고 다양한 색깔로 되는 깃발과 그 울음소리 같은 음악을 같이 들으면서 감정이 정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토해내듯 쏟아내는 소리. 죽음 앞에 애간장이 녹는 눈물의 노래입니다.

0: 살던 동네를 구석구석 돌아보며 그 삶을 추모하고 홀로 떠나는 길을 깊은 슬픔으로 함께하는 애소리.
1: 한 번 아차 죽었지요.
2: 애소리 자체가 이 슬픔을 제대로 한번 표현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구나를 느끼기는 했죠. 이렇게 들으면서.
0: 마을을 벗어나기 직전 고인을 위한 마지막 상이 차려졌습니다.

0: 유세차 진도만가 보존의 감소고우 주원감시 불승영모 근위청작서수 공신전언 상향.
1: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0: 선생님.
2: 네.
0: 잔 한 잔 올리실랍니까?
2: 아, 예.
0: 예, 이리 오십시오. 두 손을 이렇게 하세요. 예. 예. 예, 절.
3: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4: 지내왔던 모든 것들과 안녕을 구하는 시간. 산자의 안타까움이 서름이 되어 터져 나옵니다.
5: 이 울음 소리에 선율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 제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6: 판소리에서는 개면조가 슬픔을 표현하는데 그것과 유사한 선율이더라고요.
1: 아이고,
3: 아이고, 아이고,
1: 아이고.
4: 고인이 떠나는 길 굽이굽이 울음길입니다.

0: 부르는 이는 달라도 성음과 장단, 기교에서 남도 특유의 노래법인 육자배기토리가 유독 강하게 느껴지는 이 땅의 노래. 귓가에 맴도는 물음표를 지우기 위해 안나 씨가 따라온 소리는
1: 인생
0: 남도 잡가라 불리는 노래입니다.
1: 고이라더니
2: 이걸 더 벌려.
1: 고이라더니 고이라더니
0: 남도 잡가는 육자배기, 흠타령 등 구절하는 민요를 예술적으로 다듬은 노래입니다. 강송대 명인은 이 남도잡가의 대가죠.
1: 웃고 살아도 괴로운 세상.
2: 웃고 살아도 일하지 말고 웃고 할 때 감상을 해야 돼. 내가 슬픈 감상을 웃고 살아도 시작.
1: 웃고 살아도 괴로운 세상.
0: 남도 잡가를 알면 육자배기 토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좀 되려나요?
3: 요즘 남도 잡가 전체적으로 좀 궁금증이 생겼는데 좀 따라 부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같은 남도 소리인데도 뭔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판소리와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육자배기 토리를 어떻게 멋있게 저희 이렇게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좀 팁을 얻고 싶었습니다.
2: 물론 이제 연주가 많이 있어야 되지만 진도에서는

훨씬 더 끈끈한 맛이 성음에가 담겨 있어. 왜냐? 내 설음에 그 지쳐가지고 한이 맺혀가지고 애완이 담긴 그런 성음을 내놓거든요. 못하는 사람들도 쬐깐 아 소리 한 자리도 다른 데하고 틀려요. 그런 것이 있어. 참 묘한 고장이에요, 진도가. 자든 치

0: 있지. 향단 누게 푸뜨글 이여.
1: 확실히 반소리와 많이 다른 것 같고, 특히 이 남도 잡가는 들어봤는데 지금 선생님께서 부르신 것도 너무도 멋있으세요.
0: 자이라 옛날에 그저 뭐 서민들이 하던 그런 소리예요. 원래는 슬프게 와서 배고프고 할 때 그런 소리가 이렇게 지금 많이 전달이 돼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되었는데 한번 하면 어려워도 해봅시다. 자든 침방

0: 짧고 부드러운 경기 지역의 경토리와 달리 감정을 격하게 울리며 애원하듯 부르는 남도의 육자배기 토리.
1: 포뜨글이여 포뜨글 한번 감고 붓들한테 대게 붙여보라. 붓들이여 라는 붓들 시작. 붓들
0: 진양조의 느린 장단에 구슬픈 계면조 음색이 단소리의 그것과는 전혀 딴판입니다.
1: 나가는 거예요. 정신 없이
2: 그 기교가 제가 익숙한 판소리보다 훨씬 많다 보니까 확실히 깊이 있게 파들어 갈수록 더 많은 멋을 알아낼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보이

0: Hej, hej.
1: 노래에 삶의 소름을 담아내던 진도 사람들의 관습은 초상날 연행하던 시트콤 곳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0: 나무야 나무야 나무 나무 나무야 나무 보이나 나무 나무
1: 발인 전날 무가의 단골을 불러다 고인을 위로하는 굿판을 벌였던 진도.

가는 길을 정성스레 닦으며 다 잊고 잘 가길 비는 간절한 마음이 구절마다 가득합니다.

0: 진도만가의 시작이 된 시김꽃. 진도에 전해오는 노래, 음악, 춤 등 많은 예술의 근간이 됐을 만큼 진도 사람들은 죽음의 예를 중시해왔습니다.
1: 삼중갑절 동방사금 삼중갑절.
2: 호남에서도 진도 지역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구두막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그게 공동체예요. 돌아가시면 좋은데 가시고 우리 살아있는 사람께 또 잘 삽시다라는 그런 공동체적인 음악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음악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0: 슬픔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 함께 슬퍼하고 이내 그 바닥을 치고 올라와 함께 극복하며 삶을 이어가고자 했던 진도 사람들. 그건 어쩌면 섬 진도가 체득한 오랜 시대의 산물이 아니었을까요? 옥주라 불렸을 만큼 보배로운 땅이지만 그만큼 많은 걸 각오해야 하는 섬. 고립이자 외로움이었을 섬에서 죽음은 낯선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죽음, 그것은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가야 할 또 다른 삶의 시작일 뿐.

0: 만가의 하족 소리 역시 직김 굿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닮았지만 어딘지 조금 다르면서도 익숙한 소리.
1: 살네

0: 이제 살던 곳과 완전 이별하는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마지막이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무엇보다 진도아리랑 선율이 떠올랐어요. 굉장히 비슷했어요.
1: 구탈 때 부르던 노래가 민가에 전해지며 좀더 부르기 쉽게 변화한 듯한데요. 진도아리랑은 아주 오래전부터 진도 사람들 삶에 스며 있었나 봅니다.

0: 갑자기 소리가 흥겨워졌습니다. 재화 소리 역시 씻김 굿에서 가져온 소리입니다. 죽음이 원통하다고 슬픔에만 빠져있기보다는 극락왕생을 빌며 기쁜 마음으로 보내주기 위한 노래입니다.
1: 장례식은 떠나는 영혼을 위한 부분은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남은 사람을 위한 위로도 받고 그래서 장단이 빨라지고 아 이때부터는 슬슬 이 슬픔을 극복하는 단계로 왔구나가 음악적으로도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0: 아해 슬퍼하는 애소리부터 작별을 구하는 하직의 노래, 그리고 떠나는 이도 보내는 이도 서로를 걱정하는 마음까지 진도 만가에는 죽음 그 너머를 생각하는 진도 사람들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1: 그 만가의 가사가 참 좋습니다. 이제 돌아가셨다는 그런 슬픈 그런 노래도 되지만은 남아있는 사람들은 마냥 슬퍼하지 말고 잘 살아라는 그런 뜻도 그 속에 들어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죽은 이는 잘 보냈으니 산 자는 다시 현생으로 돌아와 제 삶을 충실히 사는 것이 죽은 이를 위한 진정한 추모가 아닐는지요.

0: 나무로 거대한 비자나무입니다. 온갖 세월의 풍파에도 삶을 향한 작은 의지들이 모여 이리 아름드리를 이룬 것처럼 진도의 소리도 그렇습니다.
1: 한강 술래
2: 한강

0: 남부대가 녹이게요.
1: 왠지 함께 손잡고 돌고 싶어지네요. 한가위 둥근 보름달 아래 마을 부녀자들이 풍요를 빌며 춤추고 놀던 강강술래. 안나 씨도 놀이동무가 됐습니다.

한강술래는 1966년 무형유산으로는 여덟 번째로 국가유산에 지정이 됐습니다. 2009년에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까지 인정을 받은 진도의 대표적인 소리 춤입니다. 노동요처럼 민요에 맞춰 춤을 추는 장르로 서민들의 삶과 가장 밀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춤도 노랫말도 소박합니다.

우리 강강술래는 사물 악기가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리듬으로 해요. 자꾸 이제 변화를 시켜가지고 이 놀이도 좀 하고 덕성 몰이 같은 거 놀이도 하고 노래가 빨라지면서 강강술래를 합니다.

0: 슬퍼만 하기보다 웃음과 화합으로 나아가고자 한 진도 사람들의 삶의 태도.
1: 밥만 먹고 굽게 커라
2: 강강술래.
0: 그 흥과 신령을 담은 노래가 강강술래입니다.
1: 강강술래.
3: 이제 자진머리로 막 뛸 때는 같이 뛰면서 웃고, 그래서 우리 강강술래는 웃다 울고 간다는 그런 것이 있어요.
1: 신욱신 뛰어나보세
2: 강강술래.
1: 높은 마당이 깊어지고
2: 강강술래.
1: 깊은 마당 위에 터지게
2: 강강술래.
1: 욱신욱신 뛰어나보세
2: 강강술래.
1: 뛰어보세 뛰어보세
2: 강강술래.
1: 욱신욱신 뛰어나보세.
0: 수많은 이별과 아픔이 찾아온데도 삶은 계속돼야 하기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 즐겁고 또 즐거워야 합니다.
2: 강강술래.
1: 뛰어보세 뛰어보세.
3: 진도아리랑 마지막 부분이랑 아라리가 난네와 똑같은 것에 있다는 좀 흥미로움이 많이 느꼈어요.
2: 강강술래.
1: 깊은 마당 위에 터지게.
3: 같은 음악적인 언어를 다양한 맥락에 활용하는 것으로 저는 보고, 결국은 이게 바로 진도 소리의 특징이지 않을까 싶은 거죠.
0: 가슴에 맺힌 걸 풀고 씻어내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는 노래. 애통함과 흥겨움을 모두 품은 음악. 진도의 소리이자 진도의 아리랑입니다.

0: 안녕하세요.
1: 아이고,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1: 아이고.
0: 네.
1: 또 만나네요.
0: 네, 또 만나. 다시 뵈어서 너무 반갑네요.
1: 반가워요.
0: 아이고, 와주셔서 너무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1: 그동안 잘 있었어요?
0: 네, 선생님 네. 또 잘 계셨죠?
1: 아이고, 우리 진도가 그래도 몸이 더 지금 또 찾아왔구만.
0: 너무 아름다워서 가자. 다시 와야죠. 예. 네. 쭉 오시죠.
1: 예.
2: 안나 씨가 진도 소리의 명인들을 한데 불러 모았습니다.

0: 소리도 이렇게 만날 수 있었고, 들었던 소리를 들으면 느끼는 게 뭐냐면, 결국은 이 진도아리랑에서 느끼는 선율이 좀 연결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 자리에서 다 같이 한번 진도아리랑 좀 불러봤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실까요?
1: 아이, 좋습니다.
0: 네.

0: 이거 조금만 앉으자 소연이 얼마나
1: 시고
2: 아리아리라
3: 그 아리랑의 가사를 음미해 보면은 희노애락의 그 사연이 그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모든 노래를 이렇게 대표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 도다가세 도다나가세
1: 어이구
0: 저다리 떳떳이도록 도다나가세
1: 아리

0: 남의 말을 들었냐 하고.
1: 진도 우리 소리는 다 아까워요. 뭐 망가 소리, 뭐 판 소리, 뭐 남도 작가, 진도아리랑 모두 호망이 다 있잖아요. 다 의미가 있는 담긴 소리라 나서 그저 내 바람은 아무쪼록 길이 길이 쭉 이어나가면 쓰겠어요.
0: 남네 한국 최남단 고배성 진도 인심이
2: 진도아리랑이 어떻게 애완성과 흥겨움이 함께 느껴지는지 궁금했는데 여러 진도 노래를 들으면서 조금 알 것 같았어요. 진도 소리에는 삶과 죽음, 이별에 대한 진도 사람들의 생각이 배어있는 것 같아요.
0: 안녕!
2: 죽음과 이별은 슬프지만 그것도 삶의 한 부분이고 삶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걸 노래로 말하는 것 같아요.

0: 고달프고 힘들어도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1: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난데 아리랑 아라리가 난데 안경 장파에 둥둥둥 든데 어기여 차 어야디여라 노를 쳐라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난데 아리랑 아라리가

0: 어? 에블레야, 뭐 하고 있어?
1: 보면 몰라. 밥 먹고 있잖아.
0: 그렇게 조금 먹으니까 키가 안 크지.
1: 뭐해? 내가 나중에 크면 얼마나 멋져지는데.
0: 나중엔 어떻게 되는데? 키가 더 커져?
1: 내가 어른이 되면 나를 올려다봐야 할걸?
0: 어?

0: 얼마나 커진단 말이야?
1: 작다고 무시하지 말라고.
2: 커다란 소나무들 사이로 작은 오동나무와 밤나무가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숲에 찾아왔어요.
3: 이놈들이 좋겠군.
1: 우리 어디 가는 걸까?
2: 먼 길을 달려 도착한 곳은 푸른 잔디와 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1: 여긴 어디지?
4: 안심해. 여기는 가야금을 만드는 곳이야. 좋은 가야금이 되면 사람들과 함께 연주여행도 다니면서 예전보다 더 신나게 지낼 수 있어.
1: 가야금이요? 우와, 저도 가야금이 될 수 있어요?
4: 물론이지. 하지만 사람들이 찾는 좋은 가야금이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엄청 길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해.
0: 좋은 가야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4: 뙤약볕이 쬐는 여름, 눈이 오고 찬바람이 부는 겨울, 그리고 큰 비바람이 불 때 흔들리지 않고 잘 버티면 돼. 그렇게 세 번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잘 견디면 견고하고 울림이 좋은 나무가 된단다.
2: 두 친구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가야금이 되기 위해 수련을 시작했어요. 날씨를 견디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두 친구는 저마다 꿈꾸는 가야금을 생각하며 열심히 이겨냈어요.
0: 난 학처럼 큰 소리를 내는 가야금이 되고 싶어.
1: 나는 꾀꼬리처럼 초롱초롱한 소리를 낼 거야.
2: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오동나무와 밤나무는 그동안의 추위와 더위를 잘 견뎌내고 결이 고르고 튼튼한 나무가 되어 있었어요. 장인은 해와 달 모양으로 구멍을 뚫고 손잡이도 뚫었어요. 귀여운 해와 달 모양에서 소리가 난다고 생각하니 밤나무는 매우 기뻤어요. 그 다음 장인은 아교를 발라 오동나무로 만든 위판과 밤나무로 만든 아래판을 붙인 후 끈으로 칭칭 감았어요. 서로 잘 붙어서 좋은 소리가 나기 위해 오동나무와 밤나무는 서로를 꼭 껴안았어요. 며칠 후 두 나무는 한 몸이 되어 가야금 모습처럼 보기 좋게 변해 있었어요.
0: 명희님, 명희님! 그런데 그 불은 무엇에 쓰는 건가요?
3: 너를 튼튼하게 해주는 거란다.
0: 아, 뜨거워!
3: 조금만 참거라. 이렇게 인두로 살짝 그을리면 색깔도 예뻐지고 벌레도 달려들지 않게 돼. 그리고 잘 상하지도 않게 되지.
0: 오, 무늬가 선명한 게 새 옷을 입은 것 같아요.
2: 인두질이 끝나자 좌단이라고 불리는 곳에 모양을 다듬기 시작했어요. 12개의 가야금줄을 거는 곳을 가리켜 좌단이라고 부른답니다.
1: 그런데 왜 구멍이 12개예요?
3: 가야금의 줄이 12개라 그렇단다. 줄이 12개인 이유는 1년에 12달에서 따왔기 때문이지. 네가 완성이 되면 연주가와 멋진 산조를 연주하게 될 거야.
1: 우와, 예쁘다. 이건 뭐예요?
3: 이건 봉미란다. 봉황새의 꼴이라는 뜻이지.
1: 봉황이요?
3: 이 상상 속의 신비로운 새지.
2: 장인은 복미를 오랫동안 정성들여 부드럽게 다듬었어요. 그리고 나뭇결도 한층 돋보이고 연주자의 손이 다치지 않도록 매끈하게 칠도해줬어요.
0: 너무 근사해요. 벌써 가야금이 된 것 같아요.
1: 빨리 연주하고 싶어요.
3: 그래, 이제 줄 거는 일만 남았구나.
2: 장인은 명주실을 꼬아 만든 줄을 하나하나 연결했어요. 굵기가 다른 각각의 줄들은 서로 다른 소리를 낸답니다. 그리고 줄 아래로 기러기 발처럼 생긴 안쪽을 올렸어요. 안쪽의 위치에 따라 소리가 달라진대요.
3: 자, 어디 이 소리를 들어볼까?
1: 이게 우리한테서 나는 소리야?
0: 와, 믿어지지 않아. 이제 우리는 가야금이야.
1: 그래, 어엿한 악기가 된 거야.
2: 고동나무와 밤나무는 오랜 세월의 어려움을 견디고 아름다운 가야금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곧 유명한 연주가와 함께 사람들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주었어요. 가야금이 된 오동나무와 밤나무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 너무나도 기뻤답니다.
1: 나도 나중엔 저렇게 멋진 나비가 될 거라고.
0: 지금의 모습으로는 전혀 상상이 안 가는데.
1: 흥, 난 지금도 내 두툼한 입술과 통통한 몸이 정말 마음에 든다고.
0: 그래, 그래. 정말 귀엽다, 귀여워.
1: 그걸 이제 알았어.
5: 조상님도 몰랐다. 국가유산이 이렇게 즐거워질 줄. 전통을 눈에 담고 새롭게 맛보고 내 손안에 누리고 풍요롭게 즐기는 세상. 국가유산 즐거움이 되다. 국가유산진흥원.
6: 오늘 연습 여기까지 끝났니야.
7: 방저지 방저 월지.

0: 연습실에서
1: 살고 있습니다.
0: 살고 있더라고요. 네. 소리가 뭐길래.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2: 케이팝을 한번 우리가 확 잡아보자.
1: 가족과 함께하는 우리 집 소리 자랑. 시리렁 시리렁 시리렁. 각기 다른 개성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함께 호흡을 맞추는 모습이 정말 보기가 좋네요.
3: 지금은 언니랑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4: 함께 하니까 더 즐겁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5: 오늘 정말 따뜻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0: 오늘 연습 여기까지 끝났디야.
1: 방저지 방저월지.

0: 연습실에서
1: 살고 있습니다.
0: 살고 있더라고요. 네. 소리가 뭐길래.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2: 케이팝을 한번 우리가 확 잡아보자.
1: 가족과 함께하는 우리 집 소리 자랑. 시리렁 시리렁 시리렁. 각기 다른 개성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함께 호흡을 맞추는 모습이 정말 보기가 좋네요.
3: 지금은 언니랑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4: 함께 하니까 더 즐겁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5: 오늘 정말 따뜻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0: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나는 버틴다. 나를 지킨다. 유혹은 강하지만 나는 더 강하기에 약하지 않아. 나약하지 않아.

눈부시도록 푸르른 산과 하늘 사이로 자태도 당당하게 붉은빛 휘감은 꽃나무 가득한 이곳은 담양의 명옥헌 원림입니다. 조선 중기 문신인 오희도가 자연을 벗삼아 살던 이곳에 그의 아들 오희정이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 명옥헌을 지었는데요. 명옥헌 주위의 숲을 잃은 배롱나무는 한여름 태양에 흠뻑 취해 붉은 꽃을 가지마다 드리웁니다. 명옥헌에는 담장이 없습니다. 숲을 그대로 두고 주변의 정자를 적절하게 배치해 자연에 순응하는 한국 고유의 정원 모습을 보여줍니다. 건물 앞뒤로 네모난 연못을 파고 주위에는 배롱나무를 심어 한여름 풍경이 아름답게 펼쳐집니다.

명옥헌에는 두 개의 연못이 마치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물자리인 듯 자리하고 있는데요. 두 개의 연못이 서로를 보완하듯 물줄기가 한 곳에 다다라 차면 넘치는 물이 남은 연못으로 흘러가도록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때 연못에서 연못으로 흘러가는 물소리가 마치 맑은 옷구슬이 굴러가는 소리와 같다고 해서 명옥헌이라 지었다고 합니다.

0: 오희도는 밝고 온화한 성품에 부모를 극진히 모셨던 효자이자 선비였습니다. 학문에 매진하며 후진 양성을 통해 자신이 가진 재능을 나누려 했던 참 스승이기도 했다는데요. 당시 광해군의 폭정으로 새로운 세상을 꿈꾸던 능양군이 은행나무에 말을 걸어놓고 오희도를 찾아옵니다. 늙은 어머니를 봉양해야 했던 오희도는 차마 집을 나설 수 없었지만 결국 능양군을 도와 인조반정은 성공하게 되는데요. 말을 걸어놓은 은행나무와 명옥헌 정자의 삼고라는 현판이 그 증표로 남아있습니다.
1: 정수!

한여름 강렬하게 꽃을 피우는 벼록나무처럼 강렬한 소리로 사람의 마음을 잡아끄는 판소리는 전통적인 민속악의 한 방식인데요. 한 사람의 창자가 긴 서사적인 이야기를 고수의 북단장에 맞추어 노래와 말로 엮고 몸짓을 곁들여 부릅니다. 판소리는 조선 숙정 말년에서 영조 초기에 걸쳐 충청도와 전라도를 중심으로 발달되었고요. 판소리 열두마당이 전해 내려왔으나 조선 후기에 하나씩 사라져 조선 말기에 활동하던 명창을 마지막으로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수궁가, 적벽가, 다섯마당만 남고 나머지는 모두 전승이 끊어졌습니다. 전라도 동북지역의 소리제를 동편제, 전라도 서남지역의 소리제를 서편제, 경기도 충청도의 소리제를 중고제라 하고요. 19세기 후반에는 궁궐잔치에서도 소리꾼을 불러 흥을 돋우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유네스코 세계 무형유산으로 지정되어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회록나무 꽃은 보통 한 가지에서 피고지기를 세 번 거듭합니다. 7월 중순부터 피기 시작해 8월 초하순께 절정을 이룬 뒤 9월 초중순께 마지막 정열을 불태우듯 붉은 꽃을 피워올리는 회록나무. 선비들은 100일 동안 매일 번갈아가며 돋아나는 붉은 꽃에서 용맹정진을 배우고 껍질을 벗은 줄기에서 무욕의 청빈한 삶을 보았다고 합니다.

세상사 온갖 이야기를 비롯해 희로애락 감정까지 담아낸 우리의 국악. 수백 년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국악은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으며 그 명맥을 이어오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24개월 동안 월세를 최대 20만 원 덜 낼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바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이라면 지원 대상. 더 자세한 지원 자격은 복지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더 밝은 미래를 위해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조선 말 단 열 달간에 숨겨진 왕이 있었으니 그의 왕호는 미족. 음식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고자 했던 자. 그는 국정보다 국물을 중히 여겨 정사를 논하기 전 꼭 세 가지 국물을 올리게 하였다. 역사에서는 지워졌으나 별똥별을 타고 오늘을 사랑한다. 이것은 한 시대를 잃고 한 상 차림을 얻은 자의 이야기구나.

0: 왔는가?
1: 어. 오늘따라 유독 좀 안색이 안 좋으시.
0: 오랜만에 선릉로를 이렇게 걷고 있으니까 왠지 그냥 마음이 울적하고 적적하고 외롭네.
1: 선릉로가 왜요?
0: 이 사람 정말. 선릉로가 선릉이 왜 선릉인가? 어? 조선의 구대왕 성종과 정현왕후의 능이 있는 곳이 선릉 아닌가?
1: 좀 기분도 별로신 것 같고 기력도 별로 없으신 것 같고.
0: 그렇지. 사람이 몸이 약해지면 마음이 약해지고 그런 거라니까. 내가 요즘 들어 더더욱 그런 것 같아. 날도 덥고.
1: 이게 날도 더워지는데 그래도 기력 보강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그래, 기력 보강, 몸보신. 잠깐만. 몸보신을 좀 하러 가야 되겠는데? 맞다, 그거 먹으러 가면 되겠다.
2: 벌써?
3: 더위는 오르고 기운은 내리고 쭉 늘어지는 여름의 기세가 대단한데 우리 임금님 이 더위에 입맛과 기력 다 잃으셨구나. 한 숟갈에 든든하게 우리 임금님의 입맛과 기력을 찾아주고 허해진 마음에 푸르른 기운을 담아낸 그것, 그것만한 것이 없으리라.
0: 아이고,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4: 예, 예.
0: 아유, 고맙습니다. 제가 저 몸이 좀 허해가지고 모양 좀 하러 왔습니다. 늘 먹던 대로 좀.
4: 혹시 말씀하시는 거죠?
0: 예, 예, 예.
4: 이쪽으로
0: 앉아겠습니다. 아차.
1: 임금님, 무슨 모양식이길래 코스로 주문하셨어요?
0: 궁금해요? 궁금하면 오메가.
1: 언제적 대기?
0: 언제적이라니? 아니 내가 뭐 내 조선시대 사람인데 조선시대 사람이 좀 철진한 유머 좀 했다고 이 사람 자기도 그렇게 젊은 사람도 아닌 것 같고 무슨 사람 열불나게 놀리고 그래? 참, 아유, 물이나 마셔야겠다. 아유,
1: 물 많아요? 물이?
0: 물. 야관문 물.
3: 어이씨!
0: 여기가 야관문 그 다리물 주거든. 요거만 먹어도 기운이 난다니까. 아우, 아우, 좋다.
1: 야관문이란 물도 아니야?
0: 오, 안 해. 네. 밤에 이렇게 자연광장에 좋고, 네, 남녀에게 다 좋은, 네, 그런 겁니다. 사람이. 누가 들으면 오해할 소리를. 그쵸, 여름도 되고 좀 몸 좀 하고 그러니까는 그런 것이지. 내가 뭐 매회 무슨 그런 것만 찾아다녔다고? 진짜.

0: 이거야, 이거, 이거라고. 이야. 오, 역시. 응? 먹은지 부럽구만.
1: 오. 씹고 듣고 씹고 듣고 맛보고 즐겨보자꾸나. 쫄깃한 갈비가 한 줄로 주르르르. 그거 참 잘 익었구나. 야들야들한 수육도 있는데 그 고기 빛깔 한 번도 없어. 비법 양념장에 푹 찍어 한 입에 봅시다.
0: 아이고 자, 아저씨 사진 좀 살짝 찍어야겠다.
1: 아이 그렇지.
0: 아이고 먹음직스러워 보여라.
2: 아이고 먹음직스러워 보여라.
0: 자 우리 먹어보자.
3: 네, 이게 무슨 고기예요?
0: 궁금하지? 아니 보양식 감 생각난 거 없나? 흑염소. 이게 흑염소가 동의보가 나도 그렇고 왕이나 왕비 왕자들의 이제 기력 회복이나 산후 회복 이런 데에도 많이 먹었던 거라고. 궁중에서도 이렇게
4: 맛있겠구나.
0: 즐겨 먹던 흑염소가 이렇게. 야, 더 쫄깃쫄깃한데? 응? 더 쫄깃쫄깃해. 이야. 아, 이거 봐. 이거 뭐라고? 야, 근데 양념 진짜 맛있겠다. 옛날 궁중에는 탕이나 전골, 찜, 수육 이렇게 먹었어. 수육 같은 거나 탕이나 전골. 근데 여기가 전골도 응? 수락관에서 준 전골만큼이나 맛이 아주 훌륭해. 응? 이때 전골도 먹어야 돼. 그래서 내가 코스를 시킨 거라니까? 잠깐만 얘를 좀 뜯어야 되는데. 사장님. 아 예. 사장님.
5: 네.
0: 얘를 좀 먹고 싶은데 얘 좀 쫙 잘라주시면
5: 돼. 네. 인삼만 하나 드시고요.
0: 어, 네. 아, 이 좋은 걸. 어쩜 이렇게 쫄깃쫄깃해요?
5: 부드럽고 쫄깃하죠? 갈비는 네. 그냥 이 끝에 잡고 네. 뜯으면 쏙 나와요.
0: 그럼 이렇게 들고 이렇게
5: 쏙? 예, 쏙 나와요.
0: 아, 이거 임금 체면에 손에 들고 먹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체면이고 뭐고 없다. 체면 불구하고 응? 먹겠습니다.
1: 맛있구나!
0: 고기는 뼈에 붙어있는 고기가 제일 맛있거든. 편육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것보다 훨씬 부드러우면서 쫄깃쫄깃함 그대로 있는 쭉으로 기름을 착 약재 넣고 뭐 해서 빼가지고 쫄깃함만 그대로
4: 맛있겠구나.
0: 있고 느끼한 맛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야 돼지갈비, 소갈비, 무슨 양갈비 다 필요 없네. 염소갈비가 찍어내. 아, 한 입 팍 베어물고 뜯으면 그냥 육질이 그냥 입안에 들어와가지고, 어? 그리고 요 특제 양념. 야, 특제 양념하고 너무 잘 어울려져가지고, 씹는 맛이 소고기의 육질의 탱글탱글함에 두 배가 넘는 것 같다. 자, 아유, 말 나온 김에 먹어야 돼.

0: 같은 고기를 먹으라 그랬거든. 아주 그냥 오랜만에 날도 더운데
1: 벨트 풀고 한번 먹어보자.
0: 제대로 기력 생기네. 아,
2: 이제 이분님 오늘 드시기만 하시고 일은 안
0: 하세요. 아, 사람 아, 맛있게 먹고 있는데 또 뭐 이러더라. 응? 어? 뭐요? 뭐 갔다 오라고? 그 방에? 응?
2: 네, 일하셔야죠.
0: 알았어. 야, 그러면 아, 그 방에 한번 탐방을 다녀봅시다. 응. 어딘가.
1: 한번 가보자.
0: 하긴 뭐, 아, 내가 편해졌지. 아주 그냥 임금 대하는 태도가 아주 불손하기 끝이 없구나 아주 그냥. 뭐? 어? 어, 왜 이래 또 눈물이 같이 또 이거, 어? 참나.
3: 벌써?
0: 내가 시켜본다, 내가 시켜본다, 내가. 아, 아유, 실례합니다. 아이고, 아유, 실례 좀 하겠습니다. 아, 잠깐, 기다리기만 있게 궁금해가지고.
4: 아, 네.
0: 이게 다 뭔가요?
4: 이거는 흑염소 다 뼈예요, 지금.
0: 아, 품질하신 뼈?
4: 예, 예, 이제 사골 만들려고요. 사골 역수.
0: 아, 아니 이렇게 큰?
4: 예, 거의 한 마리 한 마리씩이에요 지금.
0: 이걸 고아가지고 육수를 예. 내는 거예요.
4: 예, 뽀얗게 나오죠. 우리 8마리 들어가면.
0: 8마리. 와,
4: 보통 이 정도 들어가요.
0: 보통 이 정도. 예. 야, 그러니까 이 육수가 얼마나 진할 거예요, 그래?
4: 맞습니다. 네? 이것도 한 8시간 이상 끓여야 돼 갖고.
0: 8시간. 예. 우와. 오. 진짜? 아니, 얘를 8시간 끓이면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4: 예, 맞습니다. 6시간에서 8시간 사이 끓입니다.
0: 아이고, 뭐, 저 우유빛깔처럼 그냥 뽀얀 거 진짜고. 뭐, 어떻게 이 상태에서 이렇게 맛볼 수도 있나요?
4: 맛도 예, 있나요? 보실 수 있죠. 예, 국물 맛보여 드릴게요.
0: 아, 예, 감사합니다.
4: 스파워 불어서 되게 뜨겁습니다.
0: 네, 네. 그렇겠죠. 8시간 정도 끓여주는데. 오, 향긋해요. 어, 근데 깊다.
4: 그죠?
0: 네. 네.
4: 소사골이랑 똑같습니다.
0: 야, 그러네요. 아유, 미안해서 어떡하나? 나만 맛봐서 미안해서 어떡하나? 미안해서 어떡하나? 오, 잠깐만. 야, 8시간 끓인 사골에서 이렇게 맑고 깊은 맛이 나나요? 아, 네. 완육수 했습니다. 이야, 마시면서 이렇게 기분이 좋은 뭔가 몸이 이렇게 따뜻해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게 야, 8시간 정성을 제가 한 번에 다 마셔버렸네요, 이거. 아니, 어떡하나. 이야, 염소사골 우려낸 거 진짜 담백하고 깊대. 아, 그렇게 맛있는데. 근데 아무래도 양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야, 입에 착 합니다. 참으로 만족했도다.
1: 좋다! 귀하디 귀한 흑염소 사골을 8시간 동안 정성으로 우려내면 밤을 지새운 정성 속에 뽀글뽀글 하얀 빛깔의 사골이 우러나는구나. 한 모금 할 때마다 기운이 솟을 것 같은 귀한 육수로다.
4: 육수에 넣는 양념장 네. 보여드릴게요.
0: 아, 네네네.
4: 보시면은 군고추고 양파, 마늘, 된장 기본 베이스입니다.
0: 그렇군요. 예,
4: 갈아서 이따가 아까 사골 육수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양념을 만드는 거예요.
0: 아,

소스와 함께 잘 섞어주고 정성 가득 양념을 뽀얀 사골에 넣어주면 이것이 바로 흑염소 전골의 기본 전골 육수 요리시다. 그리고 이것은 주인장의 비밀이라던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로부터 기력 회복과 원기 보강에는 이것만한 것이 없다는데 오늘 밤에 문을 한번 열어.

0: 채소까지 한번 올려놓고 나면 임금님 오늘 기력 완전 회복!
1: 이야, 물향이 끝내주는구나. 역시 아는 만큼 더 맛있다고 비법을 알고 나서 보니까 더 기대가 되네. 어? 야, 먹어보자고. 옳지. 된장 베이스에 국물을 쫙 부어주면서. 우와.
2: 자. 아, 맛있겠구나.
1: 국물 맛을 봐야지. 야, 이게, 어? 염소고기 육수가, 이게. 야, 이건 다르네, 다르네. 어? 정말 국물 맛이 달라. 응? 야, 어우, 전골에 들어간 우유는 또 얼마나 부드러울 거야. 어, 얼로. 고기가 진짜 부드럽다 이거는. 야, 전골 국물도 또 하면서 붓고. 어, 된장 베이스인데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2: 벌써?
1: 어. 오. 그 숙종과 장희빈이 어 흑색탕이라고 해가지고 어 흑염소 어 흑염소로 된 음식을 즐겨 먹었다는 얘기 하나? 몰랐어. 아유, 그게 저 뭐 실록이나 이런 데 나와 있지 않은데 아주 그 흑염소를 즐겨 드셨다고. 둘 다 흑염소를? 아이고, 예, 아닙니다. 넷째는 비.
3: 무침 드리겠습니다. 네.
0: 좋다. 이야. 오늘 흑염소 한상 상다리가 부러지는구나. 수육과 전골만은 아쉬울까봐 흑염소 고기를 얇게 쳐면서 예쁜 튀김 옷 입고 지글지글지글 기름 속에 붕덩. 바삭한 소리가 여기까지 나는구나. 고소하고 맛있는 흑염소 튀김 완성이요. 이것은 무엇이냐? 미나리, 오이, 양파. 부추 깻잎에 양념장 얹어주고 고춧가루 참깨까지 쫘르르르르 뜨끈하게 익은 살코기만 잘 발라 맛 좋은 채소와 양념까지 잘 버무려내면 상큼하고 영양 만점 흑염소 무침도 완성이요.
1: 아니 내가 이 중에서도 전골이랑 수육은 많이 먹어봤지만 무침은 처음 먹어보는데. 살코기를 얹어서. 어, 무침 진짜 맛있겠다.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이게 염소고기가 육질이 단단하니까 쫄깃쫄깃하고. 야, 무침 양념이랑 잘 어울리네. 응? 들어간다. 자.
0: 맛있구나.
1: 맛있어, 맛있어. 아니, 근데 요 튀김이 응? 요게 그냥 튀김만 주는 게 아니라 야채, 채소하고 요 특제 소스를 이렇게 해가지고 유린기 맛과 이런 거? 어, 그런 느낌. 야, 요거. 잠깐만. 나는 그냥. 현육수로 한 거랑, 갈비로 한 거랑, 전골로 한 거랑, 무침 한 거랑, 튀긴 거랑, 느낌이 다 달라. 느낌이 다 달라. 와. 아니, 말이야. 어? 아니, 내가 그 있을 때 말이야. 어? 이렇게. 무침

0: 하고 튀김도 같이 좀 올려줬으면 얼마나 좋아. 어? 내가 그러면 이렇게 이게 현대를 이렇게 갑자기 딸려왔겠어? 응? 어? 진짜. 야, 이거 별미네. 아니, 아까 무침도 맛있었는데, 어, 얘는 약간 이국적인 느낌도 나고. 맛있다. 응? 밥을 좀 먹어봅시다.
1: 뜨끈하고 구수한 국물에 야들한 흑염소고기 한 입. 임금님의 손이 멈추지를 않는구나.

0: 오빤 내 입으로 들어가네. 상큼한 채소, 담백하고 부드러운 고기, 시원한 양념, 이것은 반칙 아니오. 바삭한 흑염소 튀김까지, 진수성찬 임금님의 기력까지 가득해진다. 임금님의 여름 기력 흑염소로 오늘 완전 충전이구나.
1: 실례합니다.
2: 아, 예. 예,
1: 식사 거의 다 드신 것 같은데 예. 디저트 좀 준비해 드릴까요?
2: 디저트요? 예. 아니 그럼 아직 식사가 다 끝난 건 아닌데 뭐 주신다면 뭐. 아 근데 디저트가 뭔데요?
1: 저희 볶음밥 있습니다.
0: 그렇지.
2: 아 볶음밥.
1: 국물에다가, 네.
2: 아 국물 먹었으니까요. 네. 그렇죠 그렇죠.
1: 마무리
2: 디저트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대하고 있네요.
1: 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2: 네네네. 네. 오 볶음밥. 이야 볶음밥을 빼먹을 뻔했네. 아유 여기다가 밥을 놓고 오면 또 얼마나 맛있을 거야. 응? 이야 역시 국물 요리를 먹고 나면 한국인들은 볶음밥이 볶음밥. 다시 한번 볼까나. 옳지. 무소해. 어우 맛있어. 아 그냥 바로 여기서 긁어 먹어도 맛있다. 역시 볶음밥 디저트 마무리 신의 한 수였어요.
3: 임금님 그럼 밥을 몇 공기나 드시는 거예요?
2: 그러게 내가 요즘 먹으러 다니면서 먹어도 먹어도 배가 안 차네. 큰일 났네. 어 맛있어. 아 근데 이걸 어떻게 참아. 어?
0: 어이씨구. 자고로 잘 먹는 것이 보양일 터. 하지만 귀한 식재료가 더해지니 금상첨화가 이것이 아니더냐. 진한 육수에 전골로 속을 든든히 데우고 파사삭한 고기 튀김으로 집 나간 입맛까지 살려주고 상큼하고 시원한 흑염소 무침으로 몸의 기력까지 펄쩍 깨어나는구나. 임금님 이제 기력이 좀 나오.
2: 꿀하네. 여름 모양은 다 했다.
0: 오늘 또 맛있고 힘이 나는구나. 다음 주도 힘 한번 내어볼까?
2: 왜 이렇게 더운가 그랬더니 중복이사가 울구만.
4: 이리 오너라.
2: 와, 이 참으로 흡족하구나.

0: 국립 정동극장 세실풍류입니다. 오랜 수련 끝에 자신만의 춤 세계를 구축해온 춤꾼들이 펼치는 등무의 순간은 29일부터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저녁 국립 정동극장 세실에서 열립니다. 제96회 남원춘향제 춘향의 멋 세계를 매혹시키다가 열립니다. 낮에는 전통 공연의 정취를, 밤에는 광활루원을 수놓는 별빛을 누릴 수 있는 일주일간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춘천 시립국악단 민요 뮤지컬 윤희수는 살아있다가 무대에 오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의병장 윤희순의 삶과 독립을 향한 투쟁 정신을 강원도 민요 기반의 뮤지컬로 선보입니다. 서울 남산국악단 기획공연 남산 마당페스타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청년 전통예술가들과 지난해 젊은 국악단장 선정자들의 힙한 국악 무대는 1일부터 4일간 도심 속 한옥마당에서 열립니다. 국립국악원 어린이날 기획공연 중섭 빛깔 있는 꿈이 무대에 오릅니다. 화가 이중섭의 서귀포 피난 시절을 배경으로 그의 삶과 예술 세계를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 창작 국악극입니다. 다양한 문화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일상에 쉼표가 있는 곳으로 문화나들이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4월 마지막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오늘 연습 여기까지 끝났니야! 지방저 월드

0: 연습실에서
1: 살고 있습니다.
0: 살고 있더라고요. 소리가 뭐길래.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안녕하세요. 영재 한음에 오신 여러분. 저는 가야금 경창을 공부하고 있고 우리 전통음악을 너무도 사랑하는 서재희입니다. 오늘 열리는 이 영재 한음에는 크라우네트가 주관하는 모여라 한음 영재들 및 한음 꿈나무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친구들이 준비한 재미있는 공연입니다. 저를 포함한 오늘 무대에 서는 친구들은 우리나라의 전통음악을 이끌어가는 큰 나무들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우리 음악이지만 함께 즐길 때 그 즐거움이 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악을 즐길 때 함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추임새인데요. 공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추임새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을 따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씨구!
1: 얼씨구!
0: 좋다!
1: 좋다!
0: 잘 따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임새는 어떤 위치에 넣어야 한다는 규칙이 없으니 공연을 보시다가 연주자를 응원해주고 싶을 때 언제든지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연은 영상과 사진 촬영이 자유롭게 가능하니 플래시를 끈 채로 우리 친구들의 멋진 모습을 마음껏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 289회 영재 한음회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연을 열어줄 첫 번째 무대는 축의 대찬 소리 국악 관현악단 친구들의 우조두거 경풍년입니다. 우조두거 경풍년은 조선시대 선비들이 즐기던 가곡의 반주음악인 경풍년을 관악 합주로 연주하는 곡으로 풍년을 기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어이씨구 하면 여러분들께서 좋다로 공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씨구!
1: 좋다!

절제 속에 밝고 화려하면서도 힘찬 선율로 긴장감을 주는 듯한 시간이었는데요. 최고의 합으로 음악의 흐름을 잘 표현해준 주기대찬 소리 국악관현악단 친구들의 무대였습니다. 두 번째 무대는 정가단 아리 친구들의 가사 매화가입니다. 매화가는 정가의 12 가사 중에 한 곡으로 노랫말은 떠나간 임에 대한 그리움을 눈이 다 녹기 전에 피어 봄철이 다가옴을 알려주는 매화꽃에 비유한 노래입니다. 12 가사 중에서 민요풍의 시김새가 제법 들어가는 곡으로 화려한 창법으로 많이 애창되는 곡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가단 아리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어이, 시고!

감정과 자연의 변화를 정가 특유의 맑고 고운 음색으로 서정적이지만 경쾌하게 풀어준 정가단 아리 친구들의 무대였습니다. 세 번째 무대는 김세현 친구의 체육삼류 가야금 산조입니다. 체육삼류 가야금 산조는 중중모리 장단에서 늦은 자진모리를 거쳐 자진모리 휘모리로 이어지는 독특한 구선을 가진 산조입니다. 특히 복합 장단의 늦은 자진모리는 다채로운 가락의 변화를 느낄 수 있으며 짜임새가 탄탄하고 힘있는 꿋꿋한 농연이 어우러져 웅장하고 중후한 멋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세현 친구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얼씨구!

고요한 떨림과 마음 깊이 스며드는 가야금의 숨결이 마치 이야기를 속삭이는 듯한데요. 가야금이 건네는 이야기를 통해 잠시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김세현 친구의 아름다운 가야금 선율이었습니다. 네 번째 무대는 안지은 선배님의 진도 북놀이입니다. 전라남도 무형유산 제18호 진도 북놀이로 기회가 뛰어난 무속인들이 마을의 여러 예능을 창조한다는 전라남도 진도지방에서 전해오고 있는 북놀이입니다. 북을 장구처럼 비스듬히 어깨에 메고 쌍북채를 사용하여 자유로운 가락과 침사위를 변화무쌍하게 구성하는 것이 특징인 무용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지은 선배님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신명나는 가락과 다채로운 발 디딤, 구성진 춤사위가 마치 북을 두드릴 때 관객의 심장을 두드리는 것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안지은 선배님의 생동감이 넘치는 무대를 함께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무대는 하늘빛 병창단 친구들의 크리스마스 캐롤 연곡입니다. 여러 곡을 연곡하였는데요. 먼저 온 세상에 건강과 평화,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징글벨 락을 부르고, 연이어 겨울의 풍경이나 일상을 담은 창밖을 보라와 겨울바람을 연곡하였습니다. 산타클로스의 썰매를 이끈 루돌프 사슴코와 성탄절에 아이들이 즐겨 부르는 징글벨까지 더해져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껏 연출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늘빛 병창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아이처럼 마음속 설레는 동심으로 다녀온 것 같은 무대였습니다. 익숙한 멜로디로 크리스마스 기분을 물씬 느끼게 해준 하늘빛 병창단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 무대는 춤단 무용단 친구들의 속옷춤입니다. 농악, 교방, 선소리개가 종합적으로 재구성된 속옷춤으로 다채로운 대형과 가벼운 듯 무겁고 날카롭지만 부드러운 정중동의 몸짓이 특징이며 장단의 맛과 황홀한 채기 멋이 깃든 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춤단 무용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작은 북 하나만으로 너무나 생동감이 넘치는데요. 소고장랑과 몰아치는 춤사위로 대표적인 민속무용의 하나인 소고춤의 풍성한 매력을 보여준 춤단 무용단 친구들의 멋진 무대였습니다. 여러분! 네! 아쉽게도 마지막 무대를 소개해드릴 시간인데요. 오늘 공연이 즐거우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1년을 꼬박 기다리는 성탄절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남녀노소가 모두 따뜻한 마음을 주고받는 행복한 성탄절과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뜨거운 박수와 호응으로 함께 즐겨주신 관객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마지막 무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음 전통 연희단 친구들의 강일영 탈춤극 꽃보다 미알 영감할미 거 누가 날 찾나 입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34호 강일영 탈춤의 제7과장인 미알 영감할미를 재연출 및 각색하였습니다. 독특하고 재미난 엉덩이춤과 함께 과장될 정도의 맛깔스러운 대사가 어우러져 슬프고 애절한 소리를 경쾌하게 승화시키는 거 누가 날 찾나와 관객의 흥을 돋우는 장타령으로 신명나게 파랑 호랑이와 한판 놀아보는 작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음 전통 연희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서재희였습니다.

0: 아이고 흐리여.
1: 아니 영감이 왜 따라를 왜 따라해?
0: 나도 이 흐리가 아파서 하는 것이오. 아이고 아이고. 뛰었더니 당 떨어지는구먼. 당 떨어질 땐 크라운 왕사탕이 최고지.
1: 아니 영감이 뭘 먹는 것이오? 나도 좀 잡소.
0: 아이 깜짝이야, 아무것도 안 먹었어도.
1: 해보시오.
0: 으따.
1: 에휴, 욕심쟁이 영감 같으니라고.
0: 하이미, 하이미, 거기서 사옹승 떨지 말고 이리 와봅소.
1: 흥, 알겠소. 그러나 저러나
0: 하이미, 우리 여기 계신 분들께 소개 한번 해봅소.
1: 그거 참 좋은 생각이오. 내가 먼저 해보겠소.
0: 좋소.

0: 지고 대한체육 검은에 빛발 같이 보고지고 군의치 소린 날에 햇빛 같이 보고지고 허름 한 영감 잃고 영감 찾으러 다니는 할머니일세.
1: 할머니 괜찮소?
0: 괜찮소 괜찮아. 영감 넣어서 소개해봅소.
1: 여러분, 예. 나는 귀염둥이 호호 할아버지요. 내가 잘한 게 있어.
0: 그게 참말이오?
1: 참말이지요. 악사양만 부탁하오.

0: 곧 크리스마스 아니오?
1: 그렇지. 우리 손자 손녀가 가장 좋아하는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 받는 날이지요.
0: 어린이 여러분! 산타 할아버지 선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 그렇지, 그렇지.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친구와 싸우지 않고
0: 어이씨구
1: 어려운 친구 도울 줄 알고
0: 어이씨구
1: 이렇게 잘하고 있죠.
2: 네, 이보시게 영감님.
1: 아이고 학사 양반, 무슨 일 있어?
2: 영감님을 응원하기 위해 신통방통한 물건을 하나 가지고 왔소.
1: 신통방통한 물건?
2: 이것은 죽방울이라는 물건이요. 잘 보시오 학사 양반.

0: 영감님, 이게 다가 아닙니다. 영감님을 응원하기 위해 배달부도 준비했소.
1: 그게 잔말이오.
0: 잔말이지요. 강연아!

하고

0: 마무리 잘하시오.
1: 할미 손자 손녀 선물 배달.

연습 여기까지 끝났디야. 금방저 지방저 월지.

0: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수종박성 나서서 세상 경계를 살피고 나오는 니 고고 참변 예윤호 부상

흰색 주파가 여기라.

조난도 이허이요 동남부로 버려이.

서공의 소사 개선 밤물이 울창 산으칭칭 진노꽃경 수북풍

보죠. 방울이 벗금져 건너 병풍석에다 마주 꽝꽝 마주 세려 대야 수중으로 내려가는

0: 우리 음악의 내일을 만나는 시간.
1: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재들을 발견하는 무대.
0: 이 노래
1: 들어볼래.
0: 안녕하세요, 조우종입니다.
1: 반갑습니다, 정다현입니다.
0: 아, 첫 무대는 이로하 친구의 판소리죠. 수공가 중에 고고천변 대목이었습니다. 8살 작은 체구에서 어떻게 저렇게 짱짱한 소리가 나오는지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1: 그러니까요,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국악을 이렇게 잘 해내고 있다는 게 참 기특하죠.
0: 그러네요. 자, 오늘 이 노래 들어볼래는 특별하게 준비했습니다. 국악을 사랑하는 10살 이하의 어린 친구들이 준비한 특별한

0: 특별한 무대로 꾸며지는데요. 이름하여 국악새싹 무대를 피우답니다.
1: 네, 아우, 벌써부터 저의 이 주체할 수 없는 엄마 미소 네. 보이시나요?
0: 아, 기대됩니다.
1: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잘해낼지 정말 나이는 어리지만 소리를 향한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더 큰 친구들이어서 기대가 되네요.
0: 그러네요. 자, 처음 국악을 만났을 때 그 설렘 그리고 무대에서는 두근거림까지 오늘 무대에서 모두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무대를 꾸며준 이로하 친구의 무대 한 곡 더 만나보겠습니다.
2: 저기 저 주둥이 벌거나고 얼쑥달쑥한 것이 도도도 호생원 아니시오 하고 불러노니 찹찹 산중의 호랑이가 생운말 듣기는 처음이라 반겨 듣고 내려오는 뒤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송림 깊 풍굴로 한짐생 내려온다

0: 같은 뒷다리 새낙 같은 발톱으로 엄동선한 맥살장으로 잔디뿌리 왕모래 촤르르르르르 흩치며 주홍님 떡 벌리고 산하 앞에가 우뚝 서 홍행몽행 하는 소리 산천에 대답고 땅이 뚝 꺼진한 듯 자라가 깜짝 놀래 목을 훔치고 가만히 엎졌을지 호랑이가 내려와 보니 아무것도 없고 누워 말라 비틀어진 쇳똥 같은 거밖에 없지. 아니 이것이 날 불렀는가? 이리 보아도 둥글 저리 보아도 둥글 우둥글 납작이냐. 아무 대답이 없거네. 옳지. 아마도 이것이 하나님 똥인가 보다. 하나님 똥을 먹으면 만병 통치한다더라. 그 억센 발톱으로 자라 판을 콱 집어먹을 작정을 허니 자라 겨우이 뿌리만 내요. 자, 우리 통성명합시다. 호랭이 깜짝 놀래. 이크! 이것이 날 보고 통성명하자고?
1: 그러지.
0: 오, 나는 이 산중을 지키시는 호생원님이시다. 너는 명색이 무엇인고? 예, 나는 수국 전옥주부 공신사대손 별주부 자라라고 그래요.
1: 하시고.
0: 호랭이 자라란 말을 듣더니만 넌 한번 놀아보는디.
1: 헐.
0: 아이,

맛 좋은 진미를 피해

0: 와, 진짜 얼마나 힘이 좋고 기세가 좋은지 호랑이 한 마리가 성큼 무대 위로 내려앉은 것 같았어요.
1: 범이네, 범.
0: 우리 로아 친구가 근데 여덟

0: 8살인데 글쎄요 약간 연륜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언제부터 판소리를 시작한 거예요?
1: 저는 5살 때 우연히 장구하는 모습을 보고 장구를 배우고 싶어서 학원에 가는데요. 네. 목소리에 맞춰서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한눈에 반했어요.
2: 누가 장구 치는 걸 봤어요, 거기서?
1: 학습지가 있거든요, 거기서.
2: 학습지가?
1: 신영희 선생님 뭐 장구 치는 모습을
2: 장구 치는 신영희 선생님이?
0: 모습을 보고? 아, 그리고 그래. 그때부터 판소리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1: 네.
2: 그래가지고 지금 보니까 4년차 판소리 실력자예요.
0: 4년.
2: 그러니까 네. 지금 8살인데 4년차가 됐고 특히 로아 친구가 판소리하면서 특이한 별명이 생겼다면서요.
1: 네 맞아요. 제 별명은 리틀 뺑덕이에요.
0: 뭐라고요?
2: 리틀 뺑덕?
1: 뺑덕이요.
2: 뺑덕?
1: 네.
2: 어? 아 뺑덕.
0: 뺑덕 어멈의 그 뺑덕?
1: 네.
2: 심청전에 나오는.
0: 별로 안 좋은 별명 아닌가요? 어떻게 그런 별명이 붙었어요?
1: 국악 프로그램 오디션에서 뺑덕 분장으로 판소리를 했는데요.
2: 네.
1: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어요.
0: 네.
1: 그래서 리틀 뺑덕이라고 불리게 되었어요.
0: 아, 사실 뺑덕 어머면 약간 좀 심술이 있고
2: 예.
0: 그런데 리틀이 앞에 붙으니까 좀 귀여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모습일지 저희도 궁금한데요. 리틀 뺑덕 저희 조금만 보여줄 수 있어요?
1: 여보시오 봉사님! 봉사님이야 딸이 이렇지만 전국도 넉넉하니 이제 세장가들어 노년부부 치중 맺고 편안히 사셔야지요. 쌀 퍼주고 떡 싸먹고 펴주고 고기 사기 혼희 묵은 엿 싸먹고 작곡일랑 돈을 사 정주 탁주 모두 받아 저 혼자 실컷 먹고 쉬어 난 정자 밑에 옷통 벗고 낮잠 자기.
2: 뺑덕 어멈이네 그냥. 예? 똑같네. 네,
0: 그러니까요.
2: 아우 어쩜 네. 그렇게 못되게 할 수가 있을까? 잘하는 거야.
0: 순간순간 예. 너무 귀여워요.
2: 그쵸? 네. 사실 뺑덕이 제가 봤더니 네. 심술 굳고 그리고 말 많고 못생긴 사람을 뜻하는 말이래요.
1: 네.
0: 오.
2: 그 본인이 거기에 해당이 될까요?
0: 왜 그러세요?
2: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해당이 안 되는데 연기를 이렇게 잘하니까 어떻게 이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얘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0: 혹시
2: 예.
0: 이렇게 리틀 뺑덕을 내가 잘하긴 하지만 이런 별명이 붙어서 좀 불만이다 이런 마음은 없어요?
1: 네 다들 예쁜 것만 하고 싶어 하잖아요. 저는 어떤 역할이든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싶거든요. 뺑덕이도 제가 열심히 해서 붙여주신 거라 오히려 좋아요.
0: 아,
2: 그래요. 어떤 역할이든 네. 최선을 다한다.
0: 정말 멋진 마인드네요.
2: 예.
0: 우리 로아 친구 말처럼 어떤 역할이든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언젠가는 또 이게 소리로 감동을 주는 멋진 소리꾼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2: 네, 다음 무대도 너무나 귀엽고 당찬 국악 새싹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콩쿨에서 상을 많이 받았는데요. 저를 많이 도와주시는

춤추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흥국무용에 얼마나 덩실덩실 신나는지 알리고 싶어요. 제가 이번에 보여드린 무대는 경고무예요. 경고를 둥둥 치면서 힘차고 멋있게 춤추는 우리 전통춤이에요. 씩씩한 기운이 느껴지는 신나는 무대를 보여드릴게요. 저랑 함께 덩실덩실 춤 차이 보실까요? 응?

0: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싹친구들을 만나보는 특별한 시간으로 꾸며가고 있습니다.
1: 네, 유주친구의 무용무대까지 만나봤는데요.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전통춤을 이어가고 있다는 게 정말 기특하게 느껴집니다.
0: 네, 자 다음 무대는 또 어떤 친구가 우리를 놀라게 할지 함께 만나보시죠.

0: 와, 정말 너무나 예쁜 두 친구의 무대였습니다.
1: 네.
0: 채연 친구 그리고 라엘 친구인데 지금 몇 살을 된 거예요?
2: 9살이요.
0: 아, 아홉 살.
1: 대답도 똑같이 하고 옷도 똑같이 입고 뭐
0: 네.
1: 딱 봐도 단짝 친구 같은데 어떻게 둘이 친해지게 된 거예요?
2: 라일이가 2학년 때 같은 국악팀에 들어오면서 알게 됐어요.
1: 네.
2: 원래 언니들밖에 없었는데 친구가 들어오니까 통하는 게 많아서 너무 좋았어요.
0: 그래요. 그러면 뭐 아무리 친해도 친하긴 하지만 취향이나 의견이나 이런 거는 좀안 맞을 때도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3: 아, 저는 블링블링한 공주 캐릭터를 좋아하는데 채연이는 멋진 마법사 캐릭터를 좋아해서 캐릭터 이야기할 때는 가끔 안 맞을 때도
0: 아,
3: 있어요.
0: 캐릭터 충돌이.
3: 그런데 그럴 때는
1: 네.
3: 편의점에 가서 말랑말랑 달콤한 젤리를 먹으면 금방 사이가 좋아져요.
1: 아, 젤리를 먹으면 젤리는 역시 모든 아이들을 하나로 이렇게
0: 그렇죠.
1: 묶어주는
0: 예.
1: 힘이 있나
0: 캐릭터는
1: 봅니다.
0: 협의는 안 되네요. 일단.
1: 일단은 뭐 캐릭터 취향은 다르지만 연주를 할 때만큼은 둘이가 하나가 됐어요. 정말
0: 예.
1: 멋진 가야금 병창을 보여줬는데요. 가야금 연주 말고 이두 친구가 요즘에 관심 있는 건 뭔지 궁금해요.
2: 겨울방학 때 해리포터 영화를 봤는데요.
0: 네.
2: 너무 재밌어서 요즘에는 해리포터 책으로 읽고 있거든요. 영화랑 책이랑 다른 점을 찾는 게 너무 재밌어서 요즘엔 해리포터에 푹 빠져 있어요.
0: 야, 역시 그 호그와트 출신이잖아요. 그죠? 마법사 좋아하네. 해그리드 알아요? 해그리드?
2: 네.
0: 좋아해요?
2: 아유, 네. 좋아하죠.
1: 헤르미온느. 이모 딸은 헤르미온느 좋아해요.
0: 그러니까
1: 네.
0: 예. 그 라일 친구는요?
3: 저는 요즘 키링을 모으고 있는데, 네. 그 가방에도 엄청 달아놨고 학원 가방에도 주렁주렁 많이 달려 있어요. 키링 모으는 게 재미있어요.
1: 아유, 사실 이제 이두 친구가
0: 네.
1: 우리 딸이랑 동갑이잖아요. 그래서
0: 3학년.
1: 그런지
0: 네.
1: 통하는 게 많아요. 우리 딸도 그렇게 키링 모으는 걸 좋아해서 내가 오늘 가방이 왜 이렇게 무겁지? 이를 생각을 했더니 제 가방에까지 키링을 이렇게 주렁주렁
0: 맞아요.
1: 달아놨더라고요.
0: 예.
1: 그런 적 있어요?
3: 그런 적은 없던
1: 그런
3: 것
1: 적은 아직
3: 같아요.
1: 없어요. 어.
0: 그저 반에 좋아하는 친구 있어요?
3: 없는 것 같은데.
0: 있는데 있는 것 같은데.
1: 있는 것 같은데.
2: 저는 없어요.
0: 없어, 아직
1: 없어요. 아직
0: 없고. 그래.
1: 우리 딸은?
0: 있어요. 네, 있대요.
1: 그니까 참 아빠가 상처를 좀 받았습니다.
0: 아, 괜찮습니다. 그렇죠. 예.
1: 관심사도 너무나 사랑스러운 두 친구인데요.
0: 네.
1: 또 오늘 함께 보여주고 싶은 특별한 장기가 있다고 들었어요.
3: 저희 둘이 모두 다 꼬치아들을 정말 좋아하는데
1: 네.
3: 수어로도 같이 불러드릴게요.
0: 그래요?
1: 네.
0: 알겠습니다. 그럼 수어까지 해야 되니까 마이크를 저희가 들어드릴게요. 주세요, 저한테. 네네. 자,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3: 시작!

0: 잘한다 잘해. 예.
1: 예쁘다.
0: 그러니까 이렇게 네. 하면서 지, 네. 계속 친하게 지내야 돼요. 예예 예. 싸우지 말고. 예, 아, 노래하고 수어로 전해지는 마음이 아주 따뜻한 그런 예, 장기 자랑이었습니다.
1: 네.
0: 다음 무대는 오늘 이 노래 들어볼래 최연소 출연자입니다. 5살 친구가 있는 팀이라고
1: 네.
0: 합니다.
1: 네, 어떤 소리가 피어날지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2: 어이!

0: 알려드릴 건데요. 놀부가 보물상자를 받고 잊어버릴까봐 계속 외우면서 집에 가고요. 집에 와서는 제비를 잡으러 나가는 재미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예쁘게 봐주세요!
1: 야, 홍보야. 저 목에 있는 거, 저것이 무엇이냐?
2: 예, 저것은 형님께 드리려는 은근부화가 담뿍 든 화초장이옵니다.
1: 화초장?
3: 이놈이 화초장을 짊어지고 가면서 잊어버릴까봐 외우면서 가는 님.

0: 불부단 놈이 화초장을 짊어지고 들어가며 저는 안듯이 묶었다.
1: 여보 마누라, 내 등에 짊어진 거 이것이 무엇인가?
2: 아이고, 그거 화초장 언니요.
1: 방정 맞은 놈의 옆에 내가 화초장은 또 어떻게 안디야?
2: 아이고, 우리 친정서 그런지 겉보고 화초장이 없디다.
3: 이놈이 화초장을 내려놓기가 바쁘시라 재미를 우려나가는디.

0: 네, 어린이 소리단 소리소운의 무대였습니다. 네. 마치 작은 새들이 함께 노래하는 것처럼 밝고 경쾌한 네. 무대였어요.
1: 그러네요. 어린 친구들의 맑은 소리가 모이니까 남도 민요의 흥이 더 살아났던 것 같습니다.
0: 네, 다음 무대는 또 어떤 국악 새싹이 등장할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0: 와, 진짜 속이 뻥 뚫리는 공연이었습니다.
1: 네.
0: 아인 친구가 지금 10살이라고 하는데, 와, 북을 메고 어떻게 그렇게 춤을 잘 춰요? 언제부터 이렇게 북춤을 추게 된 거예요?
2: 원래는 발레를 했는데
0: 네.
2: 9살 때 진도복춤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 장단이 신기하고 재미있어서 하게 되었어요.
1: 어쩐지 보니까 춤 선도 막 그렇고
0: 네.
1: 유난히 자세가 꼿꼿하다.
0: 그러니까요.
1: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0: 네.
1: 발레가 기초였군요. 그러면은 혹시 이 상태로 발레 동작이 가능할까요?
0: 북을 메고요?
1: 예.
0: 오.
1: 살짝 보여줄 수 있어요?
2: 네.
1: 그럼 한번 부탁드려 볼게요. 마이크를 그러면 받아줄게. 예. 오오. 오, 턴.
0: 채를 들고 하네. 와.
1: 이야, 멋지다.
0: 오. 아라베스크. 아우.
1: 플리에. 아, 플리에. 야, 야, 예,
0: 플리에.
1: 아,
0: 오,
1: 진짜.
0: 잘하네요. 여기
1: 기본이 돼
0: 중이에요.
1: 있는 친구고, 발레도
0: 우와.
1: 잘했을 것 같아요. 예.
0: 그러니까요. 요 코어라 그러잖아요. 요 이렇게 복근에 힘이 딱돼 있어가지고
1: 네.
0: 할때 아까 보니까는 또 북춤에도 그게 있더라고요. 발레
1: 그러니까.
0: 하다 해서 어렵지 않았겠어요.
1: 네.
2: 어.
1: 제가 볼 때는 살짝 그러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아인 친구도 혹시 고민 같은 게 있어요?
2: 네.
1: 어떤 거요?
2: 제가 젤리랑 초콜릿을 좋아하는데
1: 네.
2: 그 북춤을 추려면은 몸이 가벼워야 되고 점프도 잘해야 되니까.
1: 아.
2: 근데 젤리랑 초콜릿을 먹으면 살이 찌잖아요. 그게 고민이에요.
1: 고민이다,
0: 그러니까
1: 진짜.
0: 몸이 가벼워야 되는데 맛있는 게이 세상에 좀 많다.
1: 치과를 좀 갔어요? 고생 좀 했죠? 그러니까 이게 끊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0: 아시잖아요. 초콜릿 맨날 먹는 거.
1: 이분도 초콜릿을 너무 좋아해요. 그
0: 진짜
1: 고민이 갔네.
0: 끊기 힘든 그 마음 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면 젤리랑 초콜릿이 너무너무 먹고 싶은데 그 유혹을 참아내기 위해 북을 친다고 생각하고 한번 북 한번 시원하게 쳐줄 수 있어요?
1: 어떻게 요구가 복잡하네.
0: 유혹을
1: 가능해요?
0: 날려버리는.
1: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0: 이거
1: 네.
0: 또 들어줄게요.
1: 젤리 이놈! 이 초콜릿 이놈!
0: 저리 가!
1: 썩 물러가라! 이 젤리 이놈! 이 초콜릿 이놈! 아, 야. 이러면은 좀 생각 안 나겠다, 진짜. 예, 속이 시원해지면서 젤리 초콜릿 안 먹고 그냥 물 마셔도 될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런 느낌인데. 그래도 아직 생각나요?
2: 네.
1: 아, 그래. 뭐, 지금 젤리가 생각나요? 초콜릿 생각나요?
2: 둘 다.
0: 둘
1: 둘 다, 아이,
0: 다.
1: 그래요. 좋은 거죠. 예, 많이 먹어요. 아인 친구는 앞으로 어떤 국악인이 되고 싶어요?
2: 저는 우리 전통춤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국악인이 되고 싶어요. 제가 진도 옆에 있는
0: 네.
2: 무안에 사는데
1: 아, 전남 무안에.
2: 나중에 세계적인 국악인이 돼서 우리
1: 네.
2: 동네에 큰 현수막이 붙었으면 좋겠어요.
1: 아,
0: 아유.
1: 그래야 되겠네, 진짜.
0: 꼭 그렇게 될 거예요.
1: 느낌
0: 저희가
1: 있어요.
0: 응원하겠습니다. 나중에 큰 현수막 걸리면 사진 꼭 보내줘요.
2: 네.
1: 네.
0: 기대할게요. 자, 다음 무대는 또 어떤 새싹 친구가 기다리고 있을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3: 팩트를 놓으세요. 팩트를 놓으세요.

0: 새해. 안녕하세요. 저는 민유를 사랑하는 민유 소녀 10살 김도연입니다. 저는 6살 때 TV에서 민요를 보고 너무 멋있어서 엄마께 배우고 싶다고 졸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민요문화재가 되어서 한국을 대표하는 국악인이 될 거랍니다. 지켜봐주세요.
1: 그때까지 응원해줘야 돼. 안 해주면 나 삐질 거야. 지금 당장 많이 많이 응원해줘야 해. 약속해.
0: 이 노래 들어볼래? 에서 보여드릴 첫 번째 무대는 유상가인데요. 따뜻한 봄날에 산과 자연을 구경하러 가자고 이야기하는 노래예요. 자연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신나게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저랑 산과 자연을 떠나볼까요? 출발!

몸에 다 힘이 들어 다시 길을 돌아가려고 하는지 그러지. 가버덕 가다 보니 저기 저 빛이 나지 않는 별 무광성이

0: 지금 소리북 같은 경우는 사실상 드럼 비트 같은 거를 지금 소리북으로만 치고 계신 좀 느낌이 있고요.
1: 네, 맞습니다.
0: 그리고 전통 소리를 하시다가 실제로는 이제 그 일종의 실용음악 장법같이 이렇게 그냥 일반 노래를 하게 되는데 그거 자체가 지금 좀 이질감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등한 힘을 지닌 두 개의 선율이 좀 어울린다기보단 좀 오히려 섞이지 않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1: 저희는 이제 좀더 실험적으로 두 개를 섞어서 대중화를 좀더 힘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선생님 의견이 맞을 수도 있지만 좀더 실험적인 단계를 통해서 음악이 발전할 수 있다면은 그거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예, 뭐 저도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저 또한 대단히 동감하는 바입니다. 근데 이제 다만 방금 경기 민요를 하시다가도 또 어떤 걸 바꾸시고 하실 때 그게 이렇게 생각만큼 매끄럽고 자연스럽게 숙련도가 높은 저희가 흔히 말하는 숙련도가 높은 거였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네.
2: 음악은 되게 몽환적인 느낌인데, 두 소리꾼의 창법이, 그래도 좀 경기 민요는 좀이 곡에 조금 어울리는 느낌이었는데, 판소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의도하셨다면은 판소리 창법을 그대로 하는 게 맞지만, 듣기에는 조금 판소리 창법을 쓰더라도 조금 창법을 좀 힘을 빼고 한다든지, 했으면 조금 더잘 어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또 곡의 분위기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몽환적인데, 의상도 통일감이 좀 없는 게 조금 저는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 네네. 네네.
2: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뭔가 차라리 조금 현대적인 의상을 입었으면 더 어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만약에 한복으로 통일을 했다면 뭔가 좀두 소리꾼이 조금 통일을 한다든지, 근데 뭔가 이렇게 반을 딱 갈라가지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1: 네네.
2: 융화가 안 되는 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아, 네, 알겠습니다. 깊이 새겨 듣겠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네, 연주 잘 들었습니다. 혹시 앞으로 이곡 말고 지금 원래 활동하셨었나요?
1: 네, 활동 중이기는 했는데요.
0: 네.
1: 저희 이세 명의 악기로 저희 셋이서 만든 창작곡은 처음입니다.
0: 아, 그러면 앞으로도 또 계획이 있으실까요?
1: 네.
0: 아, 그러면 혹시 세 분이서 하시고자 하는 음악의 좀 청자진이라 그럴까요? 그걸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1: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무래도 타현 악기인 가야금과 또 활로 또 첼로의 소리도 난다고 하는 아젠과 그다음에 또 서양 악기의 바이올린이 조금 다른 음색, 음질을 갖고 있다고 질감이 다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악의 요소를 좀 접목시켜서 국악의 박자나 아니면 국악에 있는 선율을 가지고 서양 악기와 같이 좀 색다른 느낌을 주고자 하는 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심오한 음악을 좋아한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 곡 또한 처음 도전인데 어떤 곡을 만들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개기일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파생돼서 만들어진 음악입니다. 그래서 블랙 웨이브라는 이름과 같이 조금 검은 색깔 파도 파동과 파도에 이끌려서 저희가 악기가 가야금이랑 아쟁이 조금씩 점진적으로 시간의 흐름을 쌓고 그 바이올린이 거기에 선장이 된 것처럼 좀 시간을 이끄는 선장이 된 것처럼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저도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본인 팀의 음악의 대중성은 어떤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3: 제가 생각하기에 좀 다크한 분위기의 곡이지만 선율이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지진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쉽게 좀뭐 그렇게 화성학적으로 크게 부딪힘도 없고 박자도 너무 쪼개지도 않으면서 되게 좀 그냥 딱 들어도 이미지가 상상되는 선율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대중에게 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0: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0: 제가 생각할 때 사실 서양 문화의 양대 축이라 그래야 될까요? 쉽게 말해 기독교와 그리스 로마 신화. 어떻게 보면 이두 개를 가장 그큰 모티브로 삼으셨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의 역발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떤 음악적 지향점이라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1: 일단 저희가 함께 곡을 만들고 있는 주제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있는 대장장이신 헤파이스토스를 주제로 곡을 작곡하고 있습니다. 이번 마키아도 그중 하나 일대기를 정해서 작곡을 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작곡하다 보면 항상 아까 질문 주신 것처럼 국악적인 요소를 어떻게 여기에 같이 넣어야 이게 잘 녹아날까 생각하다가 들으셔서 아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번에 마키아는 전쟁인데 이 전쟁에 관련된 국악을 생각하다 보니까 굴레악을 좀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데치타 선율을 조금 인용해서 곡을 이번에 작곡을 했고요. 아까 생황이 그 데치타 부분 선율을 솔로로 불면서 이제 국악적인 요소도 우리 곡에 함께 녹여냈습니다.
0: 지금 이곡 또한 그 어떤 음악적 작업 안에 있는 하나의 일환이라고 보면 될까요?
1: 네, 맞습니다. 거의 막바지긴 한데 한 8악장 정도 되는 걸로 생각하고 만들었습니다.
0: 8악장이요?
1: 네.
0: 예, 전체 러닝타임이 어떻게 되는 곡인가요?
1: 1시간짜리 러닝타임을 생각하고 있고요.
0: 네.
1: 현재 3개의 악장 정도 작곡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0: 아, 네네.
1: 이것도 그중에 하나고요.
2: 그러면 저는 그 8악장 공연 1시간 분량에
1: 네.
2: 그 공연을 이제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향성으로 제작을 하시려고 하는지가 궁금하고,
1: 네.
2: 네, 그게 가장 듣고 싶긴 하거든요.
1: 저희 음악적 모토인 선생님이 한분 계신데 그분도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확장하고 확장하고 확장해서 한 시간짜리 곡을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보면 음악적 모방이라고 할수 있고 아니면 저희 나름의 색깔을 가지고 이제 한 시간짜리 신을 주제로 해서 곡을 작곡을 하는 건데 제 생각은 저희 팀을 세상의 각인이라는 주제 생각을 가지고 네, 연출을 하고 조금 곡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3: 작년에 나오셔서 은상을 받았던데 보니까
1: 네, 맞습니다.
3: 그때도 같이 이렇게 같은 팀으로 나왔나요? 아니면 대표분만 같은 분이었나요?
1: 그때도 같은 팀으로
3: 그때는
1: 나왔습니다.
3: 어떤 스타일 음악이었을까요? 제가 못 들어봐서. 네.
1: 그때는 분위기적 연출을 좀 많이 했다면 이번에는 국악적 요소를 조금 더 많이 추가했고 그쪽으로 조금 더 많이 생각을 해서 대중성이라는 거에 우리 저희가 생각하는 대중성이라는 거에 한 걸음 더 다가간 곡이 이번 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 그러니까 보니까 은상을 받으셨던데 아무래도 금상이나 대상을 못 받으셔서 다시 나온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그 간극을 채울 수 있는 요소가 아마 대중성을 좀더 강화하면 좀더 높은 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신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1: 작년에는 진짜 우리 이 곡으로 상을 한번 타보자 해서 처음 결성해가지고 이렇게 이를 악물고 나왔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이런 곡도 할수 있다, 우리가 다른 색깔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걸 조금 더 대중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꽃깃발에 와서 나발소리가 홍행홍행 거두면 뒤 비켜라 막지 마라 거칠 거둬 내 군사들 발소리 땅을 긁어내 어느 누가 감히 길을 막락 동안의 자정의 눈빛을 사라 무령 한마디 꼬리 멈춰 숨소리조차 죽여라

0: 아주 잘 들었습니다. 제가 그냥 감상적인 측면으로 들었을 때는 완전한 이 대중음악이라 그래야 될까요? 예, 그쪽으로 사실은 느껴지기는 해요. 왜냐면 스님들의 어떤 양력이나 또는 어떤 국악계의 사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충분히, 그리고 내용, 그 가사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건 충분히 그렇게 결합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걸 이제 표현하는 어떤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대중음악적으로 느껴지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1: 네. 항상 저한테 락 음악하고 판소리가 굉장히 비슷한 면이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락과 판소리의 경계를 허무는 그런 데서 오는 전통성과 대중성의 그 합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이 곡을 선정한 데 이유가 있습니다.
2: 소년 명창이시라는 그 이야기를 어디서 들은 적이 있어서 굉장히 반갑기도 하고 그랬는데, 소리적인 부분이 조금 적게 나와서 좀 아쉬운 느낌이 들었고, 좋았던 점은 보컬이 이렇게 밴드랑 있을 때그 사운드를 이기기가 쉽지가 않은데,

0: 일단은 그 부분에서는 기세가 밀리지 않았다 그런 부분도 좋기도 했고 근데 또 아쉬웠던 점은 빠른 부분에선 좀 가사 전달이 좀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소리 가사에 어떤 부분을 차용한 거지? 라는 좀 물음표가 있었고 그리고 또 좋았던 점은 이 기세라면 춘향이가 이도령을 기다리지 않고 변학도를 만날 것 같아요. 그런 느낌도 들었고 네, 좋았는데 소리적인 부분을 조금 늘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다양성의 측면에서 저는 이런 공연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선 되게 인상 깊었고요. 근데 저는 약간 조금 의견이 틀린 거는 밴드 사운드보다 보컬 사운드가 저는 너무 약간 적다고. 그러니까 밴드가 약간 죽어줄 때는 소리는 괜찮았지만 다 같이 이제 모였을 때는 약간 뭐 추구하시는 게 뭐 판소리도 있고 락도 있으시기 때문에 조금 더 치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관객들이 볼 때는 그런 점은 있었는데 그래도 저는 아무튼 뭐 이게 모든 것들이 다 대중성으로 볼 수도 없고 모든 것들을 다 예술성으로 볼 수는 없어서 그래서 좀 인상 깊게 봤습니다.
1: 감사합니다.
3: 경관님이 이제 막 춤추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게 막 표정에 다 묻어나가지고 아주 좋은데 보완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은 가사 전달이 저도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좀 보컬이 좀 이기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악기에 근데 좀 발음을 좀 정확히 네. 해주시면 그래서 아까 뭐 이렇게 나발이랑 이렇게 할 때는 막 들렸는데 막 나올 때는 발음 이렇게 가사 전달이 저한테도 답답하더라고요. 네. 그 부분만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어요.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연주 너무 잘 들었습니다. 방금 여러분들 연주 들으면서 예전에 저희가 어릴 때 그때 들었던 이무지치 실내악단이라고 비발디 사계로 유명한 아주 정교한 연주로 유명한 그런 곳이 있는데 여러분들 연주에서 그런 느낌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어떤 정교함이 또 다른 감동을 줄수 있다는 것을 잘 명심하고 앞으로도 좋은 연주 활동 부탁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3: 저도 이제 위원장님이랑 똑같은 생각이에요. 이 해금이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듣기 싫은 소리인데 이 조화가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요일을 쓰는 밀도, 이 밀도 자체도 여러분들이 이제 아 많은 연주를 같이 했구나. 그리고 제목에 있는 것처럼 이 적토막. 그 중간에 이제 저해금이 나오는 거 마치 몽골의 마두금을 연주하는 것처럼 말의 소리가 이렇게 정말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 거기서 저해금이 더 마두금처럼 더 울리게 더 이렇게 막 연주를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잘
1: 감사합니다.
3: 들었어요. 네.
4: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 해금 3중주, 해금 4중주 곡을 이제 써보려고 노력했던 작곡가로서 이게 얼마나 어려운 작업인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더 격려해주고 싶고 더 응원해주고 싶고요. 작곡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1: 저희가 우선적으로 주제를 하나 정하고 이제 그 주제에 대한 이미지들을 떠올리면서 좀참그 대중들에게 좀 직접적으로 영향이 가게끔 좀그 작곡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4: 근데 한 사람이 이렇게 한건 아니고 동시에 같이 만나서 그러면 작곡이 이루어지나요?
1: 만나서 그 의견과 구성을 전체적으로 다 짜고 난 뒤에 이제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다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이제 자르거나 수정하거나 이렇게
4: 아,
1: 진행됐습니다.
4: 본인이 일단 좀 끌고 나가서 그거 가지고 이제 수정 보완이 되는 형태로
1: 네,
4: 한
1: 맞습니다.
4: 명이 누군가가 분명히 이걸 가져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라도 도움이 될 만한 얘기일까 싶어서 하나만 얘기하면 지금 제 귀에 들리는 게 D로 계속 청이 안 바뀌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나댔다 이래 이런 청도 나오 이런 음계도 나오고 약간 메나리 같은 것도 나오는데 청을 한번 이동을 하면 어떨까? 뭐 최소한 4도 위로 올린다거나. 뭐.

0: 뭐 그러면서 마치 뭐 변조 같은 개념으로 뭐 이렇게 되면 더좀 전환도 될것 같고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분들께서 어떤 지향하는 이 음악의 목적이라 그래야 될까요? 예, 그런 거는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1: 국악 자체를 좀그 요소를 할 말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지 않고 요소 자체를 파고들고 식임새 자체를 파고들면서 창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좀더 음악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작업을 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추구하고자 하는 장르라고 함은 저희는 클래식 트리오를 많이 추구하고 있고 그리고 또 뉴에이지 음악과 같이 좀 많은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하지만 전문적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음악하고 있습니다.
0: 아, 네. 처음 들으면서 느꼈던 거는 어떤 편안히 들을 수 있는 감상용, 그러니까 영상음악이나 앰비언트 뮤직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게 뭐가 됐든지 제대로 전달될 수 있으면 충분히 그 진가를 더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2: 실제로 김기수 선생님이 주옥 같은 그 선율이 그 연습곡이지만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음악적으로 이렇게 발전시킨 것 같아서 너무 좋은데 뭔가 가사를 넣어서 좀 뭔가 구체화시킬 생각은 없으신지.
1: 가사 없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음악이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저희가 하는 작업 방식 자체가 대화를 먼저 통해서 그 선율 자체에서 어떤 심상이 서로 머릿속에서 일어나는지를 저희 각기 악기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듣는 사람도 너무 많은 메시지를 전달 받아서 한 곳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다양한 상상을 할수 있도록 했으면 해서 가사를 최대한으로 줄여보고자 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꼭 필요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면 지금도 시작하는 길이나 황에서 황으로 나에서 나로라는 메시지는 꼭 그렇게 필요한 것만 잘안 들릴 수 있지만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자 듣는 사람만 들을 수 있도록 하자라고 정해서 꼭 필요한 메시지만 넣지만 좀 설명적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이 혹시 음악적으로 악기나 또는 그 악기에 대한 어떤 현율이나 어떤 역할이나 이런 것도 혹시 지금 오방색 이 오행에 관련해서 그렇게 만들어졌을까요? 혹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1: 일단 저희가 오방색의 속성이 각자 있는데 앞에 보시면 뭐 여기 저희 흰색 악기 같은 경우는 철의 속성을 띠고요. 그리고 이제 검정색 악기 같은 경우에는 물의 속성, 그리고 노란색 악기는 토의 속성, 그리고 파란색 악기는 수, 물의 속성, 빨간색 악기는 불의 속성을 띠고 있습니다. 1악장에서는 저희가 이 각각의 속성들이 잘 드러나고 이제 그 속성에 따라 저희가 이제 나타내는 부분을 표현을 했고요. 2악장에서는 저희 음향 오행에는 대립과 조화가 이제 항상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에서 복잡한 리듬 구조나 불협화음 이런 것들로 2악장을 대립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악장에서는 좀 선율적인 부분들을 넣어서 조화와 화합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0: 그러면 아까 처음 시작할 때그 검은색과 노란색 연주하고 있을 때 나머지 세 분은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어느 순간 연주가 시작될 때 고개를 들고 시작하고 이런 것도 뭔가 그런 것들이 발현이 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은 건가요?
1: 네, 저희 속성들이 한 명씩 이제 깨어나면서, 아, 우리의 이제 세상이 이제 깨어나고, 우리의 속성들이 하나씩 깨어난다라는 걸 조금 더잘 표현하기 위해 시각적으로, 그런 조금 안무 같은 거를 좀 넣었습니다.

0: 일단 지금 많은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가야금을 이렇게 새로 만드신 거에 대해서 큰 박수를 치고 싶고요. 근데 지금 시각적인 그런 이게 오행을 표현해 주시는 거는 충분히 좀 이해가 가는데 혹시 그줄 재질에서의 혹시 들리는 사운드적인 거에서 혹시 고민은 해보셨는지요?
1: 철 가야금은 이제 좀 깨지고, 그리고 좀 날카로운 소리를 하기 위해서 철 가야금으로 줄을 올렸고요. 저희 이 악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통이 크고, 위에 28연으로 만들었어요. 조금 더그 물에 까랑까랑하고 톡톡 떨어지는 소리를 내고 싶어서, 28연을 올렸고요. 저의 이 노란색 악기 같은 경우에는 대지의 울림이나 조금 땅의 중후함을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좀 대야된 줄을 살짝 섞어서 한 옥타브 아래로, 원래 25연 가야금보다 한 옥타브 아래로 내려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래도 전통적인 소리를 내는 산조 가야금은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대신 선율적으로 뭔가 불길이 좀 타닥타닥 거리는 소리, 뭐 그리고 좀 화르르 타오르는 느낌 그런 거를 표현하고자 했고요. 그리고 그냥 기본 25연 가야금은 그래도 저희가 가장 창작 음악 할때 많이 쓰고 그렇게 약간 토대를 잡아준다는 생각으로 이 파란 악기를 목으로 선정하되 이런 술대를 이용을 해서 악기 엇소리나 조금 뭔가 나무에 뭔가 우직하고 좀 딱딱한 소리를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0: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면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활동을 하실 거잖아요. 근데 이게 색채적인 거에서 약간 조금 우리 전통 악기랑 좀 이질감이 느껴지는 제가 청각적인 느낌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만 더 보완을 해주시면 이 시각적인 그 오방을 표현하는 것과 동시에 음색조차도 우리 전통을 조금 살릴 수 있는 그런 악기 개량으로 조금 들어가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심술이만 해진대. 삼강을 아느냐 오륜을 아느냐 이 난장을 맞을 놈이.

0: 지금 이렇게 팀이 결성되고 그 어떤 공연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1: 저희는 일단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제가 한 15년의 공백기를 가진 상태에서 다시 음악을 하고 싶어서 2년 전에 판소리 무브먼트 작심이라는 팀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시작하는 동시에 저희가 강원도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다 보니 강원도에서는 판소리로 활동하는 팀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에서 조금 이제 찾아주시기도 하고 해서 이제 활동을 조금씩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전국에 있는 이제 큰 페스티벌이나 이런 곳에 공모를 저희가 하게 되었는데 거기 공모에서 또 우연치 않게 이렇게 좋게 봐주셔서 그쪽으로도 이렇게 공연을 하게 되다 보니 조금씩 아마 내용 활동 내역들이 조금 축적이 된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그 팀만의 레퍼토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곡 말고도 다른 곡들도 많이 있을까요?
1: 네, 저희가 일단 작년부터는 제가 흥보가를 주제로 흥보가의 서사와 현대의 서사를 엮어서 현대화 작업을 하는 그런 작업 중에 있는데 이 곡도 그 곡 중에 하나였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는 이제 강원도의 민요라든가 아니면 전국 각지에서 많이 불리는 민요를 중심으로 제가 현대화한 작업을 통해서 저희들은 저희 고유의 레퍼토리만 가지고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0: 아, 네. 네. 알겠습니다.
2: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뭐 원주 쪽에서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좀 이 무대에 대한 좀 이 퍼포먼스는 다른 팀들보다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분명히 창법은 틀리시잖아요. 중간에 이제 클라이맥스로 가시면서 그게 그러니까 의도되신 건지 아니면 저희는 오늘 처음 듣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1: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이제 강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었는데요. 이 대회를 통해서 배출이 되었던 그 난감하네라는 곡을 사실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가르치게 됐었는데 그 곡 말고 뭔가 판소리나 혹은 민요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혹은 남녀노소 나이가 많든 적든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조금 더 다른 레퍼토리가 하나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제가 생각을 해두고 이 곡을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판소리도 중간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나머지 대목은 정말 남녀노소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그런 곡을 생각하면서 작곡을 했기 때문에 약간 현대적인 느낌으로 발성을 해보았습니다.
0: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1: 감사합니다. 안녕.

거리살 몽중살 직성살 거리살 원근의 이별살이오 부모 돌아가 몽상살 몽상의 거상살이오 거상 돌아가 달상 원근의 이별살이오 부모 돌아가 몽상살 몽상의 거상살이오 거상 돌아가 달상 원근의 이별살이오 부모 돌아가 몽상살 몽상의 거상살이오 거상 돌아가 달상

0: 지향하고자 하는 음악이 어떤 그 음악일지, 그러니까 이게 어떤 노래를 가사를 가진 노래를 들려드리기 위함인지 아니면 어떤 연주를 보여주기 위함인지 한번 지향점을 좀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1: 사실 현재 저희가 공부하고 전공하고 공연하는 음악이 몇백 년 전, 몇 세기 전에 유행했던 그런 음악들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현재 저희가 연행하면서도 특히 성악곡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 가사가 탈락된 곡들도 많고 혹은 가사가 해체되거나 혹은 이해할 수 없지만 사운드로 승부하는 그런 곡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비나리 라는 그런 전통을 공부하는 누구나라면 모두 공감할 만한 요소를 가져왔지만 이제 현대 대중들에게 어떻게 다가갈까 고민을 한 끝에 이런 신디가 조성이나 화성이 중요하지 않고 어떤 사운드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요소들, 가야금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식임새나 전통적인 느낌은 유지하되 이펙터를 사용해서 조금은 기타나 베이스 혹은 익숙한 전자음이 나올 수 있게 했고요. 이제 타악 같은 경우에도 이런 다양한 스펙트럼의 사운드들을 활용해서 친숙하게 음악적으로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를 좀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2: 소규모 인원 가지고 뭐 MTR을 쓰긴 했지만 최소한을 하고 최대한 라이브 연주로서 그 실시간으로 이펙팅을 하면서 보여준 것 같아서,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잘 정돈된, 특히 건반도 그렇고 가야금도 그렇고요, 타악도 아주 수준 높은 연주로 보여준 것 같아서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해보자면, 아까 그 가사 전달 부분에 있어서 그게 가사가 전달할 의미보다도 어떤 사운드로서 그걸 가지고 간다 그러면 사실 그 내용은 관심 있는 사람만 찾아보면 되고 그 이미지가 딱 그려지기 때문에 사운드적으로 뒷부분에 뭔가 변주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그다음에 보통 저 베이스 드럼이라고 할까요? 저거를 보통은 서양에서는 킥으로 이제 오른발로 사용하면서 양손이 이제 좀더 편해지면서 뭔가를 하는데, 어쨌든 이게 계속 지금 보니까 킵하면서 가야 돼서 거의 지금 묘기 수준으로 한 손으로 지금 막 많은 것들을 하면서 또 이것도 이렇게 북도 치고 하는데, 킥을 사용하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도 한번 드려봅니다.
3: 새로운 비나리를 들었던 것 같아서 저도 되게 신선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궁금했었던 거는 이제 보컬 분이 재금을 들고 이제 소리할 때랑 소리를 안 할 때는 재금을 치면서 이제 행위를 하잖아요. 근데 그 행위를 할 때 오히려 조금 더 비장하고 마치 무녀가 된 듯, 신들린 듯한 그런 모션을 취하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노래할 때 비장한 마음보다는 복을 빌어주는 좀 더 약간 친절한 뭔가 그런 행위가 좀 서로 약간 바뀌면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잘 들었어요.

0: 너무 좋은데요. 이제 비슷한 악기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이 강약에서의 나오는 어택을 조금만 더 서로의 호흡을 조금 이해를 하면서 살면서 이렇게 좀 서로 주고받는 거를 조금만 더 연구만 하시면 더 듣기가 조금 더 깨끗해질 것 같아요. 그 약간 묻히는 현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만 조금만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어요.
1: 감사합니다. 잘하고 싶습니다.
2: 떨리는 마음보다 설레는 마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1: 무대에서 놀 생각하니까 너무 기쁩니다.
3: 저희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꿈의 무대이지 않나 싶습니다.
4: 새로운 도전인 것 같습니다.
1: 21세기 프로젝트는 나에게 선물과도 같다.
5: 저희가 작년에도 도전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2차 예선에서 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저희가 본선까지 꼭 가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6: 좀 신나게 좀 놀고 가.

0: 가자라는 그런 느낌으로 좀 온 것 같습니다.
1: 1번 뽑은 거 1등 할 각오로 나왔습니다.
2: 오늘 뭐 저 포함해서 다른 심사위원 선생님들께서 워낙 좋은 피드백들을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 피드백들을 좀 반영하셔서 조금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3: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20주년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끝까지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4: 화이팅!
5: 이번에 대통령상으로 승격을 했다는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요. 그만큼 위상 있는 대회인 거를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큰 상이 주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6: 22세기까지 화이팅!
7: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20주년
8: 축하합니다!

줄과 그 손이 스칠 때 나는 그런 소리? 좀 자연적인 소리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고, 또 악기 종류가 많다 보니까 또 그만큼 다양한 매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도 가야금의 매력이 아닐까, 네, 싶어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양쪽 눈이 다 안 보이는 상태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태어났을 당시에는 이제 전맹이었는데 이제 정말 감사하게도 이제 태어나서 7개월 무렵에 기증을 받게 돼가지고 각막 이식을 통해서 오른쪽 눈은 지금 조금 보이는 상태고 왼쪽 눈도 이식을 하긴 했는데 이제 실패해가지고 네, 왼쪽 눈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0: 친한 친구가 바이올린을 배우는데 이제 친하다 보니까 레슨을 좀 자주 따라다녔어요. 그러다가 들은 게 있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진도가 조금 빨리 나가가지고 이제 레슨 선생님이랑 주변에서 전공을 해라. 그래서 전공으로 바이올린을 바꿔서 하다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 나는 이거를 전공으로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깊게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하면 좋을까 하고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우선 제가 한복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한복 입고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국악을 이제 찾아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악 영상을 좀 많이 봤는데 지금은 아쟁 뭐 이런 거 해금 너무 좋지만 그 당시에는 바이올린을 좀 싫어했었던 게 커서 그런지 활 쓰는 악기가 하기 싫어가지고 이제 찾다가 이제 가야금 소리를 듣고 되게 처음 들어보는 음색 그런 주법에 좀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중간쯤부터 이제 네, 가야금으로 전공을 바꿔서 네, 하게 되었습니다.
1: 손가락을 얹었을 때 그때 느낌이 좀 어땠어요?
0: 내 앞에 만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그 당시에는

엄청 막 떨리고 행복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손이 좀 이렇게 사실 처음 하면 아플 텐데 그때는 아픈지도 모르겠던 것 같아요.

저는 가야금 자체를 늦게 시작한 것도 있고 피아노를 제가 안 배워봤어가지고 화성악기가 익숙하지도 않을 뿐더러 작은 거 하나 하려고 해도 다 외워야 된다는 거? 그게 조금 지금까지도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뭔가 이거 그냥 악보 보면 때 놓고 바로 보면서 하면 금방 할 텐데 이걸 굳이 또 외워야 되고 또 그만큼 시간을 더 들여야 되니까 뭔가 그 외우는 시간이 좀 아깝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악보 보는 게 조금 많이 어려웠던 것 같고 또 피아노 같은 악기는 이제 눌러야 소리가 나는 거니까 약간 훑어서 찾고 누를 수 있는데 가야금은 그냥 훑으면 소리가 나버려가지고 되게 좀그 위치를 바로 잡아서 바로 뜯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미라, 뭐 도파 이렇게 칠하는데 저는 도만 칠해놓고 했어요. 줄을 하나만 칠해놓고 하면은 이제 조금 더 감각에 의존을 하게 되니까 좀 연습이 더잘될 거다라고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처음에 한 줄만 칠해서 연습을 했던 것 같고요. 사실 산조나 정악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시력을 요구하는 게 많진 않은 것 같고, 집에서 근데 그냥 불 꺼놓고 연습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제가 특수학교만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다녔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잘 지낼 수 있을까? 왕따 같은 거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처음 가야금 시작할 때부터 예고를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그때는 진짜 꼭 가고 싶었던 마음이 커서 그런 걱정은 조금 들어가고 나서 하자 이런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늦게 시작한 만큼 더 열심히 했던 것 같고 또 입학해서 들어가서부터는 좀 장애인에 대한 그런 인식을 좀 바꿔놓고 싶어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장애가 있으니까 전 이거 빼주세요. 뭐 이런 거는 진짜 아예 생각도 안 했고 뭔가 바라는 거를 조금 줄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더 찾아서 하려고 했던 게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거보다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적극적으로 행동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걸 목표로 했어서 그런지 학교 생활 적응을 조금 더 빨리 했던 것 같고 상도 다 타고 졸업을 했고요. 친구들이랑은 근데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 친구들이 너무 착하고 또 같은 전공을 하고 있다 보니까 좀 동반자 같은 느낌이어서 그런지 되게 잘 챙겨줬고 친구들이랑은 오히려 너무 재밌게 잘 지냈던 것 같아요.
1: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이제 서울대 국악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0: 제가 그렇게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산 것 중에 진짜 손에 꼽을 정도로 기쁜 일이 아니었을까 네, 그런 생각이 지금 또 드는데 이제 엄마가 이제 들어가 보셨다가 합격한 걸 보고 엄마가 소리를 지르셔서 네, 저도 그때 방에서 연습하다가 듣고서 확인을 했는데 그걸 딱 확인하고 레슨 선생님한테 전화를 하는데 갑자기 너무 막 눈물이 막 나가지고 막 엉엉 울면서 통화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0: 저희가 공연이 있어가지고 그거 이제 연습하려고 다 같이 모였어요.
1: 혼자 연습할 때랑 같이 연습 어떤 차이가 좀 있지?
0: 그냥 뭔가 든든한 느낌이 있고 혼자 할 때는 이제 혼자 다 이렇게 끌어안고 가는 느낌인데 다 같이 하면은 마음도 편하고 또 이제 다 같이 했을 때또 음악의 완성도가 또 다르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전다 같이 하는 걸 사실 조금 더 선호해요.

0: 한 더 할 수 있나요? 네. 저 왜 마디가 모자르죠?
1: 선생님 제외하고 저희가 다 같이 맞아요. 들어가거든요?
0: 네. 106이요? 네. 그럼 저한테는 103인데.
1: 맞아, 맞아요, 그러면.
0: 여기.
1: 이거 마디 수가 똑같아요. 지금.
0: 지금은 또 똑같다고요?
1: 네.
0: 한 6마디요? 아, 제가. 으따, 띠, 따, 나, 둘, 셋. 곡이 조금 헷갈려가지고. 외운다고 외우고 있기는 한데 제가 그래서 일부러 놓칠 때 바로 들어가려고 옆에 이거를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한두 마디 놓치면 중간에 들어가기가 되게 어려워가지고 제가 아까 헷갈려서 한 몇 마디를 놓쳤어요. 네.

생일이 처음이어가지고 사실 좀 되게 재밌기도 하고 뭔가 공부도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음색이 진짜 다 다른 악기잖아요. 마림바도 그렇고 피아노 뭐 신디 다 뭔가 음색이 다 다른 악기지만 이제 하나로 모였을 땐 되게 좀큰 시너지가 난다고 생각해요.

뭔가 즐기려고 노력하는 편이기는 한데, 그게 어렵다고 해야 되나? 사실 좀잘안 돼서, 대체로 음악 관련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여기선 이렇게 신경 써서 해야지.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잊지 말고 해야지. 약간 이런 음악적인 부분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것 같고, 뭐, 관객분들이 어떻게 들어주시려나 약간 이런 기대감도 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빛 조명만 가지고 하게 됐는데 보시는 관객분들은 되게 좀 더 곡에 집중하시기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곡에서 의미하는 바나 뭔가 곡의 분위기에 좀 더 빠지기 좋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뭔가 음악은 듣는 거지만 또 시각적인 요소가 더해지면은 좀 더 시너지가 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관객분들이 보실 때는 이런 조명과 함께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무대를 정말 좋아하고 박수 받는 것도 좋아하고 또 약간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관심 받는 것도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긴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 긴장을 최대한 하지 않으려고 되게 즐거웠던 생각을 막 끄집어내면서 잊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최대한 즐기자라는 마음으로 무대 올라가기는 하는데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마음이랑 몸이 조금 따로 노는 느낌? 그래서 우선 욕심을 최대한 버려보려고 노력을 하고 여유를 조금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그냥 지금 내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0: 책에서 어디까지 솔직하게 날 것을 꺼내야 될까? 근데 이제 그거는 예술하는 모두한테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예술로서 보여지는 것에 있어서 나를 어느 정도 드러내야 될까라는 거는 저한테 되게 큰 고민이었는데.
1: 내 슬픔이나 좀 그런 힘들었던 거를 일부러 자꾸 외면하려고 했거든요. 일부러 좀 피하고.
0: 알아요.
1: 근데 이걸 준비하면서 좀 직면하고 좀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이 또될것 같아가지고 여기에 못 담은 이야기도 이거 북콘서트 식으로 얘기할 수 있으면은 연주 이제 중간중간

천천히 세서 유독 내게만 더 모진이 세서 모두가 나를 돌아섰고 비웃었고 아픔이 곧 나였지.

0: 원래 저렇게 잘했어?
1: 파워풀하다.
2: 조선 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김혜원 씨는 총 11개의 스타를 받았습니다.
3: 감사합니다.
4: 사실 무대 초반에 조금 삐끗하셨었어요.
3: 맞습니다.
4: 가사를 실수로 하셨는데
3: 뜨겁게 지져봐 절대 난 손하는 널 다 낼 테니까
4: 가사 내용처럼 뭔가 돌덩이가 이렇게 깎여나가서 다듬어지듯이 점점 뭔가 풀리면서 매끈하게 다듬어진 그런 기분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저는 실수에도 불구하고 별을 눌렀습니다.
2: 네. 입사 동기가 김민경 씨랑
3: 네, 김민경 언니, 오나미 언니, 그리고 박소영.
2: 그렇죠, 그렇죠. 네.
0: 김효연 씨가 너무 오랜만인 게 저희 형돈이야 대준이.
2: 그렇죠.
3: 맞아요.
0: 아니 아니 아니 그 뮤직비디오에 김효연 씨가 멀쩡하게 그냥 춤을 추시거든요. 이렇게 노래를 잘할 줄 알았으면 노래를 부탁할 걸. 너무 후회가 돼요.
2: 자, 대한민국의 단 한 명 소리하는 개그우먼 김희원 씨의 무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감사합니다.
2: 자, 이번에는 어떤 도전자가 조선 탄스타에 출격했을지 지금 바로 나와주세요. 예.
5: 어? 오, 밴드네.
0: 밴드야, 밴드.
6: 다섯 명.
0: 무학교도 갖고
7: 포스라인이
0: 대금이야.
7: 그러니까
8: 아, 또 색다를 것 같아 이번에.
9: 유명해지고 싶어서 왔습니다. 카멜론처럼 변신하는 이정 밴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 네. 낭낭해서 좋다.
2: 자, 유명.

0: 와.
1: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이희정 밴드는 10개의 스타를 받았습니다.
2: 예.
3: 노래가 많은데 그중에 제시 노래는 반소리로 한다는 거는 다음에는 어떤 노래 할지 너무 궁금하고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4: 이희정 씨가 이제 이 밴드 보컬이시자 또 얼굴이신데 많은 부담을 가지셨던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밴드가 충분히 자기의 역할들을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희정 씨는 오히려 밴드에게 몸을 맡기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5: 우리 엄마 말을 듣는 대로 해. 토속 박사 이 무대 위로.
4: 조금 지금 뭔가 많은 부담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본인이 가진 역량보다는 오늘의 무대만큼은 조금 아쉬움이 남았던 그런 무대였어요.
1: 약간 부담감을 느낀 건 사실인가요?
6: 근데 너 어떻게 제 마음을 어떻게 쏙 아셨는지 이 공연 이 무대 전부터 많이 긴장했거든요. 부담감이 알아주셔서 더 감사드리더라고요.
1: 예, 다음 무대를 또 볼 기회가 된다면은 뭐 여러분들의 말씀 잘 이렇게 생각하셨다가 제대로 한판 노는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희정 밴드였습니다.
4: 예. 감사합니다.
1: 자, 이번에는 조선 판스타 최연소 도전자의 무대입니다. 판소리로 말을 배웠다고 합니다. 나와주세요.
7: 조선 판정단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의 매력에 한번 빠져보시지요.
8: 네.
9: 안녕하세요. 국악을 사랑하는 9살 박규리입니다. 별 많이 눌러주세요.
10: 미리 누르고 시작할까?
1: 박규리 양 무대 판 스타트.

0: 원우 오빠.
1: 네?
0: 오빠.
2: 한다니 씨.
0: 네? 네? 나이가 잘못 써져 있는 것 같아요. 42이신 거 아니신가요? 아니 이렇게 연륜이 묻어나는 무대를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1: 네.
0: 정말 대단한 무대를 보여줬어요. 우리 건우 친구가 잘 봤습니다. 건우 오빠
1: 감사합니다.
2: 규리 양 혹시 그 국악 판소리 누구한테 배웠어요?
3: 할머니한테요.
2: 그래? 아유 아주 똑부러지게 말도 잘해요.
4: 박규리 씨의 그 노래를 듣니까 눈물이 나와서
3: 감사합니다.
4: 내가 11살 때 소리 해가지고 지금 딱 70년이 됐는데 앞으로 얼마나 고생을 할 것인가.
2: 예.
4: 그 생각하니까 가슴이 메어져요. 규리 학생 열심히 하세요.
3: 감사합니다.
2: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5: 아, 안 누르면 별 받을 것 같아요.
2: 박규리 양은 11개의 스타를 받았습니다. 성원우 군은 12개의 스타를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2: K소리로 싹 가능 조선 판스타 다음 도전자 나와주세요.
6: 우와 우와 사진이랑 되게 다르다. 실물이 느낌이 키가 엄청 크시네.
7: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황홀한 고백을 전하러 왔습니다.
8: 김산옥입니다. 같은데 약간 나랑 같은
9: 느낌이
2: 들었습니다. 김산옥 씨 무대 판 스타트.

0: 와우.
1: 와.
2: 땀 났어.
3: 조선 판정단 여러분,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4: 안 되는 사람 혼날 거야.
3: 네, 김상호 씨. 올스타가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5: 이제 준비하실 때 웨이브 비슷한 거 하셨잖아요.
3: 웨이브 비슷한 거요?
6: 여러분에게 황홀한 고백을 전하러 왔습니다.
5: 나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라서 어 뭐지 했는데 노래 첫 소절 하자마자 우와 라고 시작을 했다가 가면 갈 중간에 보사로 리듬이 좀 바뀌었었을 때도

0: 그게 계속 전율이 쭉쭉쭉쭉쭉쭉쭉 계속해서 여기 다리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소름이 돋았었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2: 감사합니다.
3: 초반에 이제 노래 들었을 때는 저분이 락을 하신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창력이 폭발을 하셨었거든요. 제가 만약 왕이라면 저분을 왕국에 드리지 않았을까.
1: 아니면 그 무슨 말이십니까?
3: 아까 무슨 말이냐면요. 그만큼 고려시대든 백제시대든 왕실에서 노래를 하셨을 정도로 굉장히 훌륭하셨다.
1: 초대 가수요.
3: 예, 예. 예. 제가 뭔 말만 이렇게 오해들을 하시죠? 예. 그만큼 훌륭하셨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서철인 씨의 무대를 보는 것 같은 시원함이 느껴졌었고요. 크로스오버를 너무 아주 완성도 있게 그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너무 잘해주셔서 다시 한번 조선 판스타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2: 아유, 감사합니다.
1: 황홀한 고백을 선곡한 이유가 있다면서요?
2: 지금 두 딸이 있는데요. 남편을 그 네온이 불타는 거리에서 만났어요.
1: 뭐 남편이 나올 때 혹시 응원을 해주셨습니까?
2: 남편이 잘하고라고 응원을 많이 해줬는데요. 사실은 남편이 몸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희망을 좀 주고자 이렇게 도전하게 됐습니다. 근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자, 산옥 씨의 진심 어린 황홀한 고백이 남편에게 꼭 전해졌길 바라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자, 다음 도전자는 무대 위 작은 거인이라고 합니다. 나와주세요.
4: 민경이네.
5: 네, 안녕하세요. 소리꾼 민은경입니다. 네. 판소리와 가요의 콜라보 제가 오늘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4: 그래.
5: 안녕하세요. 저는 판소리를 전공하고 있는 소리꾼 민은경이라고 합니다.
6: 여보세요, 도련님, 나하고 말 좀 하여보세요. 불효여식 청인은 요만.
5: 판소리를 모티브로 하는 오디션이 많지 않은데요.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대중가요와 이 판소리의 콜라보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쭉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민은경 씨 무대 판 스타트.
6: 이해준아, 우리 없구나 한 번.

0: 있어.
1: 아이고, 야. 감사합니다. 정말 잘하는 사람 많다. 너무 많아, 잘하는 사람들이. 아.
2: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3: 별을 눌러주세요.
2: 민은경 씨는 11개의 스타를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소방과
2: 국악계에서 명성이 자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오는 거 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0: 제가 오디션 프로그램은 처음이에요. 그런데 판소리, 소리를 저격해서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판을 벌려주셨으니 도전해보자.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연기돼서 나왔습니다.
2: 그래요.
4: 지금껏 저희가 이제 봤던 출연자분들 중에 도전자분들 중에 아마 파워로 치면은 첫 번째, 두 번째 거의 손꼽으실 분이거든요. 약간 아쉬운 게 우리 소리를 좀 더 네. 듣고 싶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네. 다음번에 혹시 더 많은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네.
5: 궁금하게 하려고
4: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저희가 네. 더 좋은 뭐 참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6: 이 3인국이라는 곡 자체를 제가 워낙 어릴 때부터 좋아했어가지고 오랜만에 들어서 너무 좋기도 했는데 락이라는 장르랑 소리라는 장르가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민은경 씨의 이 무대가 조화롭게 흘러가서 너무 좋았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7: 그냥 반했어요. 저 너무 그냥 저 춤추면서 같이 즐기다 보니까 무대가 어느새 끝나 있더라고요. 일단 민은경 씨 목소리랑 이 곡이랑 정말 찰떡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2: 소문난 소리꾼으로 알고 있거든요.
8: 국악 쪽에서 민은경을 모르면은 뭐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수리성이라고 하는 성음을 가장 최고로 치는데 이 민은경 씨가 그 수리성을 타고 나셨거든요. 그래서

0: 아까 사랑 마지막에 지를 때
1: 사랑 사랑
0: 그 소리가 빵 터지면서 제가 아 이건 별을 안 누를 수가 없겠구나 생각이 또 들었었습니다. 네.
2: 봉우 씨 수리송이라는 거는 독수리의 소리를
0: 그렇죠. 수리가 찌빽 하는데 그게 시원하면서 그냥 가슴을 후벼 파는
3: 그래서 그런지 저분이 무대에서 노래를 하는데 마동석 씨가 느껴지더라고요.
4: 그러니까 체구는 작으신데 노래하실 때는 정말 마동석 씨 같은 어마어마한 파워를 느꼈거든요. 근데 다 이유가 있는 거네요.
5: 한계를 넘어 끝없이 도전하는 민은경 씨의 무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감사합니다. 처음에 어떤 그런 설레임도 있었고 떨림도 있었고 적당한 긴장감으로 노래한 것 같습니다. 제가 판소리를 제일 잘하는데 소리를 많이 못 들려드린 것 같아서 다음번에 아주 저희 비장의 무기인 판소리를 제대로 준비해서 나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 다음 도전자 나와주세요.
7: 커플?
8: 와, 한 분이시지?
9: 아름다운 우리 소리를 사랑하는 보채의 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8: 아나운서 아니야 목소리가?
5: 보채 소리의 무대 판 스타트!

0: 좋다.
1: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고체 소리는 13개의 스타를 받았습니다.

0: 크리스티안.
1: 예. 예.
0: 베사메고초가 멕시코 대중 가요잖아요. 나오자마자 화들짝 놀라면서.
1: 네, 저 혼자 신나더라고요.
0: 예, 함께 따라 부르는 모습이. 네. 우리 소리랑 이렇게 크로스오버해서 들어보니까 어때요?
1: 이게 솔직히 쑥대머리랑 베사메고초 같이 어울릴 수 있을 거라는 상상도 못했었어요. 예, 네. 너무 자연스럽게 이어졌다는 거는 정말 감탄했습니다.
0: 저 두 분은 뭐 어떤 관계인데 저렇게 꿀이 떨어지면서 서로를 바라보고 무대를 꾸밀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 뭔가 밝힐 수 있는 관계면 여기서 밝혀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2: 네, 저희는 3월에 막 결혼한 따끈따끈한 커플입니다.
0: 예, 그렇죠.
3: 그룹을 하시면서 그렇게 되신 건가요? 아니면은 애초부터 사랑을 하시면서 그룹을 만들어보자라고 하신 건가요?
0: 사랑을 하면서 그룹을 만들어 본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어떤 게 먼저인지.
2: 어떤 게 먼저였죠?
4: 그 사리사욕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만났을 때 노래한다고 소개를 받았는데요. 같이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3: 예, 그만큼 더 호흡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0: 예, 함께 노래하라고 소개받았는데 노래는 안 하고. 예, 알겠습니다.
5: 그 박예린 씨와 파핀현준 씨가 부부시잖아요.
0: 그렇죠.
5: 제2의 크로스오버 부부가 나오지 않을까. 앞으로의 무대들 두 분이 뭘 꾸며주실까. 2부 자리에서 막 여러 얘기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다 정말 보채 소리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게 하는 무대였어요.
0: 네. 그렇죠. 환상의 호흡을 보여준 보채 소리 감사합니다.
6: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0: 신명나게 한판 놀아볼 다음 도전자는
7: 장독? 잘생기셨어. 연애하시는 분들 왜 이렇게 다 미남이시네. 다
8: 안녕하십니까. 판을 만드는 남자 미스터 킹 국악 갱스터 이지훈입니다.
9: 국악 갱스터. 야,
10: 플렉. 연희를 사랑하고 국악을 사랑하는 남자로서 제가 뒤집기를 되게 잘하는데 판을 한번 뒤집어 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 이지훈 씨의 무대 판 스타트.
11: 저기 오는 뱀 어디 뱀노. 우리 승상님 영전에는 신원을 들어서지 말랍신다.

0: 집에 방포로
1: 옛날 라팔 나봐요 옛날 라팔

0: 인공수도 안 하네.
1: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이지훈 씨는 8개의 스타를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힙합과 국악을 콜라보한 이지훈 씨의 무대 치타 어떻게 들으셨어요?
3: 저는 뭔가 지금 이 무대가 랩을 해서 너무 반갑기도 하고 좀 그리고 우리 이지훈 씨께서 어떤 힙합이나 랩에 대한 이해도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있다라는 판단이 저는 생겼기 때문에 다음 무대를 조금 더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누리게 됐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4: 소리 음을 참 잘 타고났어요. 선천적으로
5: 목을 잘 타고나셨다는 뜻입니다.
4: 음을 소리 성음이 좋아요. 그런데 소리를 좀 하시지 그래요?
2: 열심히 하겠습니다.
5: 제가 이제 2000년 초반에 사실 그 국내 이제 힙합씬에서 국악과 이렇게 접목하려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3: 근데 맞아요. 예.
5: 이제 어느 순간 이제 그게 좀 사라졌어요. 근데 오래간만에 정말 이렇게 국악과 힙합을 접목시켜서 뭔가를 보여주는 분을 만나게 돼가지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2: 제가 더 감사합니다.
1: 네. 국악 갱스터 이지훈 씨 수고하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4: 목이 참 좋다. 목이 맛있다.
1: 다음은 평범함을 거부하며 새로움을 추구하는 팀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팀인지 도전자 나와주세요.
6: 밴드.
7: 댄스 그룹 아니야?
8: 이 팀 대상 받은 팀인데 무대 위에 내비게이션
9: 어양기는 그래!
8: 우리는
9: 경로의 타!
1: 판 스타트!
8: 기대돼.

0: 스타는 14개의 스타를 받았습니다.
1: 이 팀은 그레이드가 다르다 라는 느낌이었어요. 이 팀에 어떤 음악을 맡겨도 멋들어진 한판을 놀아보겠구나. 완벽한 한 팀이 아니었나. 정말 잘 들었습니다.
2: 우리 국악기가 얼마나 위대한 악기인가 라는 어떤 그런 감명을 받았고요. 특히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미스터 레드 티셔츠, 예, 다른 분들보다 굉장히 분주하신데 남들보다 많이 하시는 만큼 좀 더 드셨으면 한다 라는, 예, 지금 많이 야였거든요. 많이 야였거든요. 좀 더 드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정말 멋진 음악을 들은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4: 저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경로를 너무 잘 지켜서 가고 계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팀명에 대한 기대가 좀 많았어서 그래서 좀 망설이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무대에서 뵐 기회가 있다면 좀 더 과감해 주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0: 알겠습니다. 자, 경로 이탈의 무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5: 안녕님 너무 밉고요.
6: 자극도 조금 되고 더 이제 경로 이탈스러운 음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0: 조선판 스타 다음 도전자 나와주세요.
7: 와. 여전사 느낌. 여전사
8: 빅마마. 빅마마
9: 뮤뮤뮤 뮤르 뮤르 뮤르 뮤뮤뮤 뮤르 뮤르 뮤르 뮤직 레스트 리프레시. 우리의 음악으로 일상의 휴식과 기분 전환을 드리고 싶은 국악 창작 그룹 뮤르입니다.
10: 국악 창작이면 작사 작곡.
0: 네. 아, 그런가 보다. 뮤르의 무대 판 스타트.

0: 대박이다.
1: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2: 아, 무조건이지.
0: 와, 뭐야?
1: 15개로 올스타를 받았습니다.
3: 올스타 안 받을 수가 없어.
4: 네, 아까 관악기가 터지자마자 제 뒤에서 그 이수영 씨가 익룡으로 변신을 하셔가지고. 와우! 와우! 와우!
5: 와우! 아, 완전 멋져. 죄송한데 개 멋있잖아요.
1: 정말 조선판 스타에 너무 잘 어울리는, 해외에서 맞아.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깜짝 놀랄 만한, 정말 색소폰이 아닌데 코로나가 끝나면은 30개국 봅니다.
6: 맞아.
1: 그냥 계속 해외에 계세요.
7: 제 이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조선판 스타에서 우승 후보로 한 팀 중에 보고 있습니다. 네.
5: 뭔가 안무가 있거나 뭐 노출이 있거나 이게 아닌데 오늘 본 무대 중에서 가장 섹시한 무대가 아니었나.
8: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사실 저는 노래를 그렇게 전공을 해가지고 부르던 사람이 아니어서 의사를 받은 게 더욱 저희 뮤루한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 예. 자, 국악과 재즈의 만남. 새로운 무대를 선보인 무대 아주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8: 감사합니다.
9: 브라보.
10: 다음 두 번째 무대도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즐거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1: K 소리로 싹 가능 MBN 조선 판스타, 대한민국 일대 조선 판스타를 향한 치열한 경쟁은 계속됩니다.
11: 아우, 역시 또 화려하시네.
5: 와, 오, 멋있는 옷이다.
12: 이번 조선 판스타 무대를 제대로 엎어치기 하러 온 20년 차 가수 홍주입니다.
1: 홍주 판 스타트.

0: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홍주 씨는 13개의 스타를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천하장사 씨름선수 출신인 백승일 씨의 아내분이십니다. 그래서 뭐 결혼과 육아로 약 10년 동안의 공백 기간을 가진 후에 최근 그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국악 가요 가수로 다시 활동 중입니다.
1: 이게 그 소리를 하면 선생님 소리를 하면 되게 젊어지시나 봐요. 왜냐면 선생님도 예전에 그 스리랑 부부 때 허이허이 그때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없으시거든요. 예? 아니 보면서도 아니 웬 여고생이 와서 노래를 하고 있나라는 그런 생각을 잠깐 했는데
2: 이따 차 한잔 사줄게요. 제가 노래할 때 아까 왜 저렇게 울렁증이 나오나 그랬거든요. 경기창이나 또 서도나 판소리나 모든 게 소리할 때 이게 안 나오거든요. 근데 나와서 아 이분이 좀 놀았구나 했거든요. 나는 벌써 느꼈어요. 너 소리할 때. 그래서 쉬었기 때문에 그래.
0: 아 놀았다라는 게 이제 소리를 안 하고 소리를 안 쉬었다. 하고 쉬었다.
2: 그렇게 10년 노래할 때 이런 거 안 나와요 사실은. 근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쉬었구나 느꼈는데 아 목이 너무 좋은데 왜 쉬었을까? 백승일 씨 한번 만나야 쓰겠네. 혼 좀 내야 쓰겠구만.
3: 백승일 씨한테 안달이 걸려가지고 계속 안달이 걸려서 집 밖을 못 나가고
2: 안달이 잘 쓰지 않게
3: 몸매도 백승일 씨랑 거의 비슷해져가지고 천하장사가 됐습니다.
2: 열심히 하세요. 이제 쉬지 말고 하세요.
4: 사실 아까 처음 딱 등장하시자마자 이거 예사롭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혹시 트로트 가수이신 거죠?
3: 네네.
4: 그래서 홍주님의 이 무대를 보면서 이 조선판스타에서 트로트, 가요, 그리고 판소리, 민요까지 지금 네 가지 장르를 다 지금 아울러서 지금 무대를 꾸며주신 거잖아요.
3: 감사합니다.
4: 그게 굉장히 이제 10년 쉬셨다고 하셨지만 그 가락이 또 남아있으시기 때문에 너무 좀 저로서는 인상 깊은 그런 무대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3: 감사합니다.
4: 너무 잘 봤습니다.
0: 네. 자, 에너지 넘치는 홍주 씨의 무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K-POP이 이제는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 소리로 부른 K-POP도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다음 도전자들이 바로 우리 소리로 K-POP을 널리 알리고 싶은 분들이라고 합니다. 다음 도전자 나와주세요.
5: 안녕하세요.
6: 저희는 소리파!
5: 기파!
6: 초판! 판!
5: 판!
6: 판! 판치는 K판입니다!
0: K판! K판! 그쵸? 뭔가, 약간 느낌이 오긴 하는데, 오늘 아주 독특한 무대를 준비했다고 들었어요.
7: 네. 저희가 이번에 사철가를 한번 영어로 번역해서 준비해봤습니다.
8: 사철가라는 게 이제 기본 이제 판소리를 보면은 그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하면은 8시간 9시간 이렇게 하잖아요 소리를. 근데 그 긴 소리를 하기 전에 목을 푸는 소리가 있어요. 그걸 단가라고 하거든요. 그 중에 있는 대목인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인생사에 빗대어.
0: 그래서 사철가라고 한 거군요.
8: 소리가 이산저산 꽃이 피니 분명고

0: 품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 잃었니 오늘 백발 한심하구나. 이런 소리입니다.
1: 아. 자, K판의 무대 판 스타트.
2: 저희가 열심히 준비하고 또 열심히 이렇게 연습을 했는데 저희 무대를 보시면서 좀 이렇게 신나게 같이 즐겨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3: 조선 판스타는 누구?
4: K-POP입니다!

0: 브라보.
1: 귀엽다.
2: 아, 준비 많이 했네.
3: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네, K-POP은 15개 스타를 받아 올스타를 획득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 진짜 재밌게 봤는데요. 처음으로 100% 다 알아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4: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1: 끝날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가끔씩 그 엔딩 부분들을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내용을 알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는 판소리 노래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바꾸시니까 너무 신세계고 단어 하나씩 하나씩 아 이런 내용이구나 아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깨달음을 계속 받았어요.
3: 아이들한테 우리 소리를 좀 알리는 데 있어서 저분들이 좀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멤버 한 명을 추가해가지고 이 국악계의 텔레토비
5: 영어로 그 하니까 참 듣기는 좋은데 조금만 거기다 공력을 좀 넣더라면 러브 할 때 거기다 조금만 공력을 넣더라면 이산저산의 사철가에 그리고 흥보가 기가 막혀 그건 정말 좋았어요. 일단 재밌어서 좋았어요.
3: 저기 근데 중간에 사철가와 흥보가 중간에 나온 노래 혹시 뭔지 알아요?
5: 언제요?
6: 언제요?
5: 지금?
3: 중간에 요즘 굉장히 유명한 전 세계 빌보드에서 막 오랫동안
5: 아 그거는 잘 모르죠. 저는
3: 되게 쉬워요. 빠다예요. 빠다. BTS의 빠다로 외우면 됩니다. 예.
5: 저 수고했어요. 예.
3: 진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0: 한 소리를 어떻게 영어 버전으로 할 생각을 했어요?
1: 네, 사실 저희 K-POP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정통 음악인 국악을 어떻게 하면 알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었는데 영어로 번역하면 그래도 좀 많은 분들이 알아들으시고 많이 알아주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계산을 해봤습니다.
0: 네, 미래가 기대되는 K-POP 친구들이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번 도전자는 이미 대중에게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분인데요. 조선 팬스타를 통해 새로운 도전장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2: 누구지?
3: 나와주세요.
4: 아, 나오셨다.
5: 어르신이다. 오.
6: 아이고, 진짜.
7: 아니, 이거 판소리를.
8: 대현 오빠.

0: 네, 안녕하세요. 국악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오늘 한 소절 불러보려고 나왔습니다. 저는 직펑스에서 노래하는 김세현입니다. 반갑습니다.
1: 전 출연자들의 명단을 보고 사실 가장 의아했던 분이 김태현 씨였는데 최근에 관심을 많이 갖고 열심히 공부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0: 제가 옛날에 그 장사익 선생님과 함께 공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소리를 제대로 들은 게 사실 처음이었어요. 좀 많은 걸 느꼈고 되게 감동을 좀 많이 받아서 그때부터 좀 관심이 가기 시작했었죠.
1: 김태현 씨의 무대 판 스타트.
2: 제가 지금까지 노래 불렀던 거랑 다르게 발음이라든지 되게 좀 특이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소리 내시는지도 좀 연구를 좀 했었죠.

0: Yeah. Good job.
1: 아, 어렵다.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2: 좀 소리를 안 해가지고.
1: 김태현 씨는 5개의 스타를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 원래 대중음악을 하시다가 이제 국악에 도전하는 모습이 너무 멋져 보이고 저는 아 눌렀는데 참 아쉽습니다.
3: 감사합니다. 네.
5: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 저는 신영희 선생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저는 김태현 씨 목소리 들으니까 약간 안일이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도 같고 성음도 약간 판소리에 맞는 소리가 아닌가 싶어서
2: 김태현 씨 성음이요 참 좋아요. 저 기가 막히게 좋은데 판소를 좀 한 1년 2년 배워가지고 한 번 더 도전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3: 알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6: 태현 씨.
3: 네.
6: 너무 멋져요.
3: 감사합니다.
6: 정말 저보고 한번 도전해보라 한다면 절대 서지 못했을 텐데 태현 씨의 그 열정 너무 느껴졌고 오늘 조금 아쉬우시겠지만 본업이 있잖아요. 그걸로 돈 벌어서 판소리 배워요.
3: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새로운 도전이 멋있었던 김태현 씨의 무대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예.
7: 많은 걸 느꼈어요. 내가 지금 여기 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준비한 거는 그냥 어쨌든 하고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도전하던 삶을 사세요.
1: 화이팅! 다음 도전자는 또 어떤 매력적인 무대를 우리에게 선사해 줄지 다음 도전자 나와주세요.
8: 안녕하십니까. 가끔은 나 혼자 있고 싶은 남자, 나 혼자 있고 싶은 남자 소리꾼 전태원입니다.
1: 왜 가끔 혼자 있고 싶어 하는지는 나중에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전태원 씨의 무대 판 스타트!
9: 그때여 도련님이 할 일 없이 춘향의 집으로 이별차로 나가시는디. 아이고 어머니, 도련님 너무 조르지 마오. 도련님이 오죽 답답하며처럼 망언을 하오리까. 나는 오늘 밤 도련님 외시고 울음이나 실컷 울고 헐 말이나 훨씬하고 내일 이별할라요.

0: 정태우 씨는 15개의 스타를 받았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조선 판정단 여러분의 심사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전통 음악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한이 많은 게 전통 음악이 아니냐. 하지만 우리 전통 음악은 흥입니다. 오늘 전태원 씨께서 그 흥의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올스타가 나오지 않았나 해서 저는 너무나 기분이 좋고 다시 한번 정말 잘 감상했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네, 이수영 씨.
4: 이 프로그램의 이름이 조선판 스타잖아요. 스타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끼인데 전태원 씨가 딱 노래를 나 혼자를 시작하자마자 오른쪽 발을 옆으로 쫙 내밀었을 때
5: 수억이 이리 많을까 수억이 이리 많을까
4: 끝났네. 아무리 좋은 음악 아무리 감동적인 것들을 대도 그 가수가 또 그 창작자가 이러한 끼를 보여주는 순간 무대는 끝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0: 네.
4: 그래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6: 시스타 노래잖아요. 나 혼자 혹시 원곡은 판소리였나 싶을 정도로 너무 자기 걸로 만들어서 중간에 또 한이 있게 막 울고 울고 뭐 이런 노래 이런 모습
5: 노래하고 이렇게 나 울고 불고
6: 정말 그렇게 잘 봤습니다.
3: 감사합니다.
7: 혹시 네. 무대 시작하시기 전에 나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때 그렇게 나 혼자 있고 싶으신지.
3: 아, 제가 이제 신혼 2년 차인데요. 결혼을 하고 보니까 이 각자의 시간이 정말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7: 이제 2년 차인데
3: 큰일 났네. 와이프가 보고 있는데 큰일 났습니다 지금. 네.
8: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굳이 혼자만.
3: 네. 알겠습니다.
0: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지금까지 전태원 씨였습니다.
3: 감사합니다.
9: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올라가기 전에 내가 준비한 것들을 그냥 실수만 하지 않고 보여주고만 내려오자라고 생각으로 무대를 했거든요. 나 올스타 받았어.

0: 국립 정동극장 세실풍류입니다. 오랜 수련 끝에 자신만의 촘세계를 구축해온 촘꾼들이 펼치는 등무의 순간은 29일부터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저녁 국립 정동극장 세실에서 열립니다. 제96회 남원춘향제 춘향의 멋 세계를 매혹시키다가 열립니다. 낮에는 전통 공연의 정취를, 밤에는 광활로원을 수놓는 별빛을 누릴 수 있는 일주일간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춘천 시립국악단 민요 뮤지컬 윤희수는 살아있다가 무대에 오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의병장 윤희순의 삶과 독립을 향한 투쟁 정신을 강원도 민요 기반의 뮤지컬로 선보입니다. 서울 남산국악단 기획공연 남산 마당페스타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청년 전통예술가들과 지난해 젊은 국악단장 선정자들의 힙한 국악 무대는 1일부터 4일간 도심 속 한옥마당에서 열립니다. 국립국악원 어린이날 기획공연 중섭, 빛깔 있는 꿈이 무대에 오릅니다. 화가 이중섭의 서귀포 피난 시절을 배경으로 그의 삶과 예술 세계를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 창작 국악극입니다. 다양한 문화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일상에 쉼표가 있는 곳으로 문화나들이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4월 마지막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Bang, Jerry, Bang, Jerry, Bang, Jerry, Bang, Jerry, Bang, Jerry, Bang, Jerry, Bang, Jerry, Bang, Jerry, Bang, Jerry, Bang, Jerry, Bang, Jerry, Bang, Jerry, Bang, Jerry, Bang, Jerry, Bang, Jerry, Bang, Jerry, Bang, Jerry, Bang, Jerry, Bang, Jerry, Bang, Jerry, Bang, Jerry, Bang, Jerry, Bang, Jerry, Bang, Jerry, Bang, Jerry, Bang, Jerry, Bang, Jerry, Bang, Jerry, Bang, Jerry, Bang, Jerry, Bang, Jerry, Bang, Jerry, Bang, Jerry, Bang, Jerry, Bang, Jerry, Bang, Jerry, Bang, Jerry, Bang, Jerry, Bang, Jerry, Bang, Jerry, Bang, Jerry, Bang, Jerry,

0: 연습실에서
1: 살고 있습니다.
0: 살고 있더라고요. 네. 소리가 뭐길래?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3: 케이팝을 한번 우리가 확 잡아보자.
2: 가족과 함께하는 우리 집 소리 자랑. 시리렁 시리렁 시리렁. 각기 다른 개성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눈을 바라보면서 함께 호흡을 맞추는 모습이 정말 보기가 좋네요.
4: 지금은 언니랑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5: 함께 하니까 더 즐겁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6: 오늘 정말 따뜻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7: 와,

0: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말은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 태도를 형상하고 전달하는 주요 수단 중 하나인데요. 말이 주는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함께 들여다보고 우리의 머리를 지탱하고 머리와 몸을 이어주는 부위인 목과 어깨의 이완을 돕는 요가를 배워보겠습니다.

지나가는 말 한마디라도 쉽게 해서 안 되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주변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곤 합니다. 미국 수영의 전설로 불리는 마이클 펠프스는 과거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 수 없다라는 말은 당신이 할 수 있거나 앞으로 할 일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 말은 자기 자신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한계를 두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겠다는 의지와 열정을 엿볼 수 있는데요. 말은 주어진 상황을 바꾸고 더 나아가 나의 삶까지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항상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를 비워내고 몸과 마음을 정화해주는 호흡법 카팔라바티입니다. 머리와 목, 허리가 수직이 되도록 편안하게 앉아줍니다. 양손은 무릎 위에 가볍게 올려두고 턱은 가슴 쪽으로 당겨줍니다. 그 다음 복부를 강하게 간결하게 수축시키면서 소리가 날 정도로 호흡을 빠르게 반복합니다. 들숨과 날숨을 같은 비율로 1초에 1회에서 2회 정도로 호흡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번에서 30번 정도 반복한 다음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호흡을 정돈합니다.

등 뒤로 맞잡은 양손은 팽팽히 당겨 목의 근육을 풀어주고 목과 이어진 어깨 근육까지 부드럽게 풀어주는 데 효과적인 고무카사나입니다. 목과 어깨가 많이 굳어있는 상태에서 바로 동작을 하게 되면 근육이 긴장할 수도 있습니다. 가벼운 목 운동으로 목과 어깨를 풀어준 후 따라해보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안쪽 당기고 왼발을 포개짐 없이 반듯하게 앞에다가 둡니다. 엉덩이 좌우로 틀어서 좌골이 바닥에 내려놓을 수 있게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줍니다. 오른손을 왼쪽 머리 측면에 대고 천천히 당기면서 오른쪽으로 기울입니다. 이때 호흡은 자연스럽게 이어갑니다. 돌아오고 이번에는 왼손으로 오른쪽 머리 측면 천천히 당겨봅니다. 내쉴 때마다 왼쪽으로 기울여주면 더욱 효과가 좋습니다. 자, 이제 정면으로 돌아오고 양손을 합장한 상태에서 엄지손으로 턱을 천천히 밀어내 보려고 합니다. 천천히 돌아온 상태, 이번에는 머리 뒤로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턱을 천천히 당기시면서 고개를 숙이고 양손으로 머리를 지그시 끌어내려 봅니다. 경추가 천천히 이완되도록 호흡은 자연스럽게 이어갑니다. 자, 이때 시선을 오른쪽으로 15도 간격 살짝 틀어진 상태에서 양손으로 머리를 지그시 눌러줍니다. 오른쪽 목 뒤쪽 측면이 이완되는 걸 느껴봅니다. 정면으로 돌아오고 왼쪽 15도로 틀어봅니다. 마찬가지로 왼쪽 목 뒤쪽 이완되도록 천천히 당겨봅니다. 다시 정면으로 돌아오고 고개 조금 더 당겨보면서 이완합니다. 자, 돌아옵니다. 두 손을 위로 목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천천히 한 바퀴 또는 두 바퀴 돌려봅니다.

좋습니다. 정면을 바라보고 이번에는 도무카사나, 팔을 등 뒤로 맞잡는 자세를 해보겠습니다. 오른손을 천천히 머리 뒤로 온 상태에서 왼손을 밑에서 위로 손을 맞잡으려고 모아봅니다. 손을 맞잡게 된다면 천천히 당기시면서 고개를 들고 오른쪽 어깨 뒤쪽 그리고 왼쪽 어깨 앞쪽을 천천히 늘려봅니다. 혹시 등 뒤로 손을 맞잡기 어렵다면 수건을 이용하는 것도 권합니다. 반대로 왼손을 위에서 아래로 오른손을 밑에서 위로 맞잡고 가슴을 펴봅니다. 오른손을 위로 왼손을 아래로 내쉴 때마다 왼손으로 오른쪽 손을 당겨서 겨드랑이와 삼두근을 천천히 이완하도록 노력해 봅니다. 반대로 특히 회전근개가 약한 분

분들에게 이 자세를 적극적으로 권하는데요. 어깨가 불편하고 목이 불편하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자, 풀어주면서 돌아옵니다. 두 손을 무릎 위로. 목과 어깨의 결림이나 뭉침이 자주 발생하면 피로감을 쉽게 느끼고 머리로 가는 혈액순환이 어려워져 두통을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같은 자세로 오랜 시간 일해 어깨나 목 주변 근육이 자주 뭉치신다고 느끼셨다면 일상에서 틈틈이 이 동작을 반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과 어깨의 이완을 돕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안쪽 당기고 왼발을 포개짐 없이 반듯하게 앞에다가 둡니다. 왼쪽 머리 측면에 대고 천천히 당기면서 오른쪽으로 기울입니다.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턱을 천천히 당기시면서 고개를 숙이고 양손으로 머리를 지그시 끌어내려 봅니다. 시선을 오른쪽으로 15도 간격 살짝 틀어준 상태에서 양손으로 머리를 지그시 눌러줍니다. 오른손을 천천히 머리 뒤로 온 상태에서 왼손을 밑에서 위로 손을 맞잡으려고 모아봅니다. 왼손을 위에서 아래로 오른손을 밑에서 위로 맞잡고 가슴을 펴봅니다.

골반과 가슴을 활짝 여는 자세로 골반을 스트레칭하는 데 효과적인 우스트라사나입니다. 굽은 등과 처진 어깨를 펴주고 척추와 골반, 허벅지를 잇는 장요근 이완을 통해 골반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줘 몸의 균형을 잡고 안정적인 자세를 만들기에도 좋은 동작인데요.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릎을 꿇고 발등을 내려놓습니다. 무릎과 간격은 주먹 두 개의 골반 너비 정도면 좋습니다. 손을 허리에 받쳐주면서 발등을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골반을 천천히 앞으로 밀어내 봅니다. 이때 허리가 불편한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과도하게 골반을 밀어낸다든가 상체를 뒤로 젖히게 되면 허리를 다칠 수 있습니다. 손을 허리에 받쳐주면서 천천히 가슴을 밀어 올리고 발등을 바닥에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가슴을 열고 머리를 뒤로 젖힐 수 있는 만큼만 젖혀주고 호흡을 이어갑니다. 이때 복부에 힘을 꽉 주면서 가슴을 들어주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좋습니다.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주고 손 허리로 무릎을 꿇고 자리에 앉아서 호흡을 천천히 진행하면서 진정시켜봅니다. 이번에는 블럭을 사용해서 우스트라를 하는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블럭을 뒤꿈치 쪽에다가 수평하게 옆에다 세워놓습니다. 엉덩이를 들고 손을 허리에 받쳐주고 가슴을 밀면서 발등을 바닥에 눌러주는데요. 골반을 밀어내면서 오른손을 블럭 쪽으로 옮겨갑니다. 손으로 블럭을 잘 쥐었다면은 이번에는 왼손으로 뒤로 블럭을 쥐고 가슴을 들면서 머리를 천천히 뒤로 젖혀줍니다. 발등과 블럭을 밀어내면서 가슴을 위로 골반을 앞으로 천천히 뻗으면서 호흡을 연결합니다. 하나 허리로 옮겨가면서 상체를 일으키고 엉덩이를 내리고

들이마시면서 호흡으로 몸을 진정시켜 봅니다. 가슴을 여는 동작에서 허리를 억지로 꺾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요. 척추의 유연성을 길러주고 자세 교정에도 효과적인 만큼 바르지 못한 자세로 불편함을 겪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골반과 허리를 강화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우선 무릎을 꿇고 발등을 내려놓습니다. 무릎과 간격은 주먹 두 개의 골반 넓이 정도면 좋습니다. 손을 허리에 받쳐주면서 발등을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골반을 천천히 앞으로 밀어내봅니다. 손을 허리에 받쳐주면서 천천히 가슴을 밀어올리고 발등을 바닥에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가슴을 열고 머리를 뒤로 젖힐 수 있는 만큼만 젖혀주고 호흡을 이어갑니다. 블럭을 뒤꿈치 쪽에다가 수평하게 옆에다 세워놓습니다. 엉덩이를 들고 손을 허리에 받쳐주고 가슴을 밀면서 발등을 바닥에 눌러주는데요. 오른손을 블럭 쪽으로 옮겨갑니다. 가슴을 들면서 머리를 천천히 뒤로 젖혀줍니다. 발등과 블럭을 밀어내면서 가슴을 위로 골반을 앞으로 천천히 뻗으면서 호흡을 연결합니다.

앉아서 상체를 비트는 동작으로 목과 어깨를 스트레칭해주는 것과 동시에 허리와 골반을 이완시켜 탄력 있는 척추를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아드라 마첸드라사나입니다. 엉덩이 근육을 이완하고 척추의 피로감을 풀어줘 허리 통증 완화에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동작인데요.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쭉 펴봅니다. 왼쪽 다리를 허벅지 오른쪽 안쪽으로 당겨주고 오른쪽 무릎을 세워줍니다. 왼손으로 무릎을 천천히 감싸면서 오른손은 바닥을 짚고 내쉴 때마다 왼팔로 무릎을 감싸면서 상체를 천천히 틀어봅니다. 이때 등 뒤로 내려놓은 손은 왼손을 바닥으로 쭉 쓸어낸다는 느낌으로 왼쪽으로 천천히 밀어냅니다. 내쉴 때마다 왼손으로 무릎을 감싸고 오른손으로 바닥을 쓸어서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오른쪽 어깨를 천천히 회전시켜주세요. 마시고 내쉬면서 상체를 회전하고 시선은 45도 측면을 바라봅니다. 호흡을 두세 차례 이어가 봅니다. 호흡이 끝났다면 발을 바꿔서 반대쪽 이어가 봅니다. 두 다리를 핀 상태 유지, 왼발 접고 오른발 접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무릎을 감고 왼손을 바닥에 누르시면서 상체를 천천히 회전합니다. 내쉴 때마다 무릎을 감싸 안으면서 왼쪽 어깨 회전시키고 허리를 들어봅니다. 호흡이 끝났다면 정면을 바라보고 두 다리를 펴봅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강한 비틀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왼발 안쪽 당겨주고 천천히 무릎을 세워줍니다.

팔꿈치로 밀면서 상체를 회전합니다. 마시고 가슴 밀고 내쉴 때마다 팔꿈치로 무릎을 밀면서 상체를 회전합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다리를 무릎에 넘긴 상태에서 허리를 조금 더 세워주고

뒤에 짚은 손을 골반 측면에 대시면서 조금 더 비틀어 봅니다. 정면 보고 반대쪽 이어가 봅니다. 두 다리 펴고 오른쪽 다리를 왼쪽 허벅지 아래로, 왼쪽 무릎 접고 오른팔로 왼쪽 무릎을 밀면서 천천히 상체를 왼쪽으로 회전합니다. 마시고 바닥 짚은 손으로 유지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천천히 상체를 회전합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조금 더 강한 자세 배워보겠습니다. 당긴 상태에서 다리를 무릎에 넘겨봅니다. 팔꿈치를 밀어서 다리, 발을 그대로 쥐면서 왼손으로 허리 측면을 해봅니다.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정면 보고 두 다리를 앞으로 펴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면서 오른발 접고 왼발 접고 자세를 풀어줍니다. 허리 건강을 지키는 것 외에도 복부를 수축해 비트는 동작은 소화기관을 자극해 소화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생리통 완화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신체 곳곳에 도움을 주는 만큼 자주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쭉 펴봅니다. 왼쪽 다리를 허벅지 오른쪽 안쪽으로 당겨주고 오른쪽 무릎을 세워줍니다. 왼손으로 무릎을 천천히 감싸면서 오른손은 바닥을 짚고 내쉴 때마다 왼팔로 무릎을 감싸면서 상체를 천천히 틀어봅니다. 조금 더 강한 자세 연결해 보겠습니다. 왼발 안쪽 당겨주고 천천히 무릎을 세워줍니다. 팔꿈치로 밀면서 상체를 회전합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다리를 무릎에 넘긴 상태에서 허리를 조금 더 세워주고 팔꿈치를 민 상태, 그리고 손으로 발을 잡고 뒤에 짚은 손을 골반 측면에 대시면서 조금 더 비틀어 봅니다.

장요근은 허리와 골반의 움직임을 담당하고 우리 몸의 균형을 잡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장요근이 지나치게 수축하거나 긴장하면 허리 통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장요근 이완에 도움을 주는 엘카파다 라자카포타사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따라해보세요. 두 다리를 쭉 핀 상태를 유지합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90도 또는 45도 정도로 당겨봅니다. 왼발을 뒤로 쭉 뻗으면서 손을 어깨 넓이로 벌린 상태, 그리고 오른쪽 엉덩이를 천천히 바닥으로 끌어내려 봅니다. 발등을 핀 상태에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운 상태 유지, 손을 가슴 앞에 내려놓으면서 상체를 숙여봅니다. 호흡해봅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상체를 천천히 밀어올리면서 왼쪽 골반 앞쪽 서해부를 늘려봅니다. 밀어내면서 가슴 펴주고 호흡 유지해봅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손을 무릎 쪽으로 당겨보도록 해봅니다. 왼손도 발 위에 올려놓도록 합니다.

혹시 좀 더 강한 자극을 가능하다면 오른손을 바닥에 내려놓고 왼발을 접고 발등을 잡습니다. 손을 당기면서 왼쪽 허벅지 앞쪽과 장요근을 조금 더 펴보려고 노력해봅니다. 가능하다면 손의 위치를 뒤에서 정면으로 바꾸시면서 눌러주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좋습니다. 발 바꿔서 왼쪽 이어가 보겠습니다. 왼발 90도 또는 45도. 두 손을 바닥,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고 천천히 앞으로 상체를 숙여봅니다. 좋습니다. 상체 일으켜 보겠습니다. 바닥 짚고 상체 일으키고 오른쪽 골반 앞쪽인 서해부가 조금 더 유한되도록 가슴을 밀어봅니다. 호흡은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이어가 보도록 합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손을 무릎을 쥐고 발을 쥐면서 상체를 조금 더 펴봅니다. 좀 더 강한 자세를 원한다면 왼손을 바닥을 짚고 오른쪽 다리를 접은 상태에서 발을 줍니다. 당기고 숨을 쉬어보고 가능하다면 손끝을 정면을 향하게 눌러줍니다. 호흡을 2회 또는 3회 정도 유지해봅니다. 좋습니다. 다리를 풀고 두 다리를 앞으로 펴주고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비둘기 자세로도 불리는 이 동작은 엉덩이와 허리를 스트레칭해줘 허리 통증 완화와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는 데 효과적이고요. 엉덩이부터 척추, 다리의 유연성을 기르는 데도 좋습니다. 하루 대부분 앉아서 보내는 분들이라면 이 동작을 수시로 따라하면서 장요근을 이완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를 유지합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90도 또는 45도 정도로 당겨봅니다. 왼발을 뒤로 쭉 뻗으면서 손을 어깨 넓이로 벌린 상태 그리고 오른쪽 엉덩이를 천천히 바닥으로 끌어내려 봅니다. 발등을 핀 상태에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운 상태 유지, 손을 가슴 앞에 내려놓으면서 상체를 숙여봅니다.

보이실 속 그

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오늘 국악 콘서트 판은 사랑가로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판소리를 부르는 것을 피아노 병창이라고 하죠. 고영렬 씨는 세련된 소리와 깊은 감성으로 판소리 춘향가의 주요 대목을 피아노 병창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피아노 치는 감성 소리꾼 고영렬의 노래를 한 곡 더 들어볼까요? 어느 날 이도령이 갑자기 아버지를 따라 한양으로 돌아가서 춘향과 이도령은 이별을 하게 되죠. 한양으로 간 이도령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과거를 보게 되는데요. 바로 그 모습을 담은 노래입니다. 장원급제 함께 만나보시죠.

추나추동사 시절을 이렇듯 세월을 보낼 적에 이몽룡은 서울로 올라가 과거 공부를 하며 연연히 세월을 보내고 있었군.

병허사 경과 보실 적에 이도령이 들어가 장중을 살펴보니 백설백목 제일 장마 목에 위에다 높이 치고 서백목 설포장은 구름같이 둘러난디 탑을 악면하니 홍일산 홍양산포 미선이 환연구나

밤새 춤추는 듯 태제야 택출하야 황제를 내리시니 도승기 모셔내야 도장 위에다 번뜩 거니

시제를 펼쳐도 고해지 생각하여 용지연에다 먹을 갈고 가문의 붓을 풀어 왕이지 필법으로 조맹부 제격해라. 필회지 지연내여 일천의 선장허니 상시관이 그를 보고 칭찬하여 이른 말씀 문안도 용커니와 기장이 그루거니 차자의 비점이요 귀기마다 관주라. 장원 급제

기술 한년 후에 터포도 다시 입고 청원사령께 부해가야 신의진태 한년 후 어주 삼배 내리신 이 몸이 황홀하야 황송이 받아 먹고 천은을 배사 홍고 기화로 나오신지 머리 위에 어사와요 몸에 난 청포 흑대 좌수에 옥골이요.

0: 이도령이 과거를 보는 모습, 그리고 장원급제를 해서 임금이 내린 술을 먹고 또 어사화를 쓰는 모습을 함께 감상을 해보셨습니다. 멋진 무대를 보여주신 우리 고영렬 씨를 만나 뵙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자, 이 피아노 병창으로 들으니까 뭔가 느낌이 색다르고 더 드라마틱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피아노를 치면서 판소리를 하는 거는 우리가 보는 게 이렇게 흔한 건 아니거든요. 어떤 계기로 이렇게 하게 되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1: 예, 제가 판소리를 네. 전공을 하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연습실에서 연습을 하는데 유독 그 연습실에 피아노가 늘 있었어요.
0: 네.
1: 제가 예술고등학교 이제 예술대학교를 나오면서 그 국악과 연습실에 이제 피아노가 있는 연습실은 늘 한 개 혹은 두 개씩 있었는데 꼭 제가 배정받았던 연습실은 늘 피아노가 있던 연습실이었습니다.
0: 네.
1: 그래서 그냥 연습을 의자에 앉아서 하다 보니까 하면서 아, 이 소리는 무슨 음일까? 하면서 눌러보다 보니 예,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한 두 쌓다 보니까 이제 언젠가 이제 열 손가락으로 연주를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지금 하고 계시는 소리는 전통 판소리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편곡을 한 거라고 봐야 되나요?
1: 멜로디는 그대로 전통판 소리를 그대로 놓고 있고요.
0: 네.
1: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좀 추가로 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0: 네.
1: 최대한 옛 것을 그 버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원본 그대로를 유지해서 지금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0: 이미 악기 구성에서 엄청 다른 게 들어왔으니
1: 그렇죠.
0: 음악이라도 최대한 전통을 유지한다.
1: 맞습니다. 그리고 이 판소리라는 게 그 네. 힘이 있잖아요.
0: 아, 그렇죠.
1: 예, 이 힘이 있는데 네. 많이 이거를 건드리고 싶지 않은 생각이 좀 깊었습니다. 그래서 그 멜로디가 정말 근 천년 전부터 있었던 그 멜로디가 네네네네.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네. 생각도 들고 그 안에 기승전결이 있고 어쩌면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 폭선들을 죽이지 않고 그대로 살려놓고 그거를 이제 뒤에서 색깔만 입혀주는 작업을 좀 하게 되었죠.
0: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판소리 다섯 바탕 가운데 특별히 춘향가를 부르셨습니다. 이 춘향가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1: 춘향가를 선택한 이유는 제가 일단 어려서부터 가장 좋아했던 오바탕 중에 한 바탕이었고요.
0: 네.
1: 공부도 그만큼 많이 했었고 이해도도 좀 다른 바탕들보다 깊었던 것 같습니다. 제 스스로도 그랬고
0: 네, 네.
1: 그리고 외적으로도 봤을 때 그 다른

0: 분들이 조금 더 지금 이 시대상과 잘 어울리는 그런 소리 다섯 개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춘향가일 것 같았어요.
1: 아, 그래요?
0: 가장 현실적이고 네, 시대상으로도 좀 더 공감받을 수 있는 소리인 것 같아서 아, 춘향가를 좀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1: 그렇군요. 팬텀싱어3에서 준우승을 차지하셨습니다. 사실 그걸로 굉장히 유명하시기도 하고 그때 팀 이름이 라비던스였는데 그렇게 참가를 하겠다는 거는 사실 마음 먹을 때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0: 예, 저는 이제 소리꾼으로서 네. 그 더 이 한국 음악을 더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마음에 처음 크로스오버 음악을 좀 도전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도전을 하다 보니까 마침 그때 당시 그 제2본부에서 네. 예, 그 팬텀싱을 하면서 크로스오버 끝판왕 네. 프로그램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 나도 이제 크로스오버를 하는 입장에서 이 끝판왕에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처음 그 크로스오버 프로그램인 팬텀싱어에 도전을 하게 됐었습니다. 네, 좀 그 운도 좋았고 네, 감사하게도 좋은 성적을 거둬서 지금 좋은 가족처럼 지내는 라비던스와 함께 지내고 있는데 그 시절 떠올려보면 큰맘 먹고 도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
1: 근데 그 함께하는 팀원들이 그 노래 부르는 스타일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성악도 있고 뮤지컬도 있고 그러니까 뮤지컬하고 성악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제가 그 자세히 들어보면 그 둘은 또 완전히 서로 다르다고
0: 완전히
1: 얘기하더라고요.
0: 다르죠. 네, 맞아요.
1: 그 맞추기가 좀 쉽습니까?
0: 처음에는 좀 어려웠어요.
1: 네.
0: 네, 근데 하다 보니까 좀 배우는 것도 있었고요.
1: 아, 그래요?
0: 예, 그리고 결국에는 음악은 하나라는 것도 느꼈던 게 발성적인 것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고 접목을 하고 네. 그 이해를 해가 보니 마치 친구를 이해하는 것처럼
1: 아...
0: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뭐 물론 맞는 친구 있고 안 맞는 친구 있겠습니다만은
1: 네, 당연하죠.
0: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떤 친구도 잘 사귈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된다면 편하게 좀 잘 어울리게 됐던 것 같아요. 이게 꼭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그게 장르로서도 네. 적용을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뮤지컬에 대한 장르를 이해하려고 찾아보고 발성에 대한 공부를 해보고 클래식에 대한 장르도 좀 이해하려고 무대를 많이 찾아보고 했던 게 훗날 그 크로스오버를 잘할 수 있게 됐었던 좀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1: 아무래도 이 팬텀싱어라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면서 국악에 대한 어떤 생각도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0: 예, 제가 국악인으로서 한국 음악은 마치 그냥 우리들만의 음악이라고 생각을 처음에는 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음악.
1: 네.
0: 그래서 내가 이 사랑하는 이 어려운 음악을 어떻게 쉽게끔 풀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피아노 병창을 하게 됐었고.
1: 네.
0: 그러니까 국악에 대한 선입견은 저는 이미 갖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1: 국악인이면서 국악에 대한 예. 선입견이 있는.
0: 국악은 어려워.
1: 네.
0: 그리고 어울려지기 쉽지 않아. 다른 이들이 국악을 굉장히 어렵게 볼 거야라는 편견을 스스로 너무 하고 있었던 거죠.
1: 네.
0: 근데 그 프로그램을 함께 하면서 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국악은 더 확장성이 깊었고 그리고 더 범용적인 장르였고 더 위대한 장르구나라는 걸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1: 아, 무대를 하나 더 청해보고 싶은데 이번 무대는 박석치라는 곡을 준비를 하셨어요.
0: 예, 박석치라는 곡을 준비를 했는데요.
1: 네.
0: 이 곡은 이몽룡이 네, 이몽룡이 장원급제를 하고
1: 네.
0: 춘향을 이제 만나고 어사출도를 하려고
1: 네.
0: 이제 내려옵니다. 남원으로.
1: 네.
0: 남원으로 내려와서 이제 박석치라는 고개를 이렇게 박석치라는 지명인데요.
1: 네.
0: 그 고개를 이렇게 넘어가면서 좌우 산천을 살펴보고 주변 경계를 보는데 이제 옛날 생각도 나고 어렸을 때 놀던 때 내가 춘향이랑 저기서 그네 탔는데 뭐 이런 생각들 하면서 그 넘어가는 장면인데 마냥 신나기만 할 수 없는 게 춘향이는 옥방에 갇혀 있고
1: 네.
0: 남원은 풍비박산이 나여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감정이 그 교차적으로 있으면서 편곡을 그렇게 의도를 좀 한 곡입니다.
1: 이 복합적인 마음을 한번 잘 들어보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무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박석치를 넘을 때 춘향이는 옥에 갇혀 있지만 이도령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여러분도 함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치 감상하시죠.

우리 전통 춤에는 무구, 그러니까 춤을 출 때 사용하는 도구가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데요. 어떤 무구를 들고 춤을 출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소고를 들고 춤을 추면 소고춤, 부채를 들고 춤을 추면 부채춤이 있고요. 아, 그 밖에도 장구춤, 북춤, 수건춤, 건무 같은 춤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수건춤을 만나보겠습니다. 수건춤은 길고 하얀 천을 들고 춤을 추고요. 다양한 동작을 선보입니다. 수건을 양손으로 받쳐들고 춤을 추거나 머리 위나 공중으로 팔자를 그리며 휘감는 동작이 있고요. 수건을 바닥에 내려놓거나 한쪽 팔이나 어깨에 매는 동작들도 있습니다. 수건춤은 지역이나 춤을 추는 사람에 따라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살풀이 춤도 수건춤인데요. 다음 무대에서는 평남 수건춤을 만나보겠습니다. 평남 수건춤은 서도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고요. 북한 지역의 춤사위가 담겨 있으며 치마를 감아서 허리끈으로 묶고 춤을 추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북 5도 무형유산 평남 수건춤 보유자 한순서 명무의 무대 만나보시죠.

0: 서도 풍류에 맞춰주는 춤사위와 발디딤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평남 수건춤 함께 감상해 보셨고요. 한순서 명무와 따님이신 이주희 교수 만나 뵙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자, 이 평남 수건춤을 보여주셨는데 저희가 그동안 많이 봤던 수건춤은 이제 살풀이 춤이잖아요.
1: 예.
0: 이 살풀이 춤하고는 좀 느낌이 참 다릅니다.
2: 그 살풀이 춤은 예전에 수건춤이라고도 많이 했었거든요.
0: 네.
2: 그러다가 지금 살풀이 춤이라고 많이 이제 그 이름으로 불리워지고 있고요. 사실은 많이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 그 이북에서는 서도민요가 중심적인 음악의 선율을 이루고 있는데 그 서도 풍류에 맞춰서 추다 보니까 수건춤이 좀 색다르게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같은 수건의 좀 길이가 차이가 날 뿐이지 사실은 수건춤이나 살풀이춤이나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같은 거지.
0: 아, 그렇군요.
2: 네네.
0: 그런데 이 춤이 평안남도의 무형 유산이라면서요. 그럼 어떤 식으로 전승이 되고 있는 건가요?
2: 이북 오도청에서 평남 수건춤이 평남 무형문화재 제4호로 지정이 됐고요. 2018년

0: 2008년에.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제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그때 보유자로 지명이 되셨고요. 그래서 그 사실은 지금 한국에서는 남도 선율이 굉장히 익숙해서 거기에 맞는 그 슬픈 계면조에 흘러가는 살풀이 반주 음악에 익숙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서도 음악에 맞춰서 하는 평남수건춤으로 지정되면서 지금 저희가 한 6년째 되고 있는데 후학을 양성하고 이제 겨우 평남수건춤 알리고 있습니다.
1: 아, 명무께서는 고향이
2: 예,
1: 평양이신 거죠?
2: 평양.
1: 네. 참 지금 생각하고 말해야지 이름이 나오는 도시 이름이 됐어요. 평양.
2: 예, 평양.
1: 네. 그럼
2: 네.
1: 춤은 언제부터 추신 겁니까?
2: 춤은 이북에서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춤을 췄죠.
1: 평양춤을 배우신 거네요?
2: 옛날에는 저 박람회를 그 이북에는 많이 이렇게 열었어요.
1: 네.
2: 길거리에서 그냥 청각도 없이 무대를 짓고 춤을 이렇게 추고 했어요. 그러면 한쪽에서 제가 따라서 어리니까 그냥 따라서 추면 막 관중들이 재보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춤을 좋아해서 많이 배웠죠. 그러다 여기 와서 학원을 하더라고요.
1: 네.
2: 여기는 무용을. 그래서 이제 거기 갔더니 강정 선생님, 김동민 선생님이 가르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했죠.

0: 저희 어머니하고 딸이 같은 무용의 길을 걷기 시작한 거예요.
1: 네.
0: 그러면 이주희 교수님은 어머니의 영향을 받으셨겠네요.
2: 많이 받았죠.
0: 그러게요.
2: 많이 너무 많이.
0: 나도 춤을 추겠다라고 마음먹은 계기가 있습니까?
1: 네. 어릴 때요.
0: 네.
1: 제가 밥상에서 네. 아이고 걔가 참 못해서 어떡하지 콩쿠르 나가야 되는데
0: 오, 예.
1: 그랬더니 제가 4살 때인데 엄마 나 그거 알아 그래요.
0: 오.
1: 그거 배워주지도 않았는데
0: 네.
1: 아, 그래서 아, 네가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거기서 하는 거예요. 밥상 앞에서.
0: 네.
1: 그런데 아래도 곧잘해요. 어머 제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다 따라했네요.
0: 어...
1: 그래서 저도 놀랬죠.
0: 네.
1: 야 저렇게 재주가 있구나. 그러면 가르쳐야 되겠다. 4살 때.
0: 4살.
1: 예, 그때부터 이제 추기 시작을 한 거예요.
0: 야, 그럼 뭐 이주희 교수님은 약간 좀 억울하실 수도 있는 게 뭐 진로 고민을 해보신 적이 별로 없으시겠네요.
2: 네, 정말 억울합니다.
0: 네. 나는 뭐 보통 이제 애들이 아, 난 뭐 커서 대통령 할래, 뭐 의사 할래, 뭐 이런 게 없으셨겠네요.
2: 네, 그런 것도 없었고 제일 지금도 좀 어렵게 듣는 질문이 어느 정도 배우면 그렇게 네.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너무 조기 교육을 받았어가지고
0: 모르죠 뭐.
2: 네, 언제 습득이 됐는지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춤을 네. 추고 있는 형편이라서 그런 질문이 좀 막막할 때가 있어요.
0: 그러니까요.
2: 네.
0: 아, 이렇게 완전히 정말 뭐 DNA로 핏줄로 완전히 내리받았다라는
2: 네,
0: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2: 생각이 됩니다.
0: 네. 자, 2001년부터 지금까지 모녀가 함께 공연을 꾸준히 만들고 있으시다면서요.
1: 네.
2: 네. 사실 일본에서 오랫동안 유학을 하고
0: 네.
2: 그 당시에 그 일본은 전통문화가 전부 세습이거든요.
0: 네.
2: 그래서
0: 네.
2: 유학을 끝내고 오면서 전승이라는 데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마침 또 저희 집안이 저희 어머니가 하시다 보니까 그러면은 모녀가 하니까 모녀 전승이라는 타이틀로 공연을 좀 해보자. 그래서 그게 저희가 2001년부터 제가 유학 마치고 들어와서 그 다음 해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0: 아니 명무께서는 이렇게 따님이 바로 뒤를 잇고 있어서 든든하시겠어요?
1: 아주 흐뭇합니다.
0: 그죠?
1: 네, 네. 좋습니다.
0: 같이 똑같이 이 예술인대 예술인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셨을 때
1: 예.
0: 이런 점은 나보다 더 훌륭하다라고 생각되는 점도 있습니까?
1: 많습니다.
0: 어떤 게
1: 아주
0: 눈에...
1: 재주가 가락가락 하나를 남기는 걸 그 모습이 기가 막힙니다.
0: 가락 하나하나를 넘길
1: 예,
0: 때
1: 그 멋으로 내 자식이지만 정말 잘한다. 오. 그런 칭찬이 나옵니다.

0: 이런 얘기 매일 합니다. 저희 아, 둘이.
1: 둘이 앉아서.
0: 네. 그 가장 제가 저희 어머니 든든하게 지금도 생각하는 건 서로 모니터링을 아주 쌀벌하게 하거든요.
1: 아, 그래요? 네. 못한 거 막 지적합니까?
0: 뭐 엄청 얘기하시죠. 네. 그리고 엄마가 왜 나한테 왜 저러지? 라고 싶을 정도로 말씀을 굉장히 심하게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너 오늘 무대가 그랬다라는 거는 그날 무대를 마치고 나면 알아요. 표정에서 이미 나오세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당신이 공연하실 적에 제가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1: 네네네.
0: 그래서 복수하죠, 제가 그때.
1: 아, 그래요? 아, 그래서, 그래요?
0: 아, 엄마 오늘 좀 아닌 것 같아. 막 이렇게.
2: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0: 그런 시간을 공유하고 어떨 땐 굉장히 그 남들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서 그걸 또 제가 기록지에 남길 때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 네. 앞무대에서는 우리 한순서 명무의 춤을 보여주셨고 이번 무대에서는 이주희 교수님의 무대를 보여주신다고요. 오북춤 맞습니까?
0: 네, 맞습니다. 북을 다섯 개 이제 세팅을 하고 네. 하는 춤인데 저희 어머니 오북의 명인이셨거든요. 지금 이제 연세가 높으셔서 안 하시지만은 저는 춤 중에 그 오북춤을 전승했다는 게 가장 좀 뿌듯하고 네, 앞으로도 그 춤을 잘 전승해서 이어가고 싶습니다.
1: 네.
0: 그 오복춤에 이어서 그 상장고도 바로 이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상장고는 사실 예전에는 쌍장고라고 그래서 남녀가 장고를 듀엣으로 많이 했어요.
1: 아, 네네.
0: 네, 그래서 그 쌍장고였는데 그거를 제가 군무로 하면서 상장고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군무로 다 나오지 못해서 예전에 그 쌍장고 좀 생각이 나서 상장고 남자 여자 둘이 해보는 상장고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 무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자, 여러분도 함께 감상해 보시죠. 오북춤과 상장고입니다.

국악 콘서트 판이 소개하는 아티스트와 만나는 시간 판티스트. 오늘의 주인공은 스트링 인입니다. 세 명의 가야금 연주자가 한 팀인 이 팀의 이름은 가야금의 현을 의미하는 스트링과 사람 인 그리고 영어 인을 합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현을 통해 사람에 대해 탐구하고 가야금으로 공감과 소통을 하는 것이 이 팀의 목표라고 하고요. 컴퓨터 음악을 바탕으로 연주자들만의 개성 있는 가야금 선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악기, 우리 음악으로 대중과 소통하는 젊은 국악인들을 국악 콘서트 판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음악의 전통을 지키고 이 시대의 한국 음악을 만들고 있는 젊은 국악인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판티스트인 스트링 인의 음악 감상하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보여드릴 곡은 정확의 계면가로 도들이인데요. 스트링이니 25연으로 재해석한 곡입니다. 맑은 햇살이 비추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 숲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상상하며 연주하였습니다. 연이어 들려드릴 곡은 환상이라는 곡입니다. 현대의 대중음악과 국악이 조화를 이루어 어디까지 어울리는지

수 있는지 호기심을 가지고 만든 곡입니다. 헌팅스 무대를 오르면서 스트링인이 대중들과 한 발짝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 굉장히 뜻깊습니다. 이번 헌팅스 무대를 통해 스트링인만의 새로운 장르를 보여드리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봤습니다.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려요.

0: 충청남도 청양.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귀농한 부부가 있습니다.
1: 30년간 이제 가족을 위해서 진짜 고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 더불어 저도 저기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이제 그래서 그냥 퇴직 기념으로 뭐 선물이요.
2: 무슨 선물이야? 내가 대출하고 그런 건데.
1: 아 그래도.
0: 남편의 퇴직금과 저금리 대출을 보태서 지은 부부의 집. 부부의 취향이 양껏 담긴 집은 다정하고 섬세한 게 부부를 꼭 빼닮았는데요. 손님은 물론 결혼한 아들 내외와 손주들이 왔을 때 넉넉하게 품을 수 있는 크기의 보금자리. 남편 시원 씨가 아이디어를 내고 아내 정화 씨가 직접 도안을 그려서 지은 집이라는데요. 남편의 고향인 청양의 귀농에 풍요롭고 지혜로운 노년을 맞이하려 노력한 지도 벌써 4년. 해가 갈수록 행복도 진하게 익어가고 있다는데요.
1: 눈이 부시네요.
0: 이들의 귀농 생활 함께 들여다보시죠. 같은 겨울이라 해도 날은 제각각. 요즘 들어 더 변덕스러운 겨울 날씨지만 은퇴하고 고향인 청양으로 귀농한 시원 씨의 아침은 한결같습니다. 일어나면 만사 제쳐두고 앞마당 쓸게. 밤새 안녕했니? 하는 아침 인사나 마찬가지죠.
3: 이게 그냥 놔두면은 나중에는 흙이 이제 떡이 지고 오면은 상당히 지저분해져요.
0: 아내 정화 씨의 아침도 마찬가지. 쉰 개 넘는 장독에서 하루하루 익어가는 장들을 살피는 걸로 아침을 시작하는데요.
1: 탈 없네. 좋네. 하늘이 비치는 간장.
0: 직접 띄운 메주로 만든 간장.
1: 맛있네. 요게 이제 시간장이에요. 계속 이거는 막 완전히 저거예요. 한 15년? 그래서 계속 여기다가 그냥 두면 이제 쪼르니까 그러면 이제 또 조금 해서 여기다 붓고 그냥 이제 단 거 먹었을 때부터 이제 있었던 거. 고추장은 해를 봐갖고 이렇게 까매진 거예요. 이제 굳었죠? 저기가 딱딱해요. 그래서 팔 때는 이제 요거를 걷어내고 또 속은 빨갛죠. 여기는 이제 친정에서도 친정 엄마가 직접 다 단 거 잡수신 거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제 먹어본 입맛, 그리고 시집 와서도 시어머니가 해준 거 이제 그냥 먹어본 입맛, 그러다가 제가 한 40대 중반부터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담근 거죠.
0: 귀농 전 남편이 도시에서 일할 때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며 만들어 먹던 장류. 아내 손맛의 비결이 됐고 귀농살이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됐는데요.
1: 탄 거는 이렇게 걷어내고 속에 거를 퍼요.
0: 묵을수록 맛있는 된장은 무조건 1년 이상 이 장독에서 숙성돼야 세상빛을 볼 수 있습니다.
1: 기다려주면 세월이 맛있게 익어지는 것 같아요.
0: 된장이며 고추장, 간장을 만들어 팔게 됐지만 큰 욕심은 없다는 정화 씨. 만들어 놓은 장류를 이웃들과 나누다 보니 팔아보라는 권유를 듣게 됐고 그렇게 장류를 만들게 됐다는데요. 우연인 듯 필연인 듯 시작된 인생 이마. 정화 씨의 된장을 찾는 사람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나누자는 게 목표가 됐습니다. 아침 일과가 끝나면 시원 씨도 본격적으로 손을 걷어붙이는데요. 오늘의 주 업무는 이틀 동안 온도에 맞춰서 발효시킨 청국장을 으깨에 포장하는 일.
1: 진이 잘 난다. 여기다가 한 양재기만 하고 나머지는 써주시면 돼.
0: 30년간 직장 생활을 했지만 어렸을 때 청국장 만드는 엄마 곁에서 일을 돕던 남편은 힘을 쓰고 비율에 맞추어 천일염을 넣어 쓴맛을 제거하는 등 맛을 내는 건 아내가 맡아 합니다.
1: 이제 손발이 맞죠. 이제 벌써 4년째 하니까. 그러니까.
2: 보조를 잘하니까.
1: 원래 또.
2: 뒷목으로 하죠.
1: 보통 기습장 아니에요. 이제. 무게 한번 재보세요. 뭐 정확하겠지만 넘치겠지만 딱 맞아. 그럼 이제 다 기술자네.
2: 손이 저울인데.
1: 손이 저울이요. 잘하십니다.
0: 먹어본 사람들이 전화로 주문해 오면 하루에 네다섯 개 정도 나가는 게 일상.
1: 그래도 우리는 1년 12달 이런 게 있으니까 안정적으로 농사도 그래서 재밌게 질 수 있는 것 같아요.
0: 전통장 주문 외에도 겨울엔 김장 체험, 여름엔 구기자, 블루베리 등 열매 체험을 해서 수익을 얻는 부부. 이것만으로도 집을 지을 때 받은 대출을 갚아나가는 것이며 손자들 오면 용돈 주는 것이며 무리 없이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데요. 직원을 두고 크게 하라는 주변의 권유도 있었지만 혹여 욕심이 생길까 단둘이 하고 있습니다.
1: 맨 처음에는 나 이거 여섯 개씩 갖고 가는 거를 기다렸다 갖고 갔는데 이제 자기가 더 손이 빨라졌는데 역시.
2: 그 숙련공 저기 임금은 일반 저기보다 배는 줘요. 이런데 그 저기 공사판에서도 그 저기 배를 주더라고. 20만 원을 넘게 줘. 지금 나는 이게 가발병으로 먹고 지금 차가 아주 훔쳐놓네.
1: 이 소리 때문에 안 들려. 안 들려. 못 들었어. 안 들을 거야.
0: 남편의 투덜거림 정도는 가뿐하게 넘길 수 있는 30년 차 주부. 사실 정화 씨의 삶도 귀농 전후로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살림만 했다면 지금은 안팎으로 바빠진 거죠.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남편의 식사 챙기는 게 우선이라는데요.
1: 청국장 하다가 조금씩 남는 거 200g 안 되는 거 모아놨다가 이렇게 텁텁하게 해서
0: 적정하게 발효시켜

0: 건강에 좋은 청국장이야말로 한겨울의 별미.
1: 쌀쌀한 날씨에는 또 김치 쓸어놓고 뜨끈하게 청국장 먹는 것도 예. 네. 근데 이게 먹다 보면 또 이렇게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2: 뭐?
1: 그냥 맨날 뭐 반찬이 그렇지 뭐.
2: 근데 왜 그런 거 두부를 잡고 가져?
1: 이렇게 까다로워져. 꼭 저렇게 한 마디씩 두부 넣는다고 뭐라 그러고. 두부 넣지 말라 그래도 넣는다 나는. 내가 먹으려고. 건더기 안 넣으면 국물도 맛 없는지도 모르고 저렇게 자꾸 핀잔을 하네 옆에서. 훈수를 두네 훈수를. 아.
2: 밥이
1: 뜨거워.
2: 김치가 세가지요?
1: 김치 파티. 김치 파티야 김치 파티. 김치 파티입니다.
2: 공기가 빠져가지고 지금 이제 반찬을. 그래도 신혼초에는 막 기분이 펄쩍 막 건상.
3: 반찬 일거리가 없었잖아요. 일거리.
2: 반찬 가짓수가 그냥 점점 주네.
3: 일거리가 없어 일거리가
1: 너무 간이 나 배 밖으로 나왔대니까
2: 같이 썰면서 그런 정도 요구도 못해서 응? 배 밖으로 나오기는 밥도 먹기가 참 어렵구만 이게 짜지 않게 좀 했으면 싶은
1: 안 짠데?
2: 약간 짜
1: 짜다고요?
2: 응
1: 어렵네 영원한 숙제야.
2: 응? 그러니까, 응? 나 먹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응? 응? 국을 끓여보라 이거 갖고, 그 식당 가면 국 많잖아, 그거 몰라? 국을?
0: 이웃들은 배우려 하는 정화 씨의 음식 솜씨인데 남편은 한 그릇 싹싹 비우면서도 타박이 많습니다.
1: 시아버지지. 아우 찌개 끓일 때부터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하시니. 나랑만 살아 그냥. 내가 다 들어줄게. 다른 데 가면 절대 안 통해.
0: 말은 그래도 남편 사랑에 정화 씨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공항이나 항만에서 수출입 감시 업무를 했던 남편을 대신해 홀로 청양에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정화 씨. 시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퇴직한 남편은 정화 씨의 뜻대로 귀농을 선택했는데요. 평생을 힘들게 일하고 이제 쉴 때도 됐지만 아내와 함께 의욕 넘치는 귀농 생활을 하는 남편이 고맙다는데요.
3: 자꾸 얼른 다녀오셔요.
2: 네, 갔다 올게.
3: 네, 네. 추운데, 네. 추운데 빨리빨리 하고 오셔.
0: 일주일에 두 번 탁구를 배우는 남편 시원 씨.
2: 젊어서는 이제 운동을 많이 했었는데 퇴직하고 나서는 이제 달리 뭐 운동이랄 게 없다 보니까
4: 연속하고의
2: 그냥 아침에 산책하는 정도 하다가 지금 이제 탁구장에 가서 실제 운동을 그렇게 많이 할 만큼 실력이 있는 저희가 아니라 그냥 조금 배우러 다니는 거죠.
0: 주민센터에 갔다가 지역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홍보 문구를 보고 접하게 된 탁구.
2: 요거 하나 가지고 가서 그냥 잠깐 저기 연습하는 분들한테 그냥 지도 받고 오는 거예요.
0: 젊은이들과 교류하고 운동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시작했는데요.
2: 아무도 안 할까?
5: 네. 응? 뭐 원래 좀 됐잖니. 반갑습니다.
6: 아이고, 매일 어서오십시오.
2: 야, 한참 만에 온다. 야, 겨울에 뭔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해요.
6: 농부의 삶이라는 게. 고만스럽네.
2: 또 일로 하다 보면
7: 시원이한테 잘 배워가지고
2: 응? 아 얘는 저기
6: 시원이가 나의 멘트야.
2: 응?
6: 어 시원하죠?
2: 응? 응. 내가 저 탁구를 지금 이 친구한테 했어. 항상 그래서 지도를 받고 있지. 근데 나는 잘
0: 탁구를 시작한 지 1년 열심히 배우고 있는 중이라는데요.
8: 대회가 내일 모레 있어서 유니폼 오늘 나왔습니다. 자, 유니폼 한 번씩 입어보시고

0: 여기
1: 시원 형님 여기.
2: 아, 아니. 유니폼 가져가는 속도는 1등.
3: 왜? 근데 바지도 있어?
0: 아유, 바지는.
4: 고맙습니다.
2: 제대로 차려입고 하는 일은 대회 준비하는 선수들 구경하는 것뿐이지만 이 시간이 가장 즐겁습니다. 그 시간 정화 씨의 가공장에 동네 아낙들이 모였습니다. 탁구 치러 간 남자들 뒤풀이 때문에 모임 회장님의 아내, 총무님의 아내가 오밤중에 모였다는데요.
5: 메인 요리만 딱 있으면 되잖아. 맞아. 사실 메인 먹는 건데 가짓수가 무조건 먹든 안 먹든 막 늘어나야 이게 그렇구나. 만족을 하는 거야.
4: 그리고 우리 돈이 요즘 도시는 어쩐지 해주고 있잖아. 한 집에 하나씩 가져오라고 해. 맞아. 내가 뭐 주 메뉴를 해. 응. 그러니까 부담이 없는 거야. 남의 집 가서.
5: 내가 뭐 할 테니까 너 샐러드 해와. 뭐,
4: 뭐 그러면 편하잖아. 이렇게 하니까. 그 여자들은 대충 오기를 나는데 남자들이 요리도 못하는 것들이 그냥.
5: 얼마큼 살아야 더 잘 맞을까? 아무 불평불만 없이 더 많아질까?
6: 아니야, 지나는 만큼 거리가 더 멀어지더라.
5: 아, 그런가? 아직 그걸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게.
6: 아니 뭐 신혼 때는 예를 들어서 1m 거리면.
5: 아 지금은 우리는 이제
6: 1m, 우리는 한 30분 살았으면 30m가 멀어진 거야.
5: 아 그래서 각방을 쓰는 거지. 소통도 안 돼.
2: 한밤중에 음식 준비가 뭐가 그리 즐거울까 싶지만 남편들 흉보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훌쩍. 모임 사람들 몰려오는 일은 놀랄 일도 아닙니다. 사람 좋아하는 남편은 모임원이며 이웃이며 자주 사람들을 불러 모으건 하죠.
0: 안녕하세요, 형수님.
7: 예. 안녕하세요.
0: 어이구, 부산도 계셔? 맛있겠다.
7: 네, 기대하세요.
0: 맛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7: 네.
2: 함께 운동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거 나누는 게 요즘 시원 씨의 가장 큰 즐거움이라는데요. 오늘의 메뉴는 수육. 든든하게 먹이고 싶은 마음에 시간 내서 가장 좋은 고기도 사왔습니다.
8: 그래서 불 키우고 이런 것들이 뭐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것 같은데 그렇더라네요. 그러니까 이런 건 거의 제가 해요. 옛날에도 저기 매주 만들고 할 때 불 지피고 뭐 하는 건 다 내가 했지.
2: 사람들을 위한 시원 씨의 배려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0: 대소주 없어요? 아 그러네. 내 것만 빠졌네.
9: 그럼 다음에 업소용 하나 해가지고 꽉 채워놓는.
0: 와 약이다.
9: 형님 최고십니다.
2: 술로 가득한 냉장고.
0: 회원들이 다 각자의 또 입맛이 다 있어서 그렇게 준비를 또 해주세요. 만약 하시면 아 그래서 다 항상 감사해요 저희는.
2: 이 모든 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한 준비. 정작 시원 씨는 술을 먹지 않는데요. 시원 씨네 넉넉한 인심과 손맛을 아는 사람들. 나이와 상관없이 이 집에 오는 걸 즐거워합니다.
9: 민수 하나 맛봐도 될까요?
7: 네.
9: 맛있다.
7: 이거 좀 주세요.
9: 네?
7: 거기 브루스타 갖다 놨거든요?
9: 네.
7: 그 브루스타에 그냥
0: 그걸
7: 다 주세요.
9: 네, 알겠습니다.
7: 네.
2: 너나 할 것 없이 도와서 마련된 음식이 한상 차려지고 수육 파티가 시작됐는데요.
9: 이수나 씨 고생 많으셨어.
4: 언니랑 두 분 고생했어.
0: 응? 같이 밥 먹자.
4: 기타.
0: 8만원 내놨어.
7: 윤치야
8: 거기서. 마누라가 탁구 치러 다닌다고 좀 막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해주거든.
5: 총무님 사모님 오셔서 이렇게
9: 함께
5: 밥을 이렇게 차렸어요. 별로 안 힘들었어요.
9: 같이 마셔가지고 총무 이런 자리에 계속 마련해 주십시오.
10: 맞아 이런 거 음식 음식하는 거 힘들고
11: 음식하는 거 힘들어.
12: 그거 안 해주셔도 이거는 충분해요.
9: 그래.
12: 네.

0: 한국한국 홈페이지인데 뭐 이런 것들 그냥 그 농업 동향이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그런 거 좀 한번 보려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내가 이제 그 현직에 있으면서 관련된 농가들이 보니까 지금도 배 이런 거를 이제 충남 아산 이런 분들은 이제 아시는 분들이거든. 그게 또 아시는 분들이 이런 데 가서 이제 그 상도 받고 오면은 내일 시간 날 때 또 축하드린다고 전화도 해드리고 그래요.
1: 어두운 새벽 신문과 함께하다 아침이 밝으면 그분은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여유로운 귀농을 만끽하려면 일할 땐 또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는데요. 오늘은 아주 중요한 일이 부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 어우, 콩 좋다. 아, 할 때도 좋았는데 끝까지는 좋네, 막 여기까지. 그리고 콩이 이렇게 찰랑찰랑 거리는 소리가 너무 기분 좋아. 예. 잘 말라서 얘네들이 꼭 바닷가에 적어 갔죠.
1: 귀농 직후엔 직접 재배한 콩으로 메주를 만들었던 부부. 하지만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다 보니 힘에 부쳤다는데요.
2: 우리는 이제 초보자다 보니까 이게 사는 게 낫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시는 분 거, 잘 아시는 거, 우리 여기 믿고 하시는 분 거. 그래서 지금 계속 이분 거만 지금 4년째 쓰고 있어요.
1: 농사 기술 좋은 이웃 농군의 콩을 사서 만든 후부터 효율도 맛도 더 좋아졌습니다. 불의 온도와 콩을 삶는 노하우에 더 공을 들일 수 있었죠.
2: 얘가 눈물 이제 나오기 시작하네. 이제 얼추 한 20분 정도, 15분 정도 지나면 이제 한 시간 되니까.
0: 어떻게 불 높여?
2: 그러지 뭐. 높이면, 높이면 이제 10분만 딱 하면 한 시간 되니까.
0: 불 붙어서 탁 하면은
2: 뭐 무서워.
0: 나 우는 것 같은가 봐. 그래서 그런 건 이제 내가 그냥 다 해줘요.
2: 근데 끊는 건 잘 거야. 끊는 거는 잘 거.
0: 네, 그래서 이제 가끔 내가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아 농사 짓는데 괜히 서 서울 여자 들어와가지고 아주 내가 힘들다고 이제 가끔씩 얘기를 하지.
2: 도시 여자가 시골에서 타는 것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1: 서울에서 나고 자라 시골과 먼 삶을 살았던 정화 씨. 시어머니께 배워 솥뚜껑에 찬물 부어 뜸 들이는 것이며 장을 만드는 데는 선수가 됐는데요.
2: 아, 한번 이제 하고 이제 줄여야겠다.
1: 불 다루는 건 아직도 미숙해 남편이 해준다네요.
0: 지금 그만 해놓으면 5시간 동안 이제 뒤로 알아서 이제 뜸이
1: 5시간 정도 뜸을 들이면 메주를 만들기 딱 알맞게 익는다는데요. 이 시간을 이용해 동네 이장님 논으로 향했습니다. 메주를 매달 때 필요한 볏짚. 벼농사를 짓는 이장님이 편하게 가져가라 배려해 주셨다네요.
3: 말려요. 말려서. 근데
2: 말릴 때가 너무 큰가? 너무 크게 해놨나?
1: 메주를 만들어 친환경 지푸라기로 매달면 집에서 유산균이 나와 메주가 훨씬 더 잘 숙성되고 맛도 좋습니다. 그래서 긴 지푸라기를 엮어 메주끈을 만들곤 한다는데요.
3: 이거 짧은 거 이걸 뭐 해야 이걸 모아놔서?
2: 아유, 뭐 짧으면 메주 못 달면 청국장 할 때 쓰면 되지. 뭐
3: 네? 청국장 같은 데로 앉았네.
2: 한두 번 하나. 그냥 그렇게 해서 쓰면 되지. 없는 거보다 나.
3: 엄마야, 특기는 개코는 벌써.
2: 없는 거보다 낫지.
3: 아, 자 이러니 이러니 내가 일을 데리고 다니면 없어 이거. 하나 옮겨.
2: 네, 알았습니다. 자, 이것도 다시 묶어야 돼요. 내가 그러니까, 엉성하게 해놨어.
3: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이거.
2: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혼자 다 하셔. 혼자 하십시오. 아이고. 아이고. 두 개도 못 들겠네. 하나 들어야지.
3: 아, 이제 물러가자고.
2: 아이고.
1: 아직도 도시 여자 티를 못 벗은 아내를 위해 투덜거리면서도 꼭 붙어 함께 일하는 남편. 메주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3: 35kg 했어도 그냥 꽉 차네. 그럼 다 넣었으면. 그럼 다 넣었으면 이거.
1: 한 시간 동안 삶고 5시간 뜸들인 콩은 원래 크기보다 3, 4배 부풀고 아무 간을 하지 않아도 달달한 맛을 낸다는데요.
2: 달아. 자기도 먹어봐. 자기도 먹어봐. 밤 같아, 밤. 그치?
1: 과거엔 일일이 손으로 절구에 찧어 메주를 만들었지만 체력적인 한계 때문에 부부는 콩을 찍고 성형까지 완성되는 기계를 들였습니다. 손으로 찧어 만드는 것만큼 완성도가 높다는데요.
2: 잘 치대죠? 아니 이렇게만 봐도 얘가 아주 참 아주 찰지네.
3: 척 달라 웃는
2: 거. 이쁘네 아주. 색도 이쁘고 아주 매끄럽잖아 나오는 게. 근데 그냥 딱 봐도 매끄러워 보여서 좋아.
1: 뜨끈한 김과 함께 올라오는 고소하고 뜨끈한 냄새. 이 작업을 할 때면 콧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3: 어머니 혼자 그 막 하루 종일 삶아도 절구통에다 그놈을 막 찍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저는 이제 중학교 무렵부터 제가 이제 거의 도와드렸지.
1: 시원 씨에게 매주 만드는 작업은 어머니와의 추억과 어린 시절의 향수를 동시에 불러들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날 밤 고된 하루를 마친 정화 씨가 뭔가를 시작합니다. 사실 서예 문인화 자격증을 가진 정화 씨는 경력 7년의 작가. 1년에 한 번씩 작품 전시도 하고 있다는데요. 오늘은 뭘 그리는 걸까요?
3: 뭐예요 지금?
2: 그림 그렸어요.
3: 뭐 그림이요? 그림은?
2: 피곤한데 그냥 이거를 조금 풀어봤어.
3: 그러게.
2: 자기 와서 봐봐.
3: 뭐를 풀어?
2: 그냥 풀기나. 피곤함을.
3: 피곤함을.
2: 자기한테 이거 선물이야.
3: 이게 무슨 그림인데?
2: 이게 누구겠어?
3: 누구는 새요 새?
2: 응? 새? 네? 이거 자기고 내가 의자에 앉아서
3: 그렇게 다정하다라는데 어떻게
2: 그러니까 다정하게 이제 그림으로서는 다정하게 표현을 해야지. 그쵸. 이렇게 한번 다정하게 노후를 살아봅시다. 소망이야.
3: 소망은 10대 중반부터 이제 여유를 보는 거지.
2: 아니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이렇게 갖자고.
3: 그때까지는 열심히 사는 거지.
2: 그치. 깨지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1: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오늘도 티격태격 부부의 유쾌한 하루가 전무입니다. 정화 씨가 귀농할 때 마음먹은 건 두 가지. 돈을 버는 일에 욕심내지 말자는 것과 이웃들이 수시로 오가는 사랑방을 만들자는 것이었는데요. 3년 전 가공창업지원사업 일환으로 지원받아 남편이 직접 지은 체험장 겸 사랑방은 이웃들이 오가는 쉼터이기도 하고 부부의 쉼터이기도 합니다. 정화 씨의 작품을 전시해놓기도 했죠.
3: 난 이거보다 커피 믹스가 좋아. 아유, 사실은.
2: 그러니까 커피 믹스는 수시로 먹지만 그래도 네. 시작은 좋은 거라 합시다. 국이자. 네. 근데 네. 이거를 먹어줘서 그냥 그나마 버티는 거야 자기가. 국이자를 국이자차를 이렇게 매일 아침 먹으면.
3: 그래도 달달한 게 나는 땡기는데.
2: 이것도 단맛 있어요. 끝맛이 네? 달큰하잖아. 너무 평화롭지? 응? 아침이 평화로워 이제. 햇살 오늘 너무 좋다.
3: 이제 이럴만 하겠네.
2: 농한기가 이래서 좋은 것 같아. 응? 그래도 우리는 농한기가 아니지만 그래도 들녘을 보면 다 이제 추수다 하고 여유롭잖아 이제. 농부들이 제일로 지금 한가할 때지. 눈이 부시면
1: 노지에서 농사지어 추운 겨울에 쉬어가는 농부들과 달리 1년 365일 꾸준하게 소일거리하며 살아가는 것이 부부의 목표인데요.
2: 나 데려다 줘요. 응? 바꿔도 좀 데려다 줘야지 뭐 어떡하겠어. 참 귀찮게 일할 만하면 데려다 달라 그러고.
3: 이거 나가면
2: 조금 짬내서 이렇게 그러니까 막 이렇게 나른할 새가 없어요. 예, 네. 봉사도 해야지 돈도 벌어야지.
1: 귀농과 동시에 의용소방대에 가입한 정화 씨. 4년간 활동하며 의용소방대 대응 반장이 된 정화 씨는 면 단위를 돌며 교육과 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향한 곳은 옆 동네인 대봉리입니다.
2: 아, 안녕하세요.
1: 오늘은 마을 어르신들에게 심폐소생 교육을 할 예정.
4: 안녕하세요.
2: 네.
4: 어서오세요.
2: 네.
4: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홀몸 어르신들이 모여 살고 있는 시골 동네에선 꼭 필요한 교육.
5: 자, 촬영. 동네 안전. 바로.
1: 갑작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경우 서로 응급처치를 할 수 있게 교육하고 있다는데요.
5: 손가락을 편한 자세로 끼세요. 끼인 다음에 이 손꿈치예요. 손꿈치로 이 가슴 압박을 하는데요. 가슴과 가슴 가운데.
2: 그냥 여기가 붙여지면 안 돼.
5: 내 어깨 힘으로 눌러주는 거예요.
2: 여기가 붙여지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얘가 이제 인형이라 그런데 진짜 뭐 내 남편이다 뭐 내 자녀다 막 할 것 같은 이제 초인간적인 힘이 나오죠. 예, 예. 나도 누군가에게 보탬되는 사람이 돼야겠다 하고 의용소방대 그래서 제가 자진해서 이제 대원이 됐어요. 그래서 저 시간 있으면 저도 이제 성심성의껏 진짜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그래서 심폐소생들 자격증도 따고 될 수 있으면 아무리 바빠도 이렇게 모임에는 좀 참여하려고 해요. 엄마한테 대한 이제 보다 내가 이제 제대로 끝까지 못했으니까 이제 그런 거.
1: 치매를 앓았던 친정 어머니가 집을 나와 길을 잃었을 때 어머니를 찾아준 사람들이 지역 의용소방대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결국 돌아가셨지만 그때의 고마운 마음은 잊지 않았던 정화 씨. 받았던 것을 돌려주고자 봉사를 시작했던 건데요. 홀몸 어르신 건강을 챙기고 마을 봉사를 하는 것이 정화 씨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있답니다. 그날 오후.

0: 대충 들었을래나? 멋지게 들었어? 아이고 바삐 살아서 그것도 한번 못 보네. 얼른 가보자. 어머나 세상에. 멧돼지 발자국이 선명하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지네가 뛰어놀던 곳이니까 이제 다시 또 못 들어오게 망을 쫙 해야겠네. 일거리가 하나 더 생긴 거네.
1: 뒷산 5,000제곱미터에 블루베리 나무를 심어놓은 부부.
0: 아이고, 어우 이쁘다 단풍. 단풍 이뻐. 내 거를 이제서 나와 바쁘네. 아니 저것도 이쁘네. 색도.
2: 이게 언제 전정을 해?
0: 그러니까 보기는 이쁜데 내가 뭐 이게 문에 나 모르는 사람은 아 이렇게 그냥 이쁘다 한데 전문가들이 보면 참 한심하다 그러겠지.
2: 한심한 정도.
0: 한심한 정도가 아니야? 나는 모르니까 그냥 이쁘기만 하네. 딸 때도 조금 들다지 뭐. 조금 들다고. 그런 거를 잘라주는 거야.
2: 오늘 그냥 안으로 뻗은 가지는 잘라주고.
1: 겨울철엔 전정을 해야 한다는데요.
2: 체험 농장 형태로 이제 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와서 이제 품종 간의 차이도 보고 맛도 이제 서로 이렇게 품종별로 이제 표차를 다 해놔야죠. 그걸 느끼면서 따먹는 그런 재미도 있지 않을까.
1: 시원 씨는 처음에 이곳을 수목원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비용 때문에 이룰 수 없었고 아내의 아이디어로 블루베리 밭을 만들게 됐다는데요. 처음 품었던 꿈은 이룰 수 없게 됐지만 여름이면 이곳에 와서 여름 수확 체험을 하는 가족들을 보고 또 흐뭇해졌다는 시원 씨. 내년에 와서 즐길 사람들을 위해 올겨울 또 열심히 전정하고 나무를 돌봐주고 있습니다. 체험하려는 다양한 사람들과 이웃들이 찾는 정화 시내. 모두가 반갑지만 사실 가장 반가운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세종시에 사는 아들 가족이죠.
3: 네, 안녕하세요.
0: 전화 못 받았어. 전화기 찾으러 다니느라고.
2: 야.
0: 아, 유석이. 일로 와야지, 유석이.
4: 일로 와.
2: 할머니만 좋아했니?
0: 나도 보고 싶었어. 오, 키 컸어.
2: 네? 한
0: 열흘 만에 컸어. 열흘 만에 컸어.
4: 그랬어.
0: 열흘 동안 이만큼 컸어.
1: 스마트팜 컨설팅과 농약방을 하는 아들은 2주일에 한 번씩 집에 오곤 하는데요. 손주들이 오면 고요했던 집안에 활기가 가득. 넘치는 에너지를 말릴 수가 없습니다.
2: 얘들 보는 저기 기대감도 사실은 살아요. 뭐 지금 이제 우리 나이에 이제 큰 기대감은 없잖아. 그런데 이제 그 손주들 이렇게 오는 거 우리가 이제 가서 보고 얘들 와서 이렇게 때려 누르면은 아 얼마나 흐뭇한지 몰라.
1: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생인 손주들이 오면 시원 씨는 친할아버지의 특급 무기를 꺼낸다는데요.
2: 우리 며느리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마지멜로인가? 그런 거 애들은 또 좋아하잖아요, 그죠? 여기나 와야 이제 그런 거 먹으니까 이제 그런 거 좀 더 먹고 하게 하려고.
5: 하나씩 해서 먹어야지.
2: 그 소떡소떡처럼 먹는 거지.
6: 소떡소떡 좋아하잖아.
0: 오, 우리 손자가 힘이 엄청 센데? 응? 됐어요. 가봐요. 아, 누나처럼 보자. 가봐요.
6: 누가 먼저?
7: 아, 그 다음 사람이.
4: 옛날에. 옛날에 어려 엄청
6: 근데 와, 야, 좀 갈까?
2: 비밀이라고 했잖아. 네. 타러 가봤네.

0: 그래요?
1: 할아버지 할머니의 다정함 때문인지 유달리 시골집에 오는 걸 좋아한다는 손주들. 할아버지와도 친구처럼 서슴없습니다.
2: 햄버거 먹었어.
0: 왜? 햄버거 먹으면 안 좋대.
2: 예상은 아니고.
1: 젊은 시절 바빠서 자식들에게 해주지 못한 애정 표현을 하려고 노력하죠.
3: 자기도 한 떡가래 하셔.
0: 그러게. 야, 여기서 맛있냐?
4: 응?
1: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손주들인데요.
4: 여기다가.
0: 야, 왜
4: 이렇게 좋아? 왜 이렇게 좋아?
0: 방정을 떨어 왜 그렇게?
1: 불을 피워 자식들과 손주들이 편안하게 즐길 거리를 마련해준 시원 씨. 그런데 또다시 일을 찾아야 합니다. 마음 따뜻하지만 무뚝뚝한 가장의 습관을 다 버리진 못했죠.
0: 내가 이제 밖에서 일을 하잖아. 그러면 막 뭐라고 해. 지내 왔는데 일만 한다고 막. 이따 갔다 와서 또 하는데 이게 집이 젖어가지고 지금 잘 되나 한번 해보는 거야 이게.
4: 매주
2: 옛날 같은 거.
4: 옛날에 하는 걸 하고 있어. 지훈아, 할아버지는 못하는 게 없지. 매주도 저렇게 이쁘게 저 집으로 다 저렇게 매달으시고.
1: 손자들 눈엔 못하는 게 없는 슈퍼맨 할아버지.
0: 마사지? 이게 마사지냐 너? 네?
5: 할아버지 옷에 저거 털어드려 그러지.
0: 야, 유석이는 저기 마사지 하라고 하면 똥침을 해, 할아버지 똥침을.
2: 네?
1: 함께 놀아주는 것은 서툴어도 자식들과 손주들이 한 공간에서 웃고 떠드는 것을 볼 때 삶의 낙을 느낀다는데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시간은 금세 흐르고 아들 가족이 돌아가기 전 부부는 그 어느 때보다 바빠집니다. 이웃에게서 사둔 맛있는 사과며 아들 부부 입맛에 맞춰 만들어둔 김치며 챙길 게 많죠.
4: 어느 부모든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게 제일 흐뭇하고 행복하죠. 와, 바른 먹거리 진짜.
1: 일하는 아들과 며느리가 시중에 파는 자극적인 것들 대신 엄마가 만든 먹거리로 몸도 마음도 건강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부부의 사랑으로 아들의 트렁크가 가득 찼습니다.
4: 추워서 그래. 감기 걸리지 말고 잘 있다가 또 와.
5: 감사합니다.
4: 맛있는 거 먹어요.
2: 뭐야?
0: 응? 그래? 뭐? 별난 거? 뭐
5: 아니에요.
0: 뭐 사는 거?
5: 응.
0: 응?
5: 감사해요.
0: 내가
2: 짜증나 먹어.
4: 안녕, 유석이도 안녕. 조심히 가.
1: 올 때 반갑고 제 집 갈 때 더 반가운 게 자식과 손주들이라는데 정화 씨는 갈 때마다 아쉬워집니다.
4: 허전해요 또 가고 나면. 자주 오는데도. 내일 또 보더라도 오늘 간 것도 아쉽지 사실.
1: 귀농 후 자식들에게 안락한 고향이 돼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친정 식구들과는 거리상 많이 멀어졌는데요.
4: 변신을 해야지 변신을. 친정 가는데.
1: 친정 식구들과의 모임도 빠짐없이 참석하려고 노력하는 정화 씨. 언니들을 만날 때면 외적인 모습에 더 신경을 씁니다.
4: 아예 안 바르지 뭐 이렇게 핸드크림 같은 거나. 근데 오늘은 이제 저기 자매들 만나면 손도 잡아야 되고 막 한 번 또 아유 왜 이렇게 뻣하게 하냐고 하니까 좀 서비스 차원에서.
1: 일남칠녀 중 다섯째인 정화 씨. 주로 언니들의 챙김을 많이 받아왔다는데요. 이제는 명색이 귀농한 동생.
4: 오빠는 김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얘는 꼭 갖고 가야 돼서.
1: 만날 때마다 가득 언니들 줄 먹거리를 챙깁니다.
4: 날배추는 좀 시름다? 응? 날배추를.
0: 응. 아, 저거?
4: 저거, 뽑아놓은 거. 그냥.
1: 보통 때면 부부가 나란히 함께 있을 나들이. 하지만 오늘은 남편에게 일이 있어 함께하지 못하게 됐는데요.
4: 시간이 다 됐는데 안 나오지.
1: 운전 못하는 정화 씨에게 또 다른 발이 되어줄 사람 딸입니다.
6: 나 준비 다 했어. 얼른 가자, 엄마.
4: 어, 그래. 아유, 야, 딸하고 오래간만에 데이트 서울로 가니까냐. 기대되네. 혼나지 말고 가야 될 텐데. 그래. 아, 구두를 오래간만에 신으니까 구두 소리도 정겹네.
1: 귀농한 후 운전을 못하는 게 가장 아쉬운 부분. 근처 동네를 가려고 해도 남편이나 딸의 도움을 빌려야 하는데요.
4: 우리 체험객들 오면 막 다 부럽대. 어, 이렇게 해놓고 사시는 게 너무 부러워요. 그래서 아, 도시 아파트 하나 팔면 이거 서너 개 해요. 그거보다는, 용기가 없는 거지.
6: 아니, 용기가. 그거보다는 편리한 거. 아,
4: 그치.
6: 그러니까. 그치. 그러니까 나도 애들이 막 부러워하다가 편의점 가려면 차 타고 15분 나가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배달의 민족 뭐 편도 나는 거 없어요.
4: 절대 없어.
1: 2시간을 넘게 달려 도착한 곳은 넷째 언니의 손주가 돌잔치를 하는 행사장입니다. 넷째 언니가 사는 안양에서 열렸는데요.
7: 안녕하세요.
8: 예. 부담스러워.
7: 아이고, 못 타고 왔냐?
4: 어, 현정이가 운전해서. 머리 하고 왔어? 어떻게 포진자 당연히 와야지.
7: 멀었어, 멀었어. 어. 저 언니랑 큰 언니랑 왔어.
4: 어, 건우야.
9: 건우야, 아직 몰라요.
4: 어머, 봤잖아, 모르기.
9: 감사합니다.
4: 이따가 봐.
7: 할 건가?
1: 서울에서 식당을 하는 둘째 언니와 부천에서 살고 있는 첫째 언니 부부도 왔는데요.
4: 그러면 될 것 같아. 이 서방이 못 와가지고 그냥 대파 조금 그냥 어찌됐건 차가 조그마하니까 현정이 차가 대파 조금 하고 고춧가루랑 언니네도 김장 조금 맛보시라고 조금 갖고 왔어요.
7: 조금 해놨어.
4: 그래서 조금 갖고 왔어.
0: 언제도
7: 김장도 조금 떨어져.
1: 자녀들이 장성한 후 요즘 자매들이 가장 많이 만나는 곳은 조카들의 결혼식 아니면 돌잔치입니다. 서로 바빠 따로 시간을 내지 못하지만 이렇게라도 얼굴 볼 수 있는 순간들이 감사하죠. 짧지만 소중한 시간이 끝나고
7: 큰일 먹네, 김치를.
4: 요거 내리고.
0: 이거 내리고.
7: 어. 아, 내가 좀 더
4: 봐. 이거 내리고.
10: 올려주세요.
4: 이거 김치야, 이거 무거워.
10: 예, 괜찮아요.
4: 이게 큰일 먹고.
10: 예.
7: 아이고.
10: 이것도 뭐야?
4: 이거 고춧가루. 아유, 형부 내가 들을게요.
0: 나도.
4: 아유.
7: 이게 고춧가루야?
4: 두 개가, 고춧가루가 두 박스. 가셔요. 차 여기 오래될 수가 없어가지고.
0: 그래요?
1: 준비해 온 걸 다 나눠주니 마음이 꽉 찹니다.
7: 예.
1: 비우고 또 채우기를 반복하는 삶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서로입니다.
0: 옛날에는 여자들이 다 한 일이야 이게.
4: 그 옛날부터 내가 여기서 태어났으면 했는데 안타깝네.
0: 한번 물어봐.
3: 의형소방대 아줌마들한테

0: 아들한테 물어봐. 미주 배달을 주는 남자가 있는지 한번.
1: 알았어. 다음에 만나면 물어볼게 내가.
2: 농사일이 서툰 아내에게 잔소리를 하면서도 뭐든지 나서서 다 해주는 남편 시원 씨.

0: 저기.
1: 아 이제 평생 네? 평생 고생 인간. 평생 쭉 가자고 인간. 고생하셨어요.
0: 네네.
1: 아 그러니까 시작이니까 인간. 고생하셨습니다. 인간. 예.
2: 남편 곁에서 명랑하고 애교 있게 힘이 돼주는 정화 씨와 귀여운 투덜이 남편 시원 씨. 이들 부부에게 귀농은 황혼의 꿈이었는데요. 하루하루 그 꿈을 이뤄가고 있다는 부부. 이웃, 가족과 함께 나누기 위한 부부의 행복 발효는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1: 얘는 왜 이래 색이?
0: 아 이건 이제 수분수라 이거 청바함하고는 틀린 거예요.
1: 그러면 그러니까 따지 말아야 거. 되네?
0: 응. 네. 뭐 먹으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게 참 안 되니.
1: 뭐 알아 도시 여자 데려왔어.
0: 바쁘고 싶다니까 그러네 자꾸.
1: 와 바빠.

0: 방학을 맞아 수희와 수혁이는 할아버지 댁에 놀러 왔어요.
1: 할아버지! 어? 할아버지, 저희 어? 왔어요.
2: 어? 누나, 여기!
1: 어? 할아버지 글씨네?
3: 잠깐 간식 사러 슈퍼에 다녀올 테니 쉬고 있으렴, 할아버지가.
2: 그럼 우리 뭐하지?
1: 오랜만에 숨바꼭질 어때?
2: 좋아! 내가 술래할게! 10가지 세고 찾는다!
1: 어?
2: 하나, 둘…
1: 어디에 숨을까? 어? 할아버지 옛날 사진이네? 우리 할아버지 멋있네!
2: 아, 열! 찾는다!
1: 빨리 숨어야 하는데 어디에 숨지? 어? 어? 이게 다 뭐지?
2: 누나, 어? 안 숨고 뭐해? 어, 저건 뭐야? 엄청 커다랗다!
1: 우와, 신기하게 생겼다!
3: 이건 변종이랑 변종이라는 어? 국악기란다!
1: 할아버지!
3: 이 변종과 변종은 종묘제례악에서 주로 연주되는 악기란다!
2: 종... 어? 뭐요?
3: 종묘제례악이라고 옛날 임금님들을 모신 종묘라는 곳에서 제사를 올릴 때 연주하는 음악이지.
1: 아, 네.
3: 자, 악기니까 일단 소리부터 들어볼까?
1: 네. 우와, 소리가 맑아요.
2: 돌처럼 생겼는데 엄청 맑은 소리가 나요.
3: 돌 마단다. 돌의 두께가 각기 달라 다른 소리를 낼 수 있지.

0: 이렇게 변경은 윗줄 8개, 아랫줄 8개로 각기 다른 음을 내니 연주를 할 수 있단다.
1: 수희와 수혁이는 변경 소리가 너무 신기했어요.
0: 변종도 비슷하단다.

0: 풍경이 맑게 퍼지는 소리라면 편종에서는 맴도는 소리가 나요.
1: 수인은 참 좋은 길을 가졌구나.
2: 할아버지, 평경이랑 편종으로 연주를 해주세요.
1: 그럼 실력 발휘를 좀 해볼까?

0: 우와. 오랜만에 어린 관객들의 박수를 받자 할아버지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폈어요.
1: 어? 너희도 한번 연주해보겠니?
2: 네!
0: 수희와 수혁이는 할아버지가 하셨던 것처럼 편견과 편종을 연주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할아버지 얼굴에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흐뭇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연습 여기까지 끝났디야. 방저 지방저 월지.

0: 연습실에서
1: 살고 있습니다.
0: 살고 있더라고요. 네. 소리가 뭐길래.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2: 케이팝을 한번 우리가 확 잡아보자.
1: 가족과 함께하는 우리 집 소리 자랑. 실검 실검 실이렁. 각기 다른 개성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함께 호흡을 맞추는 모습이 정말 보기가 좋네요.
3: 지금은 언니랑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4: 함께 하니까 더 즐겁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5: 오늘 정말 따뜻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고맙습니다. 남사당의 얼음산이 권은태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1: 예, 반갑습니다.
0: 뭐 저희들이 여러 곳을 공연을 다닙니다만은 아무래도 이 경주는 예, 아무래도 좀 예, 여기가 신라죠?
1: 예.
0: 네. 예, 이 제가 전국에 공연을 다닙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전통 국악 공연이 제일 잘 어울리는 도시가 바로 이 경주가 아닌가 싶어요. 그지요?
1: 네, 예, 그렇습니다.
0: 고맙습니다. 박수 많이 치소 있다가 알았지야? 안 치면 그만 내려갑니다. 여보게 예. 올라왔으니까 줄 한번 타보세.
1: 그러세 그려.
0: 내가 여기서 저기까지 잘 건너가면
1: 잘 건너가면
0: 제주가 용코
1: 얼쓰고
0: 못 건너가면 제주가 매주가 되는 판이니
1: 그렇지.
0: 출장단을 정 궁쳐놓고 건너가는데
1: 얼쓰고야
0: 이것이 아주 어렵네 그려. 정쿵
1: 좋다.

0: 아하. 여보게.
1: 어이.
0: 아이 저기서 보기 얼마 안 되기에.
1: 얼마 안 되기에.
0: 마음 푹 놓고 건너오다가.
1: 어이.
0: 죽을 똥 쓸 뻔했네.
1: 그렇지. 큰일 날 뻔했지.
0: 어쨌거나 건너왔네마는.
1: 아먼.
0: 이번에 또 저기까지. 다시 되돌아가야 될 것일세.
1: 그럴 것이오.
0: 이번에는 저기까지 타령장단 슬쩍 넘겨놓고 건너가는 것인데.
1: 얼씨구야.
0: 이것이 아주 어렵구나. 정쿵 얼씨구.
1: 좋다.

0: 잘한다. 아유. 자, 그러면 이번엔 저기까지 앞으로만 갈 것이 아니라
1: 그럴 것이 아니고
0: 뒤로 한번 걸어나가자꾸나.
1: 얼씨구.
0: 앞으로 가다가도 아차하면 엎어져서 묵사발이 될 판일세.
1: 그렇지.
0: 그런데 이 얼음산이 요 뒤통수에 눈이 달렸는고
1: 체조 좋고
0: 뒤로 한번 가보는 것이렸다.

0: 생각보단 박수가 많이 서운하게 나오네요. 박수 치신 분만 한 백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이소.
1: 여보세요, 어른사님.
0: 예.
1: 아니 그럼 곳곳에 박수를 안 치신 분들은 어떠시란 말이오?
0: 박수를 안 치신 분은
1: 어이.
0: 오래서 오래 살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하이소.
1: 랄랄랄라. 그럼 박수를 많이 치셔야 되겠구만요.
0: 아이 그럼요. 박수를 많이 쳐야 이 오장육부가 건강해져서 오래오래 만수무강 오래 사신답니다. 아시겠습니까?
1: 아이 그렇죠.
0: 자 그러는 의미에서
1: 어이.
0: 여기가 어떤가?
1: 예,
0: 경주 신라의 본고장 아닌가?
1: 아이 그럼요.
0: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저기까지 점잖게
1: 점잖게
0: 양반 걸음을 한번 걸어가세.
1: 어 좋지.
0: 그런데 이놈의 양반이
1: 어이.
0: 어찌나 느릿느릿 걷는고
1: 걷는고
0: 성질 급한 사람 못 보는 것이렸구나.
1: 아, 뭐 못 보겠지.
0: 양반이 멋이 잔뜩 들어
1: 잔뜩 들어서
0: 온유얼 세부랄 늘어지듯 걸어가는데
1: 저런저런
0: 여보게
1: 어이.
0: 국거리 장단 정 궁쳐놓고 걸어가는데
1: 얼쓰고
0: 하하 이 걸음걸이가 아주 과간이렸다. 청쿵
1: 헬쓰고요.
0: 어이씨구
1: 그렇지
0: 좋다
1: 치
0: 어이씨구
1: 좋다 헬쓰고
0: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1: 어이.
0: 하루 종일 걸린 것 같네 그려.
1: 그러니까 말이오.
0: 허 이렇게 점잖게 건너와 봤고
1: 아만
0: 허 이번엔 또 저기까지 어떻게 건너갈고 허니
1: 허니
0: 옛날 시골 아낙네들은
1: 예
0: 치마를 옆구리에 슬쩍 끼고
1: 슬쩍 끼고
0: 보선발로 기품이 있게
1: 얼쓰고
0: 점잖게 아장아장아장 걸어가는데
1: 그렇지
0: 요즘 여자분들은 어떻게 걸어가는고 허니
1: 어찌 걸어다니는고
0: 뼈다구들을 신었으니
1: 얼쓰고
0: 엉덩이는 하늘 높이 삐쭉 올라가고
1: 올라가고
0: 요놈 엉덩이가 가만히 있으면 될 것인데
1: 얼쓰고
0: 동쪽으로 갔다 서쪽으로 갔다
1: 한번
0: 오도 방정을 떨면서 가는구나.
1: 그렇단 말이오.
0: 여보게.
1: 예.
0: 장단을 바짝 몰아놓고 가보는데.
1: 좋지.
0: 이 걸음걸이가 아주 가관이 졌다. 때려라.
1: 할 수구요.

0: 오늘 얼음산이 더 물 만났네. 물 만났어.
1: 아 이렇게 서서 왔다 갔다 그러니 어이. 이놈은 두 다리도 껄쩍지근하고 그래서 이번엔 저기까지 왜 무릎을 끼러 가는데
0: 헐쓰고
1: 요것이 이렇게 가는 것이었다 헐쓰고 헐쓰고

0: 아이고. 아이고, 재밌죠?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조명 선생님, 그냥 불 훤하게 켜고 갈까 봐요. 이제 나이가 먹어서 불을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눈이 침침해서 줄이 안 보이네. 네.
1: 예, 환하게 비춰 주십시오.
0: 아이, 그럼요. 예. 아이고, 깜짝 놀랐네. 어두워져 갖고.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줄을 한번 심냐?

0: 소나기 한번 타보자꾸나.
1: 좋은 말씀이요.
0: 어떻게 탈거 하니?
1: 하니
0: 양다리 쌍웅제비로 건너가는데
1: 얼쓰고
0: 요 쌍웅제비라는 것이 어떻게 얼고 하니
1: 어이.
0: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랬다. 때려라
1: 얼쓰고. 아니,
0: 에.
1: 잘한다 잘한다. 취임새도 좋거니와
0: 어이.
1: 그 얼음산이 괜찮소? 많이 아파? 왜 그쪽에서 괜찮다고 그래? 우리 선생님한테 물어본 건데. 에? 많이 아파. 경주 시민분들은 남 걱정할 때 딱 웃으시는구나.
0: 좀 외설적이야.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하나 더 붙이잖아.
1: 하나 더 붙여서
0: 쌍웅제비에다가 엽쌍웅제비랬다. 붙이게
1: 할시구요. 오늘 경주 시민분들 뵙는다고 대학교 때 낮에부터 이렇게 줄 설치하느라고 땀을 많이 흘렸는데
0: 에?
1: 이렇게 많은 또 박수를 많이 쳐주시고 또 이렇게 좋아해 주시고 많이 좋아해 주시니까 그 보람을 느끼네요. 그렇죠?
0: 아이 그럼요.
1: 아이 좋습니다.
0: 네. 아주 좋습니다. 아이고 좀 아프지만 꾹 참고. 아이고 우리 엄마가 공부를 할 때 열심히 할 건데.
1: 그렇죠. 그래도 선생님으로 인해서 우리 많은 분들이 행복하시니까 또 그 얼마큼 보람이겠습니까? 그쵸?
0: 아, 고맙습니다.
1: 예. 예. 그래도 요즘에
0: 예?
1: 선생님 부러워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0: 왜요?
1: 예. 아, 그만큼 특별한 재주를 가지셨으니까.
0: 아, 그럼요.
1: 얼굴만 빼고. 잘생겼어?
2: 네.
1: 취향 독특하시네. 이거 잘 안 먹히는 얼굴인데 그냥
0: 립 서비스가 좋네.
1: 립 서비스.
0: 그런다고 한 개 할 거 두 개 하는 거 아닙니다.
1: 또 상황에 따라서 다르긴 다를 테고.
0: 아이고. 자 그러면
1: 어이.
0: 이번에는
1: 예.
0: 자 양발대로 코차기를 한번 해보자꾸나.
1: 할 수고.
0: 근데 이 코를 차다가 진짜로 내 코를 차게 되면은
1: 차게 되면
0: 내 코가 묵사발이 되니
1: 그럴 것이오.
0: 자 정신 바짝 차려놓고 한번 차보는데
1: 할 수고.
0: 자 요것이 이렇게 차는 것이랬다. 때려라
1: 할 수고요.
0: 아이고 재밌게 보셨습니까?
1: 예
0: 고맙습니다. 아이고 어쨌거나 많은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지만은 또 뒤에 준비된 프로그램도 있고요. 예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하겠어. 힘들어서
1: 다시 한번 우리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예. 원래 계약상 15분만 하고 돼 있잖아. 근데 15분 넘은 것 같아.
1: 아름사님 선생님
0: 네.
1: 저희 직업이 서비스업 아닙니까?
0: 아유 그렇죠. 저희들은요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1: 그럼요 그럼요 예, 원하실 때까지 갑니다.
0: 아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 예.
0: 끝나면 또 후반부 같다 멋진 또 퓨전 음악이
1: 네 무대가 준비가 돼 있죠.
0: 아 그럼요 신나는 음악이죠.
1: 예.
0: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 마무리를 지세.
1: 그러시죠.
0: 예. 이게 사실 줄이요 낮에 타면은 조금 나은데 밤에는 아무리 조명을 켜놔도 좀 줄이 흐릿하고 예 제가 이제 뭐 줄을 한 40년 가까이 탑니다만은 이제 한 살 두 살 먹다 보니까 이 어른들 앞에서 나이 얘기해서 너무 죄송스러운데요. 예, 직장 생활하면은 이게 잘릴 나이였어요.

0: 네, 어쨌거나 잘 배워서 합분 한 2, 3님은 더 울과 먹어야지.
1: 백세 인생 아닙니까? 아유, 백세
0: 그럼요.
1: 인생.
0: 예. 아까운 거 그러면 내가 몸 관리 잘 해갖고 한 100살까지 타야지 그냥.
1: 그럼요. 네.
0: 자, 여러분들 항상 예. 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1: 예!
0: 여보게들 수고했네.
1: 그러죠.
0: 장단 붙여놓고 멋지게 마무리를 짓자꾸나. 붙이게
1: 할수고 하이!

0: 죽었어요 그래서. 아, 오래간만에 많은 분들을 모셔놓고 공연을 하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없던 힘들이 생겼었나 봐. 아까 리허설 때는 간단간단하게 하시더니 엄청 아주 시간을 이만큼씩 잡아먹었어요. 나는 조금 뺏기 못할 것 같아요. 엎어진 김에 쉬었다 가라고. 그죠? 이거 잘만 두드린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보는 사람과 하는 사람이 같이 일치가 돼요. 그래야지 재밌는 거지. 너는 해라, 나는 구경하려한다 그러면 재미 하나도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시장님? 이게 같이 대화도 하고 같이 공감도 하고 같이 어울리고 그러면서 이 놀이판이 형성이 되는 거지, 이거 잘 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이거는 기본인 거고, 그죠? 예, 기본인 거고. 이제는 조금씩 쉬어가면서 해야죠. 그죠?
1: 예. 아이고.
0: 그래서 이제 숨도 돌렸고 하니까 이제 진짜를 한번 가야죠. 그죠? 이놈의 거 딱 내면은 춤이 안 넘어가요.
2: 멋있다.
0: 뭐

오늘 아 오늘 잘 맞네. 잘 맞네. 여보게 그래도 이렇게 나왔으니까 인사는 드리고 시작해야 되겠죠? 네, 인천 남사당 날이 보존의 얼굴마담 맹원영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쭉 둘러봐도 제가 좀 낫죠, 저거들보다? 예, 여보게. 아, 이렇게 오늘 수준 높은 관객분들 오셨으니까 내가 제주 한번 부려보는데 무슨 제주인고, 허니? 아남파기 원하니 악군도부터 한번 넘어갔는데 요것이 잘하면 살판이요 못하면 죽을판이란 제주를 따. 그럼 시간 관계상 앞돌기하고 뒷돌기하고 한번 이어서 한번 가보는데 그치. 장혈 있겠다 때려라.

0: 아니 쟤는 나오면 알아서 박수 치는데 나 나오면 박수도 이렇게 안 치고. 아
1: 여보게. 네. 아 이렇게 놀 것이 아니라 우리 만장하신 손님부터 그 약주 한 잔 대접하려는데 안주거리가 없으랬다. 네. 해서 저 수산시장에 가서 요 자방고등 한 마리 사다가 노른 한번 거 갖고 대접하는데 꼭 이렇게 하는 것이랬다. 때려라.
2: 치고.

0: 잘 맞춰야 돼 이거. 잘 맞아?
1: 어, 잘 맞아.
0: 요건 19금이라 한 번에 가야 돼. 여보게!
1: 왜?
0: 아니 내가 오늘 여기 오신 분들께 마흔, 서른, 마흔 다섯까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래갖고 마지막 제주 하나 보여드리고 들어가도 괜찮겠죠? 예? 네? 우리 아버님 엄청 좋아하시네? 내 팬클럽인가? 여보게! 에이. 그럼 우리 아버님 위해서 내가 제주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부려보는데 하이 어떤 제주인권이 눈 깜빡 한번 못 보는 제주 번개 전발하다 번개 부터 앞으로 갔다 계속 올라가도 여기 계시면 박수 한번 안 주시네. 아. 아버지 그냥 빨로 눈 바짝 뜨고 보셔요. 여보게 장난 바짝 물어봐라. 으시고

엄청난 음량과 강한 리듬에서 나오는 역동감. 외국인들도 그 장단에 매료된 사물놀이. 사물놀이의 신명나는 가락과 연주자의 복장, 악기의 구성이 비슷한 풍물놀이. 익히 들어온 두 놀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풍물놀이는 삼국시대 이전부터 우리나라에 전해 내려온 풍습으로 농사일을 할 때 사람들의 피로를 달래고 세시 풍속 때 마을 사람들이

0: 같이 놀던 놀이다. 하지만 사물놀이는 생겨난 지 40여 년밖에 안 되었다. 사물놀이가 처음 생겨난 것은 1978년 2월. 공간사랑 소극장에서 공연이 열렸는데 이때 풍물악기 중 타악기인 꽹과리, 징, 장구, 북 네 개 악기를 연주하게 되었다. 그 연주자는 김용배, 김덕수, 이종대, 최태연 이렇게 네 명의 남사당패의 후예들이었고 이것이 사물놀이의 출발이 된다. 풍물놀이와 사물놀이는 엄연히 다르다. 풍물놀이는 야외에서 서서 여러 명이 돌아다니며 연주한다 해서 선반, 사물놀이는 실내에 앉아서 연주한다고 하여 앉은반이라고도 불린다. 또한 풍물놀이는 사물놀이에 사용되는 네 가지 악기 외에 소고나 태평소 등 다양한 악기가 더해져 연주를 한다. 풍물놀이는 풍물굿, 풍장굿, 두레굿이라고 하기도 하며 각종 세시 명절에 행해져 애군을 쫓고 한해 풍년을 기원한 공동체의 의례다. 사물놀이는 풍물과 굿의 예술성이 높은 장단을 세련된 음악으로 정교하게 다듬어 무대화시켰다. 그렇다면 풍물놀이와 농악은 같은 걸까? 농악은 농부들의 음악이라는 뜻으로 꽹과리, 징, 북과 같은 타악기가 중심이 되고 춤과 노래로 이루어진다. 여기에 농악수들의 묘기가 가해져 흥겨움과 볼거리를 제공한다. 농악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고 현재 풍물과 동일하게 사용하는 명칭이다. 풍물놀이는 일과 놀이가 하나 되고 이웃과 내가 하나 되는 화합이라는 우리 정신의 미학이 담긴 공동체 문화이며 혼이다.
1: 오늘 연습 여기까지 끝났니야! 금방 저 지방 저 월지

0: 연습실에서
1: 살고 있습니다.
0: 살고 있더라고요. 소리가 뭐길래.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1월은
1: 제가 무대가 놀이터였고 어릴 때 그 모든 그 공기 이런 것들이 고향 같은.
2: 아유 얼굴이 좀 얇았다.
3: 아빠 없어. 아빠 죽었어. 아파서.
1: 제가 한 모든 연극은 춤과 노래와 연기가 빠진 게 없어요. 제가 배우로서 가장 고마운 거는 우리 것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 국악과 연극을 접목하는 선두주자가 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3: 같이 가라고 너가 했잖아.
1: 그저 역할 크고 작은을 떠나서 내가 있은 곳에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역할들 그거를 하면서 내리막길을 잘 내려가서 이정표가 되는 게 제 화두입니다.
4: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 고개로

0: 안녕하세요. 인생낭독인 김현철입니다. 배우는 실감나는 연기로, 가수는 마음을 울리는 노래로, 무용가는 신명나는 춤으로 감동을 주는데, 노래와 춤, 연기가 마치 한 몸처럼 무대에서 관객을 사로잡는 배우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분의 무대를 보신 분이라면 저절로 고기가 끄덕여질 텐데요. 인생낭독인, 오늘은 뜨거운 열정으로 무대 위에서 늘 새롭게 변신하는 천의 얼굴, 배우 김성녀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영광입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아니, 노래, 연기, 뭐 춤 같은 걸 제가 오프닝에 언급했는데, 2019년 초까지 국립창극단의 예술감독까지 역임을 하셨어요?
1: 네.
0: 이제 퇴임 후에는 또 바로 무대로 돌아오시기도 네, 네. 했고요. 와,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1: 퇴임이라는 것이 이제 7년간 국립창극단 예술감독으로 네. 있으면서 스태프들의 아픔을 이제 많이 겪고 보고 이러다가, 그러니까 배우로서는 배우가 소중한 줄 알았다가요. 아. 스태프들의 소중함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무대에 가면 나뿐만 아니라 스태프들하고 함께 존중하는 마음으로 잘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무대에 슬기게 파우스트라는 작품을 연습하다가 이제 제가 난리가 났죠.
0: 여성 파우스트로서는 제가
1: 세계 최초죠. 세계 최초.
0: 예.
1: 그래서 이제 공연을 이제 멋지게 배우로서 한번 보여주고 싶다라는 그 욕망. 야망 이런 게 있었는데, 갑자기 파우스트를 하자고 해서 제가 거기에 무엇을 합니까 했더니 파우스트 역을 그래서 두 말 하지 않고 덮어놓고 할게요 이랬어요. 근데 파우스트로 가면 가만히 있자, 그러면 그 젊은 연인하고 사랑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되며 네. 그럼 그 여자 예쁜 여인을 남자로 바꿔야 되며 뭐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이제 그 작가가 어떻게 고치나를 굉장히 얘기했는데, 그 작품이 갖고 있는 보편성 그리고 내재되어 있는 그 인간의 그 야망과 욕망이 어디까지 네네네. 갈 거며,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인가라는 큰 틀로 가서 보면 여자라고 못할 거 없다. 오호. 그리고 여자에 대한 사랑을 그저 그냥 그 얄팍한 사랑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하면 되지 않을까 하면서 갔더니 정말 멋지게 됐어요. 저 자신도 이게 퇴임 후에 진짜 뭔가 보여줄 수 있겠다는 네네네. 그게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와 함께 제가 또 부상을 같이 하면서 이제 6개월간 자가격리.

0: 일을 정말 잘했죠.
1: 지금 괜찮으십니까?
0: 이제 지금 재활 치료 중입니다.
1: 그럼 언제쯤 다시 볼 수 있을까요? 파우스트.
0: 그래서 지금 계획은 내년에 국립극단 개관, 그러니까 이제 2021년 개관 공연으로 다시 하겠다고 이제 지금 준비 중인데, 그러니까 올해가 70주년이었어요. 네네네. 제가 또 70살이었고. 그래서 딱 70, 70 맞았는데, 와우. 이제 내년으로 치면 이제 만으로 70으로 가야 되겠다.
1: 어쨌든 70입니다.
0: 네네. 네.
1: 그 국립극장 70주년 지금 얘기하셨는데, 그 사건을 맞이해서 선생님 사진전도 열렸다면서요?
0: 네, 국립극단에서 그동안 국립극단을 거쳐가신 많은 배우들을 이제 작품별로 모아서 네. 그 몇 분을 국립극단의 역사로 사진전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저도 파우스트를 했던 그 신구 선생님, 권성덕 선생님, 그리고 저, 그러니까 유일하게 여성 파우스트를 해서 사진만 먼저 전시했죠.
1: 네.
0: 최초의 여자 파우스트라는 그 타이틀이 예.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거든요. 근데 그 타이틀로 사진전을 제가 이제 참여하게 돼서 너무 고맙죠.
1: 이게 이제 가수, 배우 또는 무용가 이 모든 게 가능한 미분화된 유일한 한 사람이라고 어느 평론가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0: 네.
1: 이게 이제 배우로서 갖춰야 될 걸 모두 다 갖췄다는 뜻이겠죠?
0: 네, 네. 네.
1: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근데 이제 이게 예술이라는 것이 어떻게 시작하면 다 제사를 옮기는 옛날부터 제사장의 역할이 바로 배우 역할이다. 그래서 하늘에게 신과 인간을 소통하게 하는 것. 그것을 몸과 춤으로, 예. 대사로, 노래로 표현하면서 신과 인간의 소통을 연결하는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인데 그 제사장이 바로 배우 아니냐. 그래서 애초에는 춤과 노래와 연기로 다 이렇게 신과 소통했는데 이게 분화되면서 이제 가수, 음악하시면 가수로 가고 뭐 무용가로 가고 연극배우로 가고 이렇게 됐다. 근데 이제 저한테 그 평을 해주신 분은 아직까지 미분화된 진짜 오로지 배우가 춤, 노래, 연기를 다 할 수 있는 배우의 원형이자 전형이자 그다음에 이상형이다라는 정말 거창한 평을 해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의 평이 저를 지금까지 쓰러지지 않게 배우로서 자긍심과 자존심으로 버티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숫자가 많은 팬들보다 이분의 한마디 저 격려가 저한테 평생 영양분이 됐고 채찍질이 됐고 네네. 지금까지도 저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1: 김성녀 선생님 앞에 붙는 대표적인 수식어가 마당놀이의 대모, 마당놀이의 여왕. 마당놀이를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0: 아, 그러니까 80년대 초에 네. 그 국풍이라는 그 문화운동이 있었어요. 예, 예, 나라에서. 예. 근데 이제 민간 차원에서 해보자 해갖고 그 MBC라는 이제 방송사에서 네네. 창립 기념으로 뭘 할까 하는 것을 공모했어요. 그때 저희가 한국적인 뮤지컬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그 공모로 낸 거예요.
1: 예, 예, 예.
0: 그게 마당놀이 시초가 된 거예요.
1: 마당놀이는 말도 없었을 때.
0: 네, 그래서 가장 한국적인 뮤지컬을 만들자. 그래갖고 연극 배우들이, 극단 내 배우들이 이제 모여서 내서 그 한국의 그 이야기를 현대화 시키면서 춤과 노래와 연기는 우리 한국적인 스타일로 해가지고 한국적인 뮤지컬을 만들겠다 했던 그게 공모가 돼서 그때 MBC 창사 기념일 날 그걸 이제 무료로
1: 그 문화체육관.
0: 거기서 이제 열었어요, 3일간. 근데 뭐 인산인해가 돼갖고 관객이. 예. 그러니까, 이게 관객들이 좀 원하고 보고 싶어 하는 공연 형태구나.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놀랬어요, 방송국에서.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럼 TV 드라마처럼 한 주에 한 번씩 내라. 근데
1: 공연 한 주에 한 번씩 어떻게 준비가 안 되죠?
0: 안 되죠. 공연 예술은 그게 안 돼서. 그래서 연례 행사로. 그 다음 해, 이제 그 창립 기념일 날 또 하고. 근데 관객이 뭐 닷새를 늘렸는데 더 표를 뽑기 위해서 난리. 그러니까 3회 때부터는 표를 팔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팔려고요. 그래갖고 이제 연례 행사처럼 해가

0: 그 40년 넘게
1: 40년.
0: 지금 마당놀이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1: 말이 40년이지 그게 네.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0: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당놀이를 참여했던 연극 배우들은 가장 한국적인 연극을 만들어보자 해서 만든 게 마당놀이인데 청춘을 바쳤고 또 마당놀이 때문에 그 무명의 연극 배우들이
1: 다 유명해지고
0: 유명해졌죠.
1: 네. 아니, 그래서 여자는 김성경 선생님
0: 네.
1: 그리고 남자분은
0: 윤문식 네. 선생 네.
1: 윤문식 선생님과의 콤비가 진짜 명콤비셨어요. 네. 뭐 좌중을 쥐락펴락하고 당시 그 부부라고 오해하신 분
0: 네, 하도 이제 그러니까 최불암 김혜자 선생님들처럼
1: 최불암 김혜자 선생님 아직도 부부인지 알고 있는 사람
0: 저희들도 있어요. 그걸로 내기를 거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야. 근데 워낙 그 콤비로서 호흡이 잘 맞으니까 근데 윤문식 선생은 선천적으로 재담꾼이에요. 또 이제 워낙 솔직하고 입담이 좋으셔 욕을 해도 사람들이 욕을 안 받아들여요.
1: 그렇죠.
0: 그리고 네. 굉장히 머리가 좋아가지고 애드립을 잘합니다. 아. 그래서 마당놀이가 이렇게 딱 정형화된 공연이 아니라
1: 그렇죠. 계속 소통하기도 하고
0: 바리에이션되고 네. 이렇게 막 이럴 수 있는 것들이 윤문식 선생 덕분에 즉흥 대사들을 많이 했었어요. 와. 이러면서 인기가 굉장히 있어지는 거에 큰 한 몫을 담당하셨죠. 그런데 저는 윤문식 씨보다는 웃기는 그런 재주는 없어요. 그런데 춤추고 노래하고 연기하는데 윤문식 선생님이 남을 이렇게 처음에 만나면 친하지 못해요. 그리고 남 앞에서는 잘 안 웃기는데 저가 이제 그 요소를 잘 알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이거를 잘해서 저하고 콤비가 맞았던 것 같아요.
1: 재밌습니다. 저도 두 번쯤 직접 가서 공연을 뵌 적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지난 2011년 30년간 해오던 마당놀이를 떠나셨어요.
0: 네.
1: 그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0: 저희가 이제 그 나이가 먹어가면서 관객들은 계속 10만 명씩 들어오고 계속 좋아하시는데 배우들이 좀 정체가 되는 느낌? 그리고 이제 그 안주하는 느낌? 아. 그런 것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연출자도 연출자대로 고민이 이게 새롭게 신선해져야 되는데 너무 재탕을 하는 것에 대한 예술가로서의 그 불만이 쌓였고 또 배우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새로운 것보다는 제가 익숙한 것만 하려고 하니까 이 마당놀이의 끝이 저희는 보이는 것 같았는데 다 끝나고 나서 떠나가면 이게 너무 뒤가 초라할 것 같아서 이렇게 관객들한테 사랑을 받을 때 박수칠 때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딱 30년 하겠다고 애초에 약속을 우리가 예. 30년을 이거를 성공시키면 우리는 성공이다라고 했는데 30주년 되는 해에 저희가 마당놀이 견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마당놀이를 정리한 공연을 끝으로 과감하게 10만 관객을 영화 나 이런 데선 10만 관객 아무것도 아니지만 공연 예술에서 10만 관객은 정말 거대한 물건이거든요.
1: 예.
0: 그거를 포기하고 떠났습니다. 근데 이제 윤문식 씨 같은 경우 우울증도 걸렸다고.
1: 많이 서운하진 않으셨어요? 그때?
0: 저는 좀 서운했죠. 근데 서운하도 참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다시 부활이 됐죠. 나중에.
1: 그렇죠. 네네. 예, 예. 연극의 뮤지컬까지 이제 계속해서 다른 작품들로 만나고 계시는데 2019년에 7순을 맞이해서 고희연 대신 공연을 하셨더라고요.
0: 네.
1: 그 어떤 공연이었습니까?
0: 네, 제가 2019년도에 예술감독을 3월 달에 그만두고 네. 이제 작품을 좀 제대로 뭔가 배우로서 서야 되겠다라고 하고 있을 때 대구에서 한 달간 벽수교정을 공연하자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그 12월 한 달을 하겠다. 그러니까 판소리로 치면 완창 발표를
1: 완창.
0: 하는
1: 예.
0: 건데 한 달씩 모노드라마 하는 경우도 드물지만 2시간 10분짜리 공연을 내 나이에
1: 그럼.
0: 하기도 힘든데 그 두 도전을 거기서는 관객을 이제 한 달 채우는 도전을 했고 저는 70세에 벽서교정이라는 2시간 10분짜리 공연을 할 수 있을까 한 달간 그 도전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칠순이었기 때문에 여기를 칠순 잔치로 네, 이 네. 공연을 하겠다.
1: 고희연으로
0: 네, 고희연으로 그래서 하게 됐고 네. 감

0: 격의 칠순 잔치를 관객들의 축하와 함께 벽속 요정 한 달간 공연을 했습니다.
1: 말이 한 달이지.
2: 이 벽속의 요정은 선생님의 대표작이라고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2005년도 초연 당시에 대한민국 연극상을 그냥 몽땅 다 쓰르셨어요. 네. 이게 선생님의 이 진짜 의미 있는 작품이 아닐까 싶은데 어떤 작품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0: 이제 제가 극단 미추라는 극단의 네. 대표가 손진책 씨라는 사람이에요.
2: 아, 알죠. 네.
0: 그분이 이제 저하고 같이 방을 쓰는 사람인데 그 사람 때문에 제가 극단 미추에서 제 이름을 걸고 연극 공연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누구든,
2: 오히려.
0: 네, 네, 연극 배우들은 자기 이름을 걸고 모노드라마 하면서 이름 석자를 알리는데 저는 그냥 단원에 그냥 사람들 많이 나오는 데서 이렇게 같이 껴서 하고 그러니까 연극이라는 건 그렇게 사람들한테 알려질 기회가 없어요. 이름으로는. 근데 모노드라마를 해야 되는데 극단에서 내 이름을 걸고 할 수는 없었어요. 대표 마누라였고 연출자 마누라였기 네네. 때문에. 근데 송승환 씨라고
2: 네네.
0: 네, 송승환 씨가 강남에 그 소극장을 하나 만들면서 강남을 네. PR 하기 위해서 아. 대표 배우 여배우 시리즈 그래갖고 여섯 명을 1년간 두 달씩 공연을 아. 하는 이제 네네. 프로젝터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저보고 모노드라마를 하자고 그래서 거기서 제가 작품을 선택을 하고 연출자를 또 제가 손진책 씨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송승환 씨가 네. 전부 그 프로듀서로서 아, 다 제작을 해줬어요. 근데 그때 그 공연 히트가 된 거예요. 제가 그냥 회심의 역작으로 벽속 요정이 저한테 선물로 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상은 상대로 탔고 그다음에 이제 고맙게 송승환 씨가 저보고 이 작품 나가서 해라. 내가 제작했지만 아, 선생님 작품이다. 이렇게 해갖고 해서 그때부터 이 공연을 만들어서 작년, 그러니까 2019년까지 16년을 예. 장기, 그러니까 10년 하겠다 그랬는데 이 공연은 저 아니면 안 된다고
2: 놓치기
0: 주위에서 그러고 그럼 언제까지 하나 보자 그랬고 20년까지 가볼까? 이제 이렇게 해봤어요. 아. 그랬더니 75세까지죠. 네. 20년이면 네.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려고
2: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니 그리고 이게 1인 32역이라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닐 것 같아요, 진짜.
0: 근데 재주 있는 개그맨들이나 재주 있는 분들이 성대모사나 네. 이런 거 하는 거하고 좀 틀리게
2: 그렇죠.
0: 그 역할이 살아나와야 되는데 잠깐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진정성 있는 그 연기 변신이 과연 저한테는 숙제였고 근데 이제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관객들이 평을 써주는데 카텐콜 때 32명이 나오는 줄 알았어요. 이런 평을 혹시 제자랑 같지만 그게 야, 진짜 평이 나왔어요.
2: 그래서 커튼콜 때 32명이
0: 나올 줄 알았다.
2: 아니, 한 분이 나오셨지만 32명이 나온 거나 마찬가지죠. 그럼
0: 아. 그래서 제가 이제 힘을 얻고 아 이게 제대로 표현이 되나 보다. 그래서 이제 연극하는 후배들한테는 이게 연기의 정석 교과서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또 추천해주고 네네. 그래서 지금도 벽속의 요정만 하면 매진이 빨리 됩니다. 아직도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2: 선생님을 진짜 참 연극인으로 네. 만들어준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벽 속의 요정, 그 중에서 한 대목을 들어볼 수 있을까 요청을 드립니다.
0: 네, 제가 이제 길게 2시간 10분 하면서 그때그때 좋아하는 대목이 틀렸어요. 근데 나이 먹으면서 제일 제가 좋아하는 대목이 예, 아버지가 40년간 그 벽속에 숨어 살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사상범으로 몰려갖고 예. 스페인 내란 때 사상범으로 몰려서 벽속에 40년간 숨어 산 이야기를 실화입니다. 그 실화를 딸이 소설로 썼는데 그거를 이제 극화한 겁니다. 근데 예. 우리나라의 1950년대를 전후한 40년간의 근대사를 다시 녹여서 재탄생시킨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작품 속에 40년간 숨어 산 아버지를 요정이라고 알고 큰 딸이 있는데 그 딸과 엄마와 아버지의 얘기예요.
2: 그러면 여기서 네. 그 특별한 무대를 잠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0: 하루가 가고 또 하루가 갔습니다. 마치 머리카락 같은 사머리.

날과 시로 얽혀서 한 필, 두 필, 배가 되듯이 그 날들이 쌓여서 10년이 되고 20년, 30년, 40년. 설마 그럴 리가 있을라고 허식었지만 사실이에요. 그 양반은 그렇게 벽 속에서 세월을 짜고 있었던 게지요. 난 이런 꿈을 자주 꿨습니다. 그 양반이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들켜버린 거죠. 아이고,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절대로 밖으로 나가면 안 돼. 울부짖다가 잠에서 깨면은 꿈이었다는 걸 알았을 때는 어찌나 기쁘든지요. 하루는 그 양반이 다락방에서 내려오더니 밖으로 나가겠대요. 아이고, 난 하도 기가 차서 도대체 지금 무슨 말씀하시냐고, 정신이 있으시냐고 했더니 텔레비전에서 사면령이 내린 걸 봤대요. 난 믿기지 않아서 마을로 뛰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붙들고 물어봤어요. 아이고, 그거 사실이요. 저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이 돌아올 수 있게 됐다는 게 그게 정말 사실이에요. 그게 정말 텔레비전에서 나왔어요. 사위가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신문에도 나고 관청에서 정식으로 포고문을 붙이는 것을 보고서야 우린 안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4월 어느 날 아침, 우린 사위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까운 시에 있는 경찰서로 출발했습니다. 정식으로 허가를 받으려고요. 아, 사망신고를 하긴 했지만은, 산 사람은 산 사람이니까요. 이제 사흘 뒤면은 만 40년이 되는 날이에요. 27살로는 젊게만 보였던 그 양반이 이젠 자기 나이보다도 훨씬 더 늙어 보이는 67입니다. 경찰서에 도착해서 차에서 내리는데 이 양반이 주춤주춤 땅에서 발을 못 대요. 안절부절 불안해하고.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아니, 이상해. 뭐가 이상해요? 에이, 딱딱해. 튕겨버릴 것만 같아. 나는 그제야 그 양반이 길 때문에 그런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하기야 이 양반한테 이런 길은 처음이었을 테니까요. 아니, 이런 아스팔트 길은 만날 기회가 없었지요. 바람이 불면 흙먼지가 날고 비가 오면 질척질척 신발에 진흙이 묻는 그런 길은 아니니까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자주 생길 거예요. 자, 이것도 길이에요. 아, 이게 요즘 길이에요. 걸어봐요. 아, 걸어봐요. 옳지. 옳지. 걸어봐요. 그 양반. 사위하고 나하고 부축을 해서 아주 어설프고도 불안하게 포장 도로 위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어요. 40년 만에 만나는 그 양반에게는 낯설기만 한이 나라를 만나기 위해서요. 이 넓은 세상에 우리

0: 인생 낭독인 오늘은 어느 무대에서든 화려하게 빛나는 천의 얼굴 배우 김성녀 선생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배우는 원래 타고난 끼가 있어야 된다고들 많이 그러잖아요. 선생님 댁은 3대째.
1: 네. 네.
0: 연기와 음악에 대한 재능은 역시 부모님께 물려받은 네, 거겠죠. 네. 네.
1: 많은 재산이 있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재산 축적을 할 수 있는 건 바로 DNA라고 보는데
0: 아, 맞습니다.
1: 남이 뺏어갈 수가 없는 네, 그런 재산입니다. 그런데 네. 아버님이 연기를 할 수 있는 재산을 줬고 우리 엄마는 이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DNA를 주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국악과 연극을 접목하는 선두주자가 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전통의 노래를 연극하고 접목해서 한국적인 뮤지컬을 만들고 그게 대표적인 게 마당놀이고
0: 예.
1: 또 제가 한 모든 연극은 춤과 노래와 연기가 빠진 게 없어요. 제 연기의 인생은 다 춤추고 노래하고 연기를 했던 종합예술적인 형태의 가장 한국적인 연희 형태의 그 공연들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거 물려주신 그 재능을 물려주신 부모님한테 너무 감사드립니다.
0: 네네네. 그 어머님께서 박옥진 여성국 국단 대표.

0: 배우셨고 아버지께서도 연출
1: 김양 씨라고 이제
0: 네네네 네. 그 외에도 뭐 이모 외숙모들 다 이제
1: 어머니는 이제 진도 출신이신데 네네. 진도가 바로 민속 예술의
0: 그럼요 고향이죠 네,
1: 고향이고 네. 거기에 많은 친척분들이 뭐 박병천 씨라든가 뭐 이런 유명한 그리고 대금산조를 만드신 분이라고 하는 박종경 선생님 이 박 씨 집안의 그 피를 저희 어머 같은 집안입니다. 그래서 국악에 대한 제 재능은 바로 어머니였고 이 제가 배우로서 가장 고마운 거는 우리 것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 이건 다른 배우들은 잘 못합니다. 우리 것을.
0: 그렇죠.
1: 타고나야 예, 되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무기를 가질 수 있었던데.
0: 근데 그 확실히 유전자의 힘이 네. 대단하네요. 예. 선생님께서 이제 나이가 70이시라고 그러셨는데 데뷔하신 지가
1: 5살 때부터 제가 무대에 섰거든요.
0: 예.
1: 그래서 엄마가 이제 국극 배우셨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분의 엄마의 아역으로 5살 때부터 무대에 섰어요.
0: 그러면 이제 5살 그 당시 그 여자 꼬마 숙녀의 네. 별명이 있었을 것 같은데.
1: 저도 몰랐는데 이제 엄마 네. 친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네. 저를 보면 아이고 네가 어릴 때 별명이 불려우였다 그랬는데요.
0: 왜 불려우였대요?
1: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 5살에 나오면 네. 그 어릴 때 그 춤과 노래를 하면서 악사분들이 계셨거든요.
0: 그럼요.
1: 근데 막 노래를 하다가 이렇게 장단이 삔다 그래요. 틀린다. 약간 늘어지거나 빠를 때 딱 장단이 틀리면 조그만 게 춤추다가 딱 걸어간대요. 이렇게 가서 눈을 막 이렇게 그 악사분들을 이렇게 흘키면서 딱딱딱딱딱딱 이렇게 박자를 치면서 알려준대요. 그 오, 선생님들을.
0: 5살.
1: 네네. 그리고 틀렸다 그러고 딱 가서 또 한대요. 그러니까는 그 어르신들이 불려우 중에서 또 상불려우라고.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 좀 그랬나 봐요. 그리고 제가 5살 때부터 무대에 서서 그 저 잠 이제 그때는 공연이 1회가 아니고 6, 7회 하루종일 공연을 아침부터 조조 때 뭐 이제 조조까지는 아니래도 아침 상영 그리고 이렇게 가는데 저녁 때면 자잖아요 제가 의상 바구니가 제 요람이었고 그럼 아이스케키 옛날 아이스케키를 막 입에 딱 이러면 이제 눈 비비고 나와서 무대에서 춤추고 제가 무대가 놀이터였고 또 어릴 때 그 제 모든 그 공기 이런 것들이 고향 같은 무대가 제 고향 같은 곳이
0: 예예예 네. 예, 예. 아.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자라오시다가 고등학교 시절 이제 청천벽력 같은 네. 그런 역경이 찾아오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시면서 생활고도 네. 겪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1: 그 뭐 무대에 제가 쭉 섰지만 학교 다녀야 되니까 이제 엄마를 따라다닐 수가 없어서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는 무대하고 좀 멀어졌었죠. 근데 우리 어머님이 늘 그때 여성국극단이라고 한참 뭐 삼성 네. 임춘행가 그 일행 뭐 무슨 네네네. 뭐 이런 그 여성국극단에 저희 엄마가 단체를 하다가 그때 네. 이제 점점 그 이렇게 쇠퇴의 길로 갈 때 저희 어머니가 너무 무리하게 공연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우리 학비되고 6남매를 키우시느라고 그래서 능망염에다 뭐 여러 가지 종합병동 같은 몸을 갖고 있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고등학교는 겨우 졸업은 했지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를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었습니다. 아버님은 또 좀 아프셨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가장 역할을 했어야 돼서 그때부터 이제 학교는 못 가고 비둘기자매라고 그 제 동생하고 가수 생활을 잠깐 했었어요. 까투리
0: 선양을 나간다.
1: 그게 제 오리지널 가수입니다. 모르셨죠?
0: 진짜요?
1: 네. 우와. 근데 그때가 이제 막 바니걸스 또 펄시스터즈 이런 분들이 막 그 듀엣이 인기를 끌 때였어요. 그러니까 제 동생이 노래를 잘해서 가수 되고 싶다 그랬는데 난 하기 싫었는데 그때 그 오아시스 레코드상가 거기서
0: 예.
1: 둘이 나와야 사람들한테 빨리 알려준다.
0: 빨리 알린다. 아.
1: 그러니까 언니나 동생이 있으면 같이 해라.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할 수 없이 이렇게 끌려가서 노래를 하게 된 게 이제 까투리 그때는 뭐 바니걸스하고 펄시스터는 아주 세련된 노래들을 많이 예. 불렀는데 저희는 이제 엄마가 그 민요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민요를 가지고 듀엣을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름도 비둘기.

0: 늘기자매 이렇게 굉장히 촌스럽게
1: 늘기자매 까투리 타령
0: 까투리 타령으로 노래 아시잖아요.
1: 그러니까 저도 알아요.
0: 가수분들이 네. 부르시고
1: 까투리 까투리 사냥을 나간다.
0: 그 다음에 저기 후이어 후이어 까투리 사냥을 나간다. 아, 전라도라 그런데 우리는 가요같이 불러요. 네. 후이어 후이어 뭐 이렇게 이제 편집해서 넣었죠. 아. 근데 그게 저희 곡이었고 와. 한 1, 2년 가수 생활을 했는데 네. 제가 그냥 정말 못하겠어요.
1: 1, 2년?
0: 1, 2년 했었습니다.
1: 요즘도 가요 무대 같은 데 보면 네. 많이들 부르고 네. 그럽니다.
0: 저희가 원조 가수입니다. 아,
1: 짧은 가수 활동을 이제 네. 뒤로 하고 국악의 길로
0: 그래서 이제
1: 됩니다.
0: 그만두고 가야금 병창 박기 선생님의 문화생이 됩니다. 제가 가야금을 좀 치면서 노래하는 걸로 우리 엄마하고 잘 아시니까 박기 선생님한테 이제 데려갔더니 박기 선생님이 저한테 오디션도 안 보고 예를 들면 쉽게 네. 재능도 안 보고 박옥진이 딸이면 아. 남 10년 할 거 3년 할 수 있다라고 바로 저를 전수자로 만들었어요. 그냥 띵띵띵 가야금도 이제 배우는 예, 사람한테. 예.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한테 무한 신뢰를 하신 거죠. 엄마를. 그래서 안숙선 씨 다음에 제가 가야금 병창 전수자, 이수자 2호입니다.
1: 1기가 안숙선 선생님.
0: 네.
1: 2기가 김성현 선생님.
0: 강정숙 선생이라고 지금 인간문화재 있습니다. 예. 그분하고 저하고 같이. 그러니까 네. 셋이 인간문화재 전수자, 이수자로 아주 와. 수제자 박기 선생님. 근데 저는 실력도 없는데 그냥 갑자기 전수자가 되고 와. 이수자가 되면서 네. 한 몇 년을 박기 선생님의 그 수제자로 와. 제가 활동을 하다가 이제 인생이 또 바뀌죠.
1: 이제 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수제자까지 되셨는데 국악의 길로 가시기보다는 네. 연극의 길로 가셨단 말이에요. 제가 그 이유가 지금, 있었을 것 같은데.
0: 제가 지금 병창만 했으면 지금 병창 인간문화재로 서로 경쟁하면서 갈 수 있는데 예. 저는 그때부터 제 개인적인 취향이 똑같은 음악을 계속 하는 건 제가 조금 저한테 좀 맞질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 바로 이제 김동해 씨라고 김소희 선생님 제자가 있었는데 민예극단의 한내승천이란 그 저 연극을 하는데 한내역을 공모를 한다고. 예. 근데 그게 춤추고 노래할 수 있는 역할이 돼야 된다. 네네네. 그래서 김동해 씨라는 분이 저를 극단 민예극장에 소개를 했어요. 아. 박규 선생님 제자로 있을 때.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박규 선생님 제자니까 그때 그 극단 대표가 허규 선생님이었고.
1: 아, 허규 선생님.
0: 네. 그 네. 국립극장 하든. 그 밑에 바로 수제자로 제자였던 손진책이라는 연출가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그 오디션을 보러 가니까 바로 또 오디션도 안 보고 한내라는 역할에 제가 캐스팅이 됐어요. 주연으로.
1: 그 오디션 보시는 분이 네. DNA 힘을 믿으셨나
0: 그거 그러죠. 거기도 그랬어요. 저희 네. 부모님의 DNA가 네. 저한테 작용할 거라고 믿어서 그래서 이제 한내승천이란 그 김용동 선생님의 사랑하고 헤어짐은 물거품이어라 이 노래가 바로 최초의 우리나라 국악가요의 시조 같은 예. 노래인데 제가 불렀고 연극에서 불렀던 노래예요. 그게 이제 국악가요의 시초입니다.
1: 시초? 네.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제가 그때 연극을 하자마자 아, 내 길은 이거다. 국악이
1: 아니 그래도 네.
0: 그리고 이제 그게 손진책 씨랑 연출자가 네. 저하고 같이 결혼하게 되면서 1년 만에 저는 연극쟁이로 연극 배우로 길을 가서 우리 박기 선생님한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배반한 사람처럼 됐고 그래서 제가 거길로 갔기 때문에 국악과 연극을 접목한 음악극이 이제 많이 활성화됐다고 저는 봐서 그 전통을 지키는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저는 다른 길로 가서 우리 박기 선생님이 기뻐하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1: 그렇습니다. 그 한내승천은 선생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네. 동반자를 네. 만나게 해준 작품입니다.
0: 네. 터닝 포인트가 됐죠. 제 인생에.
1: 근데 두 분 다 독신주의라고 들었어요. 네. 그전에는. 근데 어떻게 결혼하시게 된 거예요? 러브 스토리가 아주 대단한 러브 스토리일 것 같은데.
0: 손진책 씨는 연극하면 배고프니까 지금도 장남 노릇을 못하는데 처자식까지 고생시킬 수는 없다. 자기 혼자 희생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저는 왜 독신이었냐면 저희 아버님이 엄청난 한량이셨어요. 그래서 엄마를 많이 가슴 아프게 하는 걸 보고 맞달러서 난 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엄마처럼 희생하는 삶을 안 살겠다. 그래갖고 아버지가 늘 저한테 이런 남자는 조심해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걱정 마. 아버지 같은 남자만 안 만나면 돼. 그리고 이제 남자하고 결혼해서 살지 않겠다라는 각오를 했었습니다. 근데 손진철 씨하고 이제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만나서 플러스가 된 것 같아요.
1: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만나서 플러스가 됐다. 이게 명언이네요. 예.
0: 남자로서 여자한테 작업을 거는 남자가 아니에요. 손진책 씨는. 저를 굉장히 돌보듯이 했고 저도 또 남자를 돌보듯이 하다가 그냥 저를 배우로 좋은 배우로 키우다는 일념에 그냥 어디를 갔냐면 미술관에 가서 보여주고 그러니까 연기를 잘하려면 안목이 넓어야,
1: 안목이 넓어야 된다.
0: 그래서 음악회 드리고 발레 공연 이런 공연장을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안목을 키워주는 그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데이트였던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됐죠.
1: 손진책 연출가께서 한 인터뷰에 있는 말입니다. 나를 키운 건 파라리 아내라고 하셨던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손진책 씨는 연극하면서 배고파도 데이트할 때 차비도 없는 사람이 나한테 비발디의 사계를 선물하더라고요.
1: LP를.
0: 그걸 그렇게 고급스러운 그 삶이에요. 그러니까 클래식 좋아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리 배고파도 사계로 자기 만족을 채우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고 생활 전선은 제가 나섰고 그분은 고고하게 연출만 하면서 싫어하는 건 절대 안 하고 자기 자존심에 누가 누를 끼치는 일은 절대 안 하고 그래서 자기를 예술가로서 지켜준 힘이 김성래가 이것저것 하면서 방송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삶을 이끌어갔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1: 자신의 정신적인 것도 파랄이거니와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생활적인 면도 파랄이겠습니다.
2: 힘드는데 그래도 몇 사람이 저기서 보이네. 아이고 반가워요.
0: 내가 처음에 나와서 관객하고 막 놀고 춤출 때도 관객하고 같이 놀고 이런 게 많아요. 근데 그게 없이 그냥 혼자 하니까 역시 공연은 소통하면서 해야 이게 살아나지 안 그러면 텔레비나 영화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산 현장에서 살아있는 그런 소통을 하는 게 공연 예술의 가장 큰 덕목인데 하나 이렇게 가려져서 영상으로 가려져서 만나는 거는 그러면 공연 예술의 특징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2: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것보다 나랑 같이 사는 게 더 행복하고 기뻐.

0: 진우야 무서워 진우야 엄마 불렀니? 엄마 살려줘 엄마 불렀니? 엄마 불렀니?
1: 자식을 억지로 잃은 사람들의 엄마 예 그 아픔을 대변하는데 그게 그냥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하는 거고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싶다고.

0: 영국 배우로 이렇게 단번에 주목을 받으셨는데, 근데 여기에 머물지 않고 다시 국립 창극단에 들어가십니다. 네. 예, 그 얘기 좀 해주세요.
1: 아니, 그러니까 이제 마당 내리를 하면서 네네.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아. 근데 왜 좋은가? 그러니까 뭐 공부를 좀 하고 싶었어요, 뒤늦게. 그래서 이제 그 고등학교 때 엄마가 쓰러지면서 대학 진학을 못했잖아요. 네. 그게 늘 가슴에 맺힌 것도 있고 그래서 마당놀이 하면서 열심히 그때는 학력고사였는데 지금 수능이지만 예. 그걸 봐가지고 이제 다시 제가 만학으로 대학원까지

0: 이제 10년 동안을 공부하니까.
1: 그 해가 몇 년도?
0: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2005년도까지 공부를 했어요. 대학교, 대학원까지 10년을 공부하고 나니까 저한테 이제 중앙대학교 교수라는 게 와졌고 예, 예. 거기서 공부하면서 아, 예, 이제 우리 것 창극, 연극, 음악극 이런 것들을 학생들하고 이제 다시 공부하고 제 자신이 이제 조금
1: 다져가는 거죠. 예.
0: 배우로서보다는 국악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는 시기가 됐고 하다 보니까 예. 저한테 국립창극단 예술감독직이 그러니까 제가 공부하는 게 교수되고자 한 것도 아니고 또 창극단 감독되고자 한 것도 아닌데 알아야 되겠다고 공부에 대한 이런 이 점을 이제 연기는 아니까 국악에 대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한 것들이 저한테 새로운 문을 열어주고
1: 그럼요.
0: 새로운 문을 열어주고 그래서 예술감독직까지 가게 된 겁니다.
1: 네네.
0: 근데 제가 학교 다니면서 창극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우리 음악극은 마당놀이 했었기 때문에 우리 음악극이 앞으로 어떤 양식성과 정체성을 가지고 가야 될까 이런 걸 화두처럼
1: 늘 고민하시고
0: 고민했었기 예. 때문에 창극단 감독을 갔을 때 누가 뭐래도 제 신념에 의해서 아 이렇게 가야 되겠다라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런 이제 그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떠나서 7년간을 하게 됐습니다.
1: 그 예술 감독이 됐고 나서 이제 세우신 목표 구체적으로 있을 거 아닙니까?
0: 네, 이제 제가 연극 배우로서 이름 알리다가 감독으로 가니까 기자분들이 많이 와서 이제 기자 이렇게 뭐 인터뷰를 예, 예. 하는데. 다들 창극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1: 아, 기자분들께서.
0: 그러니까 연극계 기자분들이 많이 오셨었는데 그리고 뭐 창극을 전담으로 쓰는 기자분들도 없었고 그래서 아, 창극을 아직도 이렇게 불모지같이 본 사람이 없는 곳이구나. 그래서 창극은 그럼 누구든지 보게 만들어야 됐다는 게 내 첫째 목표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중들이 창극을 알게 하고 올 수 있게 하는 창극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이제 첫째 목표로 가지면서 그동안 춘향전, 심청전, 뭐 청보가 이게 오바탕을 계속 했으니까 이런 오바탕은 해외의 명장들 연출들한테 이렇게 맡겨서 다시 재해석하게 하고
1: 외국 사람한테
0: 네 그리고 해외의 명작들을 또 갖고 와서 우리화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레파토리 확장을 하고 또 이 창극에 갖고 있는 소리는 살리되 무대 미술 미학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을 살려서 요즘 관객들이 볼 때 아 옛날 것이다 라고 하지 않고 현대화됐는데 우리 소리가 너무나 좋구나 이런 작업을 해야 되겠다
1: 네, 네, 네.
0: 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곱 우리 판소리 12마당 중에 유실된 일곱 마당을 무대에 창작을 해서 만들겠다 뭐 이렇게 세 가지 큰 것을 이제 가지고 했는데 다행히 젊은 관객들이 몰려오기 시작했고
1: 그럼요.
0: 또 발레, 뭐 현대 무용, 그리고 오페라 이런 보든 관객들이 왔고 또 뮤지컬 관객들이 오기 시작하고 회전문 관객이 생기고 그 팬클럽이 생기고 그게 이제 완전히 대중화가 됐죠. 창극의 대중화를 제가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창극이 이게 창극이냐 아니냐를 논의도 많이 했고 뭐 하면서
1: 대중화하려면 그런 작업이 필요한
0: 네.
1: 것 같아요.
0: 네, 욕을 먹더라도 해야 됐고 그래서 트로이 여인들 네. 같은 것들 그리스의 그 신화 같은 것들을 해외에 가서 엄청나게 많은 환호를 받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병강쇠 점집고 옥녀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에서 매년 정기 공연을 할 정도로 네. 병강쇠 얘기를 옥녀의 시각으로 만든 우리 일곱 바탕을 살린 작품도 네, 네, 네. 뭐 하여튼 제가 말하는 게 실년간의 사가 있지만 그래도 제가 뜻하고자 했던 것들을 이뤘던 감독이었던 것 같습니다.
1: 장화홍련전도 하셨고
0: 네, 네. 그다음에 장화홍련도 스릴러 창극 그래가지고 이 현대극 같은 창극으로 만들어서 장단을 없애고 이 발림 있어요 소리할 때 이렇게 하 이런 거 없애고 그냥 현대화된 몸짓과 대사 속에 소리만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배우들도 힘들었고 이게 무슨 창극이냐 김성녀가 창극 버린다 뭐 온갖 얘기를 했는데
1: 결국에는
0: 관객은 전부 초대 없이 전부 유료 관객으로 90몇 프로가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매진 행렬이
1: 아.
0: 그래서 제 실험이 왜 가능했냐면 관객이 와서 극장을 메꿔줬기 때문에 제 실험이 가능했지 네. 아마 관객이 떠났으면 저는 1, 2년 안에 옛날같이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1: 아니, 선생님 덕분인지 몰라도 이렇게 대중화가 네네. 많이 되면서 스타들도 많이 생겼어요. 네.
0: 그래서 뭐 유태평 양은 워낙 어릴 때부터 스타였지만 네. 창극 배우로서 다시 스타로 조명받고 또 김준수라고 합니다. 네. 본인이 이제 이름이 시아준수랑 비슷해갖고 네네. 걔가 저 준수가 팬클럽이 엄청납니다.
1: 네네.
0: 그래서 준수가 하는 거는 표가

0: 그 스타가 되는 네. 이름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다 팬클럽이 있을 정도로 예. 이름을 한두 사람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이제 준수만 표를 줬지만
1: 그리고 폐왕별인가요?
0: 정복원이라고 정복원. 있습니다. 예. 정복원 아직 창단은 아니지만 네. 폐왕별이 항우 역할로 아. 제가 이제 캐스팅을 했는데 그것도 스타가 됐습니다.
1: 대단하더라고요.
0: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그 이름 석자를 알리지 않은 정말 별 같은 애들이 있는데 이제 스타가 될 수 있는 지름길로 제가 끌어가서 아주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1: 아 그렇다면 이제 그런 후배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도 많으실 것 같은데 배우를 꿈꾸는 특히 이제 창극이라는 배우 무대에서 배우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0: 단거리 주자가 되지 말아라. 아, 네. 그러니까 마라톤 주자가 돼야 예술계는 가지. 그리고 일희일비 하지 말고 상대평가 하지 말고 절대평가해라. 그래야 여기서 견딘다. 그래서 늘 학생들하고 그게 저 자신한테도 얘기해 주는 말이고 그래서 숨을 길게 쉬면서 절대평가로 자기가 가고자 하는 일을 한눈 팔지 말고 쭉 마라톤처럼 끌어봐라. 그러면 꼬린 할 때쯤이면 네 자리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1: 연극 무대 뭐 데뷔도 그리고 공부도 교수도 남들보다 조금 늦었다고 볼 수 있지만
0: 뭐든지 늦습니다.
1: 어떤 무대에서는 최고의 배우로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배우로서 앞으로의 바람이나 꿈
0: 지금 이제 내 나이의 배우들은 역할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역할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자기를 다스리는 그런 그 이제 행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자기 자신을 절대평가해라.
0: 네네. 예. 그래서 그저 역할 크고 자극을 떠나서 내가 있은 곳에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역할들 그거를 하면서 내리막길을 잘 내려가서 젊은이들에게 아 저렇게 늙어가면 참 좋겠다 라는 이정표가 되는 게 제 화두입니다. 그 욕심을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
1: 꼭 그렇게 되실 겁니다.
0: 네. 네.
1: 자, 인생 냉독인 오늘은요. 한 땀 한 땀 마음을 담아서 뜨개질을 하듯이 새로운 작품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쉼 없이 나아가는 무대 위의 예인 김성녀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진짜 영광이었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1: 진정한 예술가는 언제나 최고의 작품이 만들어질 내일을 준비한다고 하죠. 오늘에 안주하지 않고 언제나 뜨거운 열정을 보여주시는 김성녀 선생님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예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술가의 뜨거운 열정과 삶을 만나보는 인생 낭독인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소리꾼 정복원입니다. 제가 김성녀 선생님을 처음 뵌 건 2019년도 초인데요. 선생님께서 예술 감독을 맡으신 작은 창극 공연에서 제가 이몽룡 역을 맡으면서 처음 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의 인생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국립창극단의 창극 태양별이에서 주인공 항우 역을 맡게 된 것도 김성녀 선생님 덕분인데요. 제가 무대에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분이고 또 큰 무대 경험이 많지 않은 저를 잘 지도해 주신 덕분에 태양별이를 하면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 소리꾼 정복원의 이름을 널리 알릴 수 있었는데요. 제 창극 인생의 큰 스승이신 김성녀 선생님께 들려드릴 곡은 단가 초한가입니다. 제가 창극 폐왕별이에서 초폐왕 항우 역을 맡았었는데요. 초한가 역시 한나라와의 전쟁에서 진 항우의 이야기를 다룬 노래라서 더 의미가 있는 곡입니다. 앞으로 오래도록 선생님과 함께 좋은 창극 많은 작품 했으면 좋겠고요. 김성녀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백대 영웅 호걸님네 초한승 부르

무지한 조폐왕은 당시 세력임만 믿고 인우장자한 폐공을 무고히 살해 코죠. 홍문의 다서려놓을 혼들 하느님이 대신 영웅 천분 어출이라 벗어날 길이 없을 소냐. 제덕이요 부지용은 옛글에 일렀거든 약발산 용력으로 행행 천하무삼 일고 범 같은 위력으로 불천멸할제 가련한 게 창생이요 무지한 게 사주리라 행해.

광장헌님 안고 폐장이 대단 말가 천하를 눈집하야 열조하기를 기약한단만 항영을 살펴보니 영중용하는 요소

0: 많지 않고 위력으로 전쟁은 이 400년
1: 어째?
0: 창업주가 한 구주가 아니 신근아 늦지마자 맹세를 하였던 이 홍안지 백수가 텐들 부정 세워준 간다더라
1: 제
0: 아니 놀고서 무엇을 할 거나 거드렁거리고 놀아보자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사학과 신병주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고전소설을 통해서 역사를 좀 더 흥미롭게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춘향전이라든가 흥부전, 뭐 허생전, 심청전, 아마 뭐 학창시절 뭐 국어 시간에도 이 고전소설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 고전소설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정말 거기에는 많은 역사 이야기가 담겨 있고, 아, 왜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 벌어졌는지 이런 면모들을 하나하나 정말 들여다보면서 또 우리 고전의 또 참맛을 알아가는 바로 그런 시간을 제가 이제 소개하려고 합니다. 정말 많은 그 고전 소설이 있죠. 뭐 대표적으로 뭐 흥부전, 춘향전, 심청전. 근데 이 재밌는 것은 이런 고전 소설도 상당히 그 비현실적인 내용이 사실 많아요. 뭐 대표적으로 심청전 같은 경우 뭐 심청이 뭐 용궁에도 들어가고 아버지를 위해서 뭐 공양미 300석에 팔려가고 사실은 되게 비현실적인 내용인데 거기에는 또 그 시대상을 보여주는 왜 심청과 같은 그런 정말 그 효녀가 또 이 부각이 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지 또 이제 우리 흥부전과 같은 이야기에서도 그냥 보면 아주 그 마음씨 고약한 형과 아주 그 가난하지만 착한 동생 이야기 같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 속에는 당시의 이 부농과 빈농의 이런 갈등과 화해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전 소설 중에서 특히 인기가 있는 소설들은 그 시대에 이순직한 인물이에요. 그 정말 황당한 인물은 또 등장을 하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우리 춘향과 같은 인물도 그 시대에 그런 여성의 정절이 중요시 되던 시대에 충분히 등장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고 변사또와 같이 아주 그 탐욕스러운 그런 사또도 또 그 이순직한 바로 그런 인물들이 고전 소설에 등장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흥미를 가지고 열광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우리 전우치전이라는 이 소설 같은 경우 예전에 우리 그 강동원 씨가 주인공으로 나왔던 그 영화로도 나왔는데 그 도술하는 것 같지만 거기서도 그 시대의 어떤 도가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그 지배했던 시대상이라든가 또 요 소설의 무대가 개성 지역인데 개성 지역에 특히 그런 면모가 두드러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개성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전우치라는 인물의 등장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 뭐 소설을 쓰는데 뭐 정말 그 지방에서 올라와서 뭐 고시 공부하는 그런 뭐 그 학생의 분투기를 담은 그런 소설을 쓴다라고 했을 때 뭐 배경 무대를 뭐 저 강남의 뭐 청담동이나 압구정동 하면 리얼리티가 떨어지잖아요. 신림동 정도 딱 그 무대를 삼아야 아 이게 정말 현실감이 오죠. 바로 그런 모습이 고전 소설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리 홍길동전과 같은 소설은 서울이 차별받던 시대 상황을 보여주는데 이것도 정말 조선이라는 사회에서는 양반이 첩을 두는 것이 허용되던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첩의 자식들인 서월들이 뭐 양산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서월이 차별받던 시대에 홍길동이라는 영웅을 등장시켜서 그것을 극복해 나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흥부전과 같은 소설도 잘생

생각해 보면 왜 저 형은 저렇게 잘 사는데 동생은 왜 저렇게 가난하지? 거기에 대한 해답 중에 하나가 조선 후기 장자 상속제가 정착이 돼요. 그러니까 이 장남한테 재산이 거의 다 이제 그 상속이 되다 보니까 아주 그 잘 사는 장남은 정말 그 놀부를 대표하고 이 흥부는 바로 이 재산 상속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대부분의 차남을 반영하는 또 그런 시대상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리 박시정과 허생정과 같은 소설은 또 사실 어떻게 보면 상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박시정은 이제 이 저 청나라에 대해서 복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그 북벌이라는 이념이 지배하던 그런 시대상을 보여주는가 하면 이제 허생전이라는 소설은 이 북벌 저런 이념은 이제 더 이상 민생이라든가 뭐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산업과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라는 이런 북학사상이 풍미를 하는데 그런 어떤 북학사상을 또 보여주는 대표적인 소설이 허생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고전소설의 전체적인 내용들이 보여주는 시대상을 알고 우리가 이 소설에 접근을 하면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다. 먼저 우리 박시전이라는 소설 아마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건데요. 이 박시전이라는 소설의 배경은 병자호란이에요. 1636년 12월 바로 이 청나라 그 군대가 바로 이 조선에 쳐들어왔고 그 당시에는 청나라 황제 청태종 홍타이 씨라는 인물이 직접 쳐들어와요. 그래서 이 인조를 비롯한 조선 왕실이 강화도로 가는 피난길마저 막혀서 그 남한산성으로 할 수 없이 들어갔고 그곳에서 47일을 버티다가 결국은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청나라하고 조선은 군신의 관계를 맺었고 그때 그 청나라 황제 앞에서 조선의 왕 인조가 지금의 그 송파구 그 삼전동 쪽 삼전도라고 불렀어요. 그때는 삼전나루인데 이곳에서 309고두 세 번 절하고 아홉 번 머리를 조아리는 치욕적인 항복의식을 하게 되는 이런 그 상황을 겪었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이 정말 겨울 강추위 속에서 대략 한 50여일 정도 버틸 수 있는 뭐 식량 정도가 남아 있었는데 바로 이제 정확하게 이것이 다 고갈이 되자 이제 항복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제는 명나라 대신에 청나라 황제의 연호를 사용한다라든가 또 이제 청나라에 조선이 이제 조공 물품을 보낸다라든가 또 여기에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이 두 명의 왕자를 이제 인질로 청나라에 보내라 그렇게 해서 간 사람이 소현세자고 복림대군이고요. 또 이 청나라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어떤 그 공덕을 찬양하는 비석을 세워라. 이게 소위 삼존돕입니다. 일명 대청황제 공덕비인데 우리는 이제 흔히 삼존돕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름은 청나라 황제의 공덕을 찬양하는 비.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 삼존도에서 항복을 했던 그 위치에 세웠는데 이것도 한동안은 우리가 이 치욕의 역사다라고 해서 뭐 땅에 묻었다가 이게 다시 일제강점기 때는 다시 세웠다가 이런 우여곡절 끝에 현재는 지금도 가보시면 저 서울의 저 잠실 쪽에 석촌호수 옆에 바로 이 삼존도비가 세워져 있는 그런 현장을 볼 수 있어요.

또 여기에 끝나지 않고 많은 조선인들이 포로로 청나라에 끌려갔고 거기서 정말 겨우 살아 돌아온 여성들은 뭐라고 불렀죠? 환양녀, 고향으로 돌아온 여인이란 정말 좋은 뜻인데 이게 저 청나라 가서 제대로 이제 자기의 그런 뭐 정조도 못 지킨 여인 이런 논리로 정말 사회에서 환양년 환양년 이렇게 비하하기 시작. 이것도 크게 보면 환양녀의 비극도 이 시대의 비극이고 이 나라가 정말 백성들을 지켜주지 못했을 때는 얼마나 엄청난 굴욕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에서 보여줬죠. 남성들 대부분 또 이제 노예시장에 팔려갖고 이 환양녀의 비극 거기다가 이 두 명의 왕자 소현세자고 복림대군이 심양의 인질로 잡혀가는 이런 치욕을 병자호란의 이 전쟁의 패배에서 절절하게 경험을 했다라는 거죠. 그 당시의 치욕을 어쨌든 극복해보겠다라는 의지를 담은 소설이 유행하기 시작해요. 바로 이 박시전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역사 소설 중에서 특히 전쟁을 소재로 하는 소설은 현실에서는 비록 우리가 패배했지만 소설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이걸 통쾌하게 복수하는 이런 내용이 주로 줄거리를 이루고 있고요. 특히 이 박시전이라는 소설은 여성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다는 게 또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저 청나라 오랑캐를 물리치는 데 있어서는 이제 뭐 남성까지 나가지 않아도 된다. 여성이 등장해도 된다라는 바로 그런 줄거리를 담고 있다는 거죠. 또 이 소설에 박씨 부인의 남편으로 나오는 사람이 이시백이라는 사람인데요. 이시백이라는 인물은 실존 인물이에요. 실제 그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남한산성의 방어 책임을 맡았던 수호사.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소설에서 리얼리티를 강조하려면 그런 그 등장하는 인물도 실제 현실에서 이 활약을 했던 이런 인물을 끌어들여야 소설에서도 훨씬 더 이제 그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면모를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금강산에서 이제 그 바로 이 이시백의 그 아버지 이득춘하고 바로 박씨 부인의 아버지 박처사가 정말 서로 뭐 놀다가 뭐 그때는 뭐 이런 일이 있는 거죠. 지방끼리 우리 혼인하자 해서 이 혼인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이 박씨 부인한테 실망을 했는데 뭔가 이렇게 일을 시켜보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득춘이 입을 그 조복 그러니까 이제 요즘으로 치면 이제 뭐 우리 양복 같은 거죠. 이제 관리들이 이제 출근할 때 입는 그런 옷을 바로 하루아침에 뭐 만든다라든가 볼품없는 말을 싸게 사서 아주 그 잘 길러가지고 중국 사신에게 높은 값으로 파는 등 이 비범한 능력을 서서히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이제 그 요 병자호란이 본격적으로 이제 일어나는 과정에서 먼저 청나라 쪽에서 조선 침공에 앞서 박씨의 남편인 이시백과 또 이 당시에 그 병자호란 때 최고의 명장이 임경엽 장군인데 이 장군을 제거하기 위해서 기룡대라는 여성을 첩자로 보내는 저쪽에서도 여성이 등장해요. 근데 이제 박씨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기룡대를 이제 쫓아버렸다라는 이런 기록부터 서서히 박씨 부인이 상당히 재능을 발휘하는 이런 모습을 이제 그 이 소설에서는 전개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때 그 인조가 병자호란한테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갔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피난 끝에 결국 이제 항복을 하게 되는데 박씨 부인이 정말 이끄는 그런 사람들은 피화당이라고 해서 이런 전쟁이 있을 것을 미리 예견하고 이곳에 다 피신을 시켜서 이 피화당에 피신했던 이 부녀자들은 아주 그 안전했다라는 이런 내용들도 기록에 나옵니다. 실제 그 당시에 청나라의 선봉대로 돌았던 장군이 용골대 마부대라는 인물인데 바로 요 박시전의 소설에도 용골대하고 마부대가 이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용골대와 마부대를 아주 그 박씨 부인이 그 지혜로서 이들을 격파하는 그런 모습들이 소설에서는 뭐 클라이막스랄까요? 바로 이 청나라 군대를 정말 통쾌하게 접어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사실은 조선의 그 병력들이 엄청나게 크게 희생을 당했는데 소설이라는 공간에서는 바로 이제 크게 승리하는 이런 반전을 이끌면서 백성들의 염원이 소설에 반영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다라는 거죠. 뭐 미국 드라마 원더우먼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상당히 그냥 평범해 보이는 여인이
정말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이런 모티브들은 바로 원더우먼 사례라든가, 물론 남성이긴 하지만 슈퍼맨 사례 같은 데서도 그런 그 이런 영화나 드라마의 원조쯤 되는 게 박시전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박시전하고 상당히 좀 반대편에 위치해 있었던 대표적인 소설이 이제 허생전인데, 박시전은 조선 후기 병자호란이 끝난 이후에 저 청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복수를 해야 된다. 이 복수만이 살 길이다, 이런 뜻에서 저 청나라를 언젠가는 우리가 정벌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의미에서 북벌이 시대사상으로 자리를 잡아요. 그런데 이 북벌이라는 게 사실 되게 힘든 상황이거든요. 항상 전쟁 준비해야 되고, 이 우리 지금도 만약에 이 전쟁 준비해야 된다 이러면 얼마나 그 뭐 경제적으로나 뭐 정신적으로나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서서히 청나라의 실체를 알아야 된다. 저 청나라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나라고, 오히려 저들하고 군사적인 대결을 하는 그런 방법보다는 평화적으로 교유하고 협력해야 돼서 뭔가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그 정말 산업이라든가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라는 이런 흐름들이 서서히 이 북벌의 시대가 어느 정도 그 막을 내리면서 형성되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런 그 사상을 흔히 북학이라고 합니다. 완전 대비되죠. 북쪽을 정벌하자 해서 이제는 북쪽을 배우자라는 뜻이에요. 바로 그런 북학 사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소설 중에 한 편이 바로 이 박지원이 쓴 허생전입니다. 그래서 이 허생전의 내용을 조금 이제 소개를 하면, 허생은 남산 묵적골에 살고 있는 몰락 양반 출신으로 나와요. 제가 앞에서 소개했지만 소설에서 리얼리티를 살리려면 장소성이 분명해야 된다. 허생은 허생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원이라는 말은 조선시대에 과거에는 속가와 대가가 있는데, 1차 시험에 해당하는 속가는 생원가와 진사가가 있고, 요 생원이나 진사가에 합격하면 생원 또는 진사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생원이라 하면 일단 생원은 됐는데 그 다음에 2차 시험에는 급제를 못했다라는 거죠. 우리 그 보면 최진사댁 셋째 딸, 맹진사댁 경사,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런 인물들도 공통점은 최진사, 맹진사, 허생원은 다 2차 시험에는 떨어졌을 확률이 높다. 만약에 2차 시험에 붙었다면 허생원, 맹진사 이렇게 부르면 기분 나쁘겠죠? 그 사람의 관직을 불러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허참판, 뭐 맹뭐 판서 이런 식으로 불러야 되는데, 거기에서 그쳤다라는 거는 2차에는 합격하지 못한 이런 상황에서 허구한 날 글 공부만 하고 있으니까 이 부인이 정말 소위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박을 해가지고 자존심 상한 허생이 글 공부를 때려치우고 상업활동에 종사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을 한다라는 게, 요게 바로 이 소설의 핵심 내용. 양반이 이제 생산활동에 종사를 해야 되고 뭐 정말 글 공부나 하고 이런 것만으로는 이게 되는 시대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죠. 그리고 이 허생이 활동하는 무대가 남산 묵적골로 나오는데요. 사실 조선시대에는 잘나가는 양반들은 북촌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서울의 경복궁하고 창덕궁 사이에 요 북촌 지역에 많이 살고요. 좀 더 이제 약간 가난한 양반들은 남촌, 남산 쪽에 많이 살아요. 그래서 이 소설 무대도 남산의 묵적골. 그리고 또 재밌잖아요. 먹묵자, 쌓을 적자, 먹이 쌓여 있는 고을 또는 동네란 뜻이에요. 이 아무래도 이 지역에 이 정말 글깨나 하는 그런 선비들이 많이 사니까 동네 이름도 묵적골이에요. 그리고 이런 전통이 이어졌는지 지금 우리 남산 가시면 요 지역 동네 이름 뭐라고 부를까요? 혹시 아시는 분? 필동이라고 그래요. 필동. 부필자 쓰거든요. 먹하고 붓하고 이게 뭐가 일맥상통하는 거 있죠? 바로 이런 흐름이 지금 또 우리가 흔히 뭐 이렇게 지나가는 동네도 역사가 담겨 있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생이 하도 이 정말 부인이 잔소리하고 이러니까, 그래 내가 이제 진짜 제대로 한번 돈 벌어 볼 수 있다 이러면서 누구를 찾아간다? 바로 이 변승업이라는 부자를 찾아가요. 근데 변승업이라는 인물은 역관 출신이에요. 그럼 왜 여기서도 소설에 이런 그 이 허생이 돈을 빌리는 대상을 역관으로 설정을 했는가? 이 조선 후기에 가면 이 역관들이 이 정말 통역하는 사람이잖아요. 외교관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근데 이런 사람들이
물론 기본적인 공식 업무인

외교 업무 이외에도 요 역관의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무역업에 많이 종사를 해요. 인삼과 같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를 많이 축적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변승업이라는 인물은 소설에서는 그야말로 이제 뭐 청나라와 관련한 그 역관처럼 보이지만 그 원래 실존 인물 변승업이라는 인물은 일본과의 무역에서 상당히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변승업이라는 인물에서 그 시대 사람들도 대우, 아, 저 사람 역관 출신으로 돈 많이 번 사람이야라는 이미지가 딱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역관인 변승업에게 허생이 찾아가서 이제 돈을 빌리는 그 과정이 이제 허생전에서 아주 중요한 또 포인트로 나와요. 그래서 이 허생전의 그 작자 우리 박지원, 그 앞에 소드에서도 우리 박지원 초상을 잠깐 보셨지만 저도 처음에는 우리 그 열알기의 그 작품도 썼고 아주 그 정말 예리한 그런 문학적 소양을 갖춘 이런 분인데 저도 사실 초상화 보고 약간 놀랐어요. 이미지가 약간 좀 씨름하셔야 되지 않나? 약간 이런 느낌 정도로, 느낌이 들 정도로 이게 풍채도 좋고, 상당히 너무 호탕해 보이시는 거야. 그래서, 근데 어떻게 저렇게 예리하게 저렇게 소설을 써나갔지? 그런 생각도 했는데요. 바로 요런 그 박지원의 초상은 그 손자였던 박주수가 직접 그린 초상이 이게 쭉 그 가문에서 이어져가지고 나오거든요. 조선시대의 역사인물 중에서도 당대에 직접 그 모습을 그린 초상화가 남아있는 분들은 별로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우리 뭐 대표적으로 집회에 나오는 세종대왕, 뭐 율곡이, 퇴계이양, 이런 분들은 다 후대에 그야말로 이제 상상으로 이렇게 그린 그림이고요. 요 정말 당대의 모습으로 남아있다라는 점에서도 이런 것도 되게 그 중요한 자료가 되고요. 근데 이 약간 최고에서 나왔지만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해고를 해요. 내가 상당히 좀 다혈질적인 사람이고 상당히 이제 좀 화가 나면 막 그런 거 좀 성격도 보인다라고 해서 이런 거 내가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게 내 병통이다라고 지적할 정도로 스스로를 또 그렇게 표현한 내용이 박지원의 아들인 박종채라는 사람이 쓴 그 아버지에 대한 기록이라는 그 글이 있어요. 과정록이라고. 그래서 이 박지원 이분은 그래도 아들이 나의 아버지 그 박지원이라는 그런 그 제목으로 책을 썼고요.

그리고 우리 박지원이 이 허생전이라는 소설은 사실은 그 열하일기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박지원이 1780년에 그 자제군관이라 해서 그 당시에 그 친척형 박명원이라는 사람이 청나라의 사신으로 가는데 거기서 소위 뭐 이렇게 약간 시중도 좀 들고 뭐 가방도 들어주고 뭐 여러 가지 그 일정 체크도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자제군관이라고 하는데 주로 친척 뭐 동생이라든가 뭐 조카라든가 이런 사람 데려가요. 근데 대부분은 한 20대 좀 아무래도 젊고 이러면 좀 빠릿빠릿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거의 박지원은 그 당시에 그 자제군관의 자격으로 갈 때 44살이었어요. 고령이었어요. 최고령 아마 자제군관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마 그 박명원도 되게 불편했을 거예요. 하, 뭐 정말 그냥 빠릿빠릿하게 수발하는 게 아니라 맨날 책 쓴다고 어디 가가지고 막 적고 다니고 이러니까 그래도 어쨌든 그런 박지원이 그 나이 많은데도 자제군관으로 가서 열심히 기록하고 적은 내용이 바로 우리가 그 알고 잘 알고 있는 작품 열하일기로 이렇게 남아 있어서 이 정말 청나라를 다녀온 기획문으로는 최고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박지원의 모습들은 우리가 정말 이 북학 사상의 아주 그 중심 인물로 우리 그 박지원을 또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허생전은 열하일기 중에서도 옥갑 야화편이라는 그 한 편 속에 딱 들어가 있는 그런 글이에요. 그런데도 이것이 주는 메시지는 이제 양반들은 생산활동에 종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이 허생이라는 인물이 돈을 버는 방식이 뭐였냐면 그 변부자한테 만냥을 빌려가가지고 이거를 그 추석이 되기 직전에 온갖 과일을 요즘 표현으로 하면 매점매석을 하는 거예요. 매점매석을 내가 이걸 되팔아가지고 이익을 그 챙긴다라든가 또 그 시대의 그 선비들이 이제 그 갓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말총이 제주도에서 생산되는데 이

이거를 또 대량으로 매점 매석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되팔아서 이 부를 축적.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편으로 박지원이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은 이제 농업 중심의 경제만으로는 이게 되지가 않는다. 상업이라든가 수공업. 그래서 우리가 북학 사상을 이야기할 때는 이용후생이란 말을 많이 쓰거든요. 잘 이용을 해서 그 삶을 풍요롭게 해야 된다라는 거. 예나 지금이나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을 제대로 해결해 주는 게 결과적으로 정치다. 이러한 박지원의 북학 사상은 훗날 우리 근대 사상 중에 계야 사상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특히 박지원의 손자 중에 박규수라는 사람이 사실 초기에 이런 계야파 학자들의 멘토가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 뭐 김옥균이라든가 박영요 이런 사람들의 멘토가 되는 인물이었고 또 이 박지원의 그런 그 북학 사상을 계승한 이 제자 박재가에 이어서 또 박재가의 또 제자가 김정희였고 이런 방식으로 박지원의 북학 사상이 이런 김정희의 사상이라든가 또 뭐 박규수, 오경석 등을 거쳐서 초기 계야 사상가들에게도 큰 영향을 줌으로써 이런 박지원의 그 북학 사상은 전통 사상과 근대 사상을 접목시키는 구심점인 역할을 했고 그런 곳에 정점이 있었던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이 허생이라는 그 선비의 어떻게 보면 그 분투기랄까요? 소설을 통해서 구현이 되었다라는 점에서는 이 박지원이라는 인물은 정말 시대를 또 앞선 그런 사상가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오는 그 뒷편 자료는 바로 이 박지원하고 인연을 맺었던 박재가 제자. 사실은 제자인 박재가가 북학을 먼저 썼어요. 박재가가 먼저 중국에 사신으로 그 수행단원으로 다녀온 후에 쓴 책이 북학의 제목도 북학이잖아. 이제는 저 북쪽을 배워야 한다. 그래서 이 북학의 서문을 써주면서도 박지원이 되게 부러워했던 것 같아요. 제자가 먼저 이 청나라 다녀온 그런 그 상황에서 자신은 상당히 고령으로 바로 이제 청나라를 다녀온 후에 정말 엄청난 그 여행기인 열하일기를 썼고 그 안에 허생전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한국인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뭐 러브 스토리라고 할 수 있는 춘향전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 춘향전은 이 진시라고 허구가 아주 그 적절히 배치가 되어 있어서 아주 흥미로운 요소가 많아요. 특히 이 춘향과 이도령의 사랑을 극적으로 이어주기 위해서 이 변사또와 같은 그 악역이 등장하는가 하면 또 뭐 이도령이 그 거짓골로 이제 그 암행하는 그런 모습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 극적인 장면이 많은데요. 이 춘향전 하나하나 보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왜 이처럼 이 소설에 열광을 했는가를 보여주는 이런 내용들이 아주 많이 이제 담겨 있어요. 또 이 춘향전 또 잘 하나하나 뜯어보면 너무 이 허구적인 상황도 매우 많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먼저 이 춘향전에서 이제 춘향과 이도령이죠. 남원의 광활루에서 만나잖아요. 만나고는 거의 1년 만에 헤어져요. 헤어지는데 왜냐하면 이도령이 서울에 이제 과거 시험 보러 이제 올라갔죠. 그런데 이 소설에 보면 거의 1년 만에 이도령이 수석으로 합격을 하거든요. 야,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 장면을 보면 뭐 조선시대의 과거 시험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조선시대 과거 시험 정말 어려운 그런 그 길이에요. 과거 시험 중에서도 이 식년시라에서 3년마다 한 번씩 보는 시험이 있고 별시라에서 특별히 보는 시험이 있는데요. 특히 식년시 같은 경우는 3년 만에 33명을 뽑으니까 1년에 11명 정도밖에 뽑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합격하기 힘든 관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거 시험과 관련된 이런 그 용어들이 몇 개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관강이란 말이 과거에 합격하는 것을 우리가 관광길이라고 그랬어요. 영광을 보러 간다 이런 뜻이죠. 요즘 관광하고 상당히 좀 의미가 다르죠. 그리고 이 영남 지역의 선비들이 과거 시험 보러 가는 대표적인 그 통로 중에 한 곳이 문경세제거든요.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하고 난 후에도 가장 먼저 이 영남 지역에서 합격 소식을 듣는 곳이 문경이다.

속과를 거쳐 대과에 합격하려면 일단은 이 생원이나 진사가 돼야 되고요. 그러면 대부분 성균관에서 수학을 해요. 성균관은 조선시대 최고 교육기관이기도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속과 급제자들이 최종 시험인 문과 또는 대과를 준비하는 바로 그런 기관이에요. 사실 그 이몽룡 같은 경우는 1년 만에 그 장원급제 했다고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과보다는 별시를 거쳤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아무리 별시라고 해도 그 정말 천하의 뭐 최고 인재들이 모인 그 과거 시험에서 정말 장원급제하기는 이거는 뭐 정말 소설이니까 가능하지 현실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소설이니까 그런 과장적인 요소가 분명히 보이고요. 정말 춘향이 맨날 그네 뛰는 거 감상하고 방자시켜 편지 막 주고받게 하고 뭐 이렇게 공부한 사람이 과거에 장원급제했다 그러면 아마 조선시대에 이 장원급제한 사람들 상당히 억울해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요 또 재밌는 것은 이 소설에 보면 이도령이 과거 시험에 장원급제했을 때 그 시험 출제 문제가 나와요. 제목이 춘당 춘색이 고금동이라 이런 제목인데 여기 보면 춘당대라는 곳이 있어요. 지금 또 창덕궁에 가면 그래서 아 이거는 창덕궁 춘당대에서 실시한 시험이구나. 그리고 지금 요 자료에는 바로 이 춘당대 모습이 나와요. 지금 저렇게 그 네모난 조지역이 춘당대 모습인데 저기가 저 건물 그 보이는 건물은 영화당이라고 해서 이곳에서 주로 최종적으로 왕이 급제자들 이렇게 면접도 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보면 과거에 급제하면 어사하라 그래가지고 이것도 많은 분들 착각하는데 춘향전에 어사가 나오니까 이거 암행어사 되면 꽂아주는 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왕어자 하살사자 왕이 하사하는 꽃 이런 뜻이 그러니까 어사하는 다 좋아해요 좋아 이렇게 생화가 아니라 그래서 이걸 하나씩 하나씩 꽂아주는 바로 그런 모습이죠. 그만큼 이제 그 어사 꽂고 또 지방에 내려가면 3일 육아라 그래가지고 3일 동안 큰 잔치 벌어져요. 이 당시에도 정말 과거에 급제하면 가문의 영광이기도 했고 지역의 영광이기도 했죠. 요즘은 아마 그런 풍속도가 이 뭐 지방 고등학교라든가 뭐 서울도 마찬가지고 어디 대학에 합격하면 이 플랜카드 막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 시대에도 합격자를 축하를 했다. 그리고 우리 그 소설에 보면 이도령이 과거에 장원 급제한 후에 뭐가 되죠? 암행어사로 나가죠. 사실 여기에도 함정이 있어요. 사실 조선시대 과거에 급제하면 초임 직급은 종구품. 이 구품직에서 출발을 하는데 장원 급제인 경우에만 한해서 종류품. 이 수석은 약간 특채처럼 확 올려줘요. 그래서 동기생보다 4, 5년 정도 승진 시기가 빠른데 암행어사로 파견될 수 있는 최소 직급이 종류품이므로 일단은 가능하긴 해. 이도령이 장원급제했으니까. 문제는 암행어사라는 거는 왕의 최측근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원칙적으로는 어사하면 대부분 암행어사로 자꾸 생각하는데 암행어사는 되게 소수예요. 원래 어사는 왕명을 받들어서 그 지역을 뭐 여러 가지 그 주찰하기도 하고 또 지역에 사기 진작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임무를 그 보게 하는데 암행 같은 경우는 아주 그 특수하게 공무원의 뭐 비리를 뭐 이렇게 감찰하거나 이럴 때 정말 그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저쪽에서 방어를 하니까 그렇지 못하게 이제 암행 업무를 수행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암행을 수행하는 사람은 정말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최측근 인사가 나가는데 이제 과거에 정말 초원급제한 비록 장원이긴 하지만 그런 신출을 보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특히 남원에 가는 거는 허구의 극치입니다. 암행을 하게 하려면 영구지 가면 안 돼요. 그 아는 사람 수두룩하고 이런데 거기 가면 제대로 암행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소설에서는 남원에 안 보내면 이제 소설이 그냥 끝이에요. 거기. 그러니까 남원에 파견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암행의사를 파견하거나 이럴 때는 부임지를 선정할 때 우리나라 옛날부터 추첨, 제비뽑기 되게 좋아요. 투생이라 그래가지고 암행 갈 지역을 쫙 이렇게 제비뽑기처럼 해서 한 장을 딱 뽑으면 동대문이나 남대문 밖에서 딱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 부임지는 뭐 저 뭐 영월이구나. 나는 저 뭐 용인이구나. 뭐 이렇게 되는데 그 당시에 조선 후

고을 소설의 배경으로 했으니까 당시 전국에 한 400여 개의 고을이 있는데 추첨하면 뽑힐 확률 400분의 1이요. 400분의 1.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거 진짜 남원으로 갈 확률은 극히 이거는 힘들다. 거기다가 아예 연고지는 일단은 상피라 그래가지고 제외해버려요. 제외해놓고 추첨을 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자기 연고지에 가면 이거는 뭐 암행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소설에서는 이 춘향이가 있는 남원으로 이도령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춘향전에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뭐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장면이 뭐냐면 춘향이 막 목에 큰 칼 쓰고 막 머리도 막 헝클어가지고 진짜 귀신 같은 모습으로 쫙 나타나는 그 장면인데 이것도 보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소설에서는 이 변사또의 포악상을 강조하기 위해서 춘향을 그야말로 역모나 살인죄 저지른 그런 인물로 그렇게 이제 묘사를 해버리는 거죠. 아무리 뭐 변사또라도 이 그럴 가능성은 적은데 이건 뭐 독자들의 분노를 자아내게 해야 하니까 춘향에게 칼을 씌우고 있다. 그래서 이 지방의 치안과 풍속을 책임져야 할 지방의 수령들에 대한 좀 뭔가 이렇게 상속받고 거기 더해가지고 또 조선 후기 가면 농업 분야로 본다면 또 이때 되면 좀 더 농토를 많이 소유하고 이런 사람들은 상업적 작물 같은 걸 이런 걸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딱 같은 땅에 농사를 지어도 수확량이 훨씬 많은 그런 사람하고 적은 사람이 이게 딱 대비가 되는 거예요. 이 부농과 빈농의 차이가 일어나는. 바로 흥부전은 그런 두 개의 어떤 시대상을 표현을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흥부가 탄 박에서 나오는 그 물건들, 이런 물건들이 주는 암시도 우리가 상당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은 술이 일단 많이 나와요.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뭐 한원주, 소경 눈을 뜨게 하는 개안주, 벙어리 말하게 하는 견주, 뭐 이런 것도 뭐 바람이라고도 볼 수 있죠. 뭐 불로초, 불사야. 이런 거 이외에 각종 세관들과 이 삼층장이라든가 동네 반상, 안성유비와 같은 이런 아주 그 대표적인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요즘 표현을 하면 명품들, 명품들이 나오면서 책이 나와요. 놀랍지 않아요? 야, 우리 이 박에서 책이 나오네? 동몽선습, 사략, 통감, 논어, 뭐 맹자 등 이게 결국 무슨 메시지일까요? 우리 농민들도 공부하면 뭐 될 수 있다, 신분 상승할 수 있다. 이런 교육열을 자극하는 이런 그 책들이 흥부가 탄 박에서 나온다라는 게 매우 주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흥부전의 그런 모습하고 딱 그 맥을 같이 하는 작품을 딱 생각해낸 게 이 김홍도가 그린 자리짝이라는 그림이에요. 이거 아마 우리 김홍도 하면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풍속화가고 뭐 씨름하는 풍경이라든가 서당 풍경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 작품 한번 잘 보세요.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열심히 뭐 배틀을 짜고 막 이러고 있는데 아들 뭐 하고 있죠? 안 돕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있어요. 공부 책 보고 있어요. 야, 이거 마치 우리 시대를 또 비추는 단면도인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자식 밀어주면서 부모들은 기꺼이 희생하겠다라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김홍도의 풍속화에 그대로 이제 반영되어 있다는 거죠. 가난은 자신의 당대에서 그치게 하고 정말 자식 교육에 투자하는 그런 농민의 염원과 그 모습이 김홍도의 이 풍속화에도 담겨 있지 않았을까. 결과적으로 흥부전에 나오는 이 박에서 나오는 책의 이 내용하고 묘한 일치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보면 흥부전도 왜 이렇게 정말 빅히트를 했느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특히 흥부전 말미까지 다 읽어보시면 어떻게 하죠? 놀부가 모방을 하려고 해요. 너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잘 살게 됐느냐? 이거 흥부가 그 이야기 해주죠. 제비다리 뭐 이렇게 돼가지고 다친 고친 거 이제 그 하니까 보온을 해가지고 뭐 박씨를 물어. 그대로 따라 하는 거죠. 놀부가 정말. 놀부는 근데 달랐던 거는 흥부는 그 자신이 그냥 다친 제비다리를 고쳐줬는데 놀부는 제비 잡아가지고 다리 부러뜨렸죠. 그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박이 타기는 탔는데 그 박에는 오히려 막 도깨비가 등장하고 아주 오히려 그 당시 사람들이 싫어했던 것만 등장하는 이런 내용인데 이것도 자세히 보시면 또 어떤 내용하고 맥락을 같이 하죠? 우리 그 혹부리 영감 이야기라든가

우리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 막 이런 것도 오버랩되고 그 시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스토리 같은 게 있어요. 우리도 지금도 보시면 드라마도 막 흥행하는 드라마 이렇게 보면 저 어디선가 저거 예전에 본 것 같아 약간 그런 내용들 꽤 많아요. 그거는 그만큼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요소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 선악 형제 이야기, 형제지만 한 형제지만 또 마음씨 착하고 한 명은 또 좀 악하고, 이거는 뭐 딱 우리 잘 알고 있는 뭐 콩지팥쥐 이야기라든가 서양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다 이 동서공의 맥락이 통하거든요. 서양에도 신데렐라, 신데렐라는 착한데 그 언니들은 또 엄청 못됐잖아요. 소설을 통해서 그 당시에 농민들의 뭐 실상이라든가 뭐 임노동을 한다라든가 뭐 흥부가 아까 매품을 한다라든가 또

0: 공감대를 형성했고 또 이 장자 상속제와 같은 이런
1: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운명을 다해가던 조선의 왕실이 지친 몸을 누인 창덕궁. 조선의 궁궐 중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된 곳입니다.

조선의 마지막 황후인 순종여 황후와 마지막 공주인 덕혜옹주가 살던 낙선제. 왕실이 사랑한 궁궐, 왕의 안식처였던 창덕궁 곳곳에는 조선 왕실이 품격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창덕궁에는 다양한 시문 구절을 새겨서 기둥에 붙여놓은 장식물이 많습니다. 주련이라고 하죠. 아름다운 풍광을 노래한 주련으로 창덕궁의 멋과 운치를 더하기도 하고 또 군자가 갖춰야 할 덕목도 곳곳에 적혀 있습니다.

새벽 안개가 산을 덮고 강물은 빛을 품고 반짝입니다. 아무도 닿지 않는 시간 속 이른 나래를 펼치는 물길. 거기 반구천이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가면 오래된 시간이 나를 부릅니다. 바람이 닿고 물이 지나며 돌은 기억을 품었습니다. 아득히 먼 시간을 건너와 조근조근 이야기를 들려주는 바위. 이제는 인류가 지켜야 할 유산입니다.

0: 닿는 발걸음마다 반구천은 이야기를 쌓아왔습니다. 여기 또 다른 기록자.
1: 네, 저는 문화유산기술연구소에서 디지털 헤리티지라는 일을 하고 있는 김지규라고 합니다.
0: 그가 하는 일은 기억의 보존.
1: 저희가 하는 디지털 헤리티지라고 하는 작업은 디지털 트윈, 즉 문화유산을 디지털 기술로 정밀하게 보존하고 그걸 또 이제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로 보여주는 걸 말하거든요. 정교하고 더 지금 현대에 맞는 방법으로 옛날 사람들이 계속 그래 했던 것처럼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를 보존하고 미래에 전승하기 위한 방식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얇은 금박에 새겨진 신라의 숨결을 디지털로 생생히 복원한 사람들. 과거의 예술과 오늘의 기술이 만나며 문화유산은 또 다른 생명을 얻습니다.
1: 저는 그 전승됐던 것들이 시각화되는 데 관심이 많거든요. 그 시대 사람들이 남겼었던 사실 사진이나 영상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쓸 수 있었던 최고의 기술이었고 또 그걸 복원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잘 보이지 않는 선들을 유추해서 찾아내고 다양한 분석을 통해 찾아내고 그것들이 구체화돼서 마침내 그 시각화됐을 때 그 뭐 기쁨이라는 이유로 말할 수가 없고요.
0: 보존 과학자부터 디지털 아티스트, 컴퓨터 공학자까지 이들에게 과거의 유산은 새로운 미래입니다. 반구천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 이후 그들은 지금 디지털 헤리티지를 준비합니다.
1: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되면서 확실히 관심이 높아졌고 그리고 정부 기관이나 국민들도 이것들을 좀 더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게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그 도심에서 반구대 암각화를 누구나 볼 수 있게 만드는 이 작업 자체도 그 일환이고요.
0: 새로운 문화기술 위에 반구천의 유산은 어떤 모습으로 깨어날까요? 억만 년을 걸어온 지구의 시간. 그 위에 수천 년을 새겨온 인간의 기억. 지금 우리는 그 앞에 서 있습니다.
1: 드디어 만난다 하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한 번도 여기를 못 와봤다는 게 되게 조금 바빠서 그렇긴 하지만 되게 아쉬웠었거든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바위예요, 바위. 오히려 여기가 나. 오늘 마침내 보게 되니까 여기 너무 감동적이었고 여기로 오는 길 자체도 되게 두근두근 설렜습니다. 일단 기존의 사진이나 실측도로만 보다가 실제 와서 보니까 그 에너지나 힘이 되게 느껴지는 것 같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샤먼이라고 알려진 그 사람의 얼굴 있잖아요. 그게 되게 지금 힘이 좀 느껴져요. 얼굴이 되게 살아있게 생동감 있게 보이잖아요. 현장에서 언뜻언뜻 그 문양이 보였을 때 느꼈던 전율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최고의 어떤 시각화 기술이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구현됐을 때 사실 그 당시의 사람들의 어떤 생활상이나 정신문화나 이런 것들이 좀 그 그림에서 충분히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데 서울이나 이런 사람들 많은 도심에서 사람들이 입체적으로 반구대 암각화를 느끼게 하는 작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입체감이나 지금 이제 빛에 따라서 바뀌는 양감 이런 것들을 그 영상에서 저희가 잘 구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0: 디지털 헤리티지 전문가 지교 씨는 경주에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갑니다.
1: 그 플래시백 계림이라고 하는 경주 공간을 만들고 있어요. 그 공간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더 이상 향유할 수 없는 사라진 문화유산들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공간 경험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콘텐츠 공간이고요. 여기는 플래시백 계림의 삼신산이라고 하는 공간입니다.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옛날 설화월로 넘어가는 어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공간입니다.
0: 경주 에이펙이 열리는 그곳에서 과거의 유산과 신라의 시간이 다시 오늘의 사람들과 마주합니다. 그는 과거 유물의 빈자리를 오늘의 감각으로 잇는 사람.
1: 지금 저희 이렇게 다 그 조명 다 들어오면
2: 어디요?
0: 신라의 신화가 잠든 숲 계림은 디지털과 만나 새롭게 상상되고 현실이 됩니다.
1: 예, 밖에 거 제가 태어났다고 하는 그 나정을 저희가 공간 경험으로 구성을 해놓은 거예요.
0: 신화와 가상 세계가 맞닿은 새로운 체험의 공간.
1: 저희가 신화나 이야기 속에서만 들었던 신라에 대한 얘기들을 실제 눈으로 본 적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공간 경험으로 느낄 수 있도록 감동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출을 하고 그런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0: 이곳에 대공리 반구대 암각화에서 따온 문양도 보입니다. 과거는 머물지 않고 새로운 기억으로 스며듭니다. 수천 년의 시간이 흘러 인류의 흔적은 바위에 남았고 그 유산은 이제 세계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2: I therefore declare the draft decision 47.8B.20 adopted.
0: 참으로 오래 기다렸던 순간입니다.
3: 반구천의 암각화는 무려 15년이나 걸려서 세계유산에 이제 등재가 됐죠. 그 마지막의 대미를 프랑스 파리의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등재되는 순간 다른 나라 분들도 굉장히 많이 축하를 해주시고 또 어려운 과정 속에서 세계유산 등재됐다는 사실들을 많이들 알고 계셔서 그런지 더 이렇게 환호를 해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0: 모든 이들의 바람이 모인 세계유산 등재.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입니다.
3: 그 세계유산이 된 반구천의 암각화도 예술성 분야에 있어서는 정말 탁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반구천의 암각화 속에 있는 1,000개에 가까운 문양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이야기를 모으면 우리에게 문화 콘텐츠로서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0: 안개가 계곡을 삼켰습니다. 잠들어 있던 세상이 깨어나려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데요. 혹시 기척에 놀랄까 싶어 걸음도 조심스레. 그래도 녀석들에게는 금세 들켜버리고 맙니다.
1: 이거는 파랑새 소리 들리는. 저 여기서 새끼를 키우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저 방구대 안가까 가면서 무심코 지나갔는데 여기 이렇게 멋진 곳이
2: 온갖 새소리가 다 들리는 방구대 너무 이뻐요.
0: 보일 듯 말 듯 반가운 숲의 지적임. 새를 만난다는 즐거움이 이곳에 닿게 했습니다.
1: 어?
2: 아, 새끼가 이제 막 이소를 했네. 흰배짓박이 유조 같은데 느낌에.
0: 깃털도 덜 자랐는데 세상으로 툭.
2: 이제 막 세상 밖으로 나왔어. 너무 이쁘다.
1: 저 이소해가지고 이소할 때 내가 내려오는 거는 괜찮은데 이소하기 전에 둥지에서 떨어지는 그런 새들 보면은 좀 안타까워요. 그래 억지로 이제 올려주고 하면은 되는데 또 자연의 섭리니까 이렇게 일부러 올려줄 수도 없고.
3: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1: 계속 올라간다. 이제.
0: 숲은 마치 비밀의 정원. 물길 따라 숨이 돋고 먼 길 온 철새도 날개를 쉬어갑니다. 반구천은 생명의 맥박을 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는 사람도 자연입니다.
2: 갑부터 또 돈다.
4: 지금 막 파랑새가 떠가지고 이 주위에 막 돌고 있어요. 지금 육초 중이고 새끼가 배고프면 안에 소리가 나요. 찍찍찍찍찍찍. 요 주위에 파랑새가 들어오려고 지금 자리를 잡고 있어요.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파랑새가 들어와요. 방구천에 들어갈 때부터 파랑새가 까마귀하고 싸우고 막 그러던데 자기가 새끼를 키우고 있는 그 구역이라 가지고 까마귀든 어떤 새든 간에 오면은 다 쫓아요.
0: 파랑새를 기다리는 새 작가. 날것의 경이로운 순간은 늘 숨죽여 기다린 마음에 보상처럼 찾아옵니다.

0: 제가 탐조를 한 지 한 15년 정도 됐는데 해가 가면 갈수록 아주 귀한 천연기념물이라든지 국가위기, 멸종위기종이라든지 이런 새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어요. 울산을 찾아오는 뭐 여름철새, 겨울철새들을 촬영해가지고 울산이 이렇게 환경도시로 살아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새하고 완전히 교감을 하면서 촬영을 합니다.
1: 긴 기다림과 숨죽임 끝에 그는 귀한 생명들과 마주합니다. 그 숭고한 삶의 애착들이 카메라 속에 고스란히 포착됩니다.

0: 가득한 최고의 기억을 품은 반구천. 겹겹의 숲 사이 번지는 생명의 충사위. 세계유산의 여름은 뜨거운 생장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여름이 깊어지면 반구천의 몸집도 불어납니다. 물길엔 숨이 차오르고 생명들은 저마다의 자리를 찾아 분주히 생육하지요. 생존을 위한 치열함이 이 작은 우주에도 팽팽합니다. 아는지 모르는지 물밖 세상에서는 지금 물총새가 먹잇감을 노립니다. 녀석은 사냥의 귀재라죠.
1: 물총새 암수 두 마리예요. 물총새 암수의 두 마리가 먹이 사냥을 하고 있는데 새끼가 근처에 있는 것 같아요.
0: 사냥도 사진도 기다림이 순서.
2: 저건 유조인가요?
1: 아, 저건 유조네요. 어미는 어디 가버리고 새끼만 와서 먹이 사냥하고 있습니다, 지금.
0: 사냥의 귀재도 서툰 시절을 지나야 비로소 멋진 비행을 할 수 있습니다.
1: 점프. 아, 실패. 실패했다. 한 번 더. 아, 물었다.
0: 늘 생명의 경이로움 앞에 멈춰서는 윤기득 작가.
1: 아유, 방구대에 와보니까 여기는 생태계의 천국이에요. 새들과 밑에 물에는 물고기들이 너무 많고 물고기들이 많으니까 저 물총새하고 새들이 또 먹이 사냥을 잘하는 것 같아요.
0: 그가 카메라에 담는 것은 새의 날갯짓이 아니라 자연이 품은 기억.
1: 반구천은 이 생태 환경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온갖 새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는 더 제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이 새를 좀 찾고 싶어요.
0: 지친 날개를 접어 쉴 곳을 찾아온 지구의 여행자 철새. 그들을 찾아 물길, 산길을 헤치는 사진작가. 반구천은 깃드는 모든 것을 넉넉히 품어 안습니다. 반구천, 그 위로 시련의 계절이 찾아옵니다. 비는 옛집 집청정 처마 끝에 가만히 고입니다. 세월의 비바람이 스쳐갔지만 이 집은 여전히 맑음을 담아 반구천의 풍경을 지켜왔습니다. 때로 시련은 혹독한 물살이 되지만 그 물이 흘러간 자리엔 또 다른 생명이 움트고 생장점의 마디가 늘어납니다. 세계유산은 그렇게 매번의 흔들림 속에서 다시 풍요로움을 준비합니다.

0: 겹겹의 산. 얼마나 오랜 세월이 이곳에 머물렀을까요? 멈춘 듯 고요한 반구천 계곡. 누군가의 발길이 닿고 기억이 머무르며 첩첩이 이야기를 쌓아왔습니다. 물소리만이 길을 내고 바람이 흐르며 오롯이 자신만의 시간을 새겨갑니다. 물길이 데려간 그곳에서 마주한 것은 기억의 바위. 선사에서 문명의 시대까지 무수한 흔적이 쌓입니다.
1: 이 한 바위면 위에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신라 시대에 이르는 많은 문양들이 굉장히 여러 층위에 걸쳐서 오랜 시간 동안 겹쳐서 쌓여졌던 것인데요. 이러한 암각화와 명문들이 남아있다는 것이 이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의 가치를 굉장히 잘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그런데 선사인의 색임 아래에는 마치 책장처럼 펼쳐진 이야기판이 있는데요. 여기 신라 왕실 사람들이 다녀간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반구천 암각화를 발견해 세상에 처음 드러낸 문명대 교수. 그에게도 흥미로웠던 신라 왕실의 기록입니다.
2: 525년 6월 18일 새벽에 떠났다. 포풍대왕의 동생 왕과 여동생이 함께 이 계곡을 찾아서 갔다는 겁니다. 그때도 유적이죠. 유적을 찾아서 그 기념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0: 반구천을 찾아온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남긴 이름들. 바위글은 상상력을 불러옵니다.

0: 두 개의 기록이 이어지며 완성되는 역사의 퍼즐.
1: 그 14년 후회가 됩니다. 그 포평대왕의 두 동생은 죽고 누가 갔느냐? 갈문왕의 부인하고 포평대왕의 부인하고 왕비 두 사람하고 왕자 진흥대왕하고 가서 포평대왕의 동생을 기리고, 그러한 내용이 거기에 원명과 추명이라고 하는 신라 역사가, 생생한 역사, 역사책에 없는 역사가 바위에 역사서적으로 남아있다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0: 과거의 숨결이 이야기처럼 들려오는 곳. 천전리 암각화를 찾아온 소리꾼 고영렬. 전통음악으로 대중들과 소통해온 그가 위대한 유산 앞에 섰습니다.
2: 벽에 써져 있는 글자들, 그리고 그 그림들, 이런 게 너무 생생하고 진짜 흘러있는 세월의 그런 어떤 작품들, 모든 시대들을 통틀어서 문인들이 가장 그 성지 같은 그런 곳이잖아요. 그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습니다.

세월이 쌓인 바위엔 오랜 이야기들이 남아있어 소리꾼은 그 속에서 잊힌 시간의 숨을 찾아냅니다. 바윗결에 스며든 한숨, 그리움, 그리고 더 애틋했던 순간들이 고요히 스며듭니다. 얼마간의 세월이 흐른 뒤 다시 이곳을 찾아온 신라 왕실의 사람들, 그 기록이 추명입니다.

0: 봄빛 물든 반구천 계곡. 선사의 바위에 기억을 새긴 이곳에 또 다른 기록의 공간, 서원이 있습니다. 반구 서원에 하나 둘 사람들이 모여들며 의관을 갖추는데요.
1: 폐제 이선생 준소 서양님.
0: 예를 갖춰 오래된 봄의 의식을 치릅니다. 자연을 벗삼고 지혜의 스승을 기억하며 마음을 다스리던 자리. 서원 철폐로 한때 사라졌다가 댐 공사로 숭홀될 터를 떠나 이곳에 다시 세워진 서원.
2: 조선 숙종 35년에 방구서원이 이제 지어졌는데 은양 그 유림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보은 전승생을 기리기 위한 서원을 짓고 사당에 모시는 분들이 보은 선생, 해제 이현적 선생, 이제 한강 정구 선생, 그

0: 세 분을 그 모시고
1: 자리는 달라졌지만 기억하는 마음의 자리는 오롯이 그대로입니다.
2: 동로하고 전작하고 한 사람
3: 그래.
0: 보훈 선생은 은양에 이제 유배를 오셔서 방문에 이제 하고 이제 은양하고 이제 막 늘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좋은 시도 남기고 있고 뭐 그 보훈 선생 같으면은 뭐 고려 충신이라 하고 후세에도 그걸 본받아서 요새 참 각박한 세월 아닙니까? 그런 이제 참 선비 정신이라든가 이런 걸 여러 가지 참 있어 좀 선하게 하는 자 그런 뜻도 있고 위대한 사람들이 또 기리는 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1: 오랜 세월 마음에 품어온 스승 선비들은 포은 정몽주의 발걸음을 따라 이곳 반구천 자락에 깃들었습니다. 유배의 길끝에서 마주한 바위 반구대 그 묵묵함이 마음의 위안이 되었을까요? 포은의 자취를 따라 수많은 묵객의 걸음도 이어졌습니다. 세월의 이끼 고스란히 품고 변함없는 모습으로 반구대와 마주한 옛집 집청정.
4: 예전 분들은 주로 이제 그 시를 쓰고 요즘 방명록을 쓰듯이 쓰고 가셨는데 그게 두루마리 형태로 이게 남아 있었어요. 이걸 이제 저희 이제 선친께서 필사를 하셔가지고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엮어놓은 그 집청정 시집이라고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이 과거의 선비들이 느꼈던 이런 풍광이라든지 이런 그 감흥을 같이 느낄 수 있지 않나.
1: 후손들은 남겨진 기억들을 한 권의 책으로 엮었습니다. 방대한 한문시를 우리말로 옮긴 국어학자 성범중 교수.
5: 그 작품만 해도 거의 뭐 400수가 넘거든요. 시인들만 해도 280여 명이나 되고 실제로는 조선 그 후기에 전국에서 서울을 위시한 전국에서 선비들을 모여가지고 시를 남기는데 그 남긴 시들의 약 70% 정도가 외지에서 온 분들이 쓴 거예요. 그걸 통해서 본다면은 결국은 포은 선생을 사모하는 전국의 선비들을 모여가지고 자기가 갔다 왔다라는 그런 흔적을 남기고자 했던 그런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알죠. 이리 오너라 고 놀자.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 이로구나 내 사랑이야. 네가
1: 피아노 앞에 앉은 소리꾼 고영렬. 서양의 건반에 얹은 판소리 한 자락. 소리로 시대를 건너며 전통이 낡은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살아있음을 들려줍니다.
2: 제가 이제 근래에는 피아노를 치면서 판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판소리를 주구장창 창 판소리만 하다가 판소리로 온 가득 다져져 있는 마네킹 위에 피아노를 치면서 이제 조그마한 어떤 서양의 어떤 음악 개념을 더 쉬운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해도 저는 한국 음악을 하더라고요. 어떤 음악을 하더라도.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는 가장 한국적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 소리는 또 다른 기억의 새김. 고운 정몽주의 시는 그만의 음률로 다시 불려집니다.
2: 처음에는 어떻게 곡을 이제 작업을 할까 고민을 좀 하다가 정몽주 선생님이 방구대 앞에서 읊었던 시를 기틀을 잡고 이제 곡을 썼어요. 정몽주 선생님이 느끼고 있었을 그때의 심정을 좀 대변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었어요.
1: 고운의 발걸음을 따라 반구대, 긴 세월 머문 바위 앞에 섭니다.
2: 되게 웅장했어요. 그래서 진짜 사실 압도됐고요. 뭐라 해야 돼, 원근법이 사라진 느낌? 예, 그걸 좀 느꼈어요. 반구대 앞에서 그 웅장한 벽을 바라보며 생각했을 그 포부를 좀 음악 분위기에 좀 많이 녹였어요. 그래서 북소리도 좀 많이 넣었고요. 그리고 어떤 그런 그 의지를 좀 악기에서도 표현을 하고 싶어서 일부러 이왕이면 자연의 소리를 많이 담도록 그렇게 작업을 좀 많이 했습니다.
1: 유배의 시간 속 반구대를 바라보며 지었던 정몽주의 시가 그의 마음에도 스며듭니다.

0: 그 방구대 앞에 섰을 때 정몽주 선생님의 어떤 심정, 큰 꿈과 큰 절망감이 동시에 사실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문 열어라 라는 그 단어 자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수많은 문인들을 또 생각을 하면서 그 감정을 좀 고스란히 그 곡에 담아보았습니다.
1: 그것은 마치 한 폭의 수묵화. 고요의 계곡에는 엉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도 자신만의 속도를 맞춰가며 시나브로 맑은 아침이 번져갑니다. 물은 낮은 대로 흐르며 생의 길을 열고, 보이는 것과 숨은 것의 경계는 어느새 사라집니다. 이곳은 비밀의 정원. 온갖 생명의 숨소리가 차오르는 곳. 반구천 계곡을 마주하며 맑음을 모으는 집, 집청정. 물결과 바람, 새들의 울음이 담벼락 사이를 넘나듭니다. 또 누군가의 걸음이 머물며 마음을 가다듬고 생의 깊은 사유 한 자락에 멈춰 서겠죠.
2: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빛이 여명의 빛이에요. 같은 칠흑 같은 어둠이 지나고 뜨는 그 빛이 너무 감사한 빛이기도 하고 살아있구나.
1: 흑과 백의 농담. 그 단순함을 수묵화가는 어떻게 담아왔을까요? 이곳 청주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홍프룸의 작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2: 먹 작업을 오랫동안 지속해왔던 홍프룸입니다. 먹과 오로지 물만 가지고 30여 년을 넘게 작업을 해왔습니다.
1: 수묵이라는 오래된 언어가 디지털 미디어와 만난 전시.
2: 그동안의 전통을 고집했다면 그 전통을 넘어선 미래에는 그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매체를 사용한 또 다른 감상과 소통, 이거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 현대미술 작가의 작품을 수집해 공공의 문화자산으로 활용하는 미술은행.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들과 함께 홍프룸이라는 이름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예술을 마주할 수 있도록 보관이 아닌 살아 움직이는 기록이 됩니다.
2: 사실은 일괄되게 왔던 거는 자연입니다. 근데 그 자연이라는 것은 어제가 다르고 오늘도 다르고 늘 같으나 늘 다른, 정말 많은 세월과 많은 환경에 의해서 변화되는 그 자연을 어떻게 지금 21세기에 사는 홍프룸이라는 작가는 어떻게 읽어줄 것인가. 저는 그 읽어줌을 깊은 스며듦이라는 먹이라는 시간을 넘어서고 공간을 넘어서는 매체를 통해서 치유라는 테마를 가지고 꾸준히 작업해온 작가죠.
1: 반구천과 마주한 자연의 작가. 빛도 물길도 그의 시선 아래 머뭅니다.
2: 새가요. 저기 봐요. 전 아침에 딱 새를 보잖아요. 아, 오늘은 럭키한 날이구나. 그것도 흰새. 무조건 흰새가 날아가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3: 저기 그 새가 그려져 있어요.
2: 그 새가요?
3: 네, 벽에 그려져 있어요.
2: 숨은 그림 찾기 같아요.
1: 누군가 새겨놓은 새 그림 앞에서 너무 작가 시선이 오래 머뭅니다. 어느새 먹물처럼 번지는 감정.
2: 너무 귀에도 눈물이 나오고 어떤 에너지인지도 모르지만 그 에너지가 느껴졌으니까 자꾸 눈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무엇인가를 저렇게 애절하게, 그때는 도구도 제대로 되지 않았을 텐데 저렇게 새길 때는 그냥 새기지는 않거든요. 간절함이 있었다라고 보거든요.
4: 그것도 돌에 한번 새기기도 어렵지만 새기면 없어지지 않는다. 돌에 새길 정도의 그 간절한 마음은 무엇일까?
1: 먹을 가는 순간 농도도 그림의 붓길도 드러납니다. 그래서 수묵화가에게 이 먹을 가는 일은 가장 깊은 의식이죠.
4: 이 시간에 바라보는 내가 느꼈던 건 어떻게 해석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리움이고 굉장한 감동이고 굉장한 감사함. 마음을 과연 어떻게 표현이 될지는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마음의 깊은 울림과 깊은 진동은 있어요.
1: 겸재 정선은 시대의 산화를 읽어내고 자연을 현실로 끌어왔던 화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수묵화가는 자신의 반고천을 그리려 합니다.
2: 진경에서 실경으로 사회적인 그림에서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기록적으로 만들기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바라보는 지금의 작품은 그럼 또 이 시대를 어떻게 또 여태까지 해석하지 않았던 다른 해석으로 나올 수가 있을까?

호흡도 멈추게 하는 붓질. 오랫동안 대만에서 동양의 수묵화를 탐구해온 그녀는 자신만의 획을 만들어냈습니다. 전통도 시대에 맞춰 달라져야

0: 있습니다.
1: 붓을 제가 변화시키고 형태를 변화시키고 가장 본질적인 것들은 남겨놓고 시대와 현재 시에 나와 앞으로 할 것들에 대한 해석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계속 느낌을 갖기다 내 보이지 않는 눈을 넘어서는 것들을 경계를 없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0: 우선 작가는 빠른 호흡으로 작은 화폭의 반구천을 여러 장 완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내면 화폭의 크기를 키워서 초대형 작품으로 완성하는 건데요. 어떤 작품을 고를지 반구천의 시간이 내내 함께 흐릅니다.
2: 처음 내가 반구천에 갔을 때 비도 오고 막 바람도 불고 너무 더워가지고 더워서 어쩔 줄 모르는 그 한여름밤의 꿈 같아.
0: 이제 그리움이 된 시간.

보이는 것이 곧 마음. 오래 품어온 기억이 다시 빛으로 번지는 순간. 한 화가의 붓끝에서 번진 먹의 흐름은 자연의 숨결과 만나 또 하나의 시간을 엽니다. 반구천 세계 유산이 되어 숨쉬는 골짜기. 그렇게 묵묵히 남겨온 기억들은 시대를 넘어 먼 미래의 누군가에게 다시 길이 되어줄 겁니다.

0: 간구천이 품은 무수한 시간의 기억. 세계유산은 모두를 꿈꾸게 합니다. 디지털 헤리티지 전문가의 걸음이 다시 반구천에 닿았습니다. 기술과 함께 모두가 누리는 헤리티지, 미래의 찬란한 유산을 그는 기대합니다.
1: 일단 헤리티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철학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연유산이고, 두 번째는 무형유산이고, 세 번째는 문화유산이거든요. 인류 미래의 발전을 위한 세 가지의 핵심 포인트이기도 해요. 자연에서 영감을 얻어서 뭔가를 창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또 후대로 계승하면서 우리는 선대로부터 이어봤죠. 근데 거기에 그 행위 자체가 무형의 유산이 되는 거고, 우리의 아이디어를 추가해서 또 후대에 전하면서 그 산물들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그게 문화유산이에요. 그 유산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과거로부터 이어져 왔던 문명을 이해할 수 있고 또 후대로 이어가는 그 미래 발전의 초석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되게 헤리티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술을 통해서 보존하고 전승하고 우리 아이들을 추가해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향유할 수 있게 만드는 자체가 제가 하는 일이고 대승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되게 자부심을 갖고 앞으로도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0: 거북이 길게 엎드린 모양의 바위, 반구. 그 사이로 펼쳐진 골짜기는 이제 세계의 유산이 되어 과거에서 미래로 문이 열리고 길이 이어집니다.
2: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형 유산들은 사실 우리 곁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조금 더 가치를 보존하고 이 가치가 지금 현대로 왔을 때 어떻게 더 아름답게 비춰질 수 있는가를 좀 더 생각하면서 저는 요즘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지켜야 될 문화재 그 이상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문화재라고 생각합니다.
0: 우리의 헤리티지, 기억을 이어 내일을 여는 위대한 유산으로.

네, 저는 국악악단에서 이제 멤버로서 10년 정도 활동을 했는데요. 이제 타악기도 다루고 다른 악기들이랑 이제 합주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악기들이 가진 본연의 소리를 좀 잘 담을 수 있는 음반을 내고 싶다는 욕심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점점 경력이 좀 적은 국악인들이 처한 어려움도 알게 되었고 이걸 우리가 도와서 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0: 처음에는 저희도 앨범 활동도 해보고 하다가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가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끼리 우리가 가진 걸 모으면 이거 좀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해서 했는데 실제로 되게 재밌었고 또 몰랐던 부분이 저희가 이걸 사업을 하게 되면 음반을 녹음하러 오시는 굉장히 많은 아티스트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거기에서 저희도 되게 자극을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1: 마이크 그렇게 해?
2: 안 했죠. 마이크.

0: 20대 때 꼭 해보고 싶었던 게 제 이름으로 된 어떤 싱글 앨범이라고 조그맣게 해보고 싶다는 목표가 있었거든요. 그 연장선에서 이런 그 레이블 소설에서 저에게 그런 제안을 주셨죠.
1: 저도 국악인으로서 이러한 서비스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저희를 찾아오고 좀 도움을 요청하는 국악인들 뭐 신진 국악인들도 계시고 중견 국악인들도 계신데 다들 이런 플랫폼이나 서비스가 많이 필요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서로의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부족하다고 느꼈던 서비스 부분들을 서로 함께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이제 전체 나온 음반의 20% 정도를 이제 저희 소설에서 제작 작업을 하게 되었어요. 이 자료로 논문까지는 아니더라도 음악하는 친구들이나 이 CD를 사서 듣는 친구들이 이게 공부할 수 있는 자료로도 좀 쓰이길 원하셔가지고 조금 더 내용이 좀 자세하고 나중에 보시면 이제 악보도 들어있어요. 논문도 좀 많이 실어주셨고 이렇게 표도 만들어서 굉장히 책자같이 많이 신경 써서 만들어주셨어요.

0: 3명 구성됐어요. 네. 아이리쉬 음악들이랑 좀 섞어서 좀 굉장히 독특해요. 비슷한 연령대에 비슷한 음악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쪽 부분이랑 이쪽 부분이랑 합치면 너무 재밌는 소스가 나올 것 같은 것도 저희는 많거든요.
1: 맞아요. 아, 이 연주자랑 나랑 같이 매치시키면 뭐 어떨까? 그런 것들이 시너지 효과가 막 일어나야 되거든요.
2: 음악들이 음반으로 남겨지고 그걸 통해서 좀 국악인들이 4세대 국악인들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장 첫 번째로 시작을 했던 부분이라 이 음반이 내고 나서 끝이 아니고 이 음반을 시작으로 해서 다양한 이제 공연 기회 활동이라던가 그리고 자신들만의 음악 세계도 좀 구축을 하고 그리고 국악으로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음악들을 개개인들이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0: 국립민속박물관 개관 80주년 기념 행사 어린이날 지구놀이터입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아시아, 유럽, 중남미 12개국의 민속문화 체험과 전통공연 관람 등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박물관 전역에서 펼쳐집니다. 제68회 밀양 아리랑 대축제, 아리랑 시대를 넘어 미래로가 열립니다. 영남로와 밀양강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실경 뮤지컬 밀양강 오디세이와 밤하늘을 수놓는 천대의 드론쇼까지 나흘간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남 시립국악단 기획연주회 효음악회가 무대에 오릅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통소리와 현대 조선팝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전주시립국악단 기획공연 궁원이 무대에 오릅니다. 만파정식과 수제천, 무고 등 궁중음악과 춤이 어우러진 풍류의 향연은 9일부터 이틀간 도심 속 야외정원에서 열립니다. 광주 전통문화관 상설공연 토요상설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판소리, 연희, 창작국악 등 매주 다른 장르의 전통예술인들이 펼치는 가무악의 향연은 오는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전통문화관 서석당에서 계속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소중한 추억 쌓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5월 첫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Bang, 지방 저 월.

0: 밥을 한번 우리가 확 잡아보자.
1: 가족과 함께하는 우리 집 소리 자랑.
2: 실검 실검 실검.
1: 각기 다른 개성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함께 호흡을 맞추는 모습이 정말 보기가 좋네요.
3: 지금은 언니랑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4: 함께 하니까 더 즐겁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5: 오늘 정말 따뜻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0: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2: This one.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음악은 제가 장애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음악은 할 수 있는 거고 그 음악 안에서 저는 그 누구보다 자유로울 수 있고 그래서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음악이라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관현맹인 전통예술단에서 해금을 연주하고 있는 양하은이라고 합니다. 시각장애인 중에서 해금을 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저는 최초라는 타이틀이 붙기보다는 그냥 한 명의 연주자로서 시청자들에게 비춰졌으면 좋겠습니다.

0: 최근은 많이들 아쟁이라고 헷갈려 하시는데, 아쟁이랑 전혀 다른 악기고요. 해금은 이제 줄과 줄 사이에 활이 끼워져 있는 그런 악기입니다. 그래서 지판이 없고, 그리고 두 줄로 되어 있어요. 두 줄로 되어 있어서 손의 위치에 따라서 음역대가 국악기 중에서는 제일 넓고, 이조나 전조가 되게 자유로워서 서양 음악이랑 콜라보하기도 저는 되게 좋은 악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해금 소리의 매력, 연주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0: 해금은 흔히들 되게 슬픈 악기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희로애락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악기인 것 같아요. 또 귀여운 소리를 낼땐 되게 귀여울 수 있고, 슬플 땐 굉장히 슬플 수 있고, 익살스러울 때는 굉장히 익살스러울 수 있는 악기가 해금인 것 같고, 또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가장 음역대가 자유롭다는 것도 장점인 것 같아요. 정악이나 산조 같은 전통음악 같은 경우는 저는 귀로 듣는 게 워낙 익숙하다 보니까 사실은 듣고 외우는 게더좀 빠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외우고, 근데 이제 창작곡 같은 경우는 점자 악보를 이제 많이 이용을 해요. 왜냐면 듣고 이제 외우게 되면은 아무래도 내가 곡을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 연주자가 녹음해 주는 걸 듣기 때문에 그 연주자의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또 음표나 시가 같은 경우를 제 스스로 알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악보가 되게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0: 비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줄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두는데 저는 표시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야말로 감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내가 쥐를 찾고 싶다 그러면은 한 대략 이쯤 찾아서 지금은 크게 했지만 연주 중에는 뭐 공연장에선 이렇게 크게 못하고 그냥 이제 뭐 대충 이 정도로 해서 아 이게 A플랫이구나 하고 이제 연주를 해요.
1: 감을 익힌다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0: 쉽지 않지만 되게 해야죠. 네.

일단 농현이랑 꺾는 음 내는 게 아직도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거 좀 연습을 많이 하고 있고, 자꾸 손에 힘이 들어가서 힘을 좀 빼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런 힘 빼는 연습? 그리고 이제 좀 어떻게 요즘은 소리를, 톤을 좀 예쁜 음색을 만들고 찾을 것인가? 약간 그런 고민이 있어요.

연습을 어떤 곡을 했고 그 곡을 연습했을 때 그런 본인의 뭐 평가 이제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 써서 제출을 하는 거예요.

동료들과 연주를 할 때는 서로가 서로의 음악에 집중을 할 수 있고 서로의 악보가 되어줄 수 있어서 또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내 연주가 관객들에게 힐링이 될 수 있고 좀 어떤 관객들에게 에너지가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되게 보람차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들을 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연주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사실 연주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떨리죠. 이제 이런 큰 공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그냥 응원해주시는 분들한테 좀 화답하는 마음으로 연주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연주에 임하고 있습니다.

관객들의 환호를 받는다는 거, 그리고 좀 끝나고 이제 같이 사진 찍고 기쁘게 인사하고 하는 그 순간이 저한테는 힐링이 되고 막, 너무 좋았어요. 너무 예뻐요. 막 이런 얘기 듣고 막, 아, 내가 뭔가 되게 쓰임받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엄마가 시험관하기를 이제 저를 임신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4명이 착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2명을 유산을 하게 되셨고, 그 과정에서 이제 자궁을 이제 건드려서 자궁이 일찍 열려서 제가 일찍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신경이 잘 만들어지지가 않아서, 네, 저는 시각장애가 네, 선천적으로 네, 되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정말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기 교육을 다, 네, 받기 시작해서 피아노도 배우고, 뭐, 정말 여기저기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그 사극 드라마를 보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해금이 나오는 거예요. 해금을 연주하는 장면도 나오고, 또 해금으로 된 OST도 나오고, 그 OST에서 들리는 해금 소리가 너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나 이거 그냥 취미로 할래. 나 공부하고 그냥 이거 취미로 해야겠다. 그래서 원래는 취미로 연주를 했었다가 제가 미국으로 어학연수 목적으로 잠깐 공부를 하러 가게 됐었고 그때 이제 해금을 가져갔어요. 왜냐면 배운 거 그냥 안 하기엔 너무 아까우니까. 그래서 교회나 이런 데서 연주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같이 연주를 했었던 한 본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었어요. 근데 그분이 백혈병 투병 중이셨던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본인은 힘들 때 병원에서 컨디션이 돌아올 때에는 기타를 많이 연주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병실에 활기가 돌았다, 막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저한테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곳에서 연주를 하는 거는 너무 기쁜 일이다, 이런 얘기를 네, 해주셨었고, 그 얘기가 저한테는 되게 큰 울림과 메시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이거를 좀 제대로 배워서 사람들한테 해금이라는 악기에 대한 그런 희소성을 좀 많이 알려야겠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전통을 이렇게 알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공을 시작하게 됐어요.

0: 저는 자세를 익히는 데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해서 그 부분이 제일 좀 쉽지가 않았고, 이제 대학교 같은 경우는 비장애인들과 함께 다녀야 하다 보니 지위를 보고 또 연주에 임해야 하는 상황이 되게 어려웠고, 또 해금하는 연주자들끼리 활 같은 것도 이제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맞추는 게 어려워서 그런 관현악 합주 같은 경우를 정기연주회에 서지 못하는 그런 일을 좀 겪었었어요. 그래서 그 점이 저한테는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1: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가 궁금합니다.

글쎄요, 장애를 이겨내는 건 아닌 것 같고, 사실 장애를 극복하려면 제가 눈을 떠야 되는데, 제가 눈을 뜨지는 못하니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글쎄요, 어떤 표현이 좀 적합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한 몸처럼 장애와 더불어 산다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고, 악기 연주를 도움받아서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나도 할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음악이라고 생각해요.

0: 우리나라의 전통 음악을 조금 더 발전시키면서 또 서양 음악이랑 콜라보를 하는 부분들이 저는 되게 그런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서양 음악의 그런 평준화가 되어 있는 그런 음률과 전통 음악의 그 사이 어디쯤 되는 그 중간 지점을 찾는 게 저를 포함한 모든 음악가들의 숙제일 것 같아요.
1: 어떤 음악들을 좀더 해보고 싶으세요, 앞으로?
0: 저는 이제 창작 민요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재즈 스타일에 맞게 좀 편곡을 해본다던가, 뭐, 저희는 시나위라는 음악이 또 연주가 되고 있잖아요. 그 시나위와 재즈를 좀 합쳐본다던가, 혹은 그런 재즈 곡들 가운데에 이제 국악 선율을 조금 넣어본다던가, 그런 여러 시도들을 좀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0: 너는 템포가 어느 정도다를 어떻게 알아?
1: 이거거든? 이거면 한100템포 될 거야.
0: 그거를 어떻게 알아?
1: 그거를 이제 많이 해보면 감이 오는데, 모르겠으면은 메트로놈을 켜가지고 재생을 하면서 템포를 바꿔보면 되거든? 그래서 거기서 스페이스를 누르면 재생되는데, 너무 빠르잖아? 그러니까 저 아까 120 거기서, 이것도 빠르구나. 한80 해보면 되겠다.
0: 제가 작년에 쓴 곡이 하나가 있어요. 보이는 것은 어떤 걸까라는 노래 가사를 받고, 아, 이거다 하고 되게 마음속에 와닿아서 쓰게 된 곡인데, 그 곡을 이제 좀 컴퓨터 음악으로 좀 이렇게 옮겨보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었어요.
2: 이디도 이렇게 직접 배우시는 이유가 있나요?
0: 일단 이제 연주자는 연주도 잘해야 하지만 사실 요즘은 좀 창작에 대한 영역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미디를 배워서 이렇게 건반을 찍고 또 나중에는 이제 제 악기를 이 오디오로 녹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녹음을 받아서 좀 가이드 녹음까지 좀 해보는 거 그게 지금 일단 저의 목표고 그 목표를 위해서 지금 좀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녹음부터
1: 녹음을 아니면 연습 한번 해도 되고.

0: 안드로이드 조금 되지 않을까?
1: 근데 조금 빠른 것 같지 않아?
0: 느린 것 같은데?
1: 그래? 괜찮아?
0: 욕심을 부리지 말까? 내가 써놓고 내가 틀려.
1: 많이 틀려. 하고 싶은 거 많고 호기심 많은 친구고 계속 도전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인데 지칠 법도 한데 그걸 지치지 않고 항상 밝게 잘 이겨내는 모습이 좋아 보였습니다.

0: 팔 올리실 때 하나, 둘, 오케이. 근데 딴, 딴, 딴 이런 리듬으로. 네. 하나, 네. 하나, 둘, 네. 하나, 둘, 하나. 맞아, 맞아.
1: 아, 이거구나.
0: 네, 네, 그거예요. 네, 맞아요.
1: 아, 난 또. 네, 네. 아, 이거구나. 아. 저는 새로운 거 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네. 내년에는 마라톤 대회 나가보는 게 저의 버킷리스트, 위시리스트입니다.
0: 하늘을 바라봤을 때, 제가 네. 이제 동쪽으로 네. 뛰는 거였죠? 네.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네.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오,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좋습니다. 리듬 좋고.

0: 일단 자연을 보잖아요. 그래서 그 자연에서 얻어지는 또 굉장히 황홀함? 어떤 아름다움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충전해서 가니까 확실히 힐링도 되고 나도 이 힐링된 에너지를 다른 관객에게 줘야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또 있습니다. 오 시원하다. 와 너무 시원하다.
1: 약간 울퉁불퉁 옳지? 약간 내리막 살짝 오케이.
0: 힘들긴 하지만 내가 이 목표를 달성했다라는 성취감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바람을 맞으면서 뛰는 게 기분 전환이 되니까 그래서 좀 스트레스 해소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함께 뛴다는 그 어떤 함께 발맞추어 뛴다는 그 느낌? 호흡을 맞추는 그 느낌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달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연주로서 어떤 사회적 메시지를 드러낸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연주를 하고 선율로 음악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의 한계는 사실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세상이 정말 요즘에 좀 많이 삭막해지고 좀 무서운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되게 힘드신 분들도 너무너무 많고 하지만 세상에 언젠가 평화는 올 것이다. 그리고 그 평화는 어쩌면 이미 존재한다라는 것을 앞으로도 알릴 수 있는 연주자가 되는 것이 저의 꿈이자 또 소망입니다.

연습 여기까지 네 딱이야. 금방 저 지방 저 월지.

최근에 크게 웃어본 날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요즘 참 웃을 일 없다는 생각이 든 적 있으신가요? 잠시 잃어버렸던 웃음을 되찾아보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고 코어 근육 강화에 도움을 주는 요가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눈을 살며시 감고 내 기억 속에서 가장 즐거운 웃음이 터졌던 순간을 떠올려봅니다. 가족과 함께했던 순간이나 친구와 있었던 유쾌한 일들, 그 어느 것이어도 좋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기운이 넘치던 그 순간의 감정이 다시 떠오른다면 자연스럽게 내 입가로 번지는 가벼운 미소를 느껴봅니다. 미소는 사람의 기운을 붙돋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미소에서 번져나간 활기찬 에너지는 그대로 몸에 퍼져나가고 이 활기찬 에너지를 느끼면서 이제 천천히 눈을 떠보시길 바랍니다. 한결 가벼워진 마음이 느껴진다면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웃음을 찾아나갈 자신감이 생겼을 텐데요. 지금 이 기분을 잊지 말고 여러분의 일상에 미소와 기쁨이 가득하길 기대하겠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호흡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허리는 꼿꼿이 세우고 턱은 당긴 채 눈은 살며시 감습니다. 코로 천천히 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쉬고

묶어놓은 하체를 두 손으로 바닥에서 들어올려 호흡하는 자세로 복근과 함께 항문의 강한 조임을 느끼게 하는 우트플루티를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초보 자세입니다. 블록을 먼저 사용하는 자세를 소개하겠습니다. 블록을 골반 옆에다가 나란히 내려놓고 손끝을 정면을 향하게 하면서 이 블록의 높이만큼 엉덩이를 드는 자세입니다. 다리를 X자로 만든 상태에서 바닥을 들고 시선은 정면 바라보시면서 바닥을 밀고 아랫배를 당기면서 엉덩이 힘을 꽉 줍니다. 호흡을 세 번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내려놓습니다. 자, 다음 자세로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블록 사용하지 않고요. 다리를 X자로 만든 상태에서 블록 없이 엉덩이 드는 연습입니다. 바닥을 밀어서 최대한 복부를 당긴 힘으로 엉덩이 힘주면서 호흡해 봅니다. 하나, 둘, 셋, 내려놓고 자, 마지막입니다. 오른쪽 다리를 왼쪽 허벅지 위로 들어보고 왼쪽 다리를 아래쪽 혹시 가능하다면 오른쪽 허벅지 위로 들어 올려봅니다. 마찬가지로 골반 옆에다가 손을 놓고 바닥을 천천히 들어서 몸을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내려놓습니다. 다리를 풀고 편한 자세로 자세를 바꾸면서 호흡을 정리합니다. 저도 이 동작을 수련할 때마다 육체의 한계를 느끼지만 수련 후에는 큰 성취감을 느끼곤 하는데요. 여러분도 꾸준한 수련을 통해 저와 같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코어 근육 강화에 도움을 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블록을 골반 옆에다가 나란히 내려놓고 손끝을 정면을 향하게 하면서 이 블록의 높이만큼 엉덩이를 드는 자세입니다. 다리를 X자로 만든 상태에서 바닥을 들고 시선은 정면 바라보시면서 바닥을 밀고 아랫배를 당기면서 엉덩이 힘을 꽉 줍니다. 이번에는 블록 사용하지 않고요. 다리를 X자로 만든 상태에서 블록 없이 엉덩이 드는 연습입니다. 바닥을 밀어서 최대한 복부를 당긴 힘으로 엉덩이 힘주면서 호흡해 봅니다. 하나, 오른쪽 다리를 왼쪽 허벅지 위로 들어보고 왼쪽 다리를 아래쪽 혹시 가능하다면 오른쪽 허벅지 위로 들어 올려봅니다. 마찬가지로 골반 옆에다가 손을 놓고 바닥을 천천히 들어서 몸을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앉은 자세에서 상체를 비트는 동작을 진행한 후에 자세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위와 장의 연동 운동을 도와 전신 순환에 도움을 주는 파샤사나입니다.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트 앞에 두 발을 모아줍니다. 블럭이나 쿠션이 있으시다면 뒤꿈치에 블럭이나 쿠션을 말아서 뒤꿈치에 지지할 수 있도록 받쳐줍니다. 오른팔을 쭉 뻗은 상태에서 오른쪽 늑간과 오른쪽 측

측면을 최대한 이완시킨 상태에서 팔꿈치를 틀어서 왼쪽 무릎을 밀어줍니다. 두 손바닥을 모은 상태 합장에서 왼쪽 어깨를 낮춰주시고 내쉴 때마다 오른쪽 팔꿈치로 왼쪽 무릎을 밀어주시고 상체를 천천히 내쉴 때마다 비틀어 봅니다. 마시고 내쉴 때마다 비틀어 봅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에 손을 모은 상태를 유지하고 왼쪽 팔꿈치로 오른쪽 무릎을 밀어주면서 상체를 천천히 비틀어 봅니다. 무릎은 모아주신 상태에서 오른쪽 어깨가 경직되지 않도록 천천히 낮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 둘, 셋. 정면으로 돌아오고 손을 바닥을 짚습니다. 이번에는 한 번 더 팔꿈치를 비트는데요. 오른쪽 무릎을 감는 동작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팔꿈치를 틀었을 때 오른쪽 무릎 안쪽에서 천천히 비틀어서 왼손으로 등 뒤로 돌려 양손을 맞잡아 보려고 노력해 봅니다. 무릎을 모아주시면서 왼쪽 어깨를 천천히 펴줄 때 견갑골 뒤쪽 응연근을 서로 모아보도록 노력해 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무릎을 조금씩 조금씩 모아주면서 상체를 틀어주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편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팔 왼쪽 무릎을 감싸고 오른손을 크게 회전하면서 양손을 맞잡아 보려고 노력해 봅니다. 양손을 잡았다면은 오른쪽 어깨를 낮춰주시고 상체를 천천히 회전합니다. 양 무릎을 모아보려고 노력할수록 좀 더 효과적입니다. 하나, 둘, 셋. 정면 바라보고 양손을 풀어줍니다. 이번에는 블럭을 사용하지 않고 동작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을 천천히 모은 상태인데 이때는 하체의 근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똑같이 오른손으로 오른쪽 무릎을 잡아서 천천히 감아봅니다. 손을 모으고 가슴을 펴주고 하나, 둘, 셋. 반대편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배 바닥을 짚고 다시 자리로 돌아옵니다. 이 동작은 팔을 등 뒤로 보낼 때 어깨의 구분 정도와 경직된 정도를 알 수 있어서 본인의 어깨 상태를 점검하는 데에도 좋은 동작인데요. 굳은 몸을 풀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복부 내부의 활성화를 도와주는 동작인 만큼 평소 소화불량으로 불편함을 겪은 분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전신순환에 도움을 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우선 매트 앞에 두 발을 모아줍니다. 블록이나 쿠션을 말아서 뒤꿈치에 지지할 수 있도록 받쳐줍니다. 오른팔을 쭉 뻗은 상태에서 오른쪽 늑간과 오른쪽 측면을 최대한 이완시킨 상태에서 팔꿈치를 틀어서 왼쪽 무릎을 밀어줍니다. 두 손바닥을 모은 상태 합장에서 왼쪽 어깨는 낮춰주시고 내쉴 때마다 오른쪽 팔꿈치로 왼쪽 무릎을 밀어주시고 상체를 천천히 내쉴 때마다 비틀어 봅니다. 팔꿈치를 틀었을 때 오른쪽 무릎 안쪽에서 천천히 비틀어서 왼손으로 등 뒤로 돌려 양손을 맞잡아 보려고 노력해.

골반과 고관절을 부드럽게 이완하는 데 도움을 주어 관절염 예방에 좋은 크라운샷 하나입니다. 다리를 완전히 스트레칭하는 동작이라 좌골 신경통에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동작인데요. 무릎에 통증이 있다면 무리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기본 동작부터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안쪽으로 당겨줍니다. 허리를 세운 상태에서 발을 쥐고 천천히 다리를 펴봅니다. 이때 다리를 펴기 힘드신 경우는 무릎을 접고 허리를 반듯하게 펴준 상태에서 상체를 앞으로 기울여 봅니다. 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봅니다. 하나, 둘, 셋. 마시면서 팔을 펴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주고 내쉬면서 내려놓습니다. 반대쪽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리 펴고 왼쪽 다리를 안쪽으로 당겨준 상태에서 오른발을 천천히 잡습니다. 허리를 세워주고 마시고 다리를 펼 수 있으면 천천히 펴보고 다리를 펴기 힘드신다면 무릎을 접고 허리를 더 세워봅니다. 앞으로 숙여준 상태에서 호흡을 연결합니다. 하나, 둘, 팔을 펴면서 마시고 허리도 반듯하게 세워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다리를 쭉 펴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며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요가가 익숙하거나 몸이 더 부드러운 분들을 위해 조금 더 깊은 동작의 크라운 차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반듯하게 펴봅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뒤꿈치가 보이도록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무릎을 모아줍니다. 왼쪽 다리를 들어서 오른손으로 왼손목을 쥐면서 다리를 천천히 펴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마시고 내쉬면서 다리를 살짝 당기고 상체도 앞으로 숙여주면서 시선은 발을 올려다 봅니다. 호흡을 세 번 연결합니다. 하나, 둘, 팔을 펴면서 마시고 내쉬면서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반대발도 연결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왼발 마시고 왼손으로 오른손목을 쥐면서 허리를 반듯하게 펴주고 내쉬면서 천천히 다리와 몸을 밀착시켜 봅니다. 호흡합니다. 하나, 팔을 펴시면서 마시고 내쉬면서 다리를 접고 접은 다리를 앞으로 펴면서 다리를 반듯하게 세워주고 동작을 마무리합니다. 관절염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하체 근육을 키우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관절염 예방에 좋은 동작인 만큼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부터 다리의 근육 전체를 단련할 수 있으니까요. 시간이 날 때마다 자주 반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안쪽으로 당겨줍니다. 허리를 세운 상태에서 발을 쥐고 천천히 다리를 펴봅니다. 이때 다리를 펴기 힘드신 경우는 무릎을 접고 허리를 반듯하게 펴준 상태에서 상체를 앞으로 기울여 봅니다. 마시고 두 다리를 반듯하게 펴봅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뒤꿈치가 보이도록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무릎을 모아줍니다. 왼쪽 다리를 들어서 오른손으로 왼손목을 쥐면서 다리를 천천히 펴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마시고 내쉬면서 다리를 살짝 당기고 상체도 앞으로 숙여주면

신체를 전체적으로 이완시켜 피로 회복을 도와주는 아도무카 스바사나입니다. 이 동작은 특히 굳어진 어깨와 척추, 그리고 두 다리에 효과적인데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손 간격은 어깨 넓이로 열어봅니다. 발 간격은 골반 넓이, 주먹이 두 개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무릎 간격을 벌려봅니다. 어깨를 먼저 굳어진 분들 위해서 고안된 자세고요. 어깨를 천천히 밀어내면서 호흡을 두 번 정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하나, 내쉴 때마다 팔을 쭉 펴고 기지개 펴듯이 어깨를 쭉 밀어봅니다. 둘, 좋습니다. 다음 동작은 다리를 천천히 밀어서 무릎을 들어봅니다. 발을 하나, 둘, 마찬가지로 발의 간격은 주먹 두 개 정도 간격, 발은 11자로 만들어줍니다. 이 경우에는 다리를 펴는 것이 좀 불편한 분들 위해서 무릎은 접으면서 턱을 당겨주고 어깨를 쭉 밀어내면서 호흡을 연결합니다. 내쉴 때마다 복부를 수축하고 뒤꿈치를 천천히 눌러주면서 꼬리뼈를 하늘로 쭉 밀어내고 어깨를 내쉴 때마다 쭉 펴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지막입니다. 마시고 내쉬고. 자, 이번에는 마지막 자세입니다. 다리를 한 발 정도 뒤로 와서 무릎을 쭉 펴준 상태, 어깨와 턱을 당겨준 상태, 마시고 내쉬면서 뒤꿈치를 꾹 눌러주고 무릎을 펴주시면서 턱을 당깁니다. 그리고 호흡을 세 번 연결해 봅니다. 마시고 턱을 당기고 복부를 수축하면서 내쉽니다. 하나, 바닥을 밀어서 어깨도 같이 펴봅니다. 둘, 셋, 고개를 들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들어와서 자리에 앉고 다리를 펴주면서 동작을 마무리합니다. 몸에 피로가 쌓이게 되면 전반적으로 활동 능력이 감소하게 되고 집중력마저 떨어지게 되는데요.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규칙적으로 반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체 전체를 이완시켜 피로 회복을 돕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손 간격은 어깨 넓이로 열어봅니다. 내쉴 때마다 팔을 쭉 펴고 기지개 펴듯이 어깨를 쭉 밀어봅니다. 둘, 다리를 천천히 밀어서 무릎을 들어봅니다. 발을 하나, 둘, 마찬가지로 발의 간격은 주먹 두 개 정도 간격, 뒤꿈치를 천천히 눌러주면서 꼬리뼈를 하늘로 쭉 밀어내고 어깨를 내쉴 때마다 쭉 펴봅니다. 다리를 한 발 정도 뒤로 와서 무릎을 쭉 펴준 상태, 어깨와 턱을 당겨준 상태, 내쉬면서 뒤꿈치를 꾹 눌러주고 무릎을 펴주시면서 턱을 당깁니다.

왜 남사당 배는 있고 여사당 배는 없는 걸까? 남사당 배는 조선 후기 전국을 떠돌며 풍물과 번화 등의 연희를 공연했던 유랑 예인 집단이다. 남사당 배는 꼭두새라는 우두머리가 있었고 4,50명의 연희자들로 구성되었다. 남사당 배의 남사당이라는 명칭은 어떤 의미일까? 여사당의 반대말일까? 우선 사당이라는 용어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사당패는 본래의 불교의 포교와 사찰 운영을 위한 건립을 위해 가무와 기예를 행하는 집단이었다. 외란과 호란을 겪은 후 피폐해진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기예를 팔며 떠돌게 되었고 유랑예인 집단이 급격히 늘어났다. 다른 집단보다 공연의 수준이 높아 당시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흡사 오늘날의 대중스타와 같았다. 묘기에 가까운 기예를 선보이는 남사당패. 정말 여자는 없었던 걸까? 사당이라는 말은 본래 여성을 뜻하는 말이었다. 모가비 또는 꼭두새라는 우두머리 아래 여성 예인인 사당이 중심이 되고 남성 예인인 거사가 함께 다니며 활동했다. 당연히 여사당이라는 말은 애초부터 없던 것이다. 남녀의 구성 비율은 1:1이지만 실제 연희는 여자들이 하고 남자들은 사당을 업고 다니는 등 잔일과 관리를 맡았다. 그럼 왜 여성 예인은 사라진 걸까? 사당패는 누리판 형식인 마당굿으로 표현한다. 사당패는 어디를 가나 인기를 끌고 환영을 받았지만 한편으론 혐오의 대상이기도 했다. 사당패가 나타나면 남성들이 사당의 노름을 보기 위해 집에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고 돈 많은 양반들은 사당을 집으로 끌어들이기도 했다. 조선 후기 문인 이옥의 글에서 사당패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그들의 공연 문화를 엿볼 수 있다. 결국 관에서는 사당패가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고 하여 이들의 활동을 금지시켰다. 그들은 점점 활동할 무대가 좁아졌고 함부로 마을을 출입할 수도 없었다. 먹고 살 길이 막히자 여자 대신 외모가 예쁜 소년이나 청년이 여자 분장을 하고 사당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데 이들을 남자 사당, 즉 남사당이라 부르게 된 것이다. 조선의 대중스타라는 명성과는 별개로 사당패의 삶은 결코 화려하고 평탄하지 않았다. 사람들에게 웃음을 파는 이들이 가진 슬픈 이면이다.

오늘 연습 여기까지 끝났지요. 금방 저 지방 저 월지.

0: 밥을 한번 우리가 확 잡아보자.
1: 가족과 함께하는 우리 집 소리자랑.
2: 시리렁 시리렁 시리렁.
1: 각기 다른 개성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함께 호흡을 맞추는 모습이 정말 보기가 좋네요.
3: 지금은 언니랑 어깨를 나란히

0: 양악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강남 두견은 조정지의 망제라. 강남 백조들이 점거를 허겄다.
1: 미국 들어갔던 분홍제비, 중원 나갔던 명맥이, 멀리 조선 나갔던 흥보제비 나오.

0: 그러기에 너희 부모가 내 장령을 어기고 나가더니 네가 그런 변을 당하였구나. 너는 명춘에 나갈 적에는 내가 출행날을 받아줄 것이니 그날 나가거라.
1: 삼동을 다 지내고 준삼월이 방장 커날 흥보 제비 본표 박씨를 입에 물고 멀리 조선을 나오는 뒤 꼭 이렇게 둘러서 나오던 것이었다.

실하게 걷어 삼각산에 올라앉어 지세로 살펴보니 체령 산내고 홀매길

하고 부속이 허해가야 만만세 이지금탱이라 경상도는 함양이 전라도는 우몽인데

잔 살펴보니 철골양박이 완연히

전라남도 장성군 화룡면, 남북으로 길게 뻗은 평지에 세워진 피람서원입니다. 입구에 우뚝 선 빨간 홍살문이 눈길을 끄는데요. 1590년 호남의 유림들이 하서 김인훈을 기르기 위해 세운 서원입니다. 조선 중기의 문신이었던 김인훈은 관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고향인 장성으로 내려와 성리학 연구와 후학 양성에 정진한 울고든 학자였습니다.

0: 안진경체를 바탕으로 한 초서체 글씨는 당시 호남 성리학자들 사이에서 회자될 만큼 손꼽히는 서예가이기도 했습니다. 피람서원의 하늘에는 선비의 푸른 절개가 흐르고 있습니다.
1: 오늘 연습 여기까지 끝났냐? 금방저 지방저 월지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0: 훌쩍 떠나온 여행. 그 설레임.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느끼게 될까요? 풍광은 눈에 담고 느낌은 가슴에 담는 여행. 오늘은 우리나라의 큰 물줄기 한강으로 나왔습니다.
1: 일상을 살면서 딱딱한 도시에 갇힌 현대인들에게 한강은 언제나 낭만적인 여유를 제공합니다. 오늘은 그 물줄기 따라 왔는데요. 이곳 남양주에서 꽃과 물이 만나는 이곳에서 봄나들이를 해볼까 하는데요.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0: 그런 다음 옷을 접착제 삼아 나무판에 붙여나가는데요. 그야말로 정교함의 극치입니다. 시간을 머금은 옷과 빛을 품은 자기의 조화로 탄생하는 나전칠기. 김길수 명인은 이 나전칠기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찰스 3세, 지금의 영국 국왕도 매료시켰습니다.
2: 귀는 저는 귀는 비슷하다고 봐요. 올해 50년 하나, 10년 하나 비슷해요. 근데 요즘에는 디자인이요. 디자인 싸움인데 디자인이 좋아야 사람들이 가져갈 수. 활용도도 중요하지만은 기능도 중요하지만은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야 사람들이 손님들이 사간다는 거죠.
0: 전통 가구에만 머물러 있던 나전칠기. 김길수 명인은 이를 다양한 디자인의 현대적인 작품으로 넓혀가고 있는데요. 그 빛을 마주하니 하나쯤 갖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절로 들었습니다.
1: 요새 반려동물 이게 많이 키우는데 고양이도 너무 귀엽네요.
2: 네, 제가 그죠? 봐도 참 귀엽고 이쁘고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1: 네, 같은 고양이 모습도 너무 예쁜데, 이건 뭐예요?
2: 아, 이건 이제 손톱깎이입니다.
1: 이게요?
2: 네. 한번 열어보시죠.
1: 이렇게. 네. 우와.